0: 도 있어 지상 수색도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네팔, 중국 두 나라에서 파악된 사망자는 680명을 넘었고 실종자도 2,900명을 넘었습니다. 실종자 중에 500명이 넘는 외국인은 인도, 미국 등 30여 개국 출신입니다. 수습되는 시신이 늘면서 영안실은 포화 상태고 임시 안치소까지 마련됐습니다. 네팔 대홍수 발생 닷새째에 접어든 가운데 산사태로 흘러내린 흙과 바위가 강을 가로막아 생긴 자연댐의 붕괴로 2차 홍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런 언세코에 물이 빠지면서 수위가 최고점보다 10m 낮아지고 면적도 줄어든 것으로 전해졌지만 상류에서는 더 큰 호수까지 확인되면서 중국과 네팔 당국이 실시간 감시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네팔 정부는 대홍수 피해 복구에 나라 전체 경제 규모의 10%에 가까운 약 7조 원이 들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오늘 아침 6시 반쯤 경기 안성시의 창고에서 불이 나 진화작업에 나선 소방관 한 명이 다쳤고 창고 내부가 모두 불에 탔습니다.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특히 충청, 전북 중심으로 이틀간 최대 200mm 이상 폭우가 예보됐습니다. 내일까지 수도권 최대 60mm, 남부지방 최대 80mm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8도 등으로 예보됐습니다. MBC 9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부채인지 캠페인 you know,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고속도로를 운전할 때 가장 위험한 것 바로 졸음운전입니다. 고속도로 사망자의 70% 이상이 졸음과 전방주시 태만으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를 막기 위해서 한국도로공사는 휴식 포인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 드라이브라는 앱을 설치한 후 고속도로 휴게소나 졸음쉼터를 방문하면 휴식을 안내하는 알림이 오는데요. 이 알림을 누른 다음 15분 이상 휴식하면 최대 500원 상당의 포인트가 적립되고 이 포인트는 전국 커피 전문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운전하다가 졸리면 포인트 받고 쉬어가세요.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2: 안녕하십니까.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의회 초대의장 송용곤입니다. 새로운 시작에는 하나된 힘이 필요합니다. 전남광주가 함께 열어갈 통합의 시대, 소통과 공감, 책임과 신뢰의 우정으로 320만 특별시민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3: 초록힐링의 명소 담양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4: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5: 안녕하십니까. 8월 30일 일요일 여성시대 양희은입니다.
6: 안녕하십니까. 김일중입니다.

0: 이제 8월도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어느 8월보다 더 뜨거웠던 올 8월. 놀라운 기억도 많이 남겼습니다. 지난 24일까지만 봤을 때도 전국의 폭염일수가 20일이 넘으면서 평년의 2배 가까이 됐습니다. 또 열대야 일수는 16.4일로 16.8일을 기록한 1994년에 이어 두 번째고요. 대한민국 기상관측사상 최고 기온도 이번 8월에 나왔는데 경남 양산에서 8월 2일에 기록한 42.5도. 이 더위에 특히 고생한 지역을 꼽자면요.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전북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말 우리나라도 이렇게 더웠고요. 지구촌 곳곳이 그랬다죠.
1: 네. 오죽하면 프랑스 동물원에서는 악어알이 저절로 부화됐대요. 프랑스 남동부에도

0: 올해 폭염이 닥쳤는데 그쪽 동물원에서 사람들이 나일 악어 우리를 구경하고 있었대요. 아, 그런데 모래밭이 꼬물꼬물 움직이더니 새끼가 나오더라네요. 그것도 10마리나. 나일 악어는 강이나 늪지 같은 자연 상태에서는 모래 속 둥지에 알을 낳아서 부화시키지만 동물원에서는 온도와 습도를 맞춘 인큐베이터 안에서 부화가 이루어진대요. 부화에는 이제 30도에서 32도 정도의 온도가 한 석 달간 유지돼야 하는데 동물원 우리안 모래에서 그 여건이 유지될 정도로 올여름이 더웠다는 얘기입니다.
1: 네. 날씨, 기온, 수온, 동식물 환경 등등 많은 분야에서 자연스럽지 않은 상황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기후위기, 이 문제에 우리가 좀 더 집중하라는 큰 숙제를 이번 8월이 남겼네요. 조금 나아지긴 했습니다만 오늘도 일기가 고르지 않으니까 습기와 더위 피하면서 건강하게 지내야겠죠? 삶의 무기 앞에 당당한 사람들,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0: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1: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2: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1: 수확량 줄어도?
2: 보장.
1: 가격이 내려도?
2: 아이, 그럼.
1: 보험이 든든하구만.
3: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4: 보험 가입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5: 요즘 우리 아이 하루 종일 스마트폰만 보고 있진 않나요?
6: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점점 더 심각해지는 스마트폰 문제. 가정의 고민도 작은 변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백화점 상품권도 받아가세요.
5: 여성시대 홈페이지 우리 아이하고 정말
6: 특히 올 여름에 이 비 예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참 기상청 직원들도 고충이 많았을 거예요.
5: 그래요.
6: 네네.
5: 같은 서울에서도 그러니까. 몇 군데로 나뉘어지니까요.
6: 요 한 군데 팍 쏟아붓고 옆에서 말짱하고 또 네. 조금 이동해갖고 거기 또 막 쏟아지고.
5: 희한해요. 하여튼. 네.
6: 아무튼 유난스러웠던 올 여름이
5: 그래요.
6: 네, 조금씩
5: 간다고 생각합니다.
6: 이런
5: 식이면 진짜 앞으로 여름이 반갑지 않겠어요.
6: 그러게요.
5: 자. 오늘의 첫 사연은 손편지로 적어주셨네.
6: 네.
5: 충청북도 충주시에서 이순희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집에 다섯 쌍둥이가 태어났다. 어이? 이름은 제매, 제난, 제국, 제죽, 제송. 매난, 국죽, 송. 어찌나 똑같이 생겼는지 제매가 누군지 제송이 누군지 나도 모른다. 그래서 그냥 현관문을 열고 나가 처마 위를 쳐다보며 제매야, 제나나, 제구가, 제주가, 제송아 하고 한 번씩 불러본다. 봄부터 집 주변을 떼지어 날아다니면서 얼마나 시끄럽게 떠들던지 허공을 빙빙 돌다 전기줄에 앉았다가 다시 처마 밑으로 오리락내리락 한다. 아마도 명당 자리를 찾는 모양새다. 처음에는 아유 설마 뭐 내 집 처마 밑에 집 지으려나 싶어 와이 호이 저리 가 하며 쫓아냈다. 그런데 제비들은 내 말 들을 리 없이 막무가내다. 멀리 가는 척 하다가 다시 돌아오고 전기줄에 앉아 있다가 또 처마 밑을 살펴본다. 한두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가 몰려다니면서 현지 답사를 하는 것 같다. 내 생각에 직관도 있었을 것이고 친구도 있었을 것이고 부모도 있겠지. 제비들도 집 하나 지으려면 참 복잡한 것 같다. 그렇게 한참을 돌아다니더니 결국 두 마리만 남았다. 그리고 내 집 처마 밑에 집을 짓기 시작했다. 연장 하나 없이 집을 짓는데 처음에는 제법 견고하게 짓는가 싶었다. 그런데 사흘 나흘 지나니까 뭐 갑자기 마음이 급해졌는가 대충대충 빨리빨리 올리기 시작한다. 그래서 완성된 제비집을 보니 아담하고 깜찍하긴 해도 어딘지 좀 허술해 보이는 게 급하게 짓고 완성되었나 싶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 마리는 둥지 안에 꼼짝도 하지 않았고 다른 한 마리는 열심히 먹이를 물어다 나른다. 알을 낳고 품고 있었던 모양이다. 며칠 지나니 둥지 안에서 뭔가 꼼지락꼼지락 움직이는 것 같다. 그러더니 어느 날부터 삐비비비비비 짹짹짹짹짹짹 소리가 들린다. 올려다 봤더니 와 이게 웬일인가. 알이 아기가 되어 있었는데 무려 다섯 마리. 아차 싶었다. 큰일 났다. 변 받침 때부터 마련해줘야지. 남편과 의논해서 제비집 밑에 큰 통을 놓고 비닐까지 깔았다. 지저분해지면 비닐만 갈아주면 되겠지 하고 나름대로 완벽한 계획을 세웠는데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 새끼 다섯 마리가 쏙쏙 자라면서 둥지 안에서 먹이를 받아 먹고는 볼일 볼 때는 꽁지만 살짝 내밀고 볼일을 보는데 야 들어가면 그 양이 어마어마하다. 내 이럴 줄 알았어. 시집살이도 이런 시집살이가 없다.
6: 아이고야.
5: 벽에는 벽화를 그리고 바닥에는 세계지도를 깔아놓은 변 받침대는 무용지물이 되고 엉뚱한

0: 곳에다 볼일을 본다. 또 어미 아비 제비가 먹이를 물고 오면 다섯 마리가 다 지가 먼저 먹겠다고 짹짹짹짹 서로 밀어내고 밀치면서 야단 법석이다. 정말이지 6.25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다. 해가 어둑어둑해지면 먹이를 찾아다니던 어미 아비까지 돌아온다. 그 좁은 집에 일곱 마리가 모두 들어앉으니 그야말로 대가족이다. 그런데 새들은 밤에도 볼일을 본다. 그러니 일곱 마리 배설물이 장난이 아니고 치워도 치워도 끝이 없다. 그렇다고 이제 와서 내쫓을 수도 없고 어쩐담 하며 아이고 어서 어서 커서 독립해라 응? 속으로 빌었는데 어느 날또 일이 터졌다. 장마가 계속되면서 허술해 보이던 제비집이 결국 무너지고 말았다. 아마 집에 그 일곱 식구 무게를 집이 견디지 못했나 보다. 그 바람에 새끼 한 마리가 땅으로 떨어졌다. 떨어진 새끼는 몸을 비비꼬며 기어다니고 있다. 얼른 손으로 안아 어디 다친 곳 없는지 살펴보는데 머리 위에서 오미제비가 빙빙 돌며 안절부절 못한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서 날아왔는지 제비떼가 우르르 몰려왔다. 어머나 세상에 이것 좀 봐. 머리 위를 빙빙 돌면서 몹시 화난 표정으로 날아다닌다. 어머나 어머나 이러다 내가 제비한테 혼나겠구나 싶어 얼른 창문을 열고 올라가 새끼를 제비집 제자리에 넣어주었다. 그런데 신기하게 조금 전까지 난리를 치던 제비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싹 사라졌다. 그제 한숨 돌리고 제비집을 다시 바라보았다. 좁은 공간인데도 새끼들은 서로 몸을 비껴가며 자리를 만들고 올망졸망 앉아있다. 그 모습을 보며 참 많은 생각이 들었다. 말 못하는 날짐승들이지만 양보할 줄도 알고 자식 귀한 줄도 알며 서로 협동할 줄도 아는구나. 아유, 사람보다 나은 점도 있네 싶었다. 그후 일주일쯤 지나자 아기 제비들이 나는 연습을 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서툴더니 사흘쯤 지났을까 다섯 마리 모두 날아 전깃줄에 앉아 있다. 그후 낮에는 보이지 않고 밤이 되면 찾아와 둥지에서 잠을 자더니 그것도 잠시다. 그때 마음이 참 묘했다. 이제 정말 떠나려나 했는데 어느 날부턴가 밤이 되어도 제비들이 오지 않았다. 지금 처마 밑에는 찌그러지고 무너진 빈 제비집만 덩그러니 남아있다. 그 작은 집에서 다섯 쌍둥이가 태어나고 자라고 날아갔다. 오늘도 처마 밑을 올려다보며 혹시나 다시 찾아오지 않을까 생각해보지만 어디까지나 나의 희망사항일 뿐이다. 오던 정, 가던 정 없이 훌쩍 떠나버린 제비 가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궁금하다. 제매야, 제나나, 제구가, 제주가, 제송아, 매난 국죽송. 농약 먹은 벌레는 먹질락 말고 다치지 말고 건강하게 잘 자라거라. 혹시 너희가 집을 짓게 된다면 너희 부모보다는 조금 더 튼튼하게 짓거라. 그리고 너희 일곱 식구 내년 봄에 다시 우리 집에 찾아오면 안 돼. 다시 들어오면 너희 배설물 치우느라 내 허리가 먼저 무너져요.
1: 야, 그야말로 빈둥지 증후군을 제대로.
0: 아, 그러시네, 진짜.
1: 그니까.
0: 빈둥지 증후군이네.
1: 네네.
0: 아이고.
1: 물론 그또 찾아오면 그 배설물 치우느라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그간에 또 쌓인 정도 있으시고 말이죠.
0: 그러게.
1: 예.
0: 아이고, 참.
1: 근데 신기하다. 자기 새끼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안고 있으니까.
0: 제비 떼들이 어디선가 와갖고.
1: 왜? 자기
0: 세상에.
1: 동료들을 다 부른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1: 제비들의 단합력도 좀 엄청나네.
0: 글쎄 만약에 안 돌려주고 조금이라도 더 오래 손에
1: 네.
0: 쥐고 있었더라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1: 그러니까
0: 머리를 막 쪼았을까?
1: 막 공격하지 않았을까요? 그냥 날짐승들이 아니에요.
0: 아니 그러니까요. 그죠?
1: 네. 근데 거기에 또 이렇게 다섯 쌍둥이의 이름도 딱 붙여주시면서 매일매일
0: 아주
1: 불러주시고.
0: 이름을 얼마나 우아하게.

0: 많이 지어주셨어요.
1: 네네. 원래 맨안 국주까지인데 거기 이제 송까지.
0: 송을 하나 더 붙이신 네, 거야.
1: 송까지 붙여주신 네. 거예요.
0: 네. 아유 참. 좀 모여서 인사라도 하고 갈 일이지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
1: 또 몰라.
0: 말없이 가다니 말이야. 뭐 이러면서.
1: 조만한 씨앗 같은 거 하나 하지. 물어올지 또 압니까? 씨앗 같은 거 하나 이렇게 물어올지.
0: 씨앗?
1: 야, 참 다섯 쌍둥이. 또 몰라 나중에 그 다섯 쌍둥이 이제 그 자녀들이 커가지고 다시 돌아올. 아니야 또.
0: 아니야 모를 일이에요 정말. 그죠? 네 매난 예, 예. 국죽 송 중에 어느 애가 어느 애인지 우리가 구별을 못해서 그렇지.
1: 또 친정 네. 느낌으로 또 찾아올지. 아니 근데 진짜 너무 저 수고스러워서 안 돼.
0: 그 아,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요. 신문지를 모아서 그 처마 밑에 그 자리에 딱 해놓고 네. 신문지를 한 장 한 장씩 치우시더라고. 이렇게 쌓아놓고 한 장 한 장씩 위를 걷어나시는데 네. 아 그게 정확하게 맞으면 모르는데 얘네들이
1: 또 그게 아니에요.
0: 배설하는 걸 보아하니 뭐 좀 여기저기 어지럽죠. 다섯이니까 애기들이 다섯.
1: 새들이 제가 알기로 과략근이 없대요.
0: 아 그래요?
1: 예, 그러니까 그냥 나면서 날면서 그냥 찍찍 이렇게.
0: 아니 근데 자동차 그 우리 동네 공원 옆에 보면은 새들의 변소가 따로 있어요.
1: 아 그런데 피해야 돼.
0: 그러니까 새 똥을 맞는 차가 따로 있더라고.
1: 아 그 장소가 있는 거지. 바로 있어요, 위에 있어. 나뭇가지나 네. 뭐 이런 게 있을
0: 걔네들이
1: 거야.
0: 걔네들이 변소라고 생각하는 곳이 있어요.
1: 네네 피해줘야죠.
0: 그러게.
1: 안돼 안돼. 예. 그래 무럭무럭 잘 자라렴. 그 참 웃겨. 너희 부모보다는 집을 조금 더 튼튼하게 지어라.
0: 네 이순희님 손편지도 고마웠어요.
1: 네. 자 다음 사연은 당당이님으로 소개해드립니다. 안녕 은호야. 나야 하나밖에 없는 동생. 근데 내가 한 번도 언니라고 부른 적이 없지. 난 이상하게 언니라는 말이 잘 안 나오더라. 어릴 때부터 호칭 없이 대화하고 톡에서도 애칭처럼 은호 은호 하다 보니 이제는 아예 언니라는 말이 입에 붙지를 않네. 하지만 이 편지에서는 깍듯이 언니라고 불러볼게. 나의 셋째 언니야. 나에게 셋째 언니는 어느 추운 겨울날에 뜨거운 고구마 같은 존재야. 왜 우리 어릴 때 길에서 군고구마 구워서 팔았잖아. 그 옆을 지나가기만 해도 달콤한 향에 행복한 기분이고 갓 구워낸 군고구마를 한 입 베어물면 또 얼마나 달콤하던지. 사실 맛도 맛이지만 그 뜨거운 고구마가 식도를 지나 뱃속으로 들어오면 뱃속부터 시작해서 온몸까지 따뜻해지는 기분이 들었어. 나에게 셋째 언니는 딱 그런 사람이야. 언니를 떠올리면 제일 먼저 연상되는 단어가 헌신과 배려거든. 추운 날의 고구마처럼 언니는 곁에 있는 사람을 따뜻하게 해주는 사람이니까. 우리 다섯 남매 중 셋이 이민을 와 있는 바람에 사실 부모님을 꼼꼼히 챙길 수 있는 사람은 오빠랑 언니 둘뿐인데 둘이서 그런 역할을 한 번도 마다하지 않고 충실히 헌신적으로 해줘서 항상 고맙고 미안해.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홀로 계신 엄마 걱정에 1년 동안 매주 주말마다 엄마한테 가서 같이 식사하고 말동무 해드리고 챙겨드리고 그런 것들. 진짜로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내가 만약 한국에 살았다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솔직히 나는 그렇게 못했을 것 같아. 주중에 일하고 주말에 일하고 쉬고 싶겠어. 주말에 얼마나 쉬고 싶겠어. 그런데 그 귀한 시간을 고스란히 엄마에게 다 쓰다니 진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상상도 안 된다. 또 요즘은 토요일마다 요양지도사 자격증을 따려고 대학에 다니고 있잖아. 그것도 자격증 따서 엄마를 잘 요양해드리고 싶어서 그런다는 언니의 말을 듣고 언니는 그 누구보다 엄마를 사랑하고 걱정하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더라. 근데 요 며칠 언니가 마음 다친 일이 있었잖아. 혼자서 너무 많은 일을 감당하고 희생을 하다 보니 지쳐있지 않을까 걱정이 돼. 내가 한국에 있었다면 당장이라도 찾아가서 얼굴 보고 얘기하고 무슨 위로라도 해주고 싶은데 이렇게 지구 반대편에 살다 보니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서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언니야, 본인의 삶만으로도

1분 1초 쪼개어 사는 사람이 부모님을 비롯해서 모든 남매를 챙기랴, 거기에 조카들까지 다 챙기는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한지 한 번도 표현 못했지만 정말 고마워. 내 생각에 언니는 어릴 때부터 남달랐던 것 같아. 기억나? 언니 학교 갈 때 학교 가지 말고 나랑 놀아달라며 쫓아나간 나에게 얼른 집으로 가라며 잠바를 벗어주던 일. 자기는 10분 넘게 걸어가야 하고 나는 바로 집 앞인데 그 잠바를 아낌없이 벗어주던 그런 따뜻한 사람이 언니였어. 언니는 가슴속에 누구보다 큰 사랑을 품고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모두에게 그 사랑을 주기만 하지. 자기 자신은 챙기지도 않으면서. 난 이제 언니가 그렇게 안 살았으면 좋겠어. 이제는 본인도 챙기고 또 버거운 일은 덜어내고 살아. 힘들 땐 나 못하겠어. 안 할래. 라고 말해도 괜찮아. 누구 하나 언니한테 뭐라고 안 해. 이미 지금까지 넘치도록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었잖아. 이제는 우리가 그 받은 사랑을 줄 테니까 받기만 하면 돼. 지금 회사 일로 힘든 시간 보내고 있지.

0: 근데 그렇게 책임감이 강하신 분인가 봐. 조카들까지도 신경을 이렇게 써주시고.
1: 이순희님 해피라이프 꾸러미 가고요. 당당이님께는 러브하우스 꾸러미로 종합선물 세트 보내드려요.
0: 저희는 광고 후에 여성살롱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0: 대한민국의 미래가 전남 광주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AI와 신재생 에너지, 우주항공과 바이오 헬스, 800조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까지 AI 시대,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모두가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역의 인재들이 대혁신 시대의 주인공입니다. 지역에서 배우고 성장하며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인재를 지역대학이 함께 키우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 광주지역대학교 총장협의회와 앵커사업단이 함께합니다.
1: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1: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2: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4: 현재 청주와 목포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강원권은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겠지만 충청권과 호남은 오전까지, 경북은 오후까지 시간당 20에서 30mm의 많은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충청도에는 최대 200mm 이상, 전라도 지역은 최대 150mm, 경기 남부 10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는데요. 특히 밤사이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비가 오더라도 늦더위는 이어지겠는데요. 서울 28도, 광주, 부산이 31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고속도로 빗길이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경부선 서울 방향 남청주 진출로에 사고 처리하고 있고 양재에서 반포까지 7km 구간 정체입니다. 최지연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지식과 교양을 쌓는 일요일 순서 여성 살롱. 8월에는 방학 특집으로 교양 과학 서적 가운데 으뜸으로 꼽히는 책 코스모스에 대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 그리고 늘 배우는 자세로 사는 어른들 모두 모두 모여주세요.
1: 과학자들에게 책 한 권만 추천해달라고 하면 가장 많은 표를 받는다는 코스모스라는 책. 이 책과 인연이 깊은 천문학자 이명현님과 함께 오늘도 우주여

0: 간을 좀 꾸며 놓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책방 이름이 갈다? 이게 뭐 과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표현인가요?
1: 네, 이게 이렇게 중의적인데요. 네. 저희가 갈릴레오 갈릴레이에서 갈자를 따왔고요. 예. 찰스 다윈에서 다자를 따왔어요.
2: 아.
1: 그래서 이제 과학 책방이다 보니까 이제 아. 과학을 대표하는 두 사람의 이름을 땄고. 근데 또 이게 갈다, 갈아 없다 이런 뜻도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과학이라는 게 약간 좀 그런 전복적인 느낌이 아. 있잖아요. 그래서 네. 좀 중의적으로 아. 이름 지었습니다.
2: 네.
1: 그러니까 여기는
0: 분명히 의미가 그 있을 한 거라 생각했어요.
1: 120명 정도의 저처럼 이제 그 일반인들에게 과학 이야기 해주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집단이고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2: 아, 저희가 지금 사진으로 볼 수 있는데 과학 네. 책방 안에 네.
0: 1층
2: 네,
1: 교양과학책들만 그 파는 데인데요.
2: 네. 뭐
1: 최근에 저희가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네. 그 방탈출 게임을 주력으로 하는 채용 공간으로 바꾸고 있어요.
0: 어머나.
2: 방에서 탈출하라.
1: 네. 과학과 책을 테마로 하는 방탈출을 그 상시적으로 하는 공간으로 지금 바꿔놨습니다.
2: 와,
0: 과학 못해서 여전히 갇혀 있는 분도 계시다고 그러던데 아직
1: 갇혀 있으면 무전기를 통해서 답을 알려드립니다.
0: 아무래도 과학을 좀 흥미롭게 접할 수 있게 해놓으셨나요?
1: 그렇죠. 이제 과학 그거에서 과학을 몰라도 예. 그걸 하면서 풀면서 과학에 대한 걸 알 수 있게.
0: 야, 우리 아이들과 함께 가면
1: 그래서 방탈출 매니아들도 오고요.
0: 예.
1: 그 학부모들이 아이들이랑 같이 와서 하기도 하고 들여보내고 네. 바깥에서 예. 놀기도 하고
0: 제일 좋아 제일 좋아 네. 아이들 들여보내놓고
2: 네. 네.
1: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2: 네. 네.
1: 그 책도 팔고 그런 것도 하는 공간입니다.
2: 예. 네.
0: 오, 갈다 과학책방 갈다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갈릴레오와 찰스 다윈을 네. 예, 합쳐서 갈다. 네. 근데 그 갈릴레오 갈릴레이잖아요.
1: 맞아요.
0: 이름이. 예. 갈릴레오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보통 저희가.
1: 갈릴레오라고 부르기도 하고 갈릴레이 부르기도 하고 막 섞어 부르죠.
0: 갈릴레이라고도 불러요?
1: 네. 그러니까 그냥 교과서 같은 데나 할 때는 갈릴레이라고 보통 부르고요.
0: 갈릴레이.
2: 네.
1: 그 보헤미안 랩소디 들어보시면 갈릴레오 피가로 갈릴레오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나오게 된 배경이 그 브라이언 메이가 거기에 멤버잖아요.
2: 네.
1: 그분의 전공이 천문학이에요.
2: 아.
1: 총장도 하고 자기가 직접 관측을 해가지고 논문도 썼어요.
2: 오, 네. 아, 그렇군요.
1: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갈릴레오 피가로가 들어가 있는데
2: 네.
1: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아버지가 음악가였어요. 궁중음악가. 그래서 그 굉장히 많은 현대음악의 기초가 되는 것들을 완성한 분이거든요.
0: 네.
1: 그래서 그 오페라 형식도 그렇고요. 그래서 갈릴레오 피가로라고 거기다 그래서 집어넣은 거예요.
2: 아하.
1: 그 내용은.
2: 그렇군요. 와.
1: 그래도 뭐 갈릴레오라고 불러도 무방하고.
2: 네.
1: 네. 조금 더 뭐랄까 규칙 있게 할 때는 갈릴레이라고 부르고.
2: 네. 네. 그렇죠.
1: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0: 이분의 유명한 말이 그래도 지구는 돈다.
1: 네, 맞아요. 그 한 말이 그런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좀.
0: 그것도 요새 와서 또
1: 논쟁 중이에요.
0: 논쟁 중이라고.
2: 네.
1: 왜냐하면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그 종교 탄압도 받고 재판도 받았지만 그 어릴 때부터 그냥 동네 친구가 교황이 되고 막 그래요. 추기경이 되고. 그래서
0: 동네 친구 교황 되고요.
1: 네. 자기 동네 친구가 나중에 교황 되고 추기경 되고 이래서
0: 파라군이었나? 그, 이렇게 저
1: 그렇죠. 그렇죠. 그래 가지고 예. 그 배후에서 미는 세력들도 만만치 않았어요.
2: 아.
1: 그래서 갈릴레오 재판이라는 게 우리처럼 극한의 대립

0: 영화나 드라마에서 평행 우주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1: 네.
0: 근데 그게 그 예전에는 우주 그러면 유니버스. 그냥 우주는 그냥 하나밖에 없는 존재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그 뭐 양자역학 이런 게 이제 현대 과학의 근본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끝까지 밀어붙여서 우주가 어떻게 태어났는가 하는 우주 기원에 대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우주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계속 태어날 수 있는 다중우주가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 이론에 의하면.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태어난 우주가 하나가 아니라 다른 우주도 굉장히 많이 있겠네. 그러다 보면 뭐 어떤 조건들이 거의 똑같은 평행우주도 있을 수 있겠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된 거죠.
1: 네.
0: 그런데 이제 그 문제는 지금까지는 평행우주가 있다고 하는 관측적인 증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물리학적인 천문학적인 이론 단계인 거죠. 그러니까 이론으로는 탄탄하지만 실제 관측된 것은 아니다.
1: 네.
0: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2: 이론 단계이다. 근데 그렇게 또 큰 우주에는 어쨌든 우주 자체도 굉장히 큰데 수많은 은하가 있고 그 가운데 태양계만 하더라도 뭐 어마어마하죠. 지난번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보이저가 지금 아직도 뭐 저기
0: 아직 3만 년 날아가야 됩니다.
2: 3만 년 날아가야 우리 태양계 끝까지 간다고 하셨으니까.
1: 네.
2: 자, 이 복습하는 의미에서 태양계의 탄생 과정을 한번 다시 들려주신다면요.
0: 태양계는 이제 성운이라고 하는 곳에서 탄생했는데 성운은 이제 뭐 가스하고 먼지들이 뭉쳐 있는 성강 구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2: 예.
0: 걔네들이 이제 바깥에 어떤 자극 같은 것 때문에 이게 불안정해져서 쪼그라든 거예요. 수축 한 10분의 1 정도로.
2: 그렇게 크던 게
0: 쪼그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운데 부분의 밀도가 엄청 높아지겠죠.
2: 네.
0: 그 밀도가 높아지면 온도도 높아지거든요. 서로 부대끼는 게 많아지니까.
2: 네.
0: 그러다 보니까 가운데 부분에서 그 수소나 수소 이런 게 서로 뭉쳐가지고 핵융합작용이라는 걸 해가지고 빛을 내게 돼요.
2: 예.
0: 그래서 이게 10분의 1로 쪼그라들면서 밀도와 이런 게 엄청 높아진 가운데서 별이 탄생을 한 게 태양이고요. 그런데 그 주변에는 가운데서 바깥으로 나면 약간 밀도나 온도가 조금 떨어지겠죠.
1: 네. 그렇죠.
0: 그 찌꺼기들이 뭉쳐서 된 게 이제 지구나 목성 같은 행성들이 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지저분했겠죠. 여기저기 생겼겠죠. 그랬는데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어떤 건 태양으로 빨려 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건 튕겨져 나가기도 하면서 지금처럼 이제 행성이 있는 질서가 좀 갖춰진 것 같은 태양계가 생성이 되었죠. 그렇게 하는데 한 50억 년이 걸린 거죠.
2: 이렇게 짧게 설명해 주셨는데 요 기간이 이제 50억 년 정도
0: 그렇죠.
2: 걸린 거예요. 예. 그 사이에 정말 이 지구라는 별에
0: 네.
2: 생명체도
0: 생겼죠.
2: 어떻게 시작이 됐을까요?
0: 이게 처음에 46억 년쯤 전에 이제 그 지구가 생겼는데요.
2: 네.
0: 지구가 생겼을 때는 이게 막 주변에 있던 작은 것들이 부딪혀서 뭉쳐 생기가 지구가 엄청 뜨거웠어요.
2: 예.
0: 그런데 초창기의 태양계는 되게 지저분해요. 뭐가 주변에 많이 깔려 있잖아요. 그래서 혜성 같은 게 엄청 충돌을 했어요. 그런데 이 혜성이 얼음 덩어리거든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충돌을 하면서 여기다 물을 공급을 했어요. 녹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뜨거운데 녹으니까 얘가 증발하죠.
2: 네.
0: 그럼 얘가 구름이 되어서 다시 비가 내려요.
1: 아.
0: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한때는 수백 년 동안 거의 태풍 수준의 폭우가 지구에 수백 년 동안 하루도 안 거치고 내리는 과정을 거쳐서 바다가 형성된 거예요.
2: 아~
0: 그러니까 그럼 지구도 식었겠죠.
2: 네, 네.
0: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혜성 같은 게 충돌할 때 그 물뿐 아니라 그 속에 아미노산이라든가 생명체가 재료가 되는 그런 물질들을 지구로 뿌려놨어요. 그래서 그게 바닷속에서
2: 네.
0: 열수구라고 하세요. 뜨거운 곳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근처에서 생명체들이 생기기 시작했을 거다. 그렇게 추측을 하는데 최초의 생명체 이런 게 아니었겠죠. 우리 같은 게.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코로나 때 RNA라는 거 많이 얘기했잖아. mRNA 가지고 약을 만들었다.
1: 네, 네, 네.
0: 그게 유전체의 한 가닥이에요.
1: 네.
0: 그게 처음 생겼고 그게 두 가닥이 되면서 DNA가 되고 걔네들과 다른 게 겹치면서 세포가 되고 옛날 세포 한 개였던 게 뭉치면서 다세포가 돼서 우리 같은 게 생겼다. 이렇게 해서 이제 RNA부터 DNA로 가고 그다음에 단세포, 다세포, 그다음에 우리 좀 복잡한 포유류 이렇게 오는데 이제 한 40억 년이 걸린 거죠.
2: 대단하다.
0: 그래서 우주는 사실은 이게 지금 이렇게 복잡한 우주가 너무나 경이롭지만
2: 예.
0: 우주는 가진 게 재료하고 시간밖에 없어요.
1: 그렇죠.
0: 긴 시간.
1: 네.
2: 그 가운데 뭔가 그래도 이벤트 하나가 있어야
0: 그렇죠.
2: 재료랑 시간은 있으니까 그걸로 이제 만들어지는
0: 거예요. 그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2: 예.
0: 우주가 태어났을 무렵에 전체적으로 균질해요. 네. 근데 한쪽과 다른 쪽의 물질의 차이가 10만 브레일 정도 약간

0: 미약하거든요. 네. 그게 없었다면 지금 우주에는 아무것도 없겠죠. 그런데 아. 지금 그 미약한 차이가 있으니까 네. 시간이 지나니까 조금 더 물질이 더 많은 것으로 조금 조금씩 더 모이니까 빈익빈 부익부로 얘는 더 커지고 다른 쪽은 텅 비겠죠. 네. 이러다 보면 뭉친 게 태양계도 되고 이렇게 되면서 물질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주가 태어날 때 그 약간의 비균질성 예. 차이가 긴 시간 동안 확대 재생산되면서 이렇게 만든 거죠.
1: 자, 인류와 공룡이 마주친 적은 없지만 만약 공룡이 그대로 있었다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한번 언급하신 적도 네, 있습니다만.
0: 6600만 년 전에 네. 10km짜리 소행성이 충돌하는 바람에 그게 다섯 번째 대멸종이거든요. 네. 지구상에 당시 있던 공룡을 비롯한 생명체가 한 80% 이상이 멸종이 되었어요. 그때 우리의 조상인 그러니까 주먹만한 이제 약간 설치류 비슷한 포유류가 있었는데 네. 걔는 근근히 살아남으니까 별로 그런 이제 제한 속에서도 살아남은 거예요. 근근히 먹을 거 별로 안 먹어도 되니까.
2: 주먹만한 설치류 하니까 뭐 햄스터 정도.
0: 뭐 그 정도 그렇죠. 되는 애가 밤에만 나와서 근근히 살던 애가 예. 살아남은 거예요. 그러고 공룡 같은 애들 이제 먹이 사슬에서 맨 위쪽에 있다 보니까 무너져서 죽어버린 거죠. 멸종한 예. 거죠. 그래서 걔가 진화를 해서 이렇게 되었죠. 근데 만약에 그때 그 소행성이 지구를 비껴나갔다면 네. 예. 그럼 공룡이 이제
1: 살았겠죠.
0: 그럼 이제 공룡이 진화하면서 아마 지금 우리가 파충류의 겉모양을 가지고 있는 생명체가 되었을 수
2: 어머나.
0: 있죠.
2: 어머나.
0: 그래서 외계인을 파충류로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가정에 있기도 해요.
2: 가위바위보 했는데 보자기 손가락 세 개고 막 이런.
0: 그렇죠. 막 그런 것도 있고 만약에 스튜디오에 지금 파리가 날아다니면 우리가 혓바닥을 서로 먹으려고 막 혀 내밀면서 경쟁하고 막 약간 우리와는 좀 다른 문화 풍토가 생겼겠죠.
2: 야 지구에 부딪혀주니까 혜성에게 그, 너무 감사해.
0: 공룡에게는 너무나 안타깝죠. 우리에게는 너무나 고맙.
2: 아참 재밌는 정말 얘기네요.
1: 그렇죠.
0: 예. 우연의 산물인 거죠.
2: 정말 우연의 산물이다. 이 코스모스의 저자이신 칼 세이건도 이렇게 진화의 증거들을 얘기하고 그러셨나요?
0: 네, 그렇죠. 이제 그 칼 세이건의 책 코스모스 2장이 그 네. 진화에 대한 이야기예요.
2: 아, 네. 그러니까
0: 처음에 이제 인위 선택이라 그래서 우리가 품종 개량하잖아요. 네. 그게 다 사실은 진화잖아요. 네. 억지로 이제 인간이 이렇게 순한 애들 만들거나 사냥개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2: 과일도 더 맛있게 뭘
0: 만들고. 그게 사실은 그 인위 선택이라 그래서 네. 자연에서 일어난 일과 똑같은 걸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위 선택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자연 선택은 인간이 주체가 아니라 자연의 환경이 주체인 거죠. 그래서 추운 곳에 적응을 잘하는 종족이면 거기서 살아남고 나머지는 네. 멸종하고 이런 식으로 변하다 보면 점점 적응에 거듭한 것들만 살아남은 거죠. 그러니까 그게 진화의 핵심 요소고 그런 얘기를 2장에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2: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정말 인간으로 이 지구에 다행히 잘 살고 있는데 계속해서 우주로 눈을 돌리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혹시 이사 갈 수 있는 별이 있을까? 이주할 수 있는 별이 있을까?
0: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죠. 그래서
1: 그렇겠죠.
0: 이제 보통 뭐 화성 이주 이런 것도 얘기하는데 네. 저는 그거는 이렇게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뭘 일을 할 때 저 끝에 있는 지향점. 지향점이 있으면 거기에 가는 게 중요한 것보다도 그걸 가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느냐가 되게 중요해지잖아요. 그래서 실제 뭐 화성으로 이주 자체가 큰 이벤트라기보다는 저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개발하고 우리가 그럼 어떤 사회를 이루어야 될까 이런 토론도 하고 하게 되잖아요. 예. 그게 저는 더 핵심적인 아하.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2: 아, 근데 화성은 살기 힘들겠던데요.
0: 힘들죠. 화성의 제일 좋은 곳이 지구의 제일 안 좋은 것보다 나빠요.
1: 아, 그래요?
2: 지구가 진짜 고마운 별이야.
0: 엄청 우리가 그러니까 예. 이게 그러니까 지구가 고마운데 그러니까 지구 같은 환경에 우리가 적응해서 살아남은 거죠.
2: 예.
0: 그러니까 지구 환경에 적합하게 적응해서 살아남은 애들이 지금 있는 거죠.
2: 한 거니까.
1: 그렇다면 금성은 어떨까요? 금성은
0: 태양에 조금 더 가까우니까 조금 더 따뜻하고 좋을 수 있는데 네.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온실효과라 그러죠. 예. 이것도 칼 세이건이 금성이 뜨거운 이유를 온실효과 밝혀냈는데 표면이 무려 470도예요.
1: 아이고.
2: 에이, 안 돼.
0: 그래서 칼 세이건이 사실은 기후위기 얘기하면서 금성 예를 들어요. 예. 온실효과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
2: 오우.
0: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죠. 좀 지구를 잘 보살피자 이런 얘기를 과학적 근거를 들어서 얘기를 했죠. 1960년대 벌써.
2: 네. 이미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1: 그거를 앞서갔다.
0: 지구 온난화 모델을 금성의 모델을 와. 가지고

0: 와서 그러네. 경고를 했죠.
1: 그럼 지구의 멸망도 상상해봤을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1: 지구는 곧 멸망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할 텐데 칼 세이건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0: 칼 세이건의 생각이 이제 그런 걸 경고한 거죠. 아, 그 당시에 이제 그 기후 문제는 아직 대두되지 않았을 때인데 벌써 경고를 했고요. 당시에는 핵무기가 문제였어요. 핵전쟁.
2: 아.
0: 핵겨울이라 그래서 아. 핵무기에 의해서 지구에 빙하기 같은 게 생길 수가 있어요.
2: 예.
0: 온도가 떨어지니까. 오. 그렇게 되면 이 문명이 지속하기 힘들잖아요.
2: 그래요.
0: 그거를 끊임없이 경고를 했어요. 그래서 핵겨울이라는 책도 쓰셨고요. 그리고 죽기 전에 마지막 공식 일정이 백악관에서 기후위기에 대한 연설을 하게 돼 있었는데 못하고 죽었죠. 그래서 그거를 알고 당시에 부통령
2: 네.
0: 그 클린턴 대통령 시절에 알고 네. 환경운동 하시는 분이잖아요.
1: 네.
0: 그분이 하버드대학교에서 칼 세이건이 교수일 때 제자였어요. 그래서 그분이 죽은 다음에 대독을 했어요. 그만큼 칼 세이건은 그런 그 기후위기라든가 핵전쟁의 위기를 누구보다도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경고를 했던 사람이죠.
2: 진짜 우리가 계속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진짜.
1: 그렇죠. 그렇죠. 모든 별도 죽게 돼 있다고 그랬으니까 지구도 언젠가는
2: 결말은 이미 정해져 있어.
0: 맞아요.
1: 코스모스 책이 너무 두꺼워서 그냥 한 장만 골라 읽겠다 하면 어디를 추천하시겠어요?
0: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12장 은하대백과사전을 제일 좋아해요.
1: 네.
2: 13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러셨죠?
0: 있는데 12장이 은하대백과사전인데 왜냐하면 그게 되게 SF적이에요. 다른 건 엄밀한 과학을 바탕으로 하는데 그 상상력을 끝까지 밀어붙일 수가 있거든요.
2: 재밌겠다. 그거
0: 그래서 저는 그거를 제일 좋아하는데
2: 네.
0: 코스모스 책에 이제 아무래도 보편적인 걸 하면 저는 마지막 장 13장이 누가 지구를 대변할까 이런 내용이거든요.
2: 네.
0: 그러니까 결국은 우주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런 소중한 지구는 우리가 연대해서 지켜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의 결론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먼저 읽어보시고
1: 네.
0: 뭐 다른 것들 시도해 보시고
2: 처음부터 쭉 안 읽어도 돼요?
0: 네. 그러니까 각 챕터가 네. 완결성이 있어요.
1: 네.
0: 그래서
1: 네.
0: 에피소드별로 읽어도 좋고요.
1: 네.
0: 저는 13장 먼저 읽고 읽는 것도 왜냐하면 이 책이 의도하는 바가 뭔가 이런 거를 서로 공감한 상태에서 읽을 수가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13장이 제일 무난하고 좋지 않을까?
2: 알겠습니다. 아니 이 시간 함께하면서 늘 나오는 이 다큐멘터리 코스모스.
0: 네.
2: 이 코스모스 책도 있지만 이제 다큐멘터리도 있으니까 이거 한번 보고 싶다는 분들이 많아서요. 저희가 잠깐 음성으로 그 1편의 앞부분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 The cosmos is all that is or ever was or ever will be. Our contemplations of the cosmos stir us. There's a tingling in the spine, a catch in the voice, a faint sensation as if a distant memory of falling from a great height. We know we are approaching the grandest of mysteries.
2: 아, 중간까지 따라가다 놓쳤는데 명인님 뭐라고 하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면
0: 첫 부분이 예. 책도 그렇고 감동적인데요.
2: 네.
0: 바닷가에 딱 가요.
2: 아, 바닷소리인가요? 이게 바닷소리였나요?
0: 네, 바닷소리. 근데 그 첫 이제 구절이 코스모스는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미래에 있을 모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바닷가에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제 인류가 바다에 도달을 했는데 그동안에 오면서 많은 것들을 알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식도 쌓이고 그랬는데 바다에 딱 도착한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모르는 미지세계가 더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우주를 만나는 우리들의 아마 느낌일 것이다. 그런
1: 네.
0: 것들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코스모스는 예전에도 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 있을 모든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 첫 구절이 너무 강렬하잖아요.
1: 네.
0: 그래서 저는 사실 고등학교 때 이 책을 딱 첫 구절 하고는 덮었다가 몇 주 후에 다시 읽었어요. 너무 그 느낌이 강렬해가지고. 예전에 안나 까레니나 읽을 때 첫 구절이 이런 예. 거잖아요. 뭐 잘 되는 집안은 한 가지만 못 되는 집안은 온갖 가지의 뭐 일이 있다.
2: 네.
0: 그 장면을 딱 하면서 이 책이 어떻게 전개될까 때문에 그 책을 덮었다가 몇 주 후에 읽은 적이 있거든요. 그 이후에 정말 제일 강렬했던 첫 구절.
1: 네, 그렇군요. 네. 여러분도 너튜브에 올라와 있는 다큐멘터리 자동 번역 설정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2: 아, 수업 마치는 종소리가 울리고 있습니다. 138억 년이나 된 우주 역사에서 별먼지로 떠돌고 있을 수도 있는 우리가 이 지구에서 태어나 이 시대에 오늘 이렇게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여성시대 안에서 만나는 거 이거 얼마나 소중하고 놀라운 인연인가 새삼
1: 그렇죠.
2: 참 놀랍고 감사하고요.
1: 네.
2: 이 8월 한 달 동안

0: 과학 교양 서적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를 통해 우주를 탐험하게 도와주신 천문학자 이명현 선생님.
1: 고맙습니다.
2: 네, 고맙습니다.
1: 네.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 효과 타타타.
4: 제초제는 타타타.
5: 한얼 사이언스.
6: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티맵 대리.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싱크볼.

0: 플렉스.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3: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7: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8: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7: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8: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7: 에어렉스.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살다 보면 오래도록 남는 말이 있습니다. 입 밖으로 뱉어 사라졌는데 마음속에서는 몇 해를 살고 다 끝났다고 생각한 날 다시 나를 일으켜 세우는 말. 어쩌면 우리는 그 한마디를 품고 여기까지 온 건지도 모릅니다.
2: 여성시대가 전하는 인생의 한마디. 우리는 서로의 말로 살아간다. 지금 서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일요일 아침 여성시대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광활한 우주 얘기를 저 8월 한 달, 5주 안에 담기에는 시간이 참 부족했다는 얘기, 생각도 들어요.
3: 네.
2: 그래도 코스모스 책 또 다큐로 남은 여운을 즐겨주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뉴스까지 듣고요. 10시 5분에 명곡극장으로 돌아옵니다.
4: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5: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성주형 원장입니다.
6: 무릎 관절염 치료에 간단하고 효과적인 치료가 자신의 골수에서 뽑은 농축된 줄기세포를 무릎에 주사하는 치료법입니다. 줄기세포가 손상된 무릎 관절에 직접 작용하여 연골의 재생을 촉진하고 염증이나 무릎 통증을 감소시킵니다. 또한 무릎 관절염의 진행을 늦춰 수술을 피하거나 늦출 수 있습니다. 기존의 줄기세포 치료보다 간단하고 뼈에 구멍을 뚫는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재활이 빠릅니다. 주로 중기 관절염을 겪고 있는 환자들에게 적합하며 기존의 연골 주사 치료로 통증이 계속되는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회복이 빠르고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며 줄기세포 주사 치료를 통해 무릎의 통증을 감소시키고 관절 기능이 개선되어 일상생활이 더 편해지시길 바랍니다.
5: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성주형 원장이었습니다.

0: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1: 가장 쉬운 것보다 쉬운 분야부터 다짐작동 하나씩 위기를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2: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3: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0: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건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6: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5: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MBC 열시 뉴스입니다. 국내 컨테이너선으로는 처음 북극 항로 시범 운항에 나선 펜스타 아크로호가 조만간 북극 해역에 진입합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 22일 부산을 출항한 펜스타 아크로호는 곧 북극해에 진입해 본격적인 북극 항로 운항에 들어갑니다. 북극 항로는 해빙 면적이 감소하면서 생긴 백길로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최단거리 항로입니다. 펜스타 아크로호는 다음 달 7일쯤 북극해를 벗어나 9일 수습되는 시신이 늘면서 영안실은 포화 상태고 임시 안치소까지 마련됐습니다. 제주 실종 여성 장모 씨 사망은 목맴사로 추정된다는 경찰 발표에 의혹이 이어지자 경찰이 재현 실험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27일 장 씨가 발견된 제주 한림읍 야자수 농장에서 야자수가 비슷한 무게를 견딜 수 있는지 등 재현 실험을 벌였고 전문적인 검토 과정을 거쳐 수사팀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국과수 부검 결과 등을 바탕으로 목맴사로 추정했지만 야자나무는 줄기가 약하고 뾰족한 부분이 많아 불가능할 거라는 주장이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실종됐던 20대 군인이 신고 이틀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서귀포 해양경찰서는 어제 오후 3시 50분쯤 하예포구 근처 바닷가에서 시신 한 구가 발견됐고 인상착의 등을 확인한 결과 실종자인 20대 남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특히 충청, 전북 중심으로 이틀간 최대 200mm 이상 폭우가 예보됐습니다. 내일까지 수도권 최대 60mm, 남부지방 최대 80mm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8도, 세종 27, 부산 33도 등 26에서 33도로 예보됐습니다. MBC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2: 폭염이 심해지면 야생동물들은 어떤 피해를 입을까요? 가축들처럼 갇혀있지 않으니 생존하기

0: 앞에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3: 매일 아침 9시 5분부터 11시까지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4: 희은 씨, 저도 같이 가요.
3: 일요일 아침 여성시대 3부 양희은입니다.
4: 김일중입니다.
3: 아직은 덥고 비도 꽤 자주 오지만 그래도 이제 내일 모레면 9월 아닙니까?
4: 네.
3: 여름도 막바지죠 뭐 이제. 지난번에 당당이님 편지에 다산 정약용 선생의 소서팔사 이야기가 나왔어요. 여름 더위를 이겨내는 8가지 방법. 저희가 찾아보니까 이런 거더라고요. 첫 번째는 송단호시, 소나무 숲에서 활 쏘기. 두 번째는 과음추천, 느티나무 그늘에서 그네 타기.
4: 아, 오해할 뻔했네.
3: 아, 괴음추천.
4: 아, 괴음추천.
3: 네, 괴음추천. 네. 셋째, 허각투호, 빈 전, 정자에서 투호놀이 하기. 넷째, 청점협기, 대자리에서 바둑두기. 다섯째, 서지상하, 연못에서 연꽃 구경하기. 여섯째, 독림청선, 숲속에서 매미소리 듣기. 일곱 번째, 우일사운, 비오는 날 시 짓기. 여덟 번째, 월야탁족, 달밝은 밤 물가에서 발 씻기.
4: 아, 좋네요.
3: 이야, 참.
4: 자, 여기에 이제 여성시대 스타일의 현대판 주말 피서법을 하나 더한다면 명곡 해갈 어떨까 싶습니다. 이 적당히 내리는 비가 가뭄을 해결하듯 주말 명곡이 마음의 갈증을 풀어준다.
3: 이야, 좋다.
4: 네.
3: 네, 명곡 해갈 함께 하실 분들은 사연과 신청곡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8001, 우물정 8001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이 더 들고요.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4: 광고 듣고 오죠. 여기는
3: 여성시대입니다.
5: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티맵 대리.
1: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3: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2: 수확량 줄어도?
3: 보장.
2: 가격이 내려도?
3: 아이, 그럼.
2: 보험이 든든하구만.
4: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5: 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6: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7: 하루 한 번 챙겨요. 잠시 딱 데이팩.
6: 건강해.
7: 하루 한 번 전해요. 잠시 딱 데이팩 사랑해.
8: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 딱 데이팩.
7: 하루 한 번 데이팩. 잠시 딱 데이팩.
8: 건강기능식품.
9: 듣는 순간 심장이 찌르르르 떨리는 음악.
10: 접어둔 추억의 한 페이지가 차르륵 열리는 신청곡만 상영합니다.
9: 여성시대
10: 명곡 극장.

0: 극장 백경숙님의 명곡으로 시작합니다. 편식이 심한 손녀를 어떻게든 먹여보려고요. 브로콜리랑 호박, 온갖 야채 다 다져넣고 참치전 부치고 있어요. 저를 위한 응원곡이자 우리 손녀에게 들려주고 싶은 노래 Any Dream Will Do 신청합니다 하셨는데요.
1: 네, 이 코니 텔버시 꼬마 때 앞니 빠진 채로 활짝 웃으면서 불러서 화제가 됐었죠.
0: 그렇구나.
1: 원래는 뮤지컬에 나왔던 노래인데
0: 예.
1: 조셉과 어메이징 테크니컬러 드림 코트라는 작품인데 이게 60년대 말 영국 뮤지컬 음악으로 만들어져서 여러 가수가 불렀어요.
0: 네.
1: 제이슨 도노반, 리 미드, 사라 브라이트만도 부르고요.
0: 오, 네. 그렇군요. 아, 코니 텔봇 그 앞니 빠진
1: 너무
0: 사진을
1: 예쁘죠?
0: 봤는데 귀엽네.
1: 너무 귀엽죠.
0: 아마 우리 백경수님의 손녀도 그렇게 귀엽겠죠. 하지만 입이 좀 짧아가지고 이것저것 다 다져 넣어서 맛있는 참치전 아마 잘 먹을 겁니다. 우리 손녀도. 그렇다면 코니 텔봇의 버전으로 들어볼까요?
1: 네, 좋죠.
0: Any dream will do.

0: 아들의 30살 생일에 계란 한 판 상자에다가 만 원짜리 30장을 꽉 채워서 주었더니 아주 감격을 하네요. 우리 아들이 참 좋아하던 노래 화이트의 네모의 꿈 신청합니다.
1: 이야, 이렇게 아들의 생일에 야 현금을 쫙 채워서 주셨어요.
0: 계란 한 판 상자에다가.
1: 요건 이제 또 돌려받으셔야죠. 예, 이제 뭐 환갑이 됐든 이럴 때.
0: 예, 물론이죠. 네.
1: 우리 서른 살 아들이 또 준비하겠죠.
0: 네.
1: 그죠. 아니 너무 부담도 주는 거. 아니야 받은 만큼 또 부모님께.
0: 그래요.
1: 들려드려야지.
0: 네.
1: 자 하시면서 신청해 주신 곡 화이트의 네모의 꿈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0: 네, 귀엽다. 목소리에 참 귀여움이 묻어나는 노래 듣고 예. 왔고요. 일요일 아침 명곡극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자, 이번에는 3585님의 명곡입니다.

0: 네, 아들이 참 좋아하는 노래 화이트의 네모의 꿈 우리 3585님의 신청곡으로 듣고 왔고요. 역시나 또 아들을 위해서 노래 신청을 해주셨어요. 4734님 올해 고3 아들이 많이 힘든지 요즘 말도 까칠하게 하고 짜증이 가득합니다. 남편이랑 저는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늘 조심스럽고 아들 눈치가 보여요. 힘들어하는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노래 부탁합니다. 이한철의 슈퍼스타. 아들아 힘내라. 조용히 응원 전합니다.
1: 야, 응원도 눈치 봐가면서 해야 되는군요.
0: 그런가 봐요.
1: 조용히
0: 전한다고
1: 조용히 해야 되네요.
0: 제가 너무 힘차게 외쳤나요 그러면?
1: 조용히 응원하겠습니다.
0: 아들아 힘내라. 참, 그놈의 수능이 이제 100일도 안 남았죠?
1: 왜 아니에요.
0: 80일 정도. 그렇구나. 이번 주에 이제 원서 접수도 시작했던데. 자,

0: 아, 이건 뭐 세대 불문 국민 응원곡이죠. 네. 괜찮아 잘 될 거야.
1: 네.
0: 이한철의 슈퍼스타.
1: 말한 대로 되잖아요.
0: 맞아요. 네. 맞습니다. 자, 여성시대 명곡극장 3부 끝곡은요. 4511님이 주셨습니다. 아직 덥긴 하지만 그래도 가을이 솔솔 오는 것 같아서 신발 한 켤레 새로 장만했습니다. 두 분은 가을 오면 쇼핑 좀 하시나요? 아이유가 새로 부른 빨간 운동화 듣고 싶어요.
1: 네.
0: 하셨어요.
1: 빨간 운동화. 저도 빨간 운동화 하나 있는데.
0: 아, 네. 그러시구나.
1: 네.
0: 이게 박혜경 씨 원곡인데.
1: 그렇죠. 네. 맞아.
0: 빨간 운동화. 네. 예쁘죠?
1: 예쁘게 불렀죠.
0: 예, 저도 이미 아, 가을 자켓을 하나
1: 사셨어요. 네.
0: 근데 얼마 전 그러니까.
1: 근데
0: 아내랑 둘이 보는데 아니 그 자켓이 나를 부르더라고.
1: 그래. 그 네, 맞아.
0: 근데 아직 더워서 입을 생각도 못 하는데 이미 사놨어요, 저도.
1: 잘하셨어요. 예. 잘하셨어요.
0: 빨간 운동화 잘 사셨어요. 신발 네. 안 켤레.
1: 네. 네. 그러면 아니, 저 화요일에 보이는 라디오 할 때 입고 오세요.
0: 안 미리요?
1: 우리 여기 조금.
0: 아, 여기 추우니까? 그래도 괜찮을. 한번 예. 생각해보겠습니다.
1: 하여튼. 네.
0: 좋습니다.
1: 아니면 추석 때쯤.
0: 어, 네.
1: 그때 딱 맞을 것 같죠?
0: 자랑은 한번 해야지 내가.
1: 어이, 아, 좋아요.
0: 그럼요. 아이유의 빨간 운동화 3부 끝곡으로 들려드리고요. 저희는 4부로 다시 올게요.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오늘도 저마다의 자리에서 힘을 내는 사람들. 하루하루 웃으며 버텨보지만 힘든 날도 있습니다.
2: 가게 문을 열었는데 손님이 없으면 참 힘들죠.
1: 그렇지만 한번 해보는 마음.
3: 처음엔 온라인 판매가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그래도 한번 해봤어요.
1: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서 가능한 일.
4: 촬영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장비를 같이 써면서 해보니까 감이 오더라고요.
1: 그 따뜻한 한마디에 다시 힘을 내봅니다.
5: 다시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싶어요.
1: 그 순간들이 모여 소상공인의 웃음이 됩니다. 소담스퀘어와 함께하는 소상공인 흐흐흐 캠페인.
5: 소담스퀘어 전남.
2: 소담스퀘어 전남.
3: 소담스퀘어 전남.
6: 소담스퀘어 전남.
1: 961만 소상공인이 모두 웃을 때까지 소담스퀘어 전남.
7: 만약 섬에 새글이 핀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사는 노란색.

0: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3: 현재 청주 지역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충청과 전북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리겠고요. 30도 안팎까지 기온이 오르면서 후덥지근하겠습니다.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수도권에서 밀립니다. 수원 구간 또 달래내에서 반포까지 9km 구간 정체고요. 서해안 고속도로 서울 방향도 차량이 많아지면서 일찍에서 금천까지 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선 판교 방향은 서운 분기점에서 송내까지 4km 구간, 일산 방향은 김포부터 자유로까지 속도가 떨어지고요.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밀립니다. 군포에서 부곡까지 4km 구간에서 밀립니다. 최수연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여름과 가을 사이에서 낭만을 충전하고 있습니다. 여성시대 명곡극장.
1: 지금 이 순간 떠오르는 노래 또 함께 듣고 싶은 사람들 생각하시면서 추억 속 명곡 신청하시면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이 시간에 상영해드립니다. 여성시대 명곡극장.
0: 참여번호 문자 #8001 우물정 8001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용료가 들고요.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주시면 무료예요.
1: 4796님의 문자예요. 얼마 전 3살, 5살짜리 손주들을 돌봤는데요. 매일 아파트가 떠나가라 로제의 아파트를 두세 번씩 부르며 폴짝폴짝 뛰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아하. 가사까지 적어두고 손주들에게 열심히 불러주던 그때가 벌써 그립네요.
0: 아이고야 얼마나 귀여웠을까. 3살 5살 손주들이 아파트 이렇게 옹알거리면서 뛰었던 모습이.
1: 예. 로제 버전이 애들 뛰어놀기엔 확실히 좋죠.
0: 그렇죠.
1: 네, 게임하듯이. 예. 아파트.
0: 이게 우리 때는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따온데 요새는 이제 그냥 아파트를 외치죠. 그리고 노래방에서 이제 우리가 부를 때는 띵동띵동. 별빛이 흐르는 네. 다리를 건너. 이 윤수일 형님 버전도 분위기가 확 사는데 로제가 부른 버전은 다르기 시작하죠. 예, 채영이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요렇게.
1: 일중이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0: 이게 이제 술게임 할 때 추임새.
1: 그렇죠.
0: 그대로 이 음악을 시작을 하죠.
1: 그랬군요.
0: 네, 우리 3살 5살도 좋아하는 네. 그렇다면 로제와 브루노마스가 함께한 아파트 들려드릴게요.
2: 채영이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랜덤.

0: 아, 엄청난 히트를 기록했던 곡을
1: 그럼요.
0: 또 들어도 신나고 좋네요.
1: 네.
0: 근데 이 아파트 아파트 콩글리시잖아요.
1: 그렇죠.
0: 예. 영어로는 그냥 아파트먼트까지 아파트먼트로 가야 되는 거예요.
1: 그래야 그죠? 되겠죠. 네. 예.
0: 근데 미국 사람 브루노 마스도 아파트 아파트를 이렇게
1: 그러게
0: 외치게 됐습니다. 로제와 브루노 마스가 함께 부른 노래 아파트 듣고 왔습니다.
1: 네, 이번에는 미니로 배화영님이 신청하셨어요. 저는 어릴 적에 집안 형편 때문에 공부보다 농산일을 먼저 거들어야 했어요. 해가 질 무렵이면 일 끝내고 드디어 집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에 참 행복했죠. 그래서 유독 붉은 노을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빅뱅의 붉은 노을 신청합니다. 그래요.
0: 그렇구나. 맞아. 이 이문세 씨가 부른 원곡도 좋지만 빅뱅이 부른 버전이 또 에너지가 좋아요. 예예. 예.
1: 그럴 수 있죠. 네.
0: 그럼요.
1: 요즘 콘서트도 하는 것 같아요. 빅뱅 20주년이라고 뭐 대단하던데요.
0: 맞아요.
1: 네. 네.
0: 데뷔 20주년 기념 월드 투어를 하더라고요. 지난주에 이제 고양시를 시작으로 북미, 유럽, 오세아니아, 아시아에서 총 19개 도시를 돌면서 공연을 한다고 합니다.
1: 차, 그러니까 요즘 세대들은 이제 진짜 순회 공연 수준이
0: 네.
1: 국제적이고 세계적이에요.
0: 맞습니다. 네. 자, 우리 배화영님의 어린 시절 추억이 담긴 노래 신나게 듣고 오겠습니다. 빅뱅의 붉은 노을.

0: 빅뱅의 붉은 노을에 이어서 윤도현 밴드 YB의 나는 나비 듣고 왔습니다.
1: 네. 야, 나는 나비 이 노래도 신청이 참 꾸준히 들어오는 곡입니다.
0: 맞아요. 근데 앨범을 만들 때 이 노래가 어이구 빠질 뻔했었대요. 모니터링을 하는데 네. 가사가 너무 계몽적이고 노래가 좀 순한 맛 아니냐. 아무래도 YB는 락 밴드니까 이 노래 좀 빼자. 약하다. 하는 의견이 많았는데.
1: 그렇군요.
0: 근데 이 노래를 만든 박태희 씨가 강하게 밀어붙여서 앨범에 실었고요. 처음에는 크게 반응이 없었는데 나중에 경연 프로그램에서 터지면서 이게 차트 역주행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제는 뭐 YB의 대표곡이 됐죠.
1: 그러니까 이렇게 음악 시장도 보면 어느 구름에 비가 들었는지 몰라요.
0: 진짜 그런 것
1: 근데
0: 같죠.
1: 근데 그거를 참 귀신같이 딱 뽑아내는 사람이 이제 말하자면 전체적인 그 기획과 뭐 유통을 맡은 회사겠죠. 근데 네. 가수 당사자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빼자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작곡한 또 베이스 맡은 박태희 씨가 강하게 밀어붙였구나. 네. 이분이 뭔가 있었던 거야. 이거 괜찮다. 언젠가는 된다.
0: 맞아. 이게 저작권료가 진짜 어마어마한가 봐요.
1: 자기가 여러 곡 써서 받은 저작권료랑 이 나는 나비 한 곡의 저작권료가 거의 맞먹는다 이렇게 인터뷰도 했더라고요.
0: 윤도현 씨가.
1: 네, 진짜 노래의 팔자, 노래의 운명. 그것도 노래도 생명선이 긴 노래가 있어요. 30년 가는 노래가 있고 50년 가는 노래가 있고
0: 예.
1: 이 정말 잘 알 수 없어요. 어떤 노래가 얼마나 오래 버틸지 얼마나 오래 생명력이 길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0: 네. 하지만 우리가 명곡 극장에서 소개하는 곡들은 진짜 예, 쭉 오랜 시간 사랑받는 곡들을 신청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운명을 알 수 없는 노래 다음 명곡은 역시나 많은 분들이 꾸준히 신청해 주시는 곡이죠. 6445님 그리고 1082님이 주셨습니다. 두 분이 같은 노래를 신청해 주셨어요. 조항조의 고맙소.
1: 네, 먼저 6445님 대구에서 시내버스 운전하고 계시네요. 젊을 땐 몰랐는데 나이가 들고 노년에 들어서니 이 노래 가사가 아주 가슴을 콕콕 찌릅니다 하면서 신청하셨고요. 또 1081님은
0: 하루 일 마치고 집에 들어갔을 때 아내가 보글보글 끓여놓고 기다리는 된장찌개 맛이 어찌나 좋은지 모릅니다. 늘 참 고마운 마음 담아서 조항조의 고맙소 신청합니다 해주셨어요.
1: 네. 이 노래도 야. 좋고.
0: 네. 각기 다른 감성으로 이 노래를 신청을 해주신 거예요.
1: 예. 그러네. 그러네.
0: 가사말이 젊을 땐 모르지만 참 나이 들어 들어보니 아 이게 하나하나 참 가슴에 박히고.
1: 그렇죠.
0: 또 옆에 또 맛있게 항상 이렇게 저녁밥 차려주는 아내에게.
1: 최고죠. 최고.
0: 예, 감사한 마음 담아서 또 신청해 주시고.
1: 하루에 피곤이 그냥 피로가 확 날아가는 거지.
0: 그러니까요.
1: 피로야 가라 이렇게 되는 거죠. 정말. 네.
0: 맞습니다. 우리 6445님 그리고 1081님이 신청해 주신 조항조의 고맙소. 이 곡은 저희 광고 후에 끝곡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3: 우와,
2: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대.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시험률 82.1% 수도권 대학교 시험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북대학교
1: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0: 아니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디스카.
1: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2: 오 마이 갓. 케이팝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3: 유동 골뱅이.
2: 치맥에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4: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3: 노무법인 폐.
4: 1544-7575.
5: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6: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7: 방송문화진흥회와 문화방송은 대한민국 방송의 발전과 시청자들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제29회 좋은 방송을 위한 시민의 비평상을 개최합니다. 9월 1일부터 7일까지 접수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문화진흥회 홈페이지 www.fbc.or.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잠시 후 11시 5분부터 유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 인싸가 방송됩니다.
9: 일요일 아침 여성시대 오늘 마지막 곡은요. 많은 남성들이 아내를 위해 부르는 노래. 남자들이 노래방에서 쓰는 반성문이자 러브레터지요. 조항조의 고맙소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이만 물러갑니다.
10: 네, 저희는 내일 아침 9시 5분에 다시 만나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0: MBC 라디오 생명 존중 캠페인 오늘도 당신은 소중합니다. 자연에서 색을 얻고 그 색으로 새롭게 물들이는 작업, 천연 염색이라고 하죠. 그런데 신기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색이 그대로 천에 옮겨지는 건 아니라고 하거든요. 노란꽃 금잔화에서는 황금빛을 얻고 초록빛 쪽잎에선 푸른빛을, 까만색 흙미에서는 보랏빛을
1: 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1: MBC 재난정보. 요즘처럼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이 이어지면 우리 몸이 체온 조절 능력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철, 온열 질환을 피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충분한 휴식과 수분 보충인데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느껴진다면 즉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을 찾아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몸이 갈증을 느끼기 전에 틈틈이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땀 배출이나 위장장애로 인한 탈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 온열 질환에 취약한 야외 작업자나 어르신들은 더욱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건강한 여름나기,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2: FM 89.1 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2: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MBC 11시 뉴스입니다. 네팔 구조당국이 발전소 노동자 100여 명이 갇힌 것으로 추정되는 발전소 터널에 공기 파이프를 삽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네팔 내무부는 현재 시간 29일 트리슐리 3A 수력발전소 터널에 작은 구멍을 통해 공기를 주입하기 시작했다며 굴착 작업을 시작하고 구조팀을 안

0: 로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구조작업은 트리슐리 3A와 3B 발전소에 집중되고 있다고 AFP통신은 전했습니다. 해당 발전소들은 한국 기업들이 참여한 어퍼 트리슐리 1 발전소 프로젝트 지역보다 하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팔 대규모 홍수로 실종된 한국인 9명을 찾기 위해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이 두 차례 헬기 수색에 나섰지만 성과가 없었습니다. 신속대응팀은 현지 시간 29일 40여 분씩 두 차례 헬기 수색을 하고 촬영 영상을 분석했지만 생존자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나무가 빽빽하고 경사도 있어 지상 수색도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네팔, 중국 두 나라에서 파악된 사망자는 680명을 넘었고 실종자도 2,900명을 넘었습니다. 실종자 중에 500명이 넘는 외국인은 인도, 미국 등 30여 개국 출신입니다. 수습되는 시즌이 늘면서 영안실은 포화 상태고 임시 안치소까지 마련됐습니다. 추가 붕괴가 우려됐던 이른바 언세코는 물이 빠지면서 수위가 10m 낮아졌고 면적도 줄어서 당장의 붕괴 위험은 낮아졌지만 상류에는 더 큰 호수가 확인됐습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경제성장세가 예상보다 단단해졌다며 성장 성과가 국민 삶으로 이어지도록 정책 무게중심을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실장은 SNS를 통해 한국은행이 올 성장률 전망치를 석 달 만에 0.7%포인트 높인 3.3%로 제시한 것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주거 부담 완화, 일자리 재교육 지원, 청년 소상공인 창업 재기 지원 등으로 산업 대도약과 국민 재도약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가 다음 달 서울에서 열리는 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앞두고 경호 안전 대책을 종합 점검했습니다. 한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 간 협의체가 정상급으로 격상된 뒤 첫 회의로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경북 경산에서 중국인 대학 강사의 살해된 중국인 유학생 시신을 수색 중인 경찰이 피해자 시신 일부를 추가 수습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가 진술한 유기 장소에서 피해자 시신 일부를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산 지역 한 대학 강사인 피의자는 지난 20일 주거지에서 자신의 수업을 들었던 중국인 여성 유학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지난 27일 구속됐습니다. 제주 실종 여성 장모 씨 사망은 목맴사로 추정된다는 경찰 발표에 의혹이 이어지자 경찰이 재현 실험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날씨입니다.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특히 충청, 전북 중심으로 이틀간 최대 200mm 이상 폭우가 예보됐습니다. 내일까지 수도권 최대 60mm, 남부지방 최대 80mm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8도, 세종 27도, 부산 33도 등 26도에서 33도로 예보됐습니다. 김미정이었습니다. MBC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마케팅도 어렵고 온라인 판매도 막막한 사장님들, 이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소담스퀘어 전남이 다 도와드립니다. AI 교육으로 온라인 판매는 더 쉽게, 라이브 방송과 할인 쿠폰 지원으로 판매는 더 활발하게, 제품 촬영, 상세 페이지, SNS 영상 제작까지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모든 콘텐츠를 지원하고,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의 만남으로 더 강해지는 지역특화 프로그램까지 준비했습니다. 이 모든 혜택, 소상공인이라면 무료로 누리실 수 있습니다. 판판대로에서 소담스퀘어 전남을 검색하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2: 지금 시각은 11시 5분입니다.
3: 6회 상계토크 정치 토크쇼 이정민의 정치 인싸 인사해 주세요.
4: 안녕하세요, 강성필입니다.
5: 안녕하세요, 강성영입니다.
6: 안녕하세요, 유재합니다.
7: 안녕하세요, 윤석입니다.
3: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이정민입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8: 데이...
4: 올림픽으로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건강기능식품.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4: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7: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6: 환인제약.
8: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2: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1: 수확량 줄어도?
2: 보장.
1: 가격이 내려도?
2: 아이, 그럼.
1: 보험이 든든하구만.
3: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4: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0: 5등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유쾌한 정치 토크쇼 이정민의 정치인싸.
2: 네, 여러분께서는 이정민의 정치인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국민의힘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장동혁 대표 취임 1주년이 있었고 그리고 국민의힘 연찬회도 있었지 않습니까? 장 대표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당원 주권 2.0 시대를 열고 당원들이 당협위원장과 시도당 위원장 선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사실 당내에서 반발이 컸던 당원 직선제를 당협위원장에 이어서 시도당 위원장까지 오히려 확대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건데, 자, 이번 주 장동혁 대표의 메시지와 행보를 어떻게 보셨는지요?
3: 자신감을 좀 많이 갖고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지금까지 1년 온 것도 참 가상하다. 근데 이걸 뚫고 역경을 뚫고 왔으니 본인 스스로에게 굉장히 칭찬하는, 그리고 앞으로 1년까지 생각하는 뭐 그 정도 생각해봤어요 저는. 그래서 나온 게 당원 중심으로 당을 바꿔서 총선 승리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 민심의 바다로 가겠다. 이렇게 썼잖아요. 네. 뒤에 백드롭에. 근데 좀 이상하잖아요. 당원 중심으로 가는데 어떻게 민심의 바다로 가겠습니까? 딱 그거 하나부터가 안 맞아서 결론은 말의 성찬에 불과했다고 보고, 당원들이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이분이 아는가에 대해서 저는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당원이 원하는 건 나의 권한을 강화해주고 진짜 내가 내 힘으로 당대표 뽑고 뭐 당협위원장 뽑고 이거겠느냐. 당원들이 그럼요? 진정 원하는 거는, 예, 우리 당에서 대통령 나오고 우리 당에서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 나오고 이거 바랄 거예요.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가는 방향이 과연 그것과 맞느냐. 당권을 형성함에 있어서 본인과 본인 주변 사람들이 이익을 얻는 것과 실제로 공직선거에서 그 벽을 넘어서 당선자를 내는 게 전혀 다르다는 것을 이분이 착각하고 있다. 예, 그 점을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2: 그러니까 이 1주년 회견의 내용을 딱 넉자로 요약을 하면 당권 강화 이렇게 읽히는데,

0: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는 선물 그런 것 같아요.
1: 아, 나에게 주는 선물.
0: 네. 1년 동안 잘 버텼으니까 나하고 내 측근들하고 좀 선물 좀 받아야 되지 않아? 우리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여행도 가고 네, 물건도 좀 사고 그런 차이인데 사실 당원 직선제라는 건 참 좋죠. 말은. 근데 저는 이제 시도당 위원장 정도는 실험적으로 해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첫 번째 의문이 이 정치학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과연 당원들이 직선제를 할 만큼의 역량이 준비가 되어 있는가. 평소에 당협에 가서 행사도 하고 정책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이런 관심 있고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분들이 직선제를 한다면 맞을 것 같아요. 잘 될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우리 정치가 그러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단점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팬덤 정치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지역에서 1, 200명이 그냥 모여가지고 투표하는 거예요. 우리 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얼마나 치열하게 경쟁을 했습니까? 근데 투표율이 50에서 55인데 네. 그러면 당협은 뭐 100명이나 뽑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좀 안 좋고 두 번째로 250개가 넘는 당협이 네. 그럼 동시로 당협위원장을 뽑아요? 그럼 전국 지방선거예요. 그러면 한 명만 나오면 괜찮아요. 찬반이니까. 근데 두 명 나오고 세 명 나오면 이게 경선이에요. 그럼 이거 어떻게 돼요? 갈등, 분열, 그다음에 끝나고 나서 후유증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장동혁 대표께서 정말로 이 당원 직선제를 하려고 하는 것 같진 않아요. 아.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어서. 그래서 저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사고 당협 같은데 몇 군데 선별적으로 뭐 친한계가 포진해 있는 그런 데라든지 아니면 이번에 좀 징계받으신 분들 이런 데 몇 군데를 선별적으로 좀 본인 측근들 이렇게 때려 박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1: 그럼 실제로 시행하지는 않을 텐데 이 메시지를 통해서 나는 뭘 하고 싶다. 뭐 메시지를 번역기를 돌리면.
0: 우리가 흥정을 할 때 50을 목표로 하더라도 일단 100을 부르잖아요. 그래서 흥정을 해서 그래 알았다 내 50만 가져갈게. 저는 그런 전략 아닐까?
1: 그럼 일부라도 내 의견을 관철하겠다. 뭐 그렇게 해석을 하셨고. 자, 그럼 이 와중에 대표적으로 김기현 의원이랑 안철수 의원이 부딪혔단 말입니다. 과거에 민심 확대를 주장했던 안철수 의원이 요즘에 180도 바뀐 입장에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는데 왜라고 보십니까?
2: 본인이 이제 당내에서 지지 기반을 갖기 위해서 필요하니까 입장을 바꾸는 거죠. 호떡 뒤집듯이 바꾸는 거고 이게 민주당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국민의힘도 노선 차이인데 당원 중심으로 갈 거냐, 뭐 국민 중심 아니면 중도를 향해서 갈 거냐 이제 이 차이에서 비롯된 어떤 노선 갈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안철수 의원이 과거에 비해서 또 김기현 의원도 또 과거에 또 방점은 당시에 당원 100% 우리가 선거를 했기 때문에. 네. 그때에 비해서는 서로 입장이 좀 바뀐 건데 그건 상황에 따라서 당원의 좀 더 무게중심을 실어야 될 때가 있고요. 네. 또 상황에 따라서는 국민의 중도의 무게중심을 더 실어야 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 입장이 바뀐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치적 필요와 상황 변화에 따라서 충분히 이제 그렇게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저는 아까 장도엽 대표의 최근 입장을 당권 강화 이렇게 네 글자로 요약하셨잖아요. 네. 근데 사실 우리가 당원권 강화와 당권 강화를 좀 약간 섞어서 쓰는 것 같아요. 당원권 강화는 저도 당원이거든요. 예. 제 권리를 강화시켜준다는 거잖아요. 제 권리를 강화시키면 장도 대표의 당권이 강화됩니까? 음흠.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당권 강화와 당원권 강화를 같이 쓰죠.

0: 되고 지금 이제 본인 생각에 지금 분위기를 봤을 때 서울 민심의 분위기를 봤을 때 민주당이 승리하기 매우 어렵고 우리 국민의힘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그럼 당내 경쟁만 뚫으면 된다. 뭐 국민들의 중도나 이런 거 의식해가지고 뭐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오로지 당원들의 선택만 받으면 서울시장 자리 가져올 수 있다. 이게 저는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장 그 전략적으로 승리해야 하는 곳에 이제 집중하는 모습 보이는 거고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는 네. 그런 현안이 없잖아요. 자기가 뭐 서울시장 나갈 것도 아니고. 근데 과거에 이제 당원 100%인 시절에 당대표가 저기 10년에 꼴찌에 있다가 끌어올려진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생각해 보면은요. 이 당원으로 가는 게 가장 우리 정치사에서 잘 그 비극적인 게 뭐냐면 국민들 지지를 못 받을 때 예. 당원 쪽으로 도망가는 형태가 꽤 보여요. 최근에 보면.
1: 그러니까 당신과 민심이 명확하게 갈려있는 어떤 사안에서
0: 그렇죠.
1: 민심을 외면하고 당신을 선택했을 때 네. 말로가 어떤지를 알고 있다.
0: 그렇죠. 그리고 윤석열 정부 때에도 뭐 지지율 20%대가 뭐 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지지를 받기가 매우 어렵고 회복할 가능성도 없을 때에 돌아가는 게 당심으로 돌아가서 당의 주인은 당원인데 뭐 당대표 뽑는 거 당연히 당원들이 결정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메시지 예. 내고 김기현 대표 뽑을 때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국민의힘의 중진 예. 의원들이. 근데 그 결과가 후과가 자기 경쟁에서는 이기겠지만 본선에서 뭘 나갔을 때는 경쟁이 없다는 얘기는 수도권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 얘기했었단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선거 치르냐고. 근데 또 돌아가요 그 얘기로. 그러니까 이게 상황 따라 가지고 당내 경쟁을 이겨야 될 때와 본선 나가서 이겨야 될 때를 달리 해가지고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데 우리 국민들 생각보다 똑똑해서 다 기억하고 있다.
2: 그런데 저는 네. 김기현 의원하고 네. 안철수 의원하고 좀 포지션이 좀 바뀐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오늘은 김기현 의원을 제가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네. 이분이 지금 국민 찾고 있잖아요. 우리 강수영 변호사 말했지만 당원 100%로 윤석열 전 대통령 도움받아가지고 당대표 된 사람이 무슨 국민을 찾아요. 그리고 이분 지금 청탁금지법으로 부부간에 같이 재판받고 있어요. 네. 어떤 건지 아시죠? 네. 아니 100%를 바꿔가지고 당대표가 됐는데 김건희 씨한테 로저 비비에 260만 원짜리 상당 가방 선물하면서 손편지도 까뜨하게 써가지고 이거 재판받는 사람이 무슨 국민을 찾고 있어요. 그리고 안철수 의원도 그래요. 아니 원래 하시던 대로 하면 되지. 그래도 홀로 앉아가지고 탄핵안도 반대하시고 김건희 특검도 찬성하셨던 분이 갑자기 이제는 목표 바꿔가지고 경기도 국회의원이 서울시장 하겠다고 장동혁 대표 옆에 서가지고 지금 부정선거 재선거 그런 사람들하고 함께 다니는 걸 보면 야 저는 국민의힘 너무 진짜 이상해진 것 같다.
3: 제가 조금 말씀드려야 될 게 김기현 당시 전당대 후보가 당대표 될 때 그 캠프에서 제가 공보총괄 본부장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게
1: 네.
3: 김기현 후보가 이거 당원 100%를 해주세요 해서 룰이 바뀌어서 당원 100% 경선이 된 건 아니다. 그때 정진석 비대위에서 뭐 이준석 당시 대표 나가고 하는 그 과정이 있었고 윤 대통령 집권 초반기였잖아요. 그래서 당원 중심으로 가야 되겠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그게 옳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1: 네네.
3: 상황이 그랬고 그 체제에서 김기현 후보가 된 거예요. 거기서 됐다고 해서 그걸 주장해서 됐다 이렇게 보시는 거는 조금 과한 거고 안철수 의원이 그때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거 민심 반영이 왜 안 되냐고 분명히 얘기를 했었단 말이죠. 그걸 기억을 하고 거기에서 그 당신 100%로 당선된 김기현 지도부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잘 아시잖아요. 뭐 김태우, 강서구청장 선거부터 해서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24년 총선 때 저희가 경선룰을 만든 것 중에 우리가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약한 지역에는 민심 8, 당심 2 룰을 적용을 했어요.
1: 네.
3: 그렇게 바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단 말이에요. 당원 100% 당원 비중이 많을수록 우리가 민심에 다가서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니 그렇게 가자 해서 경선을 그렇게 했어요. 근데 다시 지금 돌아가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한 이제 반성이 없이 또 과거를 답습하는 얘기를 무려 당대표가 하고 있다. 이걸 제가 비판하는 겁니다.
1: 알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김기현 의원이 후보였을 때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어쨌든 당원 100% 이 룰에 의해서 당대표가 됐으니 결과론적으로 그런 배경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왜 이제 지금 와서는 당원보다는 민심에 더 방점을 찍냐. 이 부분을 안철수 의원은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안철수
4: 의원 대해서 너무 네. 일관성을 요구할 필요는 저는 진짜 없다고 생각하는데 네. 아까도 제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코어가 빠지고 있다라는 인식이 들면 그러면 당원 중심으로 가자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1: 예.
4: 상대적인 거죠. 그런데 이제 선거가 공직선거가 코앞에 있다. 그러면 우리가 중도를 잡아야 이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좀 더 국민 중심으로 가야 된다라는 목소리의 힘을 얻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0: 예전 뭐 시기를 다 떠나서 항상 뭐 당원 중심을 외치던 사람은 당원 중심만 해야 되고 국민 중심 외치던 사람은 국민 중심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때 그때 당의 상황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정치인들이 어디에 더 방점을 실냐가 다를 수 있다.
1: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정치인들이 어떤 입장을 표명할 때 유연성을 갖고 시대의 어떤 상황에 맞게 입장 표명을 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건데 이제 그게 어떤 목적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지난 시간을 보시면서 판단을 하실 것 같다.
0: 그리고 그 저기 재판 얘기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아니 그 김용 전 부원장은 지금 최고위원 선거까지 나갔는데 지금 아직 선거도 출마 안 하신 분은 재판 얘기를 하고서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건 불법 정치 자금인데.
2: 거기에 대해서 또 할 말이 있죠.
1: 아, 알겠습니다.
0: 아유, 이거 더 계속 하시려고
1: 나가지 않도록 하고 장동혜 대표가 그래서 취임 1주년 회견에서 당원 직선제를 띄우자마자 이제 바로 다음 날입니다. 연차 내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깜짝 등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내 단합 메시지를 냈는데 지도부 중심으로 단일 대오를 이루어달라. 내부 분열이 가장 무서운 적이다. 자, 이런 메시지에 대해서 다들 장동혁 대표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힘을 실어준 거다. 이렇게들 해석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동의하세요?
3: 다 그렇진 않죠. 다르게 생각하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건 중요한 건 말씀하신 분이 어떤 의도에서 이 단어를 썼느냐를 아는 게 제일 정확할 텐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뭐 답변을 하시지는 않을 테고 유영하 의원의 얘기를 빌려서 우리가 해석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유영하 의원은 그 단어 지도부 단어를 쓴 것은 일반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뭐 장 대표를 특별하게 지지한다거나 그런 뜻으로 지도부 중심이라는 말을 쓴 건 아니라고 했으니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겠죠. 결국 박 전 대통령이 당 연찬에 오셔서 본인이 그래도 속했던 당이 잘 되기를 바라고 뭐 단합해서 민주당하고 더 잘 경쟁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여러 가지 부탁, 당부, 뭐 덕담 이런 차원의 말씀하신 중에 나온 단어라고 생각해요.
1: 그 연찬에 우리가 직전까지만 해도 장동혁 대표가 지금 이번에 했던 당원 직선제 여기에 대해서 원내 의원들의 반대가 많고 또 영남권 중진들의 우려도 있으니 이번 기회에 정점식 원내대표가 움직여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여기에 참석을 하면서 이 어떤 원내에 힘을 실어주고 중진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결국은 정점식 원내대표 쪽을 지지함으로써 장동혁 대표를 견제하는 것일 거다. 뭐 이런 추측들이 많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반대 상황이 벌어졌네. 이렇게들 보는 것 같아요.
4: 그러니까 그렇게 기대했던 소위 비당권파 의원들이 실망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현장에서 뭐야 도대체 왜 오신 거야? 그럼 우린 여기 왜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중간에 나가셨다는 거 아니에요. 다수가. 그래서 이제 대구에 계신 분들 제 얘기를 의견 청취를 좀 해보니까
5: 안 내려가지 않나요?
4: 전화로 네, 어른들하고 예 네, 어른들하고 전화를 해보니까 일단 아까 거하고 연결해서 그 뭐 당협 위원장은 뭐 다시 뭐 뽑는다 카네 지나 다시 뽑지 지는 다시 안 뽑고 뭐 딴 사람 보고 전부 다시 뽑으라 하면 되는가? 예, 네, 그게 1번이고요.
0: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4: 막말이에요 그게 생각해 보면 본인 지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자꾸 밑에를 다시 전초한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그러고 그 박근혜 대통령 가만히 있어야 돼. 유영아가 나쁜 사람이라. 데리고 댕기면서 그 전부 유영아가 하는 기라. 박근혜 대통령 지금 뉴스 잘 안 봐요. 몰라. 모르고 그냥 하는데 그 써준 것도 그 본인이 쓴 게 아니라 내 봤을 때는.
1: 아 그런 의견들이 있다.
4: 있어. 왜냐하면 대구에서 진짜 불만이 많아요. 이 박근혜 대통령을 이런 식으로 소비하는 것에 대해서 지방선거 때 막 뉴스에 데리고 가고 이런 거.
5: 근데 우리 대학 다닐 때.
1: 야 잠깐 그때
3: 이제 대구 껴지 마.
5: 대학 다닐 때 우리가 이제 1위 로프라는 거 해봤잖아요. 예. 저는 그 연찬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유영하 의원이 딱 모시고 엘리베이터에서 나온 모습을 보면서 아 이거 대학 다닐 때 그 했던 1일 오프 그러니까 1일 당대표가 오늘 유영하구나 아니 딱 박근혜 대통령 옆에 유영하 의원이 쫙 의전해가지고 가지고 그 뒤에 장동혁 대표와 점정식 원내대표가 다 따라가요 그러면서 다 어깨동무하면서 막 지시도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사실 점정식 원내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부를 때 아 저는 승부수 띄우나?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 박근혜 전 대통령 그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초반에는 뭐 인도 속담 호랑이 줄무늬 얘기하면서 사람의 줄무늬는 안에 있어서 마음이나 인성은 알 수가 없다라고 하니까 아 이거 장동혁 대표 잘할 줄 알고 뽑았는데 이거 잘 못하고 이거 믿을 수가 없고 좀 그 빌드업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하나만 하다가 결국에는 지도부하고 잘 해봐라 이거는 우리 유영하 의원 잘 부탁한다.
1: 아 또 그렇게
5: 저는 민원 처리하러 왔다고.

0: 밖에 생각이 안 나요.
1: 아, 그러면 이게 진짜 갖가지 해석이 나오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그 호랑이 줄무늬 얘기 있잖아요.
2: 근데 여기서 민원이 뭐냐면 네. 최근에 유영하 의원이 지금 대구시장 추경호 시장이 재판이 지금 심상치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재보궐이 열리면 유영하 의원이 대구시장에 나가고 싶어한다. 저번에 경선 때도 2등인가 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민원을 지금 처리하러 왔다는 소문이 지금 기자들 사이에 쫙 돌고 있어요.
1: 아 그래요?
2: 정치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엄마 찾아 산만리 했더니 결국에는 우리 아들 챙기러 왔다고 하면 이거 되겠습니까?
1: 지금 이번에 어쨌든 등장에 유영하 의원의 방점을 지금 찍고 계신 건데
3: 유심 나오지도 않았는데
1: 그 호랑이 얘기요. 그래서 예, 예. 그 호랑이 얘기는 뭐라고 해서 하면 돼요. 누구한테 한 얘기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4: 정치에서 중요한 건 신뢰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본인이 즐겨 인용하던 이야기를 그냥 하신 거 아닌가 싶은데요.
1: 조금 이렇게까지 해석이 분분하면 차라리 좀 투명하게 아니, 그러니까, 메시지 좀 더 단순하게 할
4: 그
1: 필요가 있잖아.
4: 유영하 의원이 그 다음 날 이제 라디오에 나와서 네. 이렇게 해석해 주신 해례본 있잖아요. 그거랑 박근혜 대통령의 원본이랑 이렇게 네. 합쳐 보면 네. 어느 정도 담백한 해석이 나올 수 있다고는 생각해요. 근데 그거 좀 이따 말씀드리고 일단 너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뭔가 정점식 의원의 호출을 받아 오셨으니까. 장노 대표에게 뭔가 철퇴를 날리는 메시지를 날릴 것이다. 그렇게 하는 생각했던 것은 너무 과도한 예상 아니었나요? 예, 아니 그럼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의원을 연찬하여서 장노 대표 물러나세요 이 얘기를 해요? 제가 나가겠습니다 해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걸 기대하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일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많은 분들이 예상했던 대로 행동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 편을 특별히 들어주기보다도 좀 싸움을 말리고 서로 잘 지내보라고 얘기하는 차원에서 그 정도 얘기를 하는 게 맞지. 장도연 대표를 뭐 물러나라고까지 강하게 압박하는 메시지를 어떻게 전직 대통령이 합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고요. 또 이걸 보셔야 돼. 장도연 대표 자꾸 힘 실어줬다고 하는데 그날 연찬회에서 장도연 대표의 워딩 한마디라도 기억나시는 분 계신가요? 우리 국민의힘 의원은 연찬회였지만 주인공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었어요.
1: 네.
4: 장도연 현직 대표는 삭제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힘들고 마지막으로 해석만 해드릴게요.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했던 얘기 중에 지도부 중심으로 단결하는 장도 대표 쫓아내지 말라고 하는 말이고요.
1: 그리고 왜 힘을 실어준 건 맞나요?
4: 그건 맞죠. 예, 예. 쫓아내는 건 너무 과해요. 예. 그 다음에 했던 얘기는 국민의 뜻을 헤아려야 된다 지도부도.
1: 예?
4: 그건 그 당원 중심주의 그만둬라.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고 내부 분열은 적이다. 이건 뭐냐면 징계 정치 그만해라. 그래서
1: 견제 메시지도 있었고 지지 목소리도
4: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믿고 장도연 대표와 중진은 서로를 믿고 장도연 대표는 중진들 지역구 건드리지 말고 중진들은 장도연 대표 쫓아내지 말고 서로 친하게 지내 이렇게 얘기합니다.
1: 알겠습니다. 광고를 일단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의회 초대의장 송용곤입니다. 새로운 시작에는 하나된 힘이 필요합니다. 전남광주가 함께 열어갈 통합의 시대, 소통과 공감, 책임과 신뢰의 의정으로 320만 특별시민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1: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2: 가장 쉬운 것보다

0: 프로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3: 낮 동안은 비가 오락가락하겠고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후덥지근하겠습니다. 고속도로는 차량 많아지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청주휴게소 5km 구간, 양재에서 반포까지 7km 구간 각각 정체고요. 천안논산고속도로는 천안 방향으로는 정안나대목에서, 논산 방향은 차령터널에서 각각 속도 떨어집니다. 수도권 제1순환선은 서쪽 지역에서 흐름이 둔해졌습니다. 계양에서 송내, 장수에서 송내로, 송내를 중심으로 양방향 모두 정체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매송에서 용담터널, 일찍에서 금천까지 밀립니다. 남해선 순천 방향 창원 1터널 사고 나면서 일대로 정체입니다. 최지연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4: 지금 여러분께서는 유쾌, 상쾌, 통쾌한 정치 토크쇼 이정민의 정치인사를 듣고 계십니다.
5: 네, 국민의힘에서 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메시지를 아전 인수격으로 다들 해석을 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우리가 해석을 좀 했었는데, 아까도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날 연찬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만 있었다 뭐 이렇게까지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박 전 대통령의 이번에 이 등판과 발언들 당내에서는 얼마만큼의 파장이 있을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6: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 오신 거 그게 제일 크고요. 네. 그다음에 발언에 대한 해석. 이건 이제 그만큼 박 전 대통령 영향이 있구나 정도까지고, 이게 예를 들어서 앞으로 당내 어떤 질서 형성에 있어서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렵죠. 현실 정치인이 아니시기 때문에. 근데 후속으로 정정식 원내대표가, 즉 박 전 대통령을 초청하신 그분이 이명박 전 대통령도 만난다는 거 아니에요?
5: 네.
6: 이 연쇄 행보가 훨씬 더 중요하게 다가온다. 왜 원내대표가 전직 대통령을 자꾸 만나고 모시고 오고 하느냐. 이 시점에 그게 중요한 거죠.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원내는 적어도 이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 장동혁 대표가 생각하던 노선으로 가면 안 된다고 이미 결론을 내린 상태예요.
5: 예.
6: 대치 상태죠. 솔직히 얘기하면. 부드럽게 얘기해서 대치 상태지만 서로 힘겨루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5: 네.
6: 이 상황에서 원내대표가, 원내 구심점인 분이 전직 대통령 모시고 오고 말씀 듣고 또 만나러 간다.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느냐에 대해서는 다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저 결론은 구심점은 정점식 원내대표가 될 수밖에 없다는 메시지를 본인 스스로가 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5: 그러면 정점식 원내대표의 정확한 입장은 뭔 거예요?
7: 아니 이제 미래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장동혁 지도부가 오래 지속될 수 없거나 아니면 최소한 연임 도전을 하더라도 질 것이다. 그걸 염두에 두고, 근데 이제 선거가 지금 바로 임박한 건 아니니까 질서 재편을 위해서, 그러니까 생각했을 때 자기 욕심도 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뭐랄까 해체돼 있는 상황에서 다시 당의 질서를 재편하고 뭔가 이제 재건을 해야 되는데 그 주춧돌을 본인이 놨다라는 포지션은 되잖아요.
5: 아니 내가. 그러면 당을 쇄신하고 재건하고 거듭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전임 대통령을 예방하고 이런 모습이 일치하는 그림인가?
7: 그러니까 저희 뭐 민주당적 시각에서 봤을 때는 진짜 빈약하다. 자신 내부에 소구력이 없다 보니까 옛날 또 대통령을 끌고 와가지고 그 기존의 정통 보수, 그러니까 윤어게인 말고 예전부터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 계속 이 보수 정당을 지지해 왔던 특히 TK 이런 분들을 갖다가 규합할 수 있는 에너지가 결국 예전의 보수의 영웅 이런 사람들을 소환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라는 빈약함을 보여주는 거라고 평가할 수는 있지만, 근데 어쨌든 간에 뭐라도 끌고 와서 모아야 되는 거예요. 재편을 하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윤어게인 세력이 나쁘다. 부정선거 세력 나쁘다. 극우가 나쁘다. 그러면 그 말고 뭐 누가 구심점인데. 이제 이렇게 되면 지금 답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끌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사람이 일단 마음이 흩어져 있는 걸 모은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진짜 문제가 되는 그런 종량이라고 죄송합니다. 종량까지는 너무 심한 표현인 것 같고 하여간 뭔가 걷어내야 되는 세력들이 나가고 나면 그다음에 이제

0: 재건을 제대로 하면 된다. 근데 그 전 단계에서 준비만 한다. 이런 마음인 것 같아요. 제가
1: 민주당에서
0: 보면.
1: 이번에 박 전 대통령 초청한 것을 두고 퇴행이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했더니 정일식 원내대표가 부러우면 지는 건데 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 부러 그게 그래서 부러워요? 민주당이 부러운가요? 이렇게 물어보고 싶었어요.
2: 뭐 웃음밖에 안 나오죠. 그 부러운 상황입니까? 아니 네. 본인들이 다 큰 성인들이 본인들 당내 해결 못해가지고 엄마 모셔가지고 와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인데 전혀 부럽지 않고 본인도 아실 겁니다. 근데 저는 좀 이상한 게 뭐냐면 정점식 원내대표가 제가 3자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좀 당대표 행세하는 것 같아요.
1: 예.
2: 그러니까 원래 원내대표가 의원들과 함께 정책을 만들고 정책적으로 투쟁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원내에서 입법과 정책으로. 근데 무슨 전직 대통령 만나러 가고 사실 그때도 뭐 지방선거 때 뭐 도움받아서 감사하다고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나러 간다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그때 원내대표도 아니라 정책위 의장이었더라고요. 정책위 의장이 뭐 고마웠다고 찾아갑니까?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장동혁 대표는 근데 또 불쾌할 것 같기도 해요. 저 내가 해야 될 일을 저 사람이 저렇게 하지? 그러니까 그런다고 또 대놓고 비판하기도 좀 뭐하고. 그래서 저는 해석을 해보면 저는 국민의힘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선의로 네. 해석을 해보면 그 정점식 원내대표가 저는 비대위를 꾸리는 것을 슬슬 하나씩 준비해 나가는 과정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본인도 정치인이니까 비대위원장도 하시고 그래가지고 전당대회를 열 때 조금 장동혁 1인 후보 체제로 가는 게 아니라 조금 다양하게 뭐 외부에 뭐 이준석 대표도 의원도 불러올 수 있고 한동훈 의원도 불러올 수 있고 뭔가 좀 그런 체제를 만들려고 하는 빌드업을 하기 위해서 뭔가 힘을 모으는 과정이라면 저는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이분이 이제 모르겠습니다. 그 국민의힘의 문화인지 모르겠지만 뭔가 좀 물에 물탄다. 술에 술탄다. 뭔가 좀 성과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서 불안하긴 한데 응원합니다.
3: 그러니까 뭔가, 예. 보수 특유의 신중한 행보. 를 물에 뭐 술탄데 술에 물탄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좀 그건 좀 서운하고요. 예, 예. 굉장히 신중하고 엄중한 마음으로 지금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계시다.
1: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새롭게 판을 짜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뭐 선회하면 그런 건데 지금 또 장동혁 대표는 어쨌든 이번 연찬회를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크게 감동받고 오히려 더 힘을 받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연찬에 다녀온 다음 날에 김민수 최고가 아주 라디오 인터뷰에서 목소리를 크게 높이더라고요. 한동훈 이준석 복당 불가를 선언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표현을 빌려서 가정을 와해시킬 사람은 거를 거다. 그리고 내가 선별에 앞장서겠다. 뭐 이렇게까지 아주 단호하게 얘기를 하던데요.
3: 네. 김민수 최고가 그때 장동혁 대표 고 인터뷰에서 장동혁 대표를 맏형이라고 했더라고요.
1: 네.
3: 맏형이 누가 이제 가족 안에 들어올지를 선별하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 맏형이 맏형 같으면 엄마를 불러왔겠습니까? 지금 자식들끼리 도저히 싸움이 이게 정돈이 안 되니까 엄마까지 나선 거 아니에요. 그 비유에 따르자면 그러니까 맏형 운운하면서 무슨 선별하겠다고 하는 거는 부대 넘치는 얘기인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오히려 공은 정점식 원내대표는 전직 대통령들 이렇게 만나면서 장동혁 대표 힘 빼기를 하고 있고 현재 그것만으로는 장동혁 대표 체제를 무너뜨리기에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상태로 이제 대치 국면으로 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오히려 키는 누구한테 있느냐. 장동혁 대표 당권파 측에 있다고 봐요. 지금 김민수 최고위원처럼 이런 식으로 또다시 분명히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 당원 중심주의 너무 하지 말고 징계정치 하지 말고 내부 분열은 적이라고 얘기했는데 또 이렇게 분열적 행태를 보이잖아요.
1: 네.
3: 그러면 그리고 혹시 그 당협위원장 전면 재선출 강행하잖아요. 네. 그럼 그게 트리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쪽 이미 장동혁 힘빼기로 어느 정도 구심점은 딱히 없지만 모여있는 정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이 당내 원내 세력들이 장동혁 대표 체제를 무너뜨릴 명분을 얻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장동혁 대표가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메시지를 듣고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지금 그렇게 현상 파악을 제대로 못하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마치 자기한테 힘줄어줬으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섣불리 나섰다가는 금방 그 체제가 무너지는 일이 생길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1: 그 아까 김민수 최고의 언급을 인용했던 이유는 이 김민수 최고의 워딩이 결국에는 장동혁 대표의 워딩일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언급을 했던 건데 장동혁 대표가 취임 1주년 그 회견 때 모든 보수 세력과 연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바로 돌아서서 김민수 최고는 한동훈 이준석은 안 된다를 못 박았다는 거는 이 두 사람은 보수 세력은 아니다. 뭐 내부 총질이다. 뭐 이렇게 규정을 하고 지금 딱 나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
4: 워딩 하나하나를 이렇게 대응해서

0: 보면 해석이 안 돼요. 방금 전에도 제가 당원 중심으로 해서 민심의 바다로 말이 안 되는 얘기라는 말씀을 드렸다시피 똑같이 모든 보수 세력을 내가 통합하겠다 해놓고 누구는 안 돼, 누구는 안 돼라는 말이 나온다. 그러니까 그 그냥 구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장도혁 대표 지도부는 빚이 많아요. 그동안 했었던 일들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뭐 지방선거 결과도 마찬가지고 지방선거 전에 미국 왜 갔냐? 김민수 최고는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을 못 하더라고요. 미국 왜 갔냐고 그랬더니 뭐 1월에 가기로 했는데 연기되고 이런 얘기만 하더라고요. 예.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 그 빚을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본인들은 지금 탕감이 됐다고 생각하는 느낌이에요. 그냥 이렇게 넘어갔으니까 난 이제 안 갚아도 되고 그러니까 난 다시 시작해 뭐 이런 느낌인데 절대 그렇지가 않죠. 빚이 어떻게 없어집니까? 다 기록이 돼 있는데 그걸 명심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요즘에 유승민 전 의원도 네. 굉장히 눈에 띄던데 오세훈 시장부터 권영세 의원까지 만났고 또 한동훈 의원 회동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갑자기 이 시점에 이렇게 광폭 행보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곧 전당대회가 열린다는 방증인가 뭐 이런 해석도 나오고.
2: 그러니까 이제 경우의 네. 수가 쭉 넓혀져 있는데 전당대회가 조기에 열릴 수도 있고 내년에 열릴 수도 있고 서울시장 재보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정치적 이벤트가 있지만 관통하는 하나로 이제 꿰자면 국민의힘의 다음 패권을 누가 가져갈 거냐. 빈집이라고 사실상 보는 거죠. 다수들이. 네. 그리고 안철수 의원도 사실 장동혁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는 게 아니고 장동혁 대표는 언젠가 무너질 체제인데 다만 장동혁이라는 개인이 물러난다고 해서 그 세력이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여기를 한번 쓱 흡수하겠다. 마치 추미애 도지사가 지난 전당대회 때 정청래 후보를 응원하는 메시지를 자꾸 냈던 것도 내심 그런 의사가 있었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패권 다툼을 이렇게 하는 건데 중요한 거는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게 그 당원들의 의사를 결정할 때 그 코어가 어디냐 도대체 국민의힘의 가장 그 핵심 코어가 어디냐 이 부분에 대한 정립이 아직까지도 혼재돼 있어요. 즉 장동혁 대표는 아무리 제가 하는 걸 봐도 윤호개인과 부정선거 세력이 그 자신이 이제 대표된 이후에 폭발적으로 늘어난 당원들이 있잖아요. 네. 여기가 국민의힘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1: 예.
2: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당에게 지지를 보내준 사람들이 진짜다.
1: 예.
2: 이렇게 막 그 안 좋은 상황에서도 악재가 많은데 그래도 우리 당원 가입해주고 열렬한 지지 보내주고 응원해주고 슈퍼챗 쏴주고 이런 분들이 진짜지. 조금 상황 어려워지면 뭐 물러나라 그러고 이런 사람들이 무슨 코어냐? 이렇게 인식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자기 중심적 해석이고 가치를 갖다가 신봉하는 사람들은 국민의힘이 보수의 가치를 저버릴 때에는 아무리 국민의힘이라 하더라도 우린 철퇴를 내려. 여론조사에서도 나는 싫다고 얘기할 거야.
1: 예.
2: 그러니까 지금 20% 초반대 나오고 이러잖아요. 전당 지지율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그 해석 차이. 근데 유승민이나 뭐 안철수나 이런 사람들의 이제 여기서 그러면 나는 어디를 선점할 거야.
1: 네.
2: 이제 잘 봐야 되는데 근데 저 안타까운 거는 여기서 상식적이고 국민의 마음이 어디 있나 이것보다는 어디가 블루오션인가 경쟁자가 어디가 적은가 이걸 가지고 선택하는 느낌이 들어요. 제가 보기에.
1: 유승민 전 의원은 어디를 블루오션으로 보고 있다고 보시는
2: 그래도
1: 거예요?
2: 그래도 자기는 합리적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자기가 이제 합리적 보수를 주창하던 사람이니까. 그래도 올림픽 공원에 갈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1: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1년 넘게 기다렸는데도 답을 못 듣고 있다. 이제 이 얘기를 해서 굉장히 회자가 됐었잖아요.
2: 네.
1: 그럼 왜 이렇게까지 만나고 싶어 하는 건가라는 또 질문이 따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3: 그 유승민 전 의원의 경우에는 지금 사실 공직선거를 본선에 출마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2: 10년
3: 계속 뭐 전당대회 무슨 뭐 지자체장 선거 이런 게 있을 때마다 하마평에 오르지만 거의 10년 가까이 선거하신 지가 됐거든요.
1: 네.
3: 그런 상황에서 당에서 이제 배신자로 낙인 찍히면서 그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가 있죠. 본인은 개혁보수, 합리적보수, 온건보수 이런 것들을 계속 주장해왔고 나름 그거에 관한 합리적, 그 상징적 자산을 가지고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에서 제기를 못하고 계시니까 이제 그걸 풀려면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풀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가 그러니까 개혁 노선, 당의 개혁 노선이 블루오션 같아서 오시는 건 아니고 그분은 의원 시절부터 계속 그 노선을 걸어 오셨으니까 저는 그 진정성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습니다만 지금 유승민 전 의원이 광폭 행보를 한다고 해서 그게 어떤 정치적인 파급력을 크게 갖는 건 아니에요. 유승민 전 의원 자체도 구심점이 되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영향력이 많이 소멸한 상태이기 때문에 다만 아까 우리가 뭐 정정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 그리고 장도혁 당권 반심 이런 식으로 지금 대치 국면이 형성돼 있잖아요. 그 상황에서 정정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어떤 그런 당권파의 반대편에 서 있는 분들의 온갖 개혁 세력들이 모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

0: 차원에서 유승민 전 의원도 함께 하고 있다. 이 정도로 분석하시면.
1: 근데 저는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은 앞서 말씀 많이 하셨죠. 유승민 전 의원은
2: 갑자기
1: 하도 제가 머릿속에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이분은 말씀하셨지만 예. 이제 너무 정치계를 떠나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구심점 되기는 어렵다고 봐요. 하지만 최소한 이분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제가 생각했을 때 앞으로 보수에서 대권 주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전 3명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오세훈 서울시장, 장동혁 대표, 한동훈 의원 3명 중에 1명이라고 봐요. 그런데 이 3명 중에서 장동혁 대표를 제외한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동훈 의원 정도가 서로 간에 양해를 잘하면 저는 국민의힘이 조금 획기적으로 바뀔 수 있는 계기는 만들어지는데 어쨌든 두 분도 경쟁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가운데 좀 징검다리, 좀 완충제 역할을 해주시는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필요하고 그게 저는 유승민 전 의원 정도는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이 만약에 장동혁 대표와 맞서서 앞으로 당권에 도전을 해서 오세훈, 뭐 한동훈, 이준석 이런 분들의 지원 사격을 받는다고 하면 저는 또 국민의힘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정도의 어떤 역할을 유승민 전 의원이 이끌어낼 수 있겠는가.
3: 세를 모을 수 있겠냐.
1: 그리고 또 오세훈과 한동훈 뭐 이준석 이런 분들이 사실 이준석은 조금 별개일 수도 예. 있겠지만 이런 분들이 정말로 보수의 미래를 위해서 본인들이 한 단계씩 좀 내려놓을 용기가 있겠는가. 저는 그런 것들이 조금 합리적으로 톱니바퀴처럼 맞물린다고 하면 유승민 전 의원도 마지막으로 본인이 뭐가 되기보다는 본인이 뭔가 어떤 보수 정치가 조금 잘 되는 그런 역할은 할 수 있겠다. 그래 봅니다.
3: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이전부터 물러날 것이다 혹은 물러나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계속 있었음에도 지금까지 왔고 이제는 연임까지 가능하지 않겠냐 뭐 이런 시선까지 있다 보니 자체적인 에너지가 어느 것이냐 그리고 이 외적인 에너지가 어떻게 모이느냐 좀 이런 문제들을 앞으로 관전 포인트로 봐야 되는 건데 장동혁 대표가 어쨌든 전당대회까지 임기까지는 간다. 여기에 대해서는 대부분 이견이 없으실까요?
2: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는 개인적으로 지금 오히려 자기를 더 때려주기를 원한다는 생각까지 들어요. 임기가 정해져 있는데 어떻게 물러나냐. 예. 네. 그런 식으로 계속 버티면서 대표를 공격하는 목소리가 더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지금 대여 투쟁을 해야 되는데 끊임없이 내부 총질을 하는 사람들 몰아내야 우리 당이 정상화된다. 이런 식으로 또 피해자 지위에서 그런 전략을 계속 쓸 걸로 보이고
3: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갈까요?
2: 네, 그러니까 파회할 방법이 없어요. 이게 마땅히 파회할 방법이 없어서 다음 전당대회에서 결국 연임을 두고 싸우는 민주당 전당대회와 같은 판이 열릴 수밖에 없다고 보고 그러면 이제 뭐 개혁파가 됐든 비당권파가 됐든 뭐 친한계가 됐든 이분들은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은 당원 가입을 독려를 해야 돼요. 이게 결국에는 제가 보기에는 어떤 룰로 가든 당원의 의사비중을 크게 늘리는 쪽으로 엄청나게 노력할 거예요. 장동혁 대표가. 근데 어딘가에 절충이 되더라도 상당히 당원 쪽의 비중은 많이 들 텐데 저는 그걸 이미 친한계 분들도 다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그 제가 알기로 어디 위드우니 카페인가 거기에 가입하려면 당원 인증을 해야 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국민의힘 당원이 아니면 가입이 안 되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
3: 아, 그래요? 위드우니가 그 한동훈 의원의 그
2: 카페
3: 팬카페 같은 거죠?
2: 국민의힘 당원, 그러니까 어찌됐든.
3: 아, 그러니까 그 팬카페에 들어가려면 일단은 당원 등록부터 하고 와라. 뭐 네, 이 얘기를 읽힌다.
2: 네, 네. 그리고 우리 기억에 이준석 예전 국민의힘 대표가 네. 쫓겨날 때 네. 맨날 SNS 글을 올리던 게 뭐냐면 당원 가입하기 좋은 날입니다. 뭐 당원 가입하기 좋은 저녁입니다. 뜬금없이 계속 올렸거든요.
3: 근데 그런 결국에는 것도 당원들의 세로 결정될 그렇죠. 수밖에 없다.
2: 네, 그거를 내년까지 누가 더 많이 확보하냐 싸움으로 갈 것 같아요.
3: 잘 확보되고 있나요?
4: 글쎄요. 당원들 구성은 뭐 비슷해요. 뭐 더 들어오신 분도 있고 나가신 분도 있는데 지금 저희 당 전당대회 룰은 8대2예요. 예. 당심 8, 민심 2. 예. 100은 아닙니다. 당심이. 그런 상태인데 항상 바뀌죠. 전당대회를 앞두고. 그리고 중요한 게 당원 구성이 생각보다 24년도 한동훈 대표가 63%로 당선됐을 때 정도로 기준을 했을 때 즉 그때와 지금의 당원 숫자는 큰 차이가 없어요. 중간에 많이 뭐 나가신 분들도 있고 신천지 5만 나갔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당원 구성이 이렇게 크게 바뀌진 않았다고 봤을 때 어떻게 이렇게 큰 변화를 보였느냐. 당원들의 결정이. 저 한동훈이라는 사람 63%를 줬다가 그 다음에 계엄진하고 나서 대선 경선할 때는 또 김문수 후보를 찍었다가 김문수 후보가 대선에 나와서 그래도 40% 넘겼는데도 바로 전당대회인데 또 장동혁이 되고 이 흐름을 잘 봐야 할 것 같다. 당원들은 제가 볼 땐 그래요. 이 사람이 잘할 것 같아 한 사람한테 몰아주는 경향이 충분히 있다고 봐요.

0: 한동훈이라는 사람한테 63을 준 것은 법무부 장관도 윤 대통령이랑 엄청 가까우니 잘할 수 있겠다. 윤 대통령 잘 이렇게 보자 해서 그런 기대치가 63.
1: 알겠습니다.
0: 근데 아니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 장도혁 대표가 그동안 장도혁 대표 잘할 것 같은 데서 표를 몰아서 당대표가 됐는데 1년 지나고 보니까 더 잘할 것 같아.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1: 네. 알겠습니다. 이게 차기 전당대회를 논하기에 앞서서 한동훈 의원이 일단 복당이라는 선결 과제가 있어서 그 부분도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복당이요?
1: 네. 그러니까
0: 어려운 문제입니다.
2: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1: 네. 그 아까 이준석 대표 말씀을 하셔서 네. 이준석 대표 대표가 전격 사퇴하면서 개혁신당이 시끄러운데 이게 뭐 천하람 대표와 뭐 내분설이 있었다 아니다 뭐 지금 갑론을박이 있잖아요. 그 언론에 나왔던 얘기들 말고 그 뒤에 내막을 어떻게 알고 계세요?
2: 저는요,
1: 취재한 것들 얘기해 주세요.
2: 취재한 내용을 좀 풀기가 너무 민망할 정도로 너무 좀 사소한 내용이더라고요.
1: 아 그래요?
2: 근본적인 거는 인간의 소통의 부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준석 의원에게 그 책임을 탓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까 공개적으로는 우리가 경기 남부에 집중적으로 출마하자. 네. 그래야 우리 당이 자강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좀 이런 내용으로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안 받아들여져 가지고 사퇴했다고 저는 언론 보도는 봤는데 아니 세상에 어느 정당에서 대표가 뭐 여기 출마하자고 했는데 출마 안 한다고 아예 그럼 사퇴할래 이렇게 하겠습니까?
1: 그러니까 그것 때문이다. 라는 네, 것도 있고 뭐 네. 어쨌든 뭐 내부적으로는 좀 뭐 쇄신에 대한 목소리가 있는데 이제 이거가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그러니까 있어서
2: 결국에는 천하람 의원도 그렇고 네. 뭐 그 주변에 이기인 사무총장도 있고 뭐 김성렬 최고위원 다 이분들 정치인이니까 네. 이분들도 국회의원 되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들은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곳을 준비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1: 그렇겠죠.
2: 갑자기 이제 이준석 대표가
1: 경기 남부
2: 만들자. 그러면 좋습니다. 그분들도 제가 봤을 때는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면은 또 따라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과정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준석 의원도 아 지금 내가 이 당의 대주주고 내가 잘 돼야지 이 당이 잘 되고 이 당이 잘 돼야 당신들도 잘 되는데 왜 내 마음을 몰라주냐인 거고 이제 다른 분들은 아예 뭐 심각한 얘기할 때 뭐 딴 데 가서 상의하다가 뭐 이럴 때는 우리한테 와서 돌아주라 하네 좀 그런 갈등이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1: 혹시 다른 얘기 또 들으신 분은
3: 저는 그 범위 안에서 들었고 네. 근데 그 얘기 어느 경우 어느 스토리라고 하더라도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의 정치력이 한계가 온 것 같아요.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이 아니 자기 다당 의원 함께했다 한 두세 명 의원도 설득 못하면 어떻게 국민의 의원들 설득하고 국민을 설득하겠습니까?
4: 저도 짧게요. 그 지금 요 어떤 특정 사안 경기 남부 출마 이 포인트가 아니고
1: 예, 예.
4: 기동안 굉장히 장기간 누적된 스트레스가 벙 터진 겁니다. 이준석 대표가 일방 통보하고 이렇게 해. 본인의 패권 외에는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는 그 당질성.
1: 아, 당대표의 리더십 문제가 계속 있었다?
4: 네네네. 다 떠나갔잖아요. 원외 인사들 엄청 많이 떠나갔잖아요. 네네네. 근데 남은 사람들은 그래도 꾹꾹 참고 버틴 거예요. 근데 지방선거 이렇게 심각하게 참패를 하고 난 다음에 다음 총선에 대한 비전이 없는데 그냥 이렇게 해. 이러니까 그걸 해서 됩니까? 우리가 여기서부터 터진 거예요.
0: 제가 좀 특이하게 본 거는 그 네. 이후의 반응이에요. 이준석 대표가 전례 없이 지금 위기소침에 있다는 거예요. 전에는 이제 이런 일 뭐 저희 당에서 쫓겨나고 했을 때도 이준석 걱정하지 말라 이런 얘기 많이 하셨던
1: 맞아요.
0: 분인데
1: 예.
0: 그 통화하셨던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의기소침해 있고 굉장히 위축돼 있다.
1: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0: 그러니까 본인도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당황스럽게 생각하는 듯한 느낌.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서 본인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할 텐데 누구보다도 그 방법을 잘 찾을 수 있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 절실하게 느끼고 있지 않을까. 예, 그런 반응이었다.
1: 아,
0: 예.
1: 그러면 이준석 전 대표 온 거죠. 그러니까 대표 자기 개인적으로도 앞으로의 진로 그리고 이 당의 앞으로 나갈 길 여기에 대해서 뾰족한 해법이 안 보인다. 뭐 이렇게 지금
0: 당장은 그렇게 보는 듯해요. 예.
4: 해산 선언이에요. 해산 선언. 예.
3: 개혁신당은 발전적 해체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예. 싶습니다.
1: 그래요?
3: 한 개 봉착했어요.
1: 지금 개혁신당이 안 계신 입장에서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고.
2: 이준석 의원 미래가 촉망되는 보수 정치인이라고 지금도 생각하니까
1: 예.
2: 저는 많이 다듬으면 좋은 정치인으로 태어날 것 같습니다.
1: 아이고 훈훈하게 마무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광고 들으시죠. 예.
5: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6: 오래오래 락토핏
5: 종근당 건강
7: 건강기능식품
8: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2: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에 나이클 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에 나이클 타임.
1: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3: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지친 나를 안아보라.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네, 육해상계통계 정치 토크쇼 이정민의 정치인싸.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윤희석, 류재화, 강수영, 강성필 네 분과 함께했고요. 저는 이정민이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4: 혹시 내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 심해서 봉합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 치료조차 포기하고 계신가요? 봉합이 어렵다고 해서 치료 방법까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몇 년간 아픈 어깨가 방치된 경우나 이미 수술로 다시 손상된 경우는 어깨 심줄의 수명이 다해서 다른 치료 방법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팔을 들기조차 힘들고 올려도 금방 떨어지는 어깨. 하지만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 근육을 이용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90대에도 운동하며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어깨는 그 시간들을 지탱해야 합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3: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1: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2: 지역이사

0: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1: 용혜인 의원이 각각 지명됐습니다. 한편 개각으로 교체된 구윤철 부총리는 주요 20개국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회의 참석 일정을 취소했다가 참석하기로 결정을 번복했습니다. 정부 신속대응팀이 네팔 대홍수 사흘 만에 실종된 우리 국민 9명을 찾기 위한 헬기 수색을 진행했지만 성과가 없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현지 브리핑에서 육안 수색과 영상 분석 결과, 생존자 발견 등 성과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신속대응팀은 운항 허가를 받는 대로 오늘도 민간 헬기를 동원해 범위를 넓혀 수색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대홍수로 인한 사망자는 현재 네팔과 중국, 티베트에서 모두 691명, 연락이 두절된 실종자는 3,04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네팔에서 짓던 수력발전소 평가 보고서에 해당 지역이 자연재해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담겼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국 남동발전이 대주주인 현지 법인은 지난 4월 공개한 보고서에서 수력발전소가 들어설 라수와 지역이 험준한 지형, 활발한 지진대, 몬순호우로 산사태, 지진, 홍수 같은 자연재해에 매우 취약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한국 기업이 맡은 어퍼트리 슐리 부지는 가파른 경사면에 산사태와 토양 침식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경제성장세가 예상보다 단단해졌다며 성장성과가 국민 삶으로 이어지도록 정책 무게중심을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실장은 SNS를 통해 한국은행이 올 성장률 전망치를 석 달 만에 0.7%포인트 높인 3.3%로 제시한 것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주거부담 완화, 일자리 재교육 지원, 청년 소상공인 창업 재기 지원 등으로 산업 대도약과 국민 재도약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청와대 인식이 현실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가를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경제정책 컨트롤타워로서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청와대 정책실장이 국민 시선과 동떨어진 자화자찬을 한다는 게 매우 개탄스럽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성장률 전망치 상향 조정은 반도체 슈퍼사이클 덕분이며 기업의 성과라면서 주식, 부동산, 물가 등 3대 불안은 전적으로 이재명 정부가 원흉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경북 경산에서 중국인 대학 강사에 살해된 중국인 유학생 시신을 수색 중인 경찰이 피해자 시신 일부를 추가 수습했습니다.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특히 충청, 전북 중심으로 이틀간 최대 200mm 이상의 폭우가 예보됐습니다. 내일까지 수도권 최대 60mm, 남부지방 최대 80mm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8도, 세종 27, 부산 33도 등 26도에서 33도로 예보됐습니다. MBC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예, 8월 30일 일요일 손석희 12시 오늘 첫 곡으로는 The Clash의 Lost in the Supermarket을 들었습니다. 이 노래에서 화자는 A Guaranteed Personality 그러니까 보장된 개성을 찾아서 슈퍼마켓에 들어왔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무언가를 소유하는 일이 곧 나 자신을 드러내는 일이 된 지금 시대의 풍경이기도 합니다. 오늘 일요일 코너 사색에서는 송기령 작가, 이종범 작가, 그리고 김겨울 작가와 함께 소유를 주제로 해서 사색의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시작하죠.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국민연료선열로.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안전하는 오늘부터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2: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1: 수확량 줄어도?
2: 보장.
1: 가격이 내려도?
2: 아이, 그럼.
1: 보험이 든든하구만.
3: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회사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4: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0: 일요일 오후 생각하는 즐거움을 만납니다. 네 개의 색깔, 네 개의 시선, 사색. 안녕하세요, 여러분. 손석희의 12시 일요일 코너 진행을 맡은 작가 김겨울입니다. 매주 일요일에는 사색이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주제, 다양한 시선을 나누고 있죠. 오늘도 저와 함께 사색에 빠질 세 분을 소개합니다. 먼저 손디 나오셨고요. 어서 오세요.
1: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0: 마인드마이너 송기령 작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송기령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콘텐츠 지도 제작자 이종범 작가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만화가 이종범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오늘 방송도 라디오와 미니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유튜브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손석희의 12시 검색해 보시면 사색뿐만 아니라 12시의 다양한 콘텐츠 즐기실 수 있으니까요. 구독, 좋아요, 하이프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그 사색 영상에 달리는 댓글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의 문자, 미니 메시지 다 잘 받고 있습니다. 거기서 오늘도 또 소개해드릴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요. 송기령 작가, 이종범 작가 두 분은 옷을 공동 구매하셨나요? 나란히 앉으셔서 그런지 유난히 커플룩 같습니다.
3: 근데 여기 해명을 해야 됩니다. 네. 송 작가님의 검은색은 패션의 결과고 저는 무심함의 결과. 스타일이 있는 사람의 검은색은 멋이 있어요. 근데 저는 몇몇 제 지인들은 네. 안전한 선택을 위해서 네. 옷을 고를 시간과 안목이 없기 때문에 네. 안전한 검은색으로 도피하는 경향이 좀 있죠.
0: 검정색 반소매 옷이 제일 만만하군요.
3: 그렇죠. 안전하다고 할 수 있죠. 안전하고. 뭔가를 시도하지 않는 대신 실패도 하지 않는다.
0: 송기영 작가님 이거 스타일이신 거죠 그러면?
2: 저는 이제 검은색만 주로 네. 인지의 에너지를 좀 줄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다. 근데 이 검은색에도 도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똑같지 않고요. 네. 그 채도 명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다양한 검은색을 보여드리고 있는 중이에요.
0: 손디의 옷장도 좀 궁금해집니다.

0: 못하다니까 별명이 교복이었어요. 아. 교복 시대로 돌아가고 싶으시다.
1: 제가 그렇습니다. 네.
0: 그거 뭐 어렵지 않습니다.
1: 똑같은 걸 입으면 되죠. 네. 저같이.
2: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종범 작가님은 그 검정색 반소매 옷이 촥 이렇게 걸려 있으신가요?
1: 미묘한 디테일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네. 저만 알 수 있는 디테일 차이고요. 네. 검은 반소매 그렇죠. 가득 차 있죠.
2: 아, 네. 그걸 돌려가면서 입으시는.
1: 그렇습니다.
2: 그렇군요. 지금 저희가 보면 손석희 DJ처럼 옷 몇 벌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체적으로 또 많이 하는 이야기가 분명히 작년에 이맘때쯤 옷을 입었을 텐데 왜 이렇게 입을 옷이 없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1: 입을 옷이 진짜 이해가 안 갔어요.
2: 아, 입을 옷이 없다.
1: 저건 다 수건이냐 그럼. 아무거나 입으면 되잖아.
2: 그렇죠.
1: 그런 생각을 했죠 저는.
2: 그러니까요. 근데 입을 옷이 없다는 말을 계절이 바뀔 때마다 많이들 하시는데요. 뭐 옷이나 자동차 또 집 이런 손에 잡히는 물질뿐만 아니라 또 인간관계 시간 같은 무형의 가치들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뭔가를 사고 가지고 모으고 내 것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내 것을 갖는다는 것 소유입니다. 언제나처럼 오늘도 정의부터 찾아봤는데요. 첫 번째 정의는 저희가 잘 아는 뜻입니다. 가지고 있음 또는 그 물건인데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물건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가장 많은 자리를 차지하는 물건, 집이나 작업실에 어떤 물건인가요?
1: 여기 있는 4명 똑같다고 예상하고 왔거든요.
2: 저도 좀 비슷할 것 같다고
1: 질문을 보자마자 아 여기 4명은 물건의 가지, 그 개수와 비중으로도 보면 전원 책이 제일 많은 데 아닐까 싶은 생각을 했거든요.
2: 일단 저는 맞습니다.
1: 네, 저도 압도적으로 책이 많아서.
3: 네. 그렇죠 뭐.
1: 네.
3: 네. 버려도 소용없어요.
2: 손디도 그러신가요?
0: 네, 뭐 당연히 그런 것 같습니다.
1: 책을 그리고 제외하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2: 책은 기본으로 두고 책 다음으로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책 다음 뭐가 제일 많으세요 그러면?
1: 무게로 치면요.
2: 무게로.
1: 저는 운동기구가 제일 많은 것 같긴 해요.
2: 이게
1: 제일 그 단위 볼륨당 무게가 무거운 것들이잖아요. 뭐 무게 아령이라든가
2: 그쵸, 그쵸.
1: 철봉 이런 거 되게 무겁거든요.
2: 네.
1: 저는 주로 운동기구가 많은 것 같고요. 책을 빼면.
2: 송경 작가님요.
3: 그냥 옷 정도? 그래도 옷. 같은 검은색이지만 다양한 검은색이 있으니까 개수를 보면 그럴 거 아니에요.
1: 네.
2: 손대님요?
0: 이렇게 말씀드리면 웃으시겠지만
2: 네.
0: 옷일 것 같아요.
3: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안 가지고 계시다는 이유는요.
2: 네. 네.
0: 그 외에는 뭐 대부분 많이 버린 게 많습니다.
1: 네, 네. 네.
0: 이제 점점 버리는 규모가 커지기도 하고 그 버려야 좀 속이 편해지는 시기가 왔어요. 제가
2: 네.
0: 보기에는. 뭐 이렇게 모으는 것보다도.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버렸는데도 역시 옷이 좀 남아있긴 하죠.
1: 개울 작가님은요?
2: 저는 아마도 둘 중에 하나인데 문구류 내지는 사무용품 아니면 옷 저도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1: 네네네. 네네. 저 확실히 옷은 아닌데. 세 분 다 의외네요.
2: 옷이 좀 저도 좀 많은 편이어가지고 네. 문구와 약간 겨루고 있는데.
1: 아 저희 집은 달리라는 개가
2: 네.
1: 같이 있는데요. 달리의 용품이 꽤 많네요.
2: 아.
1: 달리의 집, 달리의 장난감,
2: 네네네.
1: 오호 옷. 달리 옷이 저보다 많을 수도 있어요.
2: 아. 아, 달리의 옷은 좀 스타일을 신경 쓰시나요?
1: 네. 그렇죠. 할로윈 오면은 네. 저는 안 입어도
2: 네.
1: 그 스파이더맨 옷 좀 입혀주고 하나 찍어야 되거든요.
2: 그 본인은 안 입으시고 왜 반려동물에게?
1: 제가 입으면 귀엽지 않지만 걔가 네. 입으면 귀엽잖아요.
2: 아.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좀 얘기를 해봤는데 네. 유난히 좀 욕심이 나는 물건이 다들 있으신지도 궁금합니다. 아, 이 물건은 내가 좀 참기가 어렵다. 좀 아, 이건 사야지 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잘한다. 이런 물건들이 있으세요?
1: 저는 악기를 계속 사요.
2: 아, 악기를 사세요?
1: 네. 악기가 가지는 비중이 작업실 집에서 제일 많네요. 어떻게 보면.
2: 근데 악기가 좀 크지 않나요? 뭐 무게도 있을 거고.
1: 그 흔히 생각하는 악기라는 게 뭐 타악기다 그러면 드럼, 건반이다 그러면 뭐 피아노, 키보드 이렇게 생각하지만 네. 타악기라 그러면 작은 쉐이커 같은 것만 해도
2: 네.
1: 어떤 나라의 되게 그 나라의 어떤 문화가 들어가 있는 처음 보는 신기한 악기
2: 네.
1: 이런 거. 또 부는 악기도 막 관 큰 거 생각하지만
2: 카주 이런
1: 카주 같은 거 작잖아요.
2: 네.
1: 그런 것들 되게 많아요. 기타 종류도 정말 다양하게 아주 작은 것부터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사기 시작하면 거의 악기 상점처럼 되는 경향이 좀 있죠.
2: 송기영 작가님.
3: 저는 생각해보니까 특별히 모으지도 않는데 신발을 보면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2: 신발.
3: 그러니까 뭐 이런 식의 해외에 나가서도 지나가다가 신발 가게가 있으면 좀 들어가 봐요. 근데 그게 막 대량으로 만들어진 신발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만드신 신발 있잖아요.
2: 아, 직접.
3: 저도 모르게 그분한테 여쭤보게 되고

0: 그다음에 좀 신기한 건 좀 사고 네네. 하게 되고 지난번 제가 책에다 하나 썼거든요.
1: 네네.
0: 가로수길에 있는 한 그런 제화점이었는데 혼자 계세요. 근데 늘어놓고 파시는 때 본인 성함으로 돼 있어요. 그 집 자체가. 그래가지고
2: 네네.
0: 여기 뭔가 들어가 봤는데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냉담하게 반응하셨거든요. 그
2: 장인들의 특징이죠.
0: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아 이분은 찐이다. 그래서 네.
2: 친절하면 장인 아닌가 싶어요.
0: 그다음에 40분간 설명을 듣고 왔습니다.
1: 네, 신발에
0: 그
1: 대해서.
0: 모든 그 원료와 어떻게 그걸 우와. 조립하시는지부터 시작해가지고
1: 우와.
0: 그래서 제가 제 책에 썼어요.
2: 네네.
0: 그분 스토리를. 그래서 거기서 제가 두 켤레를 사왔던 그런
2: 신발 장인.
0: 수제와 장인. 예.
1: 그러면 그 신발임에 끌리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 장인성에 끌리시는 거예요?
0: 그 신발 만들어진 매듦새 네. 그 고유 디자인하고 디테일이라는 걸 보면 그분이 눈에 보여요. 그래서 딱 보자마자 이분은 보통이 아니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됐죠.
1: 예. 손디는요? 욕심나시는 물건 있으세요?
3: 그거 저는 이 질문에는 답을 하기가 좀 어려운데
2: 네.
3: 과거에는 뭐 그래도 몇 개가 있었을 수 있죠. 예. 요즘은 그런 경험이 별로 없어요. 요즘은 오히려 집안에서 뭐 버릴 건 없나 이걸 찾지 뭘 더 사드리거나 이런 거는 거의 없어요.
2: 과거에는요? 예. 과거에 그 무료기 있었었던 당시.
3: 무료기 있었을 때가 너무 오래된 일인데
1: 네.
3: 한동안 LP가 끊겼을 때 요즘 저희 코너도 있잖아요.
1: 네네.
3: LPN에선 비 오는 소리가 들린다.
2: 그렇죠.
3: 예. 그 제목을 제가 지었거든요.
2: 그러셨을 것 같았어요.
3: 예. 그런 어떤 향수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산 적은 있거나
2: 네네.
3: 그 가끔 그 LP점이 있으면 지나면서 막 계속 뒤져보죠.
2: 그렇죠.
3: 근데 결국은 요즘은 또 안 사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좀 샀어요.
2: 네.
1: 예. LP는
2: 진짜 근데 공감 가요.
1: LP 좀 모으세요.
2: LP 저는 테이프를 너무 심하게 모았다가 시대와 함께 쓸려가는 그 경험을 하고 나서 CD에 한 번도 마음을 줬다가
1: 네.
2: 한 번 또 흘러가고 나서 안 되겠다. 이쪽은 이제 뭐 마음을 주면 시대가 나를 배신하는구나 해서 약간 마음을 내려놓은 품목 중에 하나가 음악 쪽인데 음반인데요.
1: 네네.
2: LP까지는 아직 안 갔어요.
0: LP 모으는 분들은 전 세계에 가서 되게 즐거워하시더라고요.
2: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러고.
0: 가는 곳만 막 두세 시간씩 보낼 수 있으니까.
2: 그리고 약간 보물찾기 느낌이 나요. LP를 잠깐 찾아봤지만 CD나 테이프를 살 때에는 그 책 등에 해당하는 부분이 내가 누군지를 좀 알려준다면 LP는 보이지도 않아요. 하나하나 이렇게 다 봐야 되잖아요.
1: 네.
2: 말 그대로 핑거 인덱싱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꽤나 약간 보물찾기의 감각을 줘서 즐거워하신다고 제가 들은 말이 있어요.
0: 그러니까 이제 그건 검색이 안 되는 거예요.
2: 그렇지.
0: 검색은 한 번에 들어가는데 이거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차례차례 봐야 되니까.
1: 손디 공감하시나요? 말씀하신
3: 거예요. 예. 근데 제가 그 정도까지는 안 갔지만 그렇게 하는 분들은 뭐 충분히 이해하죠. 또 많이 뵙고.
1: 네네네.
3: 예, 저희 프로그램의 선거위원 세 분도 그런 분들이죠.
2: 그러셨겠네요.
3: 요즘도 LP를 사요. 그러니까 저희 프로그램에서 틀기 위해서.
2: 야,
1: 우와.
3: 예.
1: 너무 좋은데요?
3: 예, 이제 제가 보기엔 뭐 핑계인 것 같아요.
2: 너무 좋은 이유를 제공해 주는.
1: 그렇죠. 네. 합리화의 좋은 이유. 네. 네. 근데 이종원 작가님 저번에 피규어 말씀하셨잖아요.
2: 맞아요.
1: 3년 기다려서 받으신다고.
2: 그렇죠.
1: 집에 피규어도 많으세요?
2: 지금 제가 얘기를 하면서 느낀 게요.
1: 네.
2: 첫 질문에 답을 다 잘못했구나는 거야. 책을 빼도 옷이 없을 뿐이지 물건들은 아주 가득한 곳이긴 하거든요.
1: 그러니까
2: 맥시멀리즘의 끝이라고 볼 수 있는데
1: 네.
2: 최근에 제가 작업실을 이사를 했어요. 이태원으로. 근데 아주 친절함으로 정평에 나 있는 이삿짐 센터 분들이 오셨거든요.
1: 네.
2: 정말 베테랑이고 유명한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는 걸 처음 봤어요. 제가 이사를 참 많이 했지만 책과 피규어 이 모든 것들을 옮기시면서 너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물건이 많아요. 피규어에 해당하는 피규어 상당물도 꽤 많죠.
1: 피규어 상당물.
2: 네네네. 디오라마라든가 스태츄라든가.
0: 그건 옮기려면 진짜 힘들겠네요.
2: 제가 직접 해야죠.
1: 그렇죠.
2: 네네네.
1: 그러면 가지고 계신 물건들 중에 뭐 가격이랑 상관없이 정말 아끼는 물건이 있으세요? 내가 이거는 정말 꼭 가지고 있고 싶다거나 아니면 정말 소중하고 뭐 몇 억을 줘도 몇 억 하여튼 돈을 많이 줘도 내가 이거는 내가 가지고 있고 싶다. 살고 싶지 않다.
2: 겨울 작가님실 답변도 궁금한데요. 좀.
1: 전 가장 애착이 가는 물건 저는 근데 사실 가장 애착이 가는 물건들이 대체로 책이어서
2: 결국 그거잖아요. 결국 그거잖아요.
1: 대체로 이게 책 말고 생각을 해봐도 떠오르는 게 별로 없어가지고 뭐 책 내지는 아니면 뭐 정말 100번 양보하면 카메라 정도가 될 텐데 카메라도 이제는 더 이상 잘 안 바꾸거든요. 저는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

0: 네, 웬만하면 책 아니면 제가 이제 쓴 노트들이 아닐까. 네네.
1: 그러네요. 네. 결국 구하기 어려운 책, 이건 참 귀한 거다 보니까.
2: 제가 쓴 책의 커버로 작가가 만들어주신 어떤 오브제 같은 게 있어요. 네. 네, 그런 건 이제 그 책도 좀 저한테 의미가 있지만 그래도 작품을 만드셨던 그 작가의 어떤 정성이 있으니까.
1: 그러네요.
2: 그런 건 이제 진짜 아무데도 없고 절대 놓칠 수 없는 그런 것들.
0: 아, 저 생각났어요. 네. 제가 받은 팬레터들. 아. 박스 한 가지 한 두 박스 있는데 이거는 제가 끌어안고 죽어야 됩니다. 이건 제가 껴먹거리로 해달라고 할 거예요.
1: 순장으로.
0: 순장으로 같이 껴먹거리로 해달라고 할 겁니다.
1: 네. 만화책들 중엔 특히나 그 절판된 걸작들이 꽤 많습니다.
0: 아.
1: 예, 수입된 만화책 중에서 더 이상 나오지 않지만 그래서 보면 찾아보면 중고 거래 가격이 상당히 높게 실천되어 있는 그런 책들이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따로 모아놓은 책장이 있어가지고 그건 저에게 약간 순장 가치가 있고요. 저는 근데 주로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은 구매해서 소유한 것보다는 만든 것들이 많네요. 제가 직접 만든 것들.
0: 아, 직접 만든 것들.
1: 그런 것들이 주로 많네요. 네.
0: 손디도 그런 뭐 거 있으세요?
3: 어글조도 안 판다 이런 건 뭐
2: 어금
3: 중요하죠.
2: 그렇죠.
1: 어기면
2: 100만 원이라면 어떻게.
3: 그 예를 그렇게 들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건데 그렇게 극단적인 건 아닌 것 같고요. 애착이 간다는 것은 진공관 앰프. 예, 진공관 앰프. 그래서 제가 산 건 아니에요. 산 건 아니고 그거야말로 이제 만들어주신 거예요.
1: 와. 장인께서.
3: 여기 MBC 엔지니어 하셨던 저의 선배가 계신데 그분께서 자기 집에 있는 그 부속품 진공관 포함해서 그걸 이렇게 모아서 하나의 진공관 앰플을 완성해서 주셨어요. 네, 그게 지금 뭐 제일 저한테는 애지중지하는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1: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니까.
0: 그러니까요.
3: 그렇죠. 그리고 이제 중고 그 가구점에서 샀던 저 전기 스탠드 한 60여 년 된 거. 예, 그건 이제 주인이 누군지 모르죠. 네. 모르는데 결코 비싼 건 아니고. 근데 이제 그 누군가의 이제 손때가 묻었고 책도 왜 중고 책을 이렇게 보면 누군가의 손때가 묻고 그 사람이 이렇게 거기다가 적어놓은 거.
0: 네, 맞아요.
3: 그게 굉장히 귀하게 느껴지잖아요.
2: 네, 네.
3: 예, 이것도 그런 어떤 그 개인의 역사, 개인의 서사 이런 것들이 보면 이렇게 느껴지죠.
0: 그렇죠.
3: 그런 거는 제가 버리려도 안 버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거죠. 예.
1: 네, 착템이네요 정말.
0: 그러니까
1: 전기 스탠드 같은 경우는 그 불빛 아래서 쓴 글들도 많을 거고.
0: 그렇겠죠. 그렇죠.
1: 읽은 책도 많으니까.
0: 낭만적이다.
1: 그러게요.
0: 네. 저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요. 12시 반에 2부로 돌아올 텐데요. 첫 곡은 제가 골랐는데 제가 이 곡을 왜 골랐냐면
1: 굉장한 거 고르셨더라고요.
0: 예, 제 기억이 맞는다면 제가 처음으로 학창 시절에 처음으로 제 돈 주고 산 앨범이 요 앨범이었습니다. 클라우디오 아라오가 연주한 리스트의 초절기교 연습곡을 모아둔 CD였거든요. 그게 저의 학창 시절에 제가 처음으로 돈 주고 샀던 저의 앨범이어서 그 앨범에서 이제 작품 번호 139의 4번 마제파를 골랐습니다. 네, 이 곡 듣고 와서 이야기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0: 압도적 성장, 함께 사는 특별시,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출범과 함께 2026년 명량대첩축제가 오는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진도와 해남, 울돌목 일원에서 개최합니다. 올해 명량대첩축제는 융복합 실가명 명량해전 주제공연을 통해 울돌목 승전의 감동을 생생하게 전합니다. 출정 퍼레이드, 수문장 교대식, 강강술래, 씻기꿈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김장훈, 송가인, 애녹, 전유진 등 인기 가수들의 공연도 펼쳐집니다.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이 있는 2026 명량대첩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 만약 섬에 새글이 핀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4: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5: 비는 소강 상태에 들었는데요. 아직 길이 젖어있는 곳이 많으니까 사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양양선에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서울 방향 강촌 구간 사고 여파로 밀립니다. 또 설악 구간, 서종에서 화도까지 차량 많아지면서 정체고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에도 사고입니다. 문경 2터널에서 추돌사고가 났고요. 충주분기점에서는 고장차가 서 있습니다. 충주분기점은 고장차 여파로 밀리고 있고 이후로 여주분기점에서도 속도 떨어집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동군포에서 부곡구간 속도가 떨어지고요. 경부선 서울방향은 안성분기점 부근 고장차 여파로 5km 구간 정체입니다. 또 옥산분기점에서 청주 양재구간 밀립니다. 최수연입니다.
4: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어김없이 찾아오는 당신의 점심시간에 꽤나 괜찮은 선택. 손석희의 12시. You got a friend
6: in me.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야. 한인제약.
7: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 효과. 타타타.
8: 제초제는 타타타. 한얼 사이언스.
9: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10: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11: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키 성장에 나이클 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키 성장에 나이클 타임.
10: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12: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3: 온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0: 고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손석희 12시 일요일 코너 사색, 오늘의 주제는 소유입니다. 자, 저희 2부 들어가 볼 텐데요. 2부 오늘도 밸런스 게임이 있습니다. 오늘도 밸런스 게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언제나처럼 방법 같습니다. 들려드리는 두 가지 예시 중에 하나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청취자 여러분 또 시청자 여러분들도 들으시면서 함께 골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밸런스 게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네.
1: 첫 번째는요. 아, 포장 상자입니다. 전자기기가 담겨 있던 튼튼하고 고급스러운 포장 상자나 쇼핑백. 이거 언젠가는 다 쓸 때가 있다. 구석에 쌓아둔다. 아니면 그거 언젠가

0: 는 절대 오지 않는다. 바로 분리수거장으로 보낸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 처음부터 말씀드리면 네. 저는 박스를 모두 다 버리지만 네. 문제는 작업실에 박스가 가득한데 그건 다 피규어 박스거든요. 왜냐하면 피규어 박스가 존재할 때와 존재하지 않을 때 네. 다시 가격이. 판매하는 가격이 두 배 차이가 나요.
0: 맞죠.
1: 그러면 이제 제 아는 얘기하죠. 어차피 안 팔 거잖아. 그 말을 듣고 제가 지금 아직도 고민 중에 있어요. 그래 한번 정말 네. 이를 악물고 이런 포장재를 싹 해서 버려볼까. 아직은 근데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데 머리는 버려야 한다는 걸 느끼고 있는 느낌. 너무 많은 부동산을 그들에게 할애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0: 아, 네. 박스. 그렇죠. 지금은 갖고 있지만 버려야 되겠다고 생각은 하고 계신.
1: 그렇죠. 그중에 몇 개 정말로 노후를 위해 사둔 몇 개의 피규어만 놔두고 나머지는 버려볼까 생각하고 있죠.
0: 송기영 작가님은요?
2: 무조건 삐죠. 바로 버린다.
0: 바로 버린다.
1: 저 좋은데.
2: 해봤다 한 번. 다 소용이 없더라. 라는 자기 믿음이 있는 거고요. 네네네. 재밌는 거는 이 중고거래 쪽에 그 분석을 좀 한 적이 있었어요. 네.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네. 근데 요즘 그 박스가 있는 걸 선호한다고 그래가지고 왜요? 그랬더니 이게 단순히 애착하는 거 말고도 네네. 박스를 안 버리는 사람은 예쁘게 쓴대요. 이거 처음부터 되팔 거를 전제로 네. 살았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상당히 소중히 간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분의 태도이기 때문에 박스가 있는 물건을 선호한다라는 멋진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1: 저에 대한 어휘를 네. 저에 대한 설명을 들은 것 같아요.
0: 그렇네요. 소중히 다룬다. 네.
2: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아예 박스를 안 뜯은 거다.
1: 그건 맞는데
0: 이게 뭐
2: 네네네. 그런 것도 있거든요.
1: 그래, 있죠.
2: 데드스탁 뭐 이런 거. 네. 그래서 저는 못하지만 네. 대부분 비로 사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더라라는 네네. 것도 발견입니다. 네.
3: 그 언젠가는 절대 오지 않으니까 버린다. 그 언젠가는 절대 오지 않지는 않아요. 뭐 필요할 때도 있으니까.
0: 네네.
3: 그게 만약 예를 들어서 만에 하나라면 1%도 안 되는 경우의 수잖아요.
1: 네네. 그렇죠.
3: 그럼 1%라고 치죠. 그럼 네. 1%를 위해서 99%를 불편하게 살 필요는 없잖아요.
0: 그렇죠.
3: 아. 네, 저는 그냥 바로 버려요.
1: 그러실 것 같았어요.
3: 예. 미련 그쵸. 없이.
1: 아, 상자까지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 아이템 딱 하나가 있다면 뭔지도 궁금했는데 예. 전혀 없으실 것 같아요.
3: 뭐 그 진공관 앰프는 네. 박스에 담겨오진 않았어요.
1: 그러니까. 아, 그렇죠. 네. 그거는 그쵸. 직접 만들어주셨으니까.
2: 그 본품보다 박스가 커요.
1: 맞아요.
2: 그래가지고 요만한 그런 작은 건데도 불구하고 박스가 이만하니까.
0: 그러니까요. 네. 접어둘 수도 없고. 네.
2: 그 부피를 다 감당할 수가 없어가지고.
1: 개인적으로는 불만이 있어요. 저는 뭐 이렇게 중고로 많이 판매하는 네. 전자기기나 악기 네네. 이런 것들은 오히려 박스를 다 버리는데.
0: 아, 그래요?
1: 이 피규어 세계의 박스로 인한 가격 이 변동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0: 네. 저는 웬만한 건 진짜 다 버리거든요. 바로. 근데 유일하게 안 버리는 박스가 전자기기 상자입니다. 전자기기는 비슷하게 네. 되팔 때 상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1: 맞아요.
0: 그래서 전자기기만 빼고는 다 버립니다. 나머지는.
1: 겨울 작가님이 안 버리시는 것 중에 책 띠지 있죠?
0: 예, 안 버려요.
1: 못 버리시죠?
0: 아니요. 버리는데 네. 그러니까 못 버리는 게 아니고요. 보통 책갈피로 씁니다.
1: 저랑 똑같으시네요. 네.
0: 그리고 그냥 없어지거나 버리면 버리는 거예요.
1: 아, 그렇군요.
0: 별로 미련을 주진 않아요.
1: 띠지를 절대 버리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0: 아,
1: 그리고 손상되면 막 속상해하실 정도로. 저는 이제 그런 느낌은 아니지만.
0: 저도 뭐 띠지에는 큰 그게 없는데 저는 딱 그 전자기기와 카메라 박스는 버릴 수가 없더라고요. 자, 다음 상황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취미에 대한 질문인데요. 뭐 러닝, 테니스, 골프, 그림, 뭐 기타 등등 새로운 취미를 시작을 했습니다. 자, 머리부터 발끝까지 풀 착장으로 모든 장비를 구비해야 동기부여가 된다. 아니면 그냥 집에 가지고 있던 거 그냥 굴러다니던 거 대충 챙겨서 일단 몸만 가고 한 3개월 이상 지나면 그때부터 하나씩 산다. 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 솔직히 A가 기분은 좋죠.
0: 그렇죠.
1: A가 솔직히 뭐 금전적으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다행히 뭐 아쉬움 없이 산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라면 네. A를 굳이 안 할 이유는 없다고 보는데 저는 완전 B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나가서 할 수 있는 상태로 가다 보니까 제대로 된 네. 아이템이 하나도 없게 시작을 해요.
0: 네.
1: 그래서 하나씩 이제 실력이 늘면 좋은 걸 사는 눈도 생기니까 그렇게 해오는데 단 한 번의 예외가 있던 때가 탁구였어요.
0: 탁구
1: 할 때 처음으로 왜냐면 네. 탁구 이게 문제예요. 그 선물을 받았어요. 제가 탁구를 하려고 한다라고 말하자 어떤 탁구를 오래 친 독자분께서 당시에 가장 비싼 세팅의 탁구채를 다 만들어 보내주셨어요.
2: 그럼 진짜 비싼 거예요.
0: 우와.
1: 진짜 비싸요. 네. 진짜 비싸요. 그래서 딱 듣고 놀랬어요. 네. 그렇게 해서 정말 고무도 제일 비싸고 해서 보냈어요. 근데 네. 그 핵심 아이템을 비싼 걸 봤잖아요. 네. 그러면 사람이 되게 겸허해져.

0: 가지고 네. 맞춰서 옷을 사서 신발을 사게 돼요. 지금. 야, 이걸 들고 갔는데 네. 아무것도 없으면 좀 그런 것 같은 거예요. 탁구가 유일한 예외였고 네. 그 외에 저의 기본적인 상황은 아주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을 때 시작한다.
1: 일단 한다. 네. 송이랑 작가님.
2: 태도는 B인데요. 네. 근데 A인 척하는 것까지만 사요.
0: 그게 뭐예요?
2: 그러니까 뭐 이제 러닝이다. 네. 아래 위에 간단한 옷 같은 거는 사는데.
1: 아, 최소한에.
2: 네, 그거 말고도 많거든요.
0: 러닝에 네. 또 뭐가 있어요?
2: 아, 그다음부터 이제 허리 벨트부터 매는 거에 장비들. 그다음에 또 온갖 선글라스에 모자도 있고.
1: 그쵸. 스마트워치도.
2: 스마트워치도
1: 뭐
2: 있고 되게 많아요.
1: 관리기용이 따로 있어요.
2: 근데 언뜻 봤을 때 아래 위만 대충 맞는 걸로 보이고. 그다음에 세세히 보면 초보구나라고 할 수 있는. 근데 의미가 없는 게 그렇게 다 푹짝샹하더라도 뛰는 게 안 되는데요. 뭐. 그러니까 서 있을 때 가능할지 몰라도.
1: 보이니까 눈에. 네.
3: 풀착장을 하면 동기부여는 되겠죠.
1: 그렇죠.
3: 그런데 그 동기부여가 올해는 어차피 안 가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네.
3: 그럼 이제 일단 먼저 시작하는 것도 동기부여가 되잖아요.
0: 네, 그렇죠? 네, 네.
3: 그러면 일단 먼저 시작해도 동기부여가 되고 풀 착장을 해도 동기부여가 되고
0: 네, 네.
3: 돈은 두 번째가 안 들고
0: 그렇죠.
3: 네, 두 번째를 가야죠.
0: 실제로 네. 두 번째로 하세요 보통.
3: 그럼
0: 바로 그냥.
3: 예. 예.
1: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 하면 하다가 약간 동기부여가 떨어질 때쯤 예. 구매를 한번 하면 아하.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장비빨이라고 하는 기분이 이제 또 좋아지는 게 또 있으니까.
3: 현명한 선택.
0: 진짜 현명한 방식이에요. 네, 네. 어디, 겨울 작가님도 그런 거 어떻게 이 둘 중에 어느 쪽이세요?
1: 저는 완전 후자죠. 네, 저도 일단 그냥 하고 필요하면 하나씩 사는. 네, 저 너튜브 시작할 때도 또 그렇게 했었고.
0: 우리 중에 한 명이 네. A였어야.
1: 그러게요.
0: 그러니까 약간 놀려먹으면서 노는데.
1: 그러니까요.
0: 다 너무 지혜로우셔가지고.
1: 얼마나 이게 재밌는지 아니야. 약간 이런 얘기를 해줬을 텐데 저희는 모두 후자입니다.
0: 아 근데 A 좋습니다. A 재밌어요. 진짜.
1: 아, 그럼요. 이게 또 주는 맛이 있죠.
0: 오늘부터 나는 러너다. 그 선언의 맛이 있어요. 그럼요. 저는 그거 되게 존중합니다. 진짜.
1: 그럼요. 그럼요. 또 그 맛이 있다.
0: 맛이 있다.
2: 자. 개인적으로 저는 지속하지 못할 거야 알기 때문에
0: 그러니까요.
2: 그만둘 거야 하는 생각인
0: 거죠. 그런 의미에서
1: 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상황 드릴게요. 늘 사용하는 물건이 있습니다. 항상 사용하는 물건인데 30% 세일 중이에요. 근데 집에 아직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살까 말까 고민 중입니다. 어차피 계속 쓰는 물건인데 쌀 때 사서 뭐 쟁여놓으면 좋지. 아니면 이거 뭐 지금 꼭 안 사도 살 수 있는 건데 뭐 하러 쌓아두지. 그냥 쿨하게 지나친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 무조건 사야죠.
1: 아 사서 쟁여놓는다.
2: 산다 산다.
0: 저는 무조건 안 산다.
1: 아 무조건 안 산다. 네. 왜요?
0: 왜냐면 저는 네. 그 지금 제가 아직 남았잖아요. 네. 30% 가격이 물론 이 고가의 물건이면 30%가 크니까 네.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보통 이런 경우면은 내가 즐겨 사용하는 뭐 클렌징 폼.
1: 그렇죠.
0: 내가 즐겨 사용하는 어떤 면도날 맞아. 맞아. 이런 경우일 확률이 높단 말이죠.
1: 그렇죠.
0: 그럼 제가 예전에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싸니까 많이 사야지. 그리고 알았어요. 이 물품의 보관이라는 것도 직업적 프로페셔널의 영역이라서 제 공간에 여러 개를 쌓아두면 금방 상하더라고요. 근데 저들 유통업자들 그들의 물류 보관 창고 안에 있으면 네. 건재하거든요. 30%의 금액이 크지 않다면 네네. 저의 부동산을 창고로 쓰진 않는 것 같아요.
1: 송기영 네. 작가님은요?
2: 30%를 싸게 사서 네. 쌓아놓은 게 아니라 네. 누구에게 주면서 자랑한다. 얼마 산지 알아요? 기쁨 두 배.
0: 너무 현명하신데요? 그 한국 분들의 즐거움, 한국 사람의 즐거움이라고 외국 그 스탠드업 코미디언이 얘기한 걸 봤어요. 네.
2: 아시안이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0: 아시안 중에서도 네. 한국, 중국, 일본을 막 구분해서 표현해줬던 지미 양이라는 코미디언인데 네. 한국 사람들이 이 돈에 대해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은 얼마나 싸게 하는지를 자랑한다.
2: Guess what? 이거죠.
1: 손님은요?
3: 근데 뭐 언제나 살 수 있는 것이라는 네. 전제가 있었잖아요.
1: 네.
3: 그럼 뭐하러 미리 사두죠? 30% 때문에.
0: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이제.
3: 네. 네. 근데 뭐 그걸 다시 쓴다는 보장도 없는데. 네. 굳이 뭐 미리 사둘 필요는 없죠.
0: 저는 그런 생각에 동의합니다.
1: 네. 저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또 질릴 수가 있기 때문에. 딴 거 써보고 싶을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바꿀 수도 있으니까.
0: 네. 송 작가님은 주변에 나눔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1: 그러니까.
0: 옆에 있으면 좋은 거 되게 많이 권하고 선물하는 타입이어가지고 저는 이것도 네. 이해가 됐어요.
1: 이런 분이 계시면 또 좋죠. 주변 분들이.
0: 제일 좋은 건 나는 안 사지만 사는 분을 곁에 두는 건 좋은 것 같아요.
1: 아. 자, 그럼 다음 상황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여행을 갔습니다. 여행을 가서 기념품 가게를 만났습니다. 아, 이거 왔는데 마그넷이든 엽서든 뭐라도 사가야지. 손에 쥐어지는 기념품 하나 꼭 사온다. 아니면 이거 다 부질없다. 기념품 살 돈으로 그냥 맛있는 거 하나 더 사 먹자.

0: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행 가서 기념품 산다 만다.
1: 부질없죠.
0: 부질없나요?
1: 예, 부질없죠. 왜냐하면 그거 이제 모두가 다 경험하셨을 텐데 네. 그렇게 사다 놓은 걸 이제 주로 냉장고에 붙여놓잖아요.
2: 그렇죠. 냉장고.
1: 보나요? 잘 안 보잖아요. 예, 뭐 물론 살 때 기분은 이게 있는데 네. 그걸 이제 계속 들여다보고 뭐 여행의 순간을 기억하고 이런 건 아니니까.
2: 그렇죠.
1: 예, 점점 안 사게 되죠.
2: 맞죠. 예. 맛있는 거 하나 더 먹는 게 맞는데 네. 결혼하기 전에는 안 샀던 것 같은데 아. 결혼한 뒤에는 사게 됐어요. 근데 이제 사자고 하니까 네네. 나중에 그 예를 들면 부부 간에 사소한 갈등이 있을 수 있잖아요.
0: 그렇죠.
2: 그럴 때 그 붙여놓은 마그넷을 보고 네. 화를 풀 때도 있다는 걸 제가 깨닫고 아. 뭐 나쁜 것만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여전히 전 사지 않아요. 주로 이제 아내가 사거나. 아.
0: 네. 송기령 작가님은요?
3: 마그넷이 다 디자인이 좀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네. 모으다 보니까 잘 안 맞더라고요. 디자인이. 또 조악한 것도 많아가지고 맞아요. 그것도 있었고 또 한 가지는 날이 갈수록 먹는 게 남는 거다라는 이제 선배들의 말을 그러니까. 믿고 있기 때문에 네네. 먹는 쪽으로 갑니다.
2: 아, 기념품의 개념이 좀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어요. 네. 기념품샵에서 판매하는 기념품은 아닌데 제가 너무 마음에 들었던 여행지에 처음으로 들어가서 맥주로 목을 축였던 그 펍의 코스터. 아, 이건 네네. 사장님한테 여쭤봐서 제가 뭔가 대가를 다른 방식으로 드리고 코스터를 받아온 경험이 있어요. 그 코스터는 지금도 제 책상 위에 작업실에서 항상 쓰거든요. 네네. 이런 경우는 기념품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네. 이런 것들은 좀 챙기는 편이에요.
0: 그러면 기념품 챙기시는 건데요?
2: 아, 그럼 뭐 갑자원의 네. 흙 이런 것도 기념품인 거죠? 뭔가 기념품으로 네네. 나오지 않았지만
0: 아, 뭐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2: 네, 뭔가 기념할 만한 물건은 챙기는 것 같아요.
0: 저는 잘 삽니다. 제가 쓸 걸로 사요. 보통 책갈피를 사거나 아. 아니면은 마그넷을 사거나 저 엽서도 저는 꽤 쓰는 편이기도 하고 문구류를 저는 좀 많이 사는 것 같아요.
2: 그죠, 그죠.
0: 연필을 보통 많이 사요.
2: 진짜 문방사후적인 인간이잖아요. 겨울 작가님.
0: 연필 사는 거 좋아합니다. 구텐베르트 활자 박물관을 갔었는데 구텐베르크 활자 박물관을 갔는데 아니 활자를 파는 건 아니고요. 네. 거기서 파는 문구를 안 살 수가 없더라고요. 아. 기분상 거기서 파는 노트와 연필과 막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2: 되게
0: 문구류들이 너무 예쁘고 뭔가 이렇게 활자 박물관이니까 또 더 갖고 싶어지는 게 좀 있어가지고
2: 그러게, 그런 건 있어요.
3: 프리티시 초니까 네.
2: 그러니까 맞아 구텐베르크인데
0: 네, 그래서 그런 건 좀 안 살 수가 없더라고요.
2: 저도 뭐 책갈피라거나 엽서를 안 사요. 안 쓰니까 그런데 이제 프라하에 갔을 때 알퐁스 무화의 생가에 간 적이 있거든요. 오, 거기서 파는 건 사게 돼요.
0: 아, 그쵸.
2: 그거는 그냥 책갈피가 아니라 무화가 살았던 곳에서 팔았다기 때문에 그런 식의 의미부여가 있는 것 같아요.
0: 자, 그러면 마지막 밸런스 게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스마트폰 용량입니다. 자, 저장 공간 부족 경고가 떴습니다. 스마트폰 용량이 꽉 찼어요. 별것 아닌 사진이어도 추억의 일부다. 웹하드를 결제해서라도 가지고 있는 사진 다 간직합니다. 아니면 이거 어차피 다시 보지도 않는다. 사진들 그냥 잘 나온 컷들만 좀 남기고 미련 없이 비운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 사진 지웁니다.
0: 다 지우시나요?
1: 예, 예.
0: 미련 없이.
1: 예, 그 뭐 여기 밸런스 게임에 여기 저 나와 있네요. 질문에 어차피 네. 다시 들여다보지도 않는 사진들. 들여다볼 수가 없죠. 왜냐하면 너무 많으면
0: 맞아요.
1: 그걸 찾기도 어렵고 그것도 무슨 뭐 그 시기별로 아니면 장소별로 이렇게 나눠서 놓지는 않잖아요.
0: 네.
1: 그쵸,
0: 그쵸.
1: 그러니까 그걸 찾으려면 또 오래 걸리고 네, 정말 필요한 거 외에는 지우고 버리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2: 저는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 게
1: 예, 예.
2: 저는 제가 살 수 있는 부동산 중에 제일 싼 게 웹하드거든요.
0: 아~
2: 삽니다. 네, 사는데 네. 이게 말씀하신 대로 사진을 안 들여다보기 때문에 문제인데 가끔 가다가 우연히 어딘가에서 딱 사진이 떨어졌는데 이게 B컷이에요. 잘 나온 사진이 아니에요. 네. 하지만 그때 굉장히 기억에 강렬하게 있던 순간을 잡았어요. 그러면 되게 좋잖아요.
0: 좋죠.
2: 저 같은 경우 어떻게 하냐면 그 모든 사진들 특히 잘 안 나온 사진까지 포함해서 제 작업실에 있는 이 전자액자에 랜덤으로 계속 흘러가게 놔둬요.
0: 아.
2: 그러면 차를 한잔 마시고 있다 봤는데 네. 22년 전 첫 공연했을 때 백스테이지에서 찍은 친구와의 한 컷이 떠요 그냥.
0: 오.
2: 우리 집 강아지를 처음 입양해 임보했을 때 사진이 네. 그냥 떠요. 갑자기 나를 데리고 어딘가로 가버려요. 그래서 이게 안 버리고 네네. 랜덤으로 나에게 스스로 선물하도록 세팅해놓는 법을 아니까 우와. 너무 좋더라고요.
0: 좋다.
2: 그래서 저는 갑작스럽게 그 당시로 확 가버리는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1: 그건 좋은 방법 같네요. 네.
0: 그러게요. 이따 방법 좀 알려주세요.
2: 알겠습니다.
0: 송기영 작가님은요?
3: 못 지워요.
0: 못 지우시나요?
3: 데이터를 못 지우는 게 이제

0: 진 크스가 돼버린 것 같아요. 아. 워낙 모으는 걸 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나쁜 게 계속 그 랩탑의 하드디스크가 커져요.
1: 맞아요.
0: 계속 끝도 없이 네. SSD가. 근데 그걸 넘치거든요. 그래서 클라우드에 넣고 그냥 외장 하드에 집어넣고 별짓 다 있어라도 못 지워요.
1: 그쵸.
0: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전에 그 생각이 났어요. 그 집안에서 함께 자란 그런 동기가 결혼을 하면 앨범을 어떻게 나눌 거냐 가지고 되게 싸웠던 기억이 있거든요.
2: 아.
0: 이 사진은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있는데 그 누가 들고 갈 거냐.
1: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0: 그때는 이제 친척들이라든지 누가 오시면 앨범 꺼내가지고 보여줬던 기억이 있단 말이에요.
1: 맞아요, 맞아요.
0: 그러니까 그때는 비쌌으니까 사진이 기억은 그밖에 없었으니까 봤었는데 지금은 뭐 몇 백만 장 있는데 아무것도 안 보거든요.
1: 그렇죠.
0: 이렇게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우리가 쉬워지니까 더 안 하는구나 그런 좀 자기반성이 좀 생기네요.
1: 옛날에 그래서 그렇게 친구 집 가거나 연인들끼리 초대를 했으면 앨범을 같이 봤군요.
2: 네. 맞아요, 맞아요.
0: 열심히 앉아가지고.
1: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전자액자 네. 좋습니다. 겨울 작가님은요?
2: 저는 저도 잘 안 지우는 것 같아요. 잘 못 지우고 저도 뭔가 그 우연히 그렇게 예전 사진을 발견하거나 그럴 때의 그 감정을 굉장히 좋아해서 못 버리겠더라고요. 못 지우고. 그래서 저는 네, 다 품고 갑니다. 네. 자, 저희가 이제 밸런스 게임 다섯 개를 한번 해봤는데요. 각자의 소유 방식을 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이제 소유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내가 너무 좋아하고 내가 가지고 싶어서 소유를 하게 되는 것도 있지만 또 남들의 시선 때문에 뭔가를 소유하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여러분은 혹시 남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뭔가를 사본 경험이 있으신지?
1: 보통 옷을 좋아하시는 분들의 옷 그 구매는 자기 만족과 타인의 시선이 골고루 섞여 있는 편이겠죠?
2: 그쵸, 그쵸.
1: 제가 모르는 분야라서 궁금하네요.
2: 그렇죠. 옷 사는 거는 본인의 스타일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기도 하니까요.
1: 사실 뭐 저는 글쎄요. 남의 시선을 신경 안 쓰는 소비를 주로 한다고 생각해 봤는데
2: 네.
1: 문득 생각이 들었네요. 내 작업실에 온 사람들이 무조건 볼 수밖에 없는 곳에 놔둔 피규어가 뭔지를 떠올렸어요. 지금 제가. 그게 이제 카드캡터 체리 네. 20주년 기념 이 피규어란 말이죠.
2: 네.
1: 구하기가 어렵고 크고 아름답고 비쌉니다. 아, 이거는 내가 방문객들에게 네. 보여주고 싶어서 산 게 맞는 것 같다. 그런 것들이 있네요.
2: 제가. 네네네.
0: 전 최근에 러닝 모임에 한번 나간 적이 있었는데
2: 네네.
0: 이제 관심 있게 좀 관찰할 그런 사건이었기 때문에 같이 왔거든요.
2: 네. 네.
0: 근데 러닝용 옷을 사서 가게 되더라고요.
1: 아,
0: 이유가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위장해야 되는데 가면 너무 생뚱맞게
1: 네.
0: 안 뛰는 사람이 와가지고 바라본다는 게 그분들한테는 좀 실례일 것 같아가지고
1: 저도 모르게 들어가기 위해서.
0: 네. 그냥 두드러지지 않기 위해서 한번 사가지고 갔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재밌었어요. 또 나름.
1: 드레스 코드가 있는 동호 모임이라면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네.
2: 그러게요. 너무 튀니까 또 챙겨 입지 않으면.
3: 뭐 그건 남을 네. 의식해서 그러는 것일 수 있고.
1: 네.
3: 남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뭘 산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뭐 유행이라는 표현이 거기에 맞을 수도 있잖아요.
2: 그렇죠.
3: 남한테 보여주고 싶고 뭐 이런. 그거는 별로 타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1: 네. 아,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그 소파 밑에 100원짜리 같이
2: 아, 뭔가 있는
1: 것
2: 같은데
1: 같으면서 안 나오네요. 분명히 저도 아직 어렸을 때 기억을 보면 타인의 시선을 신경 써서 뭔가를 샀을 것 같은데
2: 그랬겠죠. 네. 누구나 그런 게 있으니까.
1: 겨울 작가님도 그런 거 있어요?
2: 저는 일단 뭐 말씀하신 것처럼 옷 사는 건 당연히 저는 어쨌든 패션에 아예 관심이 없진 않으니까 그렇다고 옷을 막 되게 멋지게 입진 않지만 그래도 옷을 살 때는 조금 신경을 쓰는 편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것도 비슷한 맥락인데 전 안경이 좀 여러 개 있습니다.
1: 네네네네.
2: 안경이 지금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1: 그렇죠.
2: 저희 녹화마다.
0: 안경도 도가 있죠.
2: 네. 네, 제가 지금까지 한 안경 한 네 개 정도 지금 바꿔서 쓴 것 같은데
1: 네네.
2: 안경이 좀 여러 개가 있습니다.
1: 저도 그걸 네. 되게 부러워하곤 했어요. 추구해본 적이 있는데
2: 네.
1: 아무리 똑같은 도수에 똑같은 렌즈라고 하더라도
2: 맞아요.
1: 다른 안경을 쓰는 순간 잠깐 어지럽더라고요.
2: 조금 그게 있죠.
1: 그래서 저는 패션으로 안경을 쓰는 사람들을 되게 부러워합니다.
2: 아.
1: 여러 개를 바꿔가면서.
2: 저도 다 도수가 있는 안경입니다.
1: 그러니까 네. 적응하시는 거잖아요.
2: 그럼요. 그럼요. 네. 저는 그런 쪽으로 좀 사는 것 같네요. 자, 저희 이쯤에서 곡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이번에는 송기령 작가의 신청곡 들을 차례인데요. 어떤 곡 골라오셨나요?
0: 오늘 저는 조지 해리슨의 All Things Must Pass 가져왔어요.
2: 아, 네네.
0: 다 지나간다. 뭘 가지지만 결국 다 없어진다.
2: 잠깐만요. 다 예. 지나가니까 열심히 예. 사야 됩니까? 다 지나가니까 안 사도 됩니까?
0: 그때그때 사야죠.
1: 결국 버리게 될
0: 거죠. 결국에는
2: 네.
0: 뭐 그러면 배고파질 건데 점심 왜 먹습니까? 그래서 다 지나갔는데 해봐야지
2: 네.
0: 또 그런 걸 알 수 있고
2: 네.
0: 그래서 소유의 가치를 없애는 게 아니라 이제 한번

0: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2: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연골파 손상을 의심하여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연골은 농사나 조선인 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연골판 손상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경골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1: MBC 생활정보. 달걀을 구입하면 어디에 보관하시나요? 무심코 냉장고 문에 달걀을 보관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달걀은 냉장고 문보다 안쪽 선반에 보관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문을 자주 여닫으면 온도 변화가 커져서 신선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달걀은 뾰족한 부분이 아래를 향하도록 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내부의 공기층이 안정돼서 조금 더 신선

0: 편하게 오래도록 보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사용하기 전까지는 물로 씻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껍데기를 씻으면 보호막이 손상돼서 세균이 침투하기 쉬워질 수 있습니다. 올바른 보관 습관만으로도 달걀을 더 오래, 더 신선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1: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2: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3: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1시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로 이형일 현 재정경제부 1차관을, 법무장관 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 재선 김승원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국방장관 후보자는 강신철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홍지선 현 국토교통부 1차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각각 지명됐습니다. 한편 개각으로 교체된 구윤철 부총리는 주요 20개국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회의 참석 일정을 취소했다가 참석하기로 결정을 번복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네팔에서 짓던 수력발전소 평가 보고서에 해당 지역이 자연재해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담겼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국 남동발전이 대주주인 현지 법인은 지난 4월 공개한 보고서에서 수력발전소가 들어설 라수와 지역이 험준한 지형, 활발한 지진대, 몬순호우로 산사태, 지진, 홍수 같은 자연재해에 매우 취약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한국 기업이 맡은 어퍼트리 슐리 부지는 가파른 경사면에 산사태와 토양 침식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팔 구조당국이 발전소 노동자 100여 명이 갇힌 것으로 추정되는 발전소 터널에 공기 파이프를 삽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네팔 내무부는 현지 시간 29일 트리슐리 3A 수력발전소 터널에 작은 구멍을 통해 공기를 주입하기 시작했다며 굴착 작업을 시작하고 구조팀을 안으로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구조작업은 트리슐리 3A와 3B 발전소에 집중되고 있다고 AFP 통신은 전했습니다. 해당 발전소들은 한국 기업들이 참여한 어퍼트리슐리 1 발전소 프로젝트 지역보다 하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경북 경산에서 중국인 대학 강사에 살해된 중국인 유학생 시신을 수색 중인 경찰이 피해자 시신 일부를 추가 수습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가 진술한 유기 장소에서 피해자 시신 일부를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산 지역 한 대학 강사인 피의자는 지난 20일 주거지에서 자신의 수업을 들었던 중국인 여성 유학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지난 27일 구속됐습니다. 제주 실종 여성 장모 씨 사망은 목맴사로 추정된다는 경찰 발표에 의혹이 이어지자 경찰이 재현 실험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27일 장 씨가 발견된 제주 한림읍 야자수 농장에서 야자수가 비슷한 무게를 견딜 수 있는지 등 재현 실험을 벌였고 전문적 검토 과정을 거쳐 수사팀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국과수 부검 결과 등을 바탕으로 목맴사로 추정했지만 야자나무는 줄기가 약하고 뾰족한 부분이 많아 불가능할 거라는 주장이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자력발전소 외부전력 공급이 일주일 이상 끊긴 채 비상 디젤 발전기에 의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특히 충청 전북을 중심으로 이틀간 최대 200mm 이상 폭우가 예보됐습니다. 내일까지 수도권 최대 60mm, 남부지방 최대 80mm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8, 세종 27, 부산 20, 33도 등 26에서 33도로 예보됐습니다.

0: 한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초록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시각은 1시 5분입니다.
2: 세상의 어떤 일도, 세상의 어떤 음악도 우리와 무관하지 않기에 매일 낮 12시 5분 손석희의 12시.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3: 엄마!
2: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2: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2: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7: 모든 인쇄 가능한
8: 성원에드피아.
7: 온라인 주문 간편한
8: 성원에드피아.
7: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8: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9: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7: 국민인쇄 성원에드피아.
10: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0: 한 번은 운일 수 있고
1: 5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0: 다섯 번은 노력이지만
1: 23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0: 23년 연속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실력입니다. 세계가 23번 증명한 이름, 태양의 알로에 유니베라.
2: 손석희 12시 일요일 코너 사색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일요일 코너 진행을 맡은 작가 김겨울이고요. 오늘 소유를 주제로 손석희 DJ, 송기령 작가, 이종범 작가와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야기를 시작할 때 소유의 사전적인 정의를 짚어봤죠. 첫 번째 뜻이 가지고 있음 또는 그 물건이었는데요. 두 번째 뜻이 또 재밌습니다. 물건을 전면적 일반적으로 지배하는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 지배하는
2: 일. 갑자기 약간 다른 느낌을 주는 그러게요. 설명이 나왔어요. 물건을 어쨌든 본인의 그 소유로 가지고 있는 상태가 물건을 지배하는 상태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물건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물건에 지배되는 경우도 없잖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뭐 새 차에 흠집 생길까 봐 저기 멀리 사람 없는데 주차를 한다든가 아니면 아끼는 옷에 얼룩이 튈까 봐 하루 종일 국물을 먹지 못한다든가 뭔가 물건을 좀 모시게 될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도 그런 순간들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3: 많이들 공감하실 것 같아요. 아무리 네. 신발에 크게 관심 안 가진 사람도 아. 새 신을 처음 사서 신은 날 네. 굳이 일부러 진흙탕을 막 가진 않잖아요.
2: 그렇죠.
3: 근데 이제 조금씩 때가 타면서 마음이 좀 편해지는 경험을 누구나 해보셨을 것 같아서
2: 맞아요.
3: 그런 것도 물건에 지배당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2: 지배당한다는 표현이 좀 강하게 느껴지긴 하지만
4: 네, 네. 그래서 학교 다닐

0: 때 중학교 다닐 때 지구는 친구들은 새 신을 신고 밟아줬어요.
1: 다 잘못했죠.
2: 첫날. 결국 새 운동화 신고 왔다.
1: 얘들아.
2: 같이 가가지고 달려와서. 한 번씩 막 달려와서.
0: 아주 못했던 친구들이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게요. 근데 이거는 이제 늘 듣는 얘기 중에 하나인 게 그 네. 얘기하더라고요. 별장이 있는 것보다 친구가 별장이 있는 게 제일 좋은 거라고.
1: 맞아.
2: 아, 본인이 있는 네, 것보다.
0: 계속 풀 베어줘야 되고 비세면 또 신경 써야 되고 아, 이것저것 그렇죠. 막 해야 되는데 네. 친구는 가서 오늘 나 좀 쓸게 그러면 된다고. 그래서 그 지배란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양방향으로.
1: 네네.
0: 나는 그걸 가진 것 같지만 결국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재미있는 건 역사적으로도 그 항상 그 제국을 경영했던 분들은 되게 힘들었어요.
1: 아, 그러게요.
2: 할 일이 많아서.
0: 가서 진압해야 되고 네. 어려우면 도와줘야 되고.
1: 별장 하나도 힘든데 제국이 못
0: 돼. 끝도 없더라고요. 그게.
1: 그러니까 이게 지배라는 말은 그거 네. 어떻게 보면은 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관리해야 된다. 이거랑 그렇죠. 같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시고 있다는 말이. 그런 의미로 치자면 경험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처음으로 산 오토바이가 아주 예쁜 오토바이가 있어요.
2: 네.
1: 얼마나 예뻐요. 처음 사면 잔기 싸는 없잖아요.
2: 그쵸.
1: 계속 제가 물티슈를 들고 있더라고요. 어 이거 묻었네 이러고 닦고 사실 그럴 게 아니거든요. 저거 타고 나갈 건데 그 신발도 이제 처음 산 날 흰 네. 신발 신고 들어오면은 한번 이렇게 물티슈로 닦는다거나 그런 경험을 해보니까 제가 그런 순간들이 있던 것 같아요. 근데 평소에 물건을 모시고 산 적은 없지라고 느꼈는데
2: 네.
1: 말씀을 들어보니 그런 순간들이 누구에게나 있는 것처럼 저도 있었네요.
3: 그 자동차가 제일 심하죠.
1: 심하죠.
3: 네, 그 뭐 중고차 사든 새 차 사든 네. 공이 그 첫 상처를 입기 전까지.
1: 그렇죠.
3: 네, 첫 상처가 난 다음부터는 바뀌죠.
1: 많은 걸 잃어놓잖아요.
2: 그렇죠.
3: 그게 마치 그 스위치 같아서 스위치의 역할을 하죠. 근데 모든 물건이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계기가 있든지 아니면 시간이 흘러서든 그 스위치가 탁 바뀌는 순간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지배당했던 것으로부터 해방되잖아요.
1: 자유로워지잖아요.
3: 예예. 예. 그럼 모든 게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1: 네, 네,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그 하얀 옷을 입고 가는데 거기에 뭐

0: 야.
1: 나중에 10년 후에 파실 때까지 안 뛰는 분 뵌 적 있었는데.
0: 네. 지독하시다. 와, 근데 이렇게 그 물건을 가지고 있을 때 물건에 좀 집착을 하게 되거나 물건을 좀 더 잘 모시고 싶게 되거나 아니면 물건을 더 많이 가지고 싶거나 이런 식의 욕망들이 다들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서 또 사람마다 갈리는 게 미니멀리스트냐 맥시멀리스트냐 이런 걸 가지고 또 얘기를 하기도 하죠. 각자의 기준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나는 어느 쪽에 조금 더 성향상 가까울까요? 미니멀리스트, 맥시멀리스트 중에.
2: 겨우 작가님부터 시작해 주시면 안 돼요?
0: 저요?
2: 계속 이 모든 문제의 핵심에서 네. 벗어나 계시니까 편안하게 저요. 구경하시는 것 같아요.
0: 아, 저 아주 좋았는데 자꾸 네. 이렇게. 저는 굳이 따진다면 성향상 맥시멀리스트에 좀 더 가깝 난 생각은 듭니다. 지금.
2: 집이 문방구란 설이 있어요.
0: 아, 비슷해요. 문방구 차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여러 종류를 가지고 있고 싶어하는 편인 것 같아요. 좀 연필도 물론 지금은 약간 정착한 연필이 있긴 한데 그 안에서도 다양한 에디션을 써보고 뭐 만연필도 이렇게 잉크를 막 되게 집착하진 않지만 잉크를 좀 이것저것 써보고 싶어하기도 하고 네. 네, 제가 막 과하게 사들이는 편은 아니어도 좀 욕심이 있는 편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2: 겨우 작가님 되게 문방구와 같다면 저의 작업실은 그냥 그 자체를 만화방이거든요.
0: 아.
2: 근데 위스키가 같이 비치되어 있는 만화방이라는 게 좀 다를 뿐이지. 그 만화방에만 가면 볼 수 있는 3단 레일 책장 있잖아요.
0: 그쵸.
2: 그게 들어가 있으니까.
0: 옆으로 네, 미는 거예요.
2: 그렇죠. 그렇죠. 저는 맥시멀리스트 중에서도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 아닌가 싶어요.
0: 아.
3: 저 그런 것 같은데요. 보니까. 왜냐하면 티셔츠도 라운드로 된 것들.
0: 네.
3: 제가 그 뭐라고 했잖아요.

0: 지게 될 운명에 있죠. 예. 근데 그건 이제 뭐 차이가 있죠. 근데 그럼 왜 차이가 나느냐?
1: 네.
0: 왜 10년 뒤고 어떤 건 당장 내일이냐? 그건 아마도 그 물건에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추억, 추억의 농도하고 관련이 있지 않을까요? 그 농도가 짙다면 그만큼 오래 가는 것이고, 추억의 농도가 옅다면 오래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1: 그렇죠.
0: 그런데 추억의 농도라는 것은 시간에 따라 바뀌거든요. 상황에 따라서도 바뀌고. 그러면 생각하기로는 결국 내가 지금 애지중지하는 것도 오랜 시간이 지나면 그 추억의 농도는 떨어지게 되고 결국 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까지 깨닫게 되면
2: 네.
0: 다 버릴 수 있어요.
1: 좀 편해지겠네요. 그러면 약간.
0: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그 집 식구가 말리지만 않는다면 저는 지금 가지고 있는 거에 한 8알은 버릴 수 있어요.
1: 그 생각을 해본 적 있어요. 모든 물건이 버려지는 것도 맞는 것 같은데 이 아는 사람이나 혹은 내가 타겟팅한 사람에게 뭐 버린다는 행동보다는 이렇게 건네주는 거랑 비슷하잖아요.
2: 그렇죠.
1: 그러니까 제가 만화책을 모을 때 가끔 손디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에 한번 부질없다 느낄 때가 있거든요.
2: 네.
1: 하, 무슨 도서관을 만들 것도 아니고 그러다가 내가 다 이유가 있어서 사랑했던 작품들이 쫙 있는 걸 보면 이건 어떤 친구에게 보여주고 싶은 책이고 이건 어떤 조카가 몇 살이 되면 꼭 읽혀주고 싶은 책이다라는 게 느껴진 적이 있어요.
2: 네.
1: 그런 식으로 약간 헤리티지화 할 수 있는 물건 중에 하나가 책일 수 있겠다. 그 생각을 들었어요.
2: 그러게요. 근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비우려면 이게 필요하지 않다는 걸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역설적인데 미니멀리스트가 되려면 일단 써보고 아 이게 나한테 필요가 없었구나 라는 거를 알아야 그 다음에 버릴 수 있지 않나요?
0: 아니 그건 좀 다른 게
2: 네.
0: 있지만 안 썼다면 필요 없는 거예요.
2: 그렇죠. 근데 그게 있어 봐야 아는 거 아닌가요?
1: 그러니까
0: 그건 그렇습니다. 네. 아니 잠깐 그것도 마찬가지인 게 필요하지 않았으니까 여태까지 안 있었던 거예요. 예, 필요했다면 뭐 구했겠죠.
2: 그렇겠죠.
0: 예, 그 뭐 엄청나게 비싼 것이 아니라면. 근데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있어도 안 쓴 것이고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거죠. 그럼 편해지지 않나요?
2: 근데 필요로만 소비를 하진 않잖아요, 사람이.
0: 아, 그건 사람의 성향에 따라 다른 거니까.
2: 예. 그래서 막 미니멀리즘 얘기하시는 분들 보다 보면 오히려 막 되게 많이 가지고 있다가 아 부질없구나 하고서 싹 버리신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미니멀리즘을 하기 위해서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맥시멀리스트가 됐다가 그거 거기서 본인에게 맞는 걸 찾아서 미니멀리스트가 되신 분들도 계시고
1: 네, 전 양쪽 다 주변 지인 중에 양쪽 다 그 일종의 강박으로 인해 포지션을 잡으신 분들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같이 일단 많이 사놓은 만화책을 버리지 못하는 것도 헛된 소유에 대한 강박이 좀 있을 수 있는 건데 또 제 지인 중에 한 분은 한번 돌을 깨우친 사람처럼 싹 다 버리고 정말 텅 빈 작업실을 자랑한 적이 있어요. 물론 그 순간 되게 좀 마음이 뻥 뚫리는 시원함은 있었으나 그 뒤로 그분은 뭔가를 사야 되는 상황이 명백히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공간에 넣는 것이 아까운 거지. 그래서 미니멀리즘에 대한 강박이도 생기셨다고 저 고백을 하시길래 아 이게 강박에 빠지는 함정이 함정만 피한다면
2: 네네네.
1: 괜찮겠구나.
2: 그럼 그분은 필요하셔도 안 사시는 거예요?
1: 제가 보기에는 지금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초대를 해서 갔어요.
2: 네.
1: 근데 의자가 없어요.
2: 의자가 없다고요?
1: 근데 이분이 저를 자주 초대하시는 분인데 의자가 없어요.
2: 네.
1: 의자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2: 필요하죠.
1: 아니, 바닥이 가정집 같은 공간이면 제가 뭐 좌식 생활을 싫어하지만 할 수 있어요.
2: 네네.
1: 근데 거기는 이제 사무실 공간이에요. 네. 사무실 공간이고 의자가 없고 저를 주기적으로 초대하시는 분이면 의자 하나를 놓을 법도 하잖아요.
2: 그렇죠.
1: 근데 한 두 달 정도 안 놓으시는 거예요.
3: 아.
1: 제가 하루는 정말 약간은 놀리려고 낚시 의자를 들고 갔어요.
3: 아.
1: 거기서 그 앞에서 펴고 앉았단 말이죠.
2: 네.
1: 그때 거기서 약간 개면쩍하면서 의자를 사야겠지라고 나올 줄 알았는데 너무 좋다. 그거 올 때마다 들고 와라 이런 거.
3: 아,
1: 이것도 나는 미니멀리즘도 강박이 있으신 분들이 있구나.
3: 극단적이네. 네.
2: 근데 되게 그분 입장에서는 고마웠겠어요. 의자를 들고 오시니까.
1: 그랬겠네요.
2: 그렇게
1: 내가 만약에 그 의자를 놔두고 갔으면 되게 싫어하셨을 거예요.
3: 그렇죠.
2: 그렇죠.
3: 안 되죠. 미니멀리즘 아니지.
1: 네. 오염된 거지.
3: Bring your own chair.
0: 그분은 어떤 성격이신지 전 잘 모르니까 함부로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데
1: 네네.
0: 그 이제 적게 소유하는 것도 과시에 속한다면
1: 그러니까요.
0: 그 뭐 오래가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1: 모두가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네. 그 공간에 뭐를 놓고 와.

0: 네, 왜냐하면 그 자체가 좀 억지이기 때문에
1: 그러니까요.
0: 억지로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1: 네. 네.
2: 그것도 약간 일종의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소비?
1: 무소유?
2: 무소유의 소유?
1: 그렇죠. 과시적 무소유?
2: 과시적 무소유?
1: 이런 느낌이 있는 거죠.
2: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네요.
1: 분명히 필요하시거든 그분이.
2: 이 방송 꼭 들으시라고 네. 말씀해 주시고요. 그래서 뭐 물론 이제 미니멀리즘이 막 정답이나 절대적인 가치는 아닐 수 있겠죠. 필요하면 사는 거고 필요하지 않으면 안 사는 거고 본인의 원칙이 있으면 될 텐데요. 뭐 한쪽에서는 비우는 삶이 진정한 자유다라고 하기도 하고 또 다른 쪽에서는 채우는 삶이 풍요롭다 그래도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어느 쪽에 좀 더 가치를 두시나요? 뭐 지금은 내가 맥시멀리스트지만 좀 비우고 싶다거나 아니면 나 지금 좋다 뭐 이런 게 있으세요?
0: 네. 근데 뭐 제가 아까 필요한 건 다 버렸다고 했더니 저희 집은 정말 텅텅 비어있는 걸로 오해하실 수 있는 느낌이 않고요. 비우는 게 편해서 비울 뿐이죠.
1: 네. 네.
0: 그리고 아까 어느 분 예를 들어주셨지만 그 럭셔리하게 비우는 거 말고 그냥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기 위해서 비우면 그게 제일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죠.
1: 저 오늘 손디께서 말씀하시는 거 듣다 보니까 저쪽으로 내가 가고 싶은 게 분명히 있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좀 편해지고 싶다.
2: 네.
1: 자유로워지고 싶다는 느낌이 분명히 있는데 언제가 이걸 재고 있더라고요. 제가 충분히 풀소유를 누려보다가 어느 시점에서 나이가 좀 더 들면 네. 편안하게 버리는 시점을 또 맞이하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데요. 좀.
3: 물건은 자연 증식하는 것 같아요. 놔둬도.
2: 네네.
3: 그리고 아무데나 가도 뭐라도 주시니까
1: 맞아요.
3: 또 오시는 분들도 계속 들고 오시니까
2: 그렇죠. 그렇죠.
3: 근데 보통 이렇게 싸는 것만 생각하는데 저는 과감하게 좀 오시는 분들한테 드리는 방식으로 이거 좀 가져가라고.
2: 그러게요. 맞아요.
3: 좋은 거 들고 오시는데 안 맞는 것도 많고 또 어떤 거는 개수가 많은 것도 있잖아요.
1: 네네.
3: 그러면 놔두면 정말 나중에는 쓰레기가 되더라고요.
2: 특히 맞아요.
3: 제일 나쁜 게 뭐 커피콘 같은 경우에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향이 사라지잖아요.
1: 네네.
3: 그리고 그쯤 되면은 이미 써 있는 유통기한이 끝나 있기 때문에 누구 줄 수도 없어요.
2: 맞아요.
3: 경험한 다음에 네네. 그냥 다 나누자. 이 방식입니다.
1: 네, 저도 지금 술잔이 분명히 자연 증식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왜 늘었지 싶어가지고 이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술잔.
2: 근데 저도 약간 송기령 작가님께 공감을 하는 게 저도 이렇게 지내다 보면 주변 사람들한테 그냥 줄 때가 심심찮게 있거든요. 저는 사실 그 컴퓨터 작업할 때 키보드도 되게 다양하게 쓰는 편이어서
3: 맥시멀리스트
1: 또 키보드까지 네. 가면 거기도 할 말 많은데
2: 왜냐면 또 사무용품이니까 이것도 그리고 하루 종일
1: 문방사호군요.
2: 문방사호예요. 이것도 만년필이랑 비슷한 거죠. 그래서 하루 종일 두들기고 있으니까 이거를
1: 자네 갈치간 맛을 보았나.
2: 그렇죠.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기도 한데 그중에 뭐 여러 개가 있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누가 필요하다고 하면 가져가 해서 뭐 하나씩 주기도 하고 또 친구랑
3: 키보드 비싼데
2: 친구랑
1: 비싼데.
2: 서로 바꾸기도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필요하다고 하면
1: 선수들 유니폼 바꾸듯이 네. 키보드를 바꾸는 거예요.
2: 그래서 저는
1: 선비들 간의 교류인가요?
2: 저는
1: 디지털 선비들
2: 되게 친한 친구랑 그 친구는 키보드를 정말 전문가고 많이 가지고 있는 친구, 조립을 해서 쓰는 친구고 저는 만년필이 여러 개 있어서 서로 물물 교환을 종종 해요. 저는 만년필을 주고 그 친구는 저한테 키보드를 줘요.
1: 재밌는데요? 네.
3: 멋지다.
2: 네. 서로 쓰고 후기도 얘기하지.
1: 편과 편이니까
2: 네.
3: 시대를 넘어가는 거죠.
1: 그러게요.
2: 맞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교환을 하기도 하고 네 그렇게 하면 또 좋더라고요. 서로 네. 얘기도 해줄 수 있고.
1: 풍류가 있네요.
2: 풍류가 있죠. 네. 네. 그리고 약간 대청소하다 보면 또 필요한 게 나한테 다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좀 없어도 이건 없어도 되지 않나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1: 그쵸.
2: 저도 약간 이종훈 작가님 말씀처럼 조금 더 비우는 방향으로 가고 싶은데 그게 언제쯤 될까를 네. 저도 네 고민하고 있습니다.
1: 가끔 주기적으로 이사를 하면
2: 맞아요.
1: 디톡스처럼 새로 이사갈 집에 들어가서 안 있으면 물건이 들어오잖아요.
2: 그쵸.
1: 끝없이 들어오는 내 물건을 보고 스스로에게 화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넌 뭘 위해 저거 다 산 걸까? 그렇게 한 번씩 디톡스를 하는 건 좋은 것 같아요.
2: 맞아요. 자, 저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이번 곡은 이종범 작가님의 신청곡인데요. 어떤 곡 고르셨나요?
1: 네, 저는 김동률의 동행이라는 곡 갖고 왔고요.
2: 네.
1: 이게 제가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을 병장 때 네.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읽었던 때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가사가 그때 들렸는데 상대를 소유하고 싶어하는 본능이 연애라는 것의 핵심 콘텐츠잖아요.
2: 그렇죠.
1: 그러니까 독과점과 독과점의 싸움이거든요. 연애라는 것은 내가 상대를 소유하고 상대는 네. 나를 소유하고 거기에는 이제 뭐 공정거래나 민주주의 같은 거 없습니다.
2: 그런 거 없죠. 네, 서로에게 그 본인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1: 그렇죠.
2: 거니까요. 네네.
1: 그런 것에서 한 번 더 벗어나서 진정한 동행으로 거듭나는 내용의 가사예요. 그래서 약간 성숙한 사랑에 대한 내용을 담아서

0: 네. 소유 다음 뭘까에 대한 느낌으로 가져온 곡입니다.
1: 그 너무 어렵지 않나요, 근데?
0: 어렵죠. 그러니까 노랫말로만 존재하는 거예요.
1: 아, 현실에선 힘드니까.
0: 쉽지 않죠.
1: 쉽지 않으니까. 노랫말로 볼 수 있는. 자, 그러면 저희 이종범 작가가 고른 김동률의 동행 듣고 오겠습니다.

0: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4: 홍성 지역에 약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대부분 소강 상태에 들어있지만 고속도로는 사고가 여러 건인데요. 모쪼록 환기를 자주 하시고 과속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서울 양양선 서울 방향 강촌 구간 사고 처리하고 있고 강촌에서 가평 휴게소, 설악, 서종에서 화도까지 특히 어렵게 이동하고요. 영동고속도로는 인천 방향의 사고입니다. 만종 분기점 일대 사고 여파로 정체고 또 진부 둔내터널에서 각각 밀립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팔곡 분기점에서는 고장차 여파로 밀리고요. 이후로 일찍 분기점에서는 사고 나면서 정체 심해졌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북천항 구간은 고장차 생기면서 밀립니다. 최주연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노래도 기록이고 역사다. 손석희의 12시.
5: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6: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5: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6: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5: 에어렉스.
7: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8: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디스카.
9: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10: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경복.
11: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0: 4.5일째 전국 금융산업노동조합이 앞장섭니다.
1: 탄탄탄탄방수 건물누수 완벽방수 탄탄탄탄방수 품질우수 쉬운보수 탄탄탄탄방수 탄탄탄탄방수
2: 전문시공부터 셀프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발명 특허방수제 탄탄방수
1: 탄탄방수
2: 대형 방수전시장 운영
3: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4: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3: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4: 백조 싱크
5: 브루노 마스 The Romantic Tour 2027 2027년 5월 21일 22일 25일 26일 고향 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지는 브루노 마스의 화려한 무대를 직접 만나보세요.
6: 손석희 12시 일요일 코너 사색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일요일 코너 진행을 맡은 작가 김계월이고요. 오늘은 내 것을 갖는다는 것, 소유라는 주제로 손석희 DJ 송기령 작가, 이종범 작가와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 앞서 이종범 작가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요새는 음반을 사면 그 CD와 카세트 테이프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 배신당한다고.
7: 시대의 주류에 밀려나가죠.
6: 그러니까요. 근데 전에는 LP, 뭐 카세트 테이프, CD, DVD, 종이책 다 이렇게 만질 수 있는 물건으로 저희가 이걸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뭐 구독으로 다

0: 보니까 이걸 내가 가지고 있다는 느낌도 딱히 아니고 뭐 전자책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구독을 끊으면 만약에 이 회사가 망하거나 하면 이게 어떤 디지털 전자 바이트들로 이루어진 건데 이게 어떻게 잘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좀 허무하게 느껴지기도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1: 네.
0: 어떠세요, 여러분은?
1: 가지다와 쓰다 사이에서 이제 간극이 좀 생긴 것 같아요. 근데
0: 네.
1: 그거 재밌더라고요. 그 저장이라는 게 플로피 디스크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0: 그러니까요.
1: 근데 그게
2: 맞아요.
1: 이게 뭐예요? 그러는 분들이 엄청 많다고.
2: 아, 디스켓을 모르는 세대니까.
1: 네. 네, 보신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죠.
0: 아.
1: 도대체 이게 왜 저장이라는 뜻이죠? 이렇게 얘기하셨던 것처럼 요즘 얘기하시는 게 피지컬 미디어라는 얘기를 새로 또 하시더라고요.
0: 피지컬 미디어.
1: 네, 손에 잡히는 건 피지컬 미디어라고 뭐 LP부터.
0: 물리적
1: 그래서
0: 매체.
1: 원래 있었던 거였는데
0: 네.
1: 이게 이제 없는 게 당연한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물성을 가지고 있던 분들은 물성에 대한 추억이 있는데 아닌
0: 네.
1: 분들은 그게 없을 거라.
0: 그러게요.
1: 어쩌면 이런 얘기를 나누는 것도 좀 새로운 세대 분들한테는
2: 네.
1: 옛날 사람이다 이런 얘기 하지 않을까 생각도 있어요.
3: 네. 지금 뭐 추억이라고 말씀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점은 굉장히 아쉽죠.
0: 네. 근데 저는 약간 젊은 사람들이 말씀하신 그런 피지컬 미디어에 대한 추억이 없는 세대라고 할지라도 그런 것들을 가지고 싶어 한다는 느낌을 계속 받거든요.
2: 그래요?
0: 왜냐하면 뭐 서울국제도서전 같은 데 사람이 엄청 몰리거나 뜨개질을 사람들이 많이 하게 되거나 아니면 뭐 불교박람회 이런 데도 사람들이 많이 간다거나
2: 그렇죠.
0: 이렇게 그 사람 수가 많이 모일 때 보면 다들 원하는 게 좀 자기 몸으로 직접 체험하고 싶어 하고 손에 잡히는 걸 좀 이렇게 나누고 싶어 하고 같이 하고 싶어 하고 그런다는 느낌을 저는 받았거든요. 네, 송기령 작가님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하네요.
1: 우리가 워낙 오랫동안 이렇게 물리적으로 살아오다가 최근에 갑자기 이렇게 아니니까
2: 네네.
1: 의식과 인식과 인지가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알겠는데 일단 몸으로 만지면 너무 좋잖아요.
0: 그리고 인간이 몸으로 돼 있잖아요.
1: 그렇죠. 그래가지고 LP판 다시 플레이어에 올려서 턴테이블에 플레이시키는 게 이렇게 유행이 되는 것도
0: 네.
1: 그거는 근원적으로 가지고 있는 욕망인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1: 이제 그런 씬이 있고 그렇지 않고 뛸 때 LP를 들으면서 뛸 수는 없으니까
0: 그렇죠.
1: 네, 다양한 욕망이 이렇게 분화돼가지고 그때 필요한 것들이 늘고 있지 않은가의 생각이 좀 있죠.
2: 그 소유의 대상을 좀 바꿔나가는 것 같기도 해요. 예를 들면 어쩔 수 없이 새로운 매체가 없었던 과거에는 피지컬 미디어밖에 없었으니까 그걸 소유하고 있지만 지금 만약에 예를 들면 웹툰 같은 경우는 애초에 네. 책으로 처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0: 그쵸.
2: 웹소설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책으로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 웹툰 웹소설을 보거나 이북을 보는 게 주된 일상인 저희 학생들을 보고 있으면
0: 네.
2: 그분들의 심리에는 내가 경험한 작품의 숫자를 소유하고 싶어요.
1: 아하.
2: 그래서 연말이 되면 자네가 올 한 해 봤던 작품의 숫자와 사용하던 네. 쿠키의 액수.
0: 그거 정리해 주잖아요.
2: 정리해 딱 줘요. 아, 그걸 보면서 내가 올해는 이 정도로 봤구나 하고 캡처를 딱 해가지고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소유라고 할 수 있는가의 애매한 지점까지 가긴 하지만
0: 네.
2: 아무튼 자신이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그 대상이 좀 바뀌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있어요.
1: 재밌어요. 옛날 영화관에서 뭐 줬냐면 저거 줬거든요. 일종의 멤버십 카드 같은 거. 1년에 한 10번 넘게 20번 넘게 보면 거기다가 스티커를 붙여줬어요.
2: 맞아, 맞아, 맞아.
1: 그래가지고 그거 이제 딱 들고 가면 아 시네필이네. 그 영화 한 장으로
2: 네.
1: 가능했으니까 어쩌면 그것도 징표가 될 수 있을 것 같긴 하네요.
2: 그러니까요.
1: 네.
2: 그래서 뭐 마일리지처럼 이 올해 웹소설을 제일 많이 본 사람 이런 식으로 딱 뽑아주니까
0: 네.
2: 약간의 공명심도 있지만
1: 그것도 이것도 있는 것 같아요.
2: 네.
1: 그 물리적으로 이제 쓴다는 게 많이 좀 품이 되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좀 더 우아한 방식처럼 가는 것도 좀 있거든요.
0: 우아한
1: 예를 들어서
0: 방식.
1: 요즘 그 청음실 같은 거 있는데 가면 꽤 멋있어요, 진짜. 뭐 오디오도 정말 좋은 거 있고 그렇지만
0: 네.
1: LP를 얻는 그 광경이 좀 느리잖아요.
2: 그렇죠.
1: 근데 그걸 기다릴 만한 여유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2: 그렇죠. 그
1: 그래서
2: 과정 자체를
1: 그
2: 즐기고.
1: 들기는 과정이 약간 좀 의례화되는 게 좀 보이거든요. 리추얼 같아요. 그래서 그거 보고 있으면 확실히 좀 그야말로 뭐 좀 멋진 씬과 이 우리가 쓰는 씬에라고 하죠. 그 사이에 연관성이 좀 커지는 게 아닌가 그런 것 좀 있어요.
2: 일본에 되게 오래된 커피숍을 갔을 때. 아주 한 50년 된 것 같지만 아무것도 바꾸지 않은 커피숍에 나이가 많은 바리스타가
0: 네.
2: 그 자리에서 융드립을 해줘요. 그걸 보고 있을 때의 느낌처럼 그 성음실에 가서 이렇게 해주고 비슷한 종류의 과정을 즐기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2: 소유가.
3: 그 제가 있던 교토에 커피숍이 하나 있는데 소위 말하는 이제 뭐 그 사람들 3대를 좋아하잖아요.
0: 그렇죠.
3: 그 3대 커피숍 중에 하나인데 거기는 이렇게 커다란 원탁 테이블이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둘러 앉아서 보죠. 둘러앉아서

0: 커피 마시고 신문을 봐요.
1: 진짜 옛날 사람들이네요. 네,
0: 제가 보기에는 신문 일본에서 신문 보는 데는 거기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네, 그 신문을 커피숍에 들어갈 때 무료로 줘요. 그러면 이제 되게 나이든 양반들이지만 가서 신문 보면서 커피 마시고 뭐 토스트 먹고 그리고 간단 말이에요. 뭐 앉아 있는 시간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굉장히 아날로그적이잖아요.
2: 정말로 아날로그예요. 네.
0: 그게 젊은 사람들은 안 갈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한국의 관광객들도 젊은 사람들이 오면 거길 가요. 네, 가서 앉아서 자기들은 뭐 신문을 보진 않지만 네네. 그 신문 보는 분위기를 같이 즐긴단 말이죠. 그게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2: 그러네요.
0: 예. 그래서 세대와 상관없이 우리 흔히 이제 아날로그라고 얘기하긴 하지만 신문이야말로 대표적인 피지컬 미디어잖아요.
2: 완전 피지컬이죠.
0: 네. 네. 그거를 부러워하고 아 우리나라도 저런 데 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1: 네, 재밌을 것 같아요. 저도 가보고 싶을 것 같아요.
2: 가보고 싶은데요. 예, 예. 그리고 약간 지금의 그 일본의 신문이니까 한국의 관광객이 못 보겠지만
0: 일본의 뭐 요즘 일본어 잘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2: 아 그렇겠네요. 예, 예. 일본의 젊은 분들도 이게 신문이란 거래 하면서 가서 경험해 볼 사람도 많을 것 같긴 한데
1: 요즘 그 안경 많이 나오거든요. 네네. 네. 자동 번역으로 충분히 보지 않을까 이제.
3: 그리고 사실 그 말씀하신 웹소설 같은 것도 네. 왜 정말 좋아하는 작품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예를 들어서 굿즈가 나오거나 뭐 단행본이 나오거나 하면 다들 기다렸다 사잖아요. 신청을 네. 해서 그러니까 이걸 내가 이렇게 핸드폰이나 다른 디바이스에서 보고는 있지만 이것의 뭔가를 가지고 있고 싶다. 물건의 맞아요. 형태로.
2: 그렇죠.
3: 그런 욕망이 다들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1: 그게 이번에 네. 정서불안 김엠지 씨 아, 네. 굿즈 너무 좋았어요.
2: 굿즈 나왔나요?
1: 네. 유튜버인데 그게 AI로 만든 컨텐츠잖아요.
2: 그렇죠.
1: 근데 그것이 굿즈가 나온 거예요. 이쯤 되면 이제 출발은 오히려
2: 그러게요.
1: 첨단이었는데
3: 반대로.
1: 전통적 방법으로 나온 거죠.
3: 네. 굿즈라는 네. 게.
2: 네. 굿즈 시장의 정체가 그거 같아요.
3: 그렇죠.
2: 우리가 무언가를 소유했다는 증표로서의 물성을 띤 물건.
3: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뭘 가지고 싶어 하는 게 여전히 이제 구독을 하고 있는 이 시대에도 변하지 않는 우리의 욕망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저희가 소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물건에 대한 소유 얘기만 계속 했는데요. 사실은 소유가 이종훈 작가님이 꼭 골라주신 것처럼 물건에 대한 소유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겠죠. 또 저희가 살면서 많은 것 앞에 또 내 것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내 친구, 내 아이, 내 아내, 내 남편, 기타 등등 사람 앞에도 나의라는 말을 붙이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또 사람에 대한 소유욕 같은 것도 있는 거겠죠?
1: 사람은 소유가 안 되는데.
3: 그러니까요.
1: 소유한다고 생각하는 게 대단한 거죠?
2: 근데 제 친구 중에 그런 친구 있거든요. 네. 어디 뭐 다른 사람이랑 뭐 놀러 갔다 오면 바로 문자가 옵니다. 나 빼고 가시죠. 뭐 그런 갖고 싶은 거죠. 서로를.
1: 그렇군요.
2: 인간은 외로움의 동물이기 때문에 멋지네요. 소유할 수 없는 게 인간인데 누구보다 다들 모두가 모두를 소유하고 싶어하는 그 딜레마가 있어 보인다.
0: 그리고 뭐 내 친구, 내 아이, 뭐 내 남 이거는 소유를 나타내는 건 아니지 않나요? 그쵸? 그냥 네. 사람과의 관계를 얘기할 뿐이지.
1: 근데 재밌는 건 그 얘기는 좀 있어요. 예전에 좀 다른 거보다가 알게 된 건데. 그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란 말 되게 좋아한다고.
2: 우리
1: 그래가지고 우리 그쵸. 학교 뭐 우리 회사 그러는데 지분이 없는데 무슨 회사냐고.
2: 지분이 없.
1: 그기까지 나오다가 나중에 뭐가 일어나냐면 심지어 어떤 분들은 우리 남편 우리 와이프란다는 그러는 거예요.
2: 그러니까 그게
1: 가능하냐고.
3: 저는 비슷한 얘기로 네. 들었던 것 중에 좀 재밌는 건 그 자매나 형제 사이에서 뭐 예를 들어서 자매라고 하면. 동생은 우리 언니라고 부르고 언니는 내 동생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2: 내 동생.
3: 네, 전 그 말도 좀 재밌었어요. 그런데
2: 우리 동생 할 때 좀 더 뭐 이렇게 예뻐하는 느낌 아닌가요?
3: 근데 보통 내 동생이라고 하지 않나요?
1: 우리 동생은 왠지 자기 동생이 아니라 그냥 범 동생인 느낌이에요.
2: 아, 그런가? 저 왜 이렇게 제 동생한테 그런 말 많이 썼죠?
1: 그래서 그게 집단주의가 좀 있어가지고 그러네. 그만큼의 결속을 설명하는 단어를 쓰다 보니까 맞지 않는 단어도 막 쓴다고 그런 얘기 들었었거든요. 뭐 이 경우에도 뭐 관계로 볼 거냐 소유로 볼 거냐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그 얘기가 희망이겠죠. 희망.
2: 근데 관계라는 표현에서의 내 우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건강하지 않은 방향으로 조금만 가보면 제 전공이었던 우리 전공이었던 심리학에서 아주 자주 다루고 있는 그런 왜곡된 관계성에 많이 나오는 게 그런 독점 욕구고 그것은 그 상대에 대한 어떤 지배, 통제 욕구로 발현되잖아요.
1: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2: 이것도 되게 요상한 종류의 소유 느낌이 있단 말이죠.
1: 다 널 위해서 하는 거야. 이거
2: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가
1: 그러니까.
2: 상품인데.
3: 맞아요, 맞아요. 그 통제 욕구라는 게 좀 사람에 대한 소유욕과 연결되는 욕구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2: 네. 외롭기 때문에 시작돼서. 자존감이 낮아서 완성되는
3: 아,
2: 그런 느낌이랄까.
3: 그래서 이제 뭔가 말씀하신 것처럼 내 거라고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아이에 대해서 내 아이니까 내가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예를 들어서 좀 심해진다면 그게 또 소유가 통제로 이어지는 그런 케이스라고 또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텐데요. 참 소유라는 게 우리가 뭐 다 내 걸 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죠.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가질 수 있고 지배할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그럴 수가 없잖아요, 사실.
1: 그렇죠. 이쪽에 삿된 마음이 들 때마다 스님들의 법문을 들어보시는 게 가장 다 소용없다.
3: 좀 이렇게 마음 정리가 되나요, 들으면?
1: 그러니까 뭐 관계가 어려워져가지고 헤어지게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네. 그러면 지금까지 같이 보낸 시간이 참 아름답지 않니?
2: 아, 그런 식으로.
1: 그게 얼마나 좋은 기억이었는데.
3: 이제 이것이 아닌가.
1: 그렇죠. 여기까지다.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다.
0: 이거 그냥 지나가는 얘기인데요. 그 종교 과세 문제로 100분 토론했던 적이 있어요.
2: 아, 네, 네, 기억납니다.
0: 네, 그 이제 열심히 토론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 불교가 아무도 안 나오셔가지고,
2: 아, 네,
0: 천주교 분도 안 나오셨고, 개신교 분이 나오셔서 왜냐하면 이제 그쪽에 주로 논쟁이 있었으니까.
2: 그렇죠. 네.
0: 그 전화 연결을 했어요. 네, 그랬더니 이제 천주교에 계신 분한테 전화 연결했더니
2: 신부님한테요.
0: 예. 오. 예, 우리는 내고 싶어도 면세점 이하라서 낼 수가 없다.
1: 아, 금액이 낮아서.
2: 너무 금액이 낮아서.
0: 예, 예. 불교 분한테 전화했더니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2: 뭐라고 하셨어요?
0: 우리는 무소유라서요.
1: 소득과 자산이 없으시기 때문에. 와. 재밌네요.
3: 네. 그러게요. 이게 참 다 내 것 같을 수는 없는데 그렇죠. 무소유를 주장하는 말을 듣다 보면 그래야 되는데 싶다가도 아, 이게 좀 사람이 그게 되나 싶기도 하죠. 그분 종교적인 이야기를 들어도 사람이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은데 싶기도 하고.
2: 젊었을 때 더더욱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젊었을 때란 표현을 쓰는 것부터가 제가 좀 반성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의 경우에 과거를 돌아보면 나를 구성하는 성분표를 들여다보게 되는데. 이렇다 하는 건더기가 없는 거예요. 나를 인지하게 만들 만한 마킹도 없고 나만이 만들 수 있는 결과물도 아직 안 나왔으니까 그럴 때는 거기서 오는 공포를 없애려고 소유했던 것 같아요.
1: 아~
2: 나를 설명해 줄 수 있는 물건을
1: 재밌어요.
2: 소유한다거나.
1: 뭐 뽐낼 수도 있고 보여줄 수도 있으니까.
2: 네. 명함에도 이름 크게 받게 되고 만화가 이 정도면 크게 받게 되고 제 독자들은 잘 알고 있는 흑역사가 있어요. 제가 그 당시에 만화가 모임에 처음 나간 자리였는데 내가 만화가로 데뷔를 한 직후였어요. 하지만 길에 가는 누구도 내가 만화가라는 건 모르잖아요. 저는 그렇게 꿈꾸던 만화가가 됐는데 그때 저의 그 지금 생각하면 흑역사지만 저 사랑하는 역사인데 제가 사용하던 그 펜을 잘라서 목걸이를 만들었거든요.
3: 네.
2: 그거를 걸고 다닌 거예요. 내가 뭐 알아가니까 알아줘라.
1: 만화를 그리는 도구를 목걸이로.
2: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사람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건 지금도 제 학생들과 네. 제 어떤 독자들이 깔깔대고 웃을 수 있는 포인트거든요. 야, 이종원 작가 공감성 수치심 느낀다. 이러면서.
3: 펜이 컸나요? 그 공감성 아니, 수치 느낄 정도로?
2: 실제 펜 촉처럼 작은 거였어요.
3: 그러면 뭐.
2: 근데 아니, 그래도 수치스러운 건 수치스러운 거예요. 저는 이 얘기를 많이 하고 다녀요. 네. 내가 옛날에 그랬다. 근데 대표작이 나온다거나 기억되게 되면 오히려 내려놓게 되는 게 있잖아요.
3: 아, 그렇죠, 그렇죠.
2: 결국은 더 밀고 나가서 어떤 한 사람의 삶 자체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중받을 때까지 가게 된다면 네. 정말로 편안하게 내려놓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죠.
0: 네, 근데 기본적으로 사람의 그 본능에는 내 것이라는 개념이 있을 거 아니에요.
2: 네,
0: 옛날부터.
2: 그렇죠.
0: 근데 예를 들어서 그것이 이제 우리가 농경 사회로 들어가면서 농사를 짓고 생산물을 저장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그죠? 저장했을 때부터 소유 개념이 더 강화된 거 아닐까요?
2: 개인 재산이 시작됐어요.
0: 네, 뭐 사회학자들도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던데 그러니까 네. 소유의 개념이 더 확실하게 자리 잡은 것은 농경 사회고
2: 네, 네.
0: 거기서 작물을 저장하고 자기 것이 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2: 그러네요.
0: 그랬던 거죠. 근데 우리가 뭐 오늘 얘기한 것 중에 아까 뭐 그 구독.
3: 네.
2: 구독. 예.
0: 예, 구독인이 뭐냐 이렇게 그냥 흘러가는 거. 그거는 인간의 본능에도 사실은 편리하긴 하지만 네. 본능에도 조금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2: 재료도 든든한데.
0: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그 구독인이 뭐니 다 편리한 건 좋지만 그것이 100% 지배하는 사회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우리의 본능은 소유에 있기 때문에. 예. 예.
3: 그렇죠. 곶간 같은 그렇죠. 느낌인 거죠. 예, 예.
1: 뿌듯하잖아요.
3: 뿌듯하죠. 예,
1: 애착이 생기니까.
2: 오히려 예. 그래서 모두가 구독을 편리함 때문에 한다면 정말 돈 많은 사람들은 비효율을 위해서라도 일부러 귀족적 비효율을 위해서 LP를 벽에다가 쫙 꽂아놓는 것들.
1: 그리고 예. 이런 콘서트를 가죠.
2: 네, 콘서트를
1: 굉장히 가고. 정해져 있는 자리로.
2: 예. 그러니까 역으로 또 갈 것 같아요.
0: 네. 우리 선거위원들 보니까 뭐 이렇게 돈 많은 사람들 같지는 않던데.
3: 다른 것을 조금 희생해서 네. 이제
2: LP로.
3: 네, LP로 사시는 네. 이종훈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렇게 물건으로 소유하는 것들도 있지만 삶으로서 내가 가지고 있게 되는 것들도 있죠.
2: 네네.
3: 세상 그 누구도 또 세월조차도 빼앗아 할 수 없을 법한 내 것이 있나요, 여러분은? 내 것. 이것만은 가져갈 수 없다.
1: 명확히 보이는 건 경험으로 가는 것 같아요.
2: 경험.
1: 진짜로. 그러니까 라이브 그다음에 뭐 뮤직 페스티벌 이런 쪽에 심지어 스포츠까지도 지금 티켓값이 다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올라가는 건 그 경험을 사람들이 중시할 만큼 우리 삶이 좀 풍요로워진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경험을 게시할 수 있어요.
2: 그러네요.
1: 그래서 찍어서 올릴 수가 있거든요. 뭐 스트리밍으로 볼 수 있고 그쵸. 이러니까 엄청난 이게 권력이 된 거예요. 예전보다 확실히 더 사람들이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고요. 특히 보이는 건 오지에 가시는 분들 정말 많이 보이거든요.
2: 그쵸.
1: 예전에는 뭐 관광이라는 이름으로 가셨던 곳이 관광지 같은 곳이었는데 네. 지금은 상당히 뭐라고 해야 되나요?
2: 힘든 곳.
1: 예, 아이슬란드 뭐 이런데.
2: 터프한 곳.
1: 예, 이런데 막 네.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2: 타즈메니아.
1: 이게 그렇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2: 예전에는 한 사람은 하나의 거대한 도서관이다라는 어떤 책의 문구를 되게 공감했었던 적이 있는데 지금은 게시 기능까지 기술이 우리에게 주면서 모든 사람은 각자가 거대한 박물관처럼 된 것 같아요. 들어와서 보라는 느낌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경험이 빼앗아갈 수 없는 소유이면서 동시에 저는 그 사람이 쌓아 올린 취향도 누군가가 빼앗아갈 수 없는 온전한 자신의 소유 같기도 하고요.
3: 취향. 경험과 취향.
2: 다만 그 취향에는 뭐 사람을 따라서 들인 시간과 노력에 따라서 해상도의 차이가 좀 있겠지만
3: 네네.
2: 아무튼 그 취향은 그 사람을 표현해주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3: 그렇죠.
0: 근데 뭐 아까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게 어떤 실체적인 물건을 대상으로 한다면
2: 네네.
0: 그건 제가 누차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2: 언젠간
0: 버려지게 되는 거기 때문에
3: 네.
0: 그걸 진짜 내 것이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고
2: 그러게요.
0: 근데 경험도 물론 좋은 자산이죠.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 인연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닐까요?
2: 그러니까
0: 우리 흔히 얘기하기를 뭐 평생 인연이 있는가 하면 시절 인연도 있는 법이고 그러나 또 시절 인연을 너무 가볍게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고 시절 인연이 평생 인연으로 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그것이 꼭 뭐 나한테 도움이 되는 어떤 뭐 관계 이런 걸 떠나가지고 저의 사고를 지배하는 상당 부분의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까지는 알아왔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2: 네. 말씀 들어보니까 김영하 소설가가 쓰신 부모님에 대한 표현이 떠오르네요. 부모님. 나를 이 세상에 초대해주고 먼저 다음 곳으로 가신 분들 그런 관계는 진짜 빼앗아갈 수 없는 소유네요.
0: 그렇죠.
3: 예. 사람과의 관계. 전 마지막으로 제 걸 보태본다면 저는 어떤 사람의 역사 내지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 또 비슷한 맥락에서 가져갈 수 없는 그 사람의 온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 오늘 소유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 봤는데요. 오늘 마지막 곡은 손석희 DJ가 준비를 하셨습니다. 어떤 곡인가요?
2: 일관되긴 너무나 일관된 제목인데 이것도.
3: 네.
0: 이건 제가 평일에 한번 그 보내드렸던 곡인데
3: 네.
0: 마룬 5의 이거 뭐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Nothing lasts forever. 무엇이든 네. 영원히 지속되는 건 없다라는 노래입니다.
3: 네. 예. 그러면 마룬5의 Nothing lasts forever 들으면서 오늘의 사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일요일에 더 흥미로운 사색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휴식 시간은 짧게 자주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실외 작업장에서도 가장 더운 시간인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엔 야외 작업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폭염 예방 캠페인 지금까지 MBC 라디오에서 보내드렸습니다.
1: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전문의 서경원 의학 박사입니다.
3: 평소 과식을 하거나 기름진 음식, 야식을 먹고 소화가 잘 안 되거나 배가 더부룩하신 분, 그리고 위 내시경 검사 후 위염 치료를 받았으나 약을 먹어도 증상이 자주 재발하고 상복부나 오목가슴에 통증이 있어 고생하신 분들은 담낭염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담낭염은 대부분 담석 때문에 발생하지만 담석이 없어도 담낭염이 발생할 수 있으며 증상이 반복되는 만성 담낭염은 수술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급성일 경우 응급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담낭염의 수술은 복강경 수술로 진행되어 회복이 빠르며 수술 후 담낭이 없어도 음식 소화에는 지장이 없고 오히려 증상이 호전되어 음식 섭취 후 부담감이 사라집니다. 담낭염이 의심된다면 24시간 이내에 응급 복부 수술이 가능한 외과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진단 및 치료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전문의 서경원 의학 박사였습니다.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당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당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당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당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당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대한민국의 미래가 전남 광주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AI와 신재생 에너지, 우주항공과 바이오 헬스, 800조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까지. AI 시대,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모두가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역의 인재들이 대혁신 시대의 주인공입니다. 지역에서 배우고 성장하며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인재를 지역대학이 함께 키우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 광주지역대학교 총장협의회와 앵커사업단이 함께합니다.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MBC 2시 종합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부총리, 법무, 국방장관 등 장관 6명을 교체하는 대규모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기본소득당, 조국혁신당 인사도 발탁했습니다. 홍신영 기자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새 경제사령탑으로 이영일 현 재정경제부 1차관을 발탁했습니다. 청와대는 이 후보자가 중동발 고유가에 맞서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을 주도하는 등 실행 역량을 입증했다며 경제지표의 개선을 국민 삶의 변화로 연결할 적임자라고 설명했습니다. 주택공급을 책임질 국토교통부 장관에는 홍지선 현 국토부 2차관을 지명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에는 판사 출신으로 국회 법사위 간사를 맡고 있는 민주당 김승원 의원을, 국방부 장관에는 사성 장군 출신인 강신철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발탁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는 민주당 이소영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또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을 지명한 데 이어 조국혁신당 이혜민 의원은 대통령실 AI 미래기획수석에 내정됐습니다. 청와대는 소속 정당보다 실력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부산에 출마했던 하정우 전 AI 미래기획수석을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에 다시 기용했고, 신설되는 가칭 메가프로젝트 보좌관에는 이원주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을 내정했습니다. 김경수 전 지방시대위원장도 대통령 정무특위

0: 특별 보좌관으로 위촉해 국회와 지역을 잇는 역할을 맡겼습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1: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경제성장세가 예상보다 단단해졌다며 성장 성과가 국민 삶으로 이어지도록 정책 무게 중심을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실장은 SNS를 통해 한국은행이 올 성장률 전망치를 석 달 만에 0.7%포인트 높인 3.3%로 제시한 것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주거 부담 완화, 일자리 재교육 지원, 청년 소상공인 창업 재기 지원 등으로 산업 대도약과 국민 제도약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정정식 원내대표는 청와대 인식이 현실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가를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경제정책 컨트롤타워로서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청와대 정책실장이 국민 시선과 동떨어진 자화자찬을 한다는 게 매우 개탄스럽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성장률 전망치의 상향 조정은 반도체 슈퍼사이클 덕분이라며 기업의 성과라면서 주식, 부동산, 물가 등 3대 불안은 전적으로 이재명 정부가 원흉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 신속 대응팀이 네팔 대홍수 발생 사흘 만에 헬기 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실종된 한국인 9명의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나세용 기자입니다.
2: 정부 합동 신속 대응팀이 어제 네팔 대홍수 피해 지역에서 헬기 수색에 나섰습니다. 연락이 두절된 한국인 노동자 9명의 흔적은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현지 브리핑에서 육안 수색과 영상 분석 결과 생존자 발견 등 성과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사고 현장은 나무가 빽빽하게 들어선 데다가 경사도 심해서 헬기 착륙을 통한 지상 수색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팔 당국에 실종된 한국인들의 대략적인 동선을 파악해서 전달했고 네팔 측도 군 헬기로 수색을 도왔다고 전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와 남동발전은 정부와 조율해서 자체 헬기를 투입할 예정입니다. 이번 대홍수로 인한 사망자는 현재 네팔과 중국 티베트에서 모두 691명, 연락이 두절된 실종자는 3,04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1: 한편 상류의 더 큰 자연호수 언세코가 확인되면서 구조작업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이피리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3: 위성 사진을 보면 기존에 알려진 호수 말고도 맨 처음 산사태가 시작된 지점 근처에도 호수가 하나 더 확인됩니다. 물의 양이나 높이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지만 면적은 첫 번째 호수보다 더 넓습니다. 2차 홍수의 위험이 아직 완전히 가시지 않은 겁니다.
4: 도로와 다리 등 기반시설이 초토화된 데다 언제 다시 물이 쏟아져 내려올지 모른다는 우려까지 겹쳐 구조활동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3: 중국 구조당국은 2차 홍수에 대비해 두 대의 통신 드론을 띄워 강과 호수의 흐름 변화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네팔 재난관리당국은 두 호수의 물이 완전히 빠질 때까지는 홍수 위험이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필입니다.
1: 경북 경산에서 중국인 대학 강사에 살해된 중국인 유학생 시신을 수색 중인 경찰이 피해자 시신 일부를 추가 수습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가 진술한 유기 장소에서 피해자 시신 일부를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산 지역 한 대학 강사인 피의자는 지난 20일 주거지에서 자신의 수업을 들었던 중국인 여성 유학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지난 27일 구속됐습니다. 제주 실종 여성 장모 씨 사망은 목맴사로 추정된다는 경찰 발표에 의혹이 이어지자 경찰이 재현 실험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27일 장 씨가 발견된 제주 한림읍 야자수 농장에서 야자수가 비슷한 무게를 견딜 수 있는지 등 재현 실험을 벌였고 전문적 검토 과정을 거쳐 수사팀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국과수 부검 결과 등을 바탕으로 목맴사로 추정했지만 야자나무는 줄기가 약하고 뾰족한 부분이 많아 불가능할 것이라는 주장이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실종 신고됐던 20대 군인이 신고 이틀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서귀포 해양경찰서는 어제 오후 3시 50분쯤 하예포구 근처 바닷가에서 시신 한 구가 발견됐고 인상착의 등을 확인한 결과 실종자인 20대 남성으로

0: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그제 오전 서귀포 하이포구 근처에서 낚시를 한 것으로 추정되며 가족들이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신고해 해경과 군, 소방 당국이 수색을 벌여왔습니다. 오늘 아침 6시 반쯤 경기 안성시의 창고에서 불이 나 진화 작업에 나선 소방관 한 명이 다쳤고 창고 내부가 모두 불에 탔습니다. 창고에는 리튬 이온 배터리가 탑재된 로봇들이 보관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무신사가 운영하는 패션 라이프스타일 쇼핑몰 29cm 약 열흘치밖에 남지 않아 블랙아웃, 즉 대정전 위기에 처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현지 시간 29일 원전 현장에 충분한 디젤 연료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특히 충청, 전북 중심으로 이틀간 최대 200mm 이상 폭우가 예보됐습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 28도입니다. 강다솜입니다. 2시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1: MBC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2: 가장 쉬운 것부터 쉬운 분야부터 차츰차츰 하나씩 이게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3: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4: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1: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5: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지금 시각은 2시 10분입니다.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베트남에서 처음 길을 건널 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멈추지 말고 천천히 계속 걸어라. 오토바이가 많은 베트남에서 신호등이 없는 대로를 건널 때 갑자기 뛰거나 돌아가면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는데요. 운전자가 걷는 사람의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도록 천천히 걸어가면 쉽게 건널 수 있습니다. 처음엔 긴장도 되고 겁도 난데 몇 번 하다 보면 금방 적응이 되죠. 어려운 길을 걸을 때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해볼까요? 멈추지 않고 천천히 계속 걷기.

0: 양이은의 걸어요 들으면서 8월 30일 일요일 손트라 문 열어봅니다. 우리 베트남 여행 가서 한국 사람들이 가장 당황하는 순간이 길을 건널 때 막 오토바이가 수십 대가 달려오는 그 길을 그냥 건너야 되거든요. 현지인들은 그게 너무 자연스럽고 느긋하게 잘 걷는데 여행객으로서는 이게 맞는 건가? 건너도 되나?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는 무단횡단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는 참 특이하게 돼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진짜 안 멈추고 천천히 예측할 수 있도록 걸으면 알아서 그 오토바이가 이렇게 피해준다. 저는 베트남은 아직도 신기한 게 그렇게 오토바이도 쌩쌩 막 그 사이사이로 골목골목 다니고 하는데 오히려 사고 현장을 보는 게 더 드물고 희귀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고가 안 나요. 참 신기하기도 하죠. 근데 그 말을 이어서 멈추지 않고 우리 천천히 앞으로 계속 걷자. 우리는 이것만 오늘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손트라 1, 2부는 트로트 없는 트로트 라디오 준비했고요. 그리고 3, 4부에는 오직 손트라에서만 들을 수 있는 한정판 라이브 손트라 보석 상자 살포시 열어볼게요. 광고 듣고 출발합니다.
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3: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4: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5: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4: 수확량 줄어도?
5: 보장.
4: 가격이 내려도?
5: 아이, 그럼.
4: 보험이 든든하구만.
6: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7: 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0: 일주일에 딱 하루 트로트는 쉬지만 음악은 계속됩니다. 이 시간에 노노노노노 트로트 없습니다. 혹시 이런 영화 명대사 들어보셨나요?

0: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아니 뭐 듣고 싶으시노?
1: 네, 조금 억지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일요일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채워집니다. 아버지, 어머니, 딸, 아들, 친구, 사촌, 당숙, 어른까지 주변 사람들이 다 듣고 싶어하는 노래 신청해 주셔도 좋아요. 트로트 나 잘 몰라. 상관없어요. 장르 가리지 않고 오늘 좋은 노래 들려드리니까요. 듣고 싶은 노래, 추억이 담겨있는 노래 편하게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우물정 8001번으로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어플 통해서 보내주시면 무료입니다. 바로 출발해볼게요. 2193님께서 여긴 경남 사천입니다. 이브닝 근무라 지금 출근 중이에요. 오전 내내 데워진 앞유리의 열기로 에어컨을 켜도 별 느낌이 없네요. 오늘은 시간 여유가 좀 있어서 그늘에 차 세우고 문자 보냅니다. 신청곡은 한이비의 My Love 듣고 싶어요. 꼭 들려주세요 하셨는데, 아, 이브닝 근무. 남들 다 퇴근할 때 일하는 거 되게 힘든데 그래도 힘내시길 바라고요. 8890님께서도 노래 신청해 주셨어요. 우리 조카가 쌍둥이들인데 24살 직업군인입니다. 3일 동안 이모네 집에 와서 놀다가 조금 전 출근해야 된다고 갔는데요. 이모 계란찜이 최고라면서 칭찬해주고 수원 부대로 복귀했어요. 너무 착한 애들이죠. 벅의 맨발의 청춘 신청이요. 아, 이렇게 쌍둥이 둘이 같이 군 입대하는 것도 재밌는 부분들이 많겠네요. 예, 서로 너무 힘이 되기도 하면서 자대 배치될 때 저희는 꼭 같이 가야 됩니다 이러면서 저희는 떨어지면 안 됩니다 하면서 늘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될 것 같아요. 우리 신청해 주신 한이비의 My Love 먼저 듣고요. 벅의 맨발의 청춘 두 곡 띄워드릴게요.

덕의 맨발의 청춘 먼저 들었고요. 그 전에 들은 곡은 한이비의 My Love였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사연 살펴볼게요. 0557님께서 안녕하세요. 저희 남편은요. 작은 돈 하나도 정말 아끼는 사람입니다. 그런 남편이 요즘 거울을 보더니 한숨을 쉬면서 말하더라고요. 나 요즘 너무 나이 들어 보이지 않아? 그러더니 갑자기 다운펌을 해야겠다네요. 그래서 미용실 갔다 왔는데 5만 원이라 적잖이 놀랐나 봐요. 남편 왈! 머리보다 내 마음이 다운이야. 왜 이리 웃기던지. 오늘도 절약하며 사는 우리 남편 유승목 씨. 저는 그런 남편이 귀엽네요. 디바의 업 앤 다운 신청합니다. 우리 노래 듣고 올까요? 디바의 Up and Down 신청해 주셨는데 너무 기분 다운되지 마시고 업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0: 전기 설비는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만듭니다. 안전하고 올바른 전기 사용은 전기공사업 분리발주와 등록업체 시공이 필수입니다. 전기공사업 등록업체 시공으로 우리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세요. 한국전기공사협회 전라남도회가 함께합니다.
1: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2: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물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3: 지금 시각은 2시 30분입니다.
4: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5: 전라도 지역을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전남 영광과 전북 고창에는 호우경보가 발효되고 전북 정읍과 부안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이 지역으로 비구름대가 발달하면서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저지대와 하천, 야영지에서는 각별히 비 피해가 없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고속도로는 상행선으로 차량이 많습니다. 평택 제천선 평택 방향, 금암 꽃동네에서 안진터널까지 12km 구간 밀리고요.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방향, 충주분기점 또 감곡에서 여주분기점까지 길게 정체입니다. 서울 양양선은 인제에서 내린천 휴게소, 강촌과 설악, 파도 구간에서 밀립니다. 최수연입니다.
4: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매주 일요일 트로트 없는 트로트 라디오로 달리고 있죠. 2부 첫 곡으로 20주년을 맞은 빅뱅의 빅 듣고 왔습니다. 이 빅이 우리가 BIG가 아니고 BIIIG인데 뭐 여러 추측들이 있어요. 예, 추측들이 있는데 지드래곤, 대성, 그리고 태양 이제 또 이렇게 셋이 빅뱅으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알리면서 뭐 그 셋을 의미한다라는 얘기도 있고 뭐 참 역시 또 전 세계 스타답게 열심히 또 뛸 것 같습니다. 4665님께서 저희 20대를 함께했던 빅뱅의 데뷔 20주년 신곡 BIIG 빅 들려주세요. 테디도 소위 말하는 빅뱅 세대 아니신가요? 가장 좋아하는 빅뱅 노래가 뭔지 궁금해요. 저는 도저히 한 곡만 꼽을 수가 없어서 신곡으로 신청합니다. 뭐 빅뱅 중에 노래들 너무 많지만 그래도 뱅뱅뱅 아닌가요? 가장 뭔가 빅뱅을 상징하는 노래 다 같이 뱅뱅뱅 이러면서 계속해서 오늘도 신청곡 남겨주세요. 장르 상관없이요. 문자번호 샵 8001번으로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어플 통해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우리 3268님께서 퇴근하고 일찍 집에 갔는데 야간 근무라 출근했어야 하는 신랑이 씻고 있더라고요. 며칠 전 말다툼에서 마주치기 싫어 신발장에 신고 온 신발 넣고 아들 방에 있다가 신랑 나가는 소리 듣고 나왔네요. 순간 스스로가 너무 유치해 빵 터졌어요. 내일은 대화해 봐야겠습니다. 여행 스케치 산다는 건 다 그런 게 아니겠니? 그러네요. 산다는 거 다 그런 거겠죠. 대화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여행 스케치 산다는 건 다 그런 게 아니겠니 듣고 올게요.

여행 스케치에 산다는 건 다 그런 게 아니겠니?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은 장르 상관없이 트로트 없는 트로트 라디오 달리고 있습니다. 강혜정님께서 스텔라장의 월급은 통장을 스칠 뿐 신청합니다. 지금 제 마음을 가장 잘 대변하는 노래예요. 그렇죠. 월급날이 그렇게 반겨지지는 않죠. 왜냐? 잠깐 들어왔다가 바로 나가기 때문에 아 스쳐간다 스쳐간다 하는데 아, 이렇게 또 스텔라장의 노래를 띄워주셨네요. 참고로 약간 TMI를 말씀드리자면 스텔라가 약간 엄친딸 저희 진짜 어머니의 친구 딸인데 근데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또 이렇게 궁금하게 되네요. 이어서 4942님께서도 요즘 제 통장 잔고를 위협하는 위험한 녀석을 고발합니다. 바로 베이글이에요. 원래 밥이 최고라던 토종 한국인이었는데 우연히 갈릭 베이글을 맛본 뒤로 제 인생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베이글 때문에 제 지갑은 텅텅 비었고 몸은 둥글둥글 빵처럼 부풀어 오르고 있네요. 다비치의 8282 신청합니다. 제 통장 잔고가 빨리빨리 사라지고 있거든요.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우리 다들 8월 30일이어서 다 통장 얘기를 하고 있네요. 우리 노래 두곡 띄워드릴게요. 스텔라장의 월급은 통장을 스칠 뿐, 그리고 다비치의 파리파리.

0: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1: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0: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2: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디스카.
3: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4: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5: 하루 한 번 챙겨요. 잠시 딱 데이팩
4: 건강해.
5: 하루 한 번 전해요. 잠시 딱 데이팩 사랑해.
6: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 딱 데이팩.
5: 하루 한 번 데이팩. 잠시 딱 데이팩.
6: 건강기능식품.
7: 모든 인쇄 가능한
8: 성원 에드피아.
7: 온라인 주문 간편한
8: 성원 에드피아.
7: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8: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9: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7: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10: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11: 엄마!
12: 우리 아이 도드람
13: 나왔어.
12: 우리 남편 도드람.
14: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0: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12: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15: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0: 지친 나를 안아주라.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여기는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손트라고요. 이제 2부 마칠 시간입니다. 084 하나님께서 문득 가닿다라는 단어를 봤어요. 가닿다는 관심 따위가 어떤 대상에 이르러 미치다라는 동사래요. 현실에서 힘들고 지칠 때 관심 있는 일에 가닿는 작은 행동을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사랑이 가닿는 행복한 하루하루 되세요. 아이유 러브 포엠 신청합니다. 이러면서 또 사진까지 보내주셨는데 이분이 뭐 산책하시다가 아주 예쁜 잎을 발견하신 것 같아요. 근데 잎이 진짜 이보다 더 하트 모양일 수가 없다 할 정도로 너무 예쁜 하트예요. 야, 마치 행운을 가져다주는 네잎클로버 못지않은 그런 기분 좋은 모습이고요. 우리 아이유의 러브 포엠 신청해 주셨거든요. 우리 2부 끝곡으로 띄워드리고요. 저는 뉴스 듣고 3시 5분에 돌아올게요.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혹시 내 어깨 회전근개 심술 상태는 괜찮을까요? 지금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팔을 들어 올릴 때 한쪽만 힘이 떨어지진 않으세요? 물건을 들어 올릴 때 유독 한쪽 팔이 더 힘들진 않으세요? 어깨 근육이 한쪽만 눈에 띄게 줄어들진 않았나요?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통증을 심하게 못 느껴도 이미 어깨 속 심줄에 이상이 시작됐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팔이 힘이 떨어지는 느낌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신호입니다. 어깨 통증을 많이 못 느껴도 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금 더 일찍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합병증을 막을 수 있고 앞으로 내 어깨 상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3: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4: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0: 가장 쉬운 것부터 쉬운 분야부터 자치단체 하나 얘기를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1: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2: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3: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3: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MBC 3시 뉴스입니다. 정부 합동 신속 대응팀이 네팔 대홍수로 실종된 한국인 9명을 찾기 위해 현지 시간 30일 헬기 2대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현지에 파견된 신속 대응팀이 직접 빌린 헬기 1대와 실종자가 소속된 두산 에너빌리티 헬기 1대 등 2대가 운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어제 두 차례 수색을 바탕으로 추가 수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며 아무래도 수색 범위는 넓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실종 의심 지역 현장의 기상 상황이 시시각각 변하고 수색 작업을 총괄하는 네팔 당국의 판단이 유동적이어서 운항 허가는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네팔 대홍수로 실종된 회사 직원의 가족들이 정부와 기업을 향해 더 신속하고 적극적인 수색에 나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실종 직원 중 한 명인 김모 씨의 가족들은 30일 경기 성남시 분당 두산타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골든타임이 완전히 지났다며 헬기를 한 번이라도 더 띄워달라 조금이라도 많이 떠서 생존에 있다면 구조 요청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현지에 파견된 정부와 기업 대응팀이 네팔 측과 협의해 발전소 댐 근처 비행 제한을 해제하고 지상군 구조대를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팔 대홍수 발생 나흘째인 현지 시간 30일 피해 지역의 강물 수위가 다시 높아져 네팔 당국이 구조대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AFP 통신은 네팔 재난관리청이 오전 7시 20분 경보를 발령하고 네팔 중부 라수아 지역 보테코시 강의 유량이 더욱 늘어났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공지했습니다. 재난관리청은 수색 및 구조, 구호 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과 강변 지역 주민, 라수아, 누아코트, 다딩, 치투안 등 피해 지역의 모두는 각별히 주의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네팔과 중국 티베트 지역에서 발생한 대홍수로 인한 사망자가 700명대로 늘고 실종자 숫자도 3,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네팔 당국은 현지 시간 30일 오전 이번 홍수로 최소 734명이 숨졌다고 밝혔는데 티베트 지역 희생자 16명을 포함하면 전체 사망자는 75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날씨입니다. 월요일인 내일도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내륙 산지, 대전, 세종, 충남과 충북 등에는 시간당 20에서 30mm의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저녁쯤 대부분 그칠 전망입니다. 무더위도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0도에서 26도, 낮 최고기온은 24도에서 32도로 예보됐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8.2도입니다. 강다솜입니다. MBC 3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잠깐만. 안녕하세요. 이주노동자 노동인권지원사업단 문길주 단장입니다. 흔히들 애국인 노동자, 줄여서 애노자라고 하는데요. 어쩐지 선을 긋는 말 같지 않습니까? 그들은 이주에 와서 우리와 일하고 살아가는 사람, 이주노동자라고 불러야 합니다. 이주노동자도 이제 1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제 한 동네 이웃으로서 살 사람들이 이만큼이란 뜻이죠. 동네에서 마주치면 눈인사라도 하면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MBC 마케팅도 어렵고 온라인 판매도 막막한 사장님들, 이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소담스퀘어 전남이 다 도와드립니다. AI 교육으로 온라인 판매는 더 쉽게, 라이브 방송과 할인 쿠폰 지원으로 판매는 더 활발하게, 제품 촬영, 상세 페이지, SNS 영상 제작까지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모든 콘텐츠를 지원하고,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의 만남으로 더 강해지는 지역 특화 프로그램까지 준비했습니다. 이 모든 혜택, 소상공인이라면 무료로 누리실 수 있습니다. 판판대로에서 소담스퀘어 전남을 검색하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2: 지금 시각은 3시 5분입니다.

0: 저우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1: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0: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1: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0: 에어렉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4: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탄탄방수.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방수. 탄탄방수. 대형 방수전 시장 운영.
1: 반갑습니다 형님들. TBX 앰버서더 곰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2: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1: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2: 혹시 TBX 멤버십?
1: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2: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1: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TBX.
3: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4: 오래오래 락토핏.
3: 종근당 건강.
5: 건강기능식품.
6: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7: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8: MBC 라디오국에는 아주 특별한 전설이 있었으니 그건 바로 아주 어마어마한 보석 상자가 있다는 사실. 손트라를 거쳐간 가수들의 라이브가 보석이 돼 상자를 그득그득 채우고 있다는데, 그 뚜껑을 열면 눈부신 목소리가 마법처럼 흘러나오고 사람들은 홀린 듯이 그 소리에 이끌린다. 바로 오늘 그 전설의 보석 상자

0: 상자가 열리는 날 보석 상자야 열려라. 야, 왜 안 열려? 아, 이거 지문 인식인가? 손태진 씨 좀 도와줘 봐봐요.
1: 야, 야, 이걸 열어버리네. 열었어요, 열었어요. 아, 이거 열 때마다 너무 힘들어요. 아니, 근데 이렇게 보석 같은 라이브들이 있는데 여러분께 나눠야죠, 나눠야죠. 어, 구수경 씨, 아니 김국환 선배님, 수연이 살짝 봤는데도 눈부신 곡들이 가득합니다.

김현자의 반멸차, 구수경의 목소리였고요. 그 전에 들으셨던 노래는 박지연의 녹아버려요 였습니다. 오늘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일요일에는 라이브 보석 상자가 열립니다. 2년 넘게 손트라가 소중히 모아본 라이브들 이 시간에 다시 꺼내 들어볼 텐데요. 이번에 들을 노래는 김혜연 씨의 노래 메들리네요. 많은 분들이 함께 따라 부르실 것 같은데 토요일 밤에 그리고 뱀이다 뱀이다 참아주세요. 그리고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서울, 대전, 대구, 부산까지 세 곡 메들리로 들을게요. 24년 8월 6일에 부른 라이브 버전입니다. 갑니다. 네,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오늘도 숨차게 달렸습니다. 끝까지 손트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내는 우리 김혜연 씨의 메들리 끝곡으로 듣고 이만

0: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후기자 담아가세요.
2: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전남 영광과 장성, 전북 정읍과 부안 일대 그리고 광주 서부와 동부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전남 영암과 제주에는 폭염경보가, 그 밖에 전남과 전북, 경북 일부에도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8월의 마지막 휴일 일부 지역에서는 비가 내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비는 점차 충청과 수도권, 호남으로도 이어지겠고 특히 밤부터는 빗줄기가 더 강해져서 내일 새벽에는 곳곳에 시간당 50mm가 넘는 극한 호우가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내일까지 대전과 세종, 충남에는 최대 200mm, 충북과 전북에도 150mm 이상의 큰 비가 예상돼 대비하셔야겠습니다. 김유정입니다.
4: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이 채널 저 채널 요 채널 저 채널 찾아봐도 손트라가 최고로다.
1: 승태야 손트라 대체 못 있니?
0: 맞다 미리야 손트라 들어야지.
1: 그럼 손트라가 최고지.
0: 최고다.
1: 최고다.
2: 여러분은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일요일에는 손트라 보석 상자가 열리는 날이죠. 이 보석 상자에는 손트라를 거쳐간 가수들의 라이브가 꽉꽉 채워져 있는데요. 뚜껑이 열리면 보석 같은 라이브들이 흘러나옵니다. 계속해서 노래 들을까요? 이번에 들을 노래는 올해 7월 27일에 출연한 이수연의 불꽃처럼 인데요. 야, 참 원래는 이 노래가 이선희 씨의 노래인데 이수연 양에게도 이 작은 거인이라는 별명이 정말 잘 어울리는 듯한 그런 무대였어요. 아직도 그 작은 몸에서 어떻게 그런 소리가 나오는지 믿겨지지가 않는데 이날 정말 폭발적으로 열창했거든요. 첫 소절부터 감탄이 나왔던 그 노래 다시 들어볼까요?

이수연의 불꽃처럼 원곡은 이선희의 노래였죠. 정말 지금 들어도 감탄이 또 나옵니다. 또 나와요. 우리 손트라 보석상자에서 나온 귀한 라이브들 계속 들어볼까요? 다음 노래는 올해 4월 20일에 손트라에 놀러온 길려원 씨의 라이브인데요. 황정자 원곡의 처녀 뱃사공. 네, 별밤님께서 꺾기 요정 길려원님 이 노래 들으면 절로 어깨 춤나요 하셨거든요. 맛깔나는 꺾기 창법 다 함께 듣고요. 아, 이분도 참 맛있게 노래하는 사람입니다. 신승태의 속초항 뱃머리

0: 통화에서 그냥 이렇게 웃음소리를 내는 거였는데 정말 우리 청취자분들 덕분에 우리 모두 다 웃음바다로 만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우리 너튜브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검색해서 그 영상란에 이제 목록들 쭉 보시면 김국환 찾아서 이렇게 한번 확인하시면 되고요. 25년 5월 5일입니다. 어린이날 기억하기 쉽죠? 네, 다시 들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어서 김소유 씨의 기장갈매기, 이건 또 나훈아의 원곡이죠. 2025년 4월 2일에 부른 라이브 버전 두 곡 이어서 듣고 올게요.
1: 고맙습니다.

0: 심심하게 유동골뱅이 아주 좋아요.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디벤처.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날 좀 벗어, 날 좀 벗어, 날 좀 벗어, 동지섰다.
3: 애주유 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우리나라 3대 아리랑으로 꼽히는 밀양 아리랑입니다. 논내기를 마친 후 음력 7월 보름 백중 무렵이 되면 밀양 아리랑을 부르며 한바탕 신명나게 놀았다고 하죠.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유 애주유 협찬이었습니다.
4: 손트라 보석상자. 오늘 3, 4부에 나간 노래는 손트라가 차곡차곡 모아온 출연자들의 라이브였습니다. 우리 노래 한 곡 더 들을까요? 오늘도 제 노래로 문을 닫게 되네요. 늘 감사하고. 아, 근데 사실 노래를 많이 부르긴 했어요. 저도 라이브를 많이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제 라이브 다시 듣는 거 괜찮잖아요. 맞죠? 네. 우리 올해 1월 20일에 제가 부른 사는 게 뭔지 준비했는데 손트라 살롱 코너에서 제가 불렀거든요. 윤세현 씨가 옆에서 막 썩썩 이러면서 막 중간중간 코러스도 해주셨는데 그 소리 찾아 듣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네요. 손태진이 부른 이무송의 사는 게 뭔지 들으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내일도 내 손 꼭 잡아줘요.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1: 팔을 들어 올릴 때 발생하는 어깨 통증은 대부분 어깨뼈가 자라 힘줄을 누르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힘줄 손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초기 힘줄 파열은 간단한 추사치료 또는 내시경 치료로 좋아질 수 있지만 치료 시기를 미뤄 힘줄 손상이 진행한 경우 단순 봉합술로 봉합이 안 되거나 수술 후 재파열이 되어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힘줄 수술 시 파열 부위와 힘줄 상태에 따라 힘줄 봉합 방법이 다르며 심한 경우 동종인대나 인공인대를 이용한 인대보강술 또는 재건술이 필요합니다. 어깨 통증은 초기에 정확한 진료 및 적절한 치료를 하면 쉽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당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당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당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당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당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2: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4시 뉴스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네팔에서 짓던 수력발전소 평가 보고서에 해당 지역이 자연재해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담겼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국 남동발전이 대주주인 현지 법인은 지난 4월 공개한 보고서에서 수력발전소가 들어설 라소아 지역이 험준한 지형, 활발한 지진대, 몬순 호우로 산사태, 지진, 홍수 같은 자연재해에 매우 취약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한국 기업이 맡은 어퍼트리슐리 부지는 가파른 경사면에 산사태와 토양 침식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낮 12시 20분쯤 서울역 구내에서 신호장애가 발생해 KTX 등 열차편이 잇따라 지연됐습니다. 경남 창원과 전남 광주 목포 등으로 향하는 KTX 13대와 새마을호, 무궁화호 등 일반 열차 4대, 서울 지하철 1호선 전동열차 2대 등이 길게는 50분가량 지연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코레일 측은 낮 1시 48분쯤 열차 운행이 정상화됐다고 전했습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경제성장세가 예상보다 단단해졌다며 성장성과가 국민 삶으로 이어지도록 정책 무게중심을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실장은 SNS를 통해 한국은행이 올 성장률 전망치를 석 달 만에 0.7%포인트 높인 3.3%로 제시한 것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주거부담 완화, 일자리 재교육 지원, 청년, 소상공인, 창업, 재기 지원 등으로

0: 산업대도약과 국민제도약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청와대 인식이 현실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가를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경제정책 컨트롤타워로서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청와대 정책실장이 국민 시선과 동떨어진 자화자찬을 한다는 게 매우 개탄스럽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성장률 전망치 상향 조정은 반도체 슈퍼사이클 덕분이며 기업의 성과라면서 주식, 부동산, 물가 등 3대 불안은 전적으로 이재명 정부가 원흉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세종, 충남 많은 곳 200mm 이상, 전북 많은 곳 150mm 이상입니다. 경기, 강원, 경북 많은 곳 100mm 이상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0도에서 26도, 낮 최고 기온은 24도에서 32도로 예보됐습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은 28.4도입니다. 강다솜입니다. MBC 4시 뉴스를 마칩니다.
1: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2: 한 해가 끝날 무렵을 세모라고 하지요. 신영복 선생은 그 무렵의 마음가짐을 이렇게 썼습니다. 세모의 지난 한 해 동안의 고통을 잊어버리는 것은 삶의 지혜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잊지 않고 간직하는 것은 용기입니다. 나는 이 겨울의 한복판에서 무엇을 자르고 무엇을 잊으며 무엇을 간직해야 할지 생각해 봅니다. 한해 말고 한 달이 끝날 무렵에도 비슷하게 맘먹어 볼수 있겠죠? 이 여름을 보내며 무엇을 잘라버리고 무엇을 잊고 무엇을 간직해 둘까? 이 휴일에 찬찬히 골라볼까요?
1: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의회 초대의장 송용곤입니다. 새로운 시작에는 하나된 힘이 필요합니다. 전남광주가 함께 열어갈 통합의 시대, 소통과 공감, 책임과 신뢰의 우정으로 320만 특별시민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3: 정선이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4: 안녕하세요, 정선입니다.
3: 안녕하세요, 문천식입니다.
4: 아, 천식 씨는 워낙에 깔끔쟁이라 뭐 이미 알고 있을 것 같긴 한데. 예. 귀 뒤쪽을 씻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3: 알죠, 알다 받아요. 저 여기 소리 날 때까지 써요. 할 때까지.
4: 어! 진짜. 뭐야?
3: 나이 들수록 귀 뒤에서 퀴퀴한 냄새 나는 것 같은 그 기분 있잖아요.
4: 아, 그렇죠.
3: 비누칠까지 해서 깨끗하게 씻어야 됩니다. 저희 애들도 가르쳤어요.
4: 소리 날 때까지 씻으라고?
3: 아니, 잘 씻으라고 했죠, 그냥. 네.
4: 아,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서.
3: 그렇죠. 네. 뽀득뽀득.
4: 단순히 그 냄새 때문이 아니더라도요. 제대로 안 씻으면 세균이나 오염물이 축적돼서 이게 국소 감염이 생길 수 있다네요.
3: 진짜군요. 네. 요즘은 또 왜 귀걸이 때문에 귀 뚫는 분도 많잖아요. 그 안으로 들어가서 염증 생길 수 있거든요.
4: 맞아요. 그냥 네. 바쁘면 귀걸이 하고 주무시는 분도 계시니까.
3: 그러니까. 네.
4: 그리고 보통 귀 뒤를 맨 나중에 씻고 나올 때가 많은데 네. 이거 맨 처음에 씻어야 된다는 거 아셨어요?
3: 어, 그건 몰랐어요.
4: 그죠? 자, 순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네. 우리 목욕을 어떻게 하고 있었던 거지?
3: 진짜?
4: 귀 뒤를 먼저 씻고 그 다음이 목이래요, 목.
3: 어.
4: 그 다음에 되게 특이해. 겨드랑이.
3: 어.
4: 얼굴 빼고 겨드랑이로 내려가.
3: 아, 위에서부터구나, 그러면.
4: 응. 자, 봐요. 귀 뒤, 목, 겨드랑이, 그 다음 배꼽.
3: 아, 이유가 있을까요?
4: 피부 과학적으로 오염 농도를 낮춰야 세균 네. 번식을 막는데, 네. 귀 뒤쪽에 세균이 가장 많고, 아. 그 다음이 목, 그 다음이 겨드랑이. 이런 순서로 있대요.
3: 그렇구나.
4: 머리어깨 무릎팔이 아닌데.
3: 한마디로 우리 귀 뒤가 우리 몸에서 제일 지저분하다 할 수도 있잖아요.
4: 뭐 제일까지는 모르겠지만 몸의 오염도를 굳이 따지면 상위 30% 안에는 들 것 같아요.
3: 아.
4: 귀 뒤에 그 피지선하고 주름이 많아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지저분하대요.
3: 그렇구나.
4: 어떻게 해요? 이 순서 귀 뒤 목 겨드랑이.
3: 저는 샤워할 때 겨드랑이부터 해서 이렇게 후미진 곳부터 닦았거든요. 근데 귀 저기 정선혜 씨 물어봐놓고 어는 뭐예요?
4: 물어보고 후회했어. 괜히 물어봤다.
3: 다들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귀 뒤부터
4: 아니야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머리부터 감고
3: 그리고 저번에 사연에서 어떤 분은 발이 소중하다고 발부터 씻는다 그랬어요.
4: 맞아요, 다 달라요.
3: 네.
4: 그러니까 저는 그냥 차례대로 가거든요, 순차적으로.
3: 아, 보니까 위에서부터라고 기억하면 편할 것 같아요. 귀 뒤, 목, 겨드랑이, 배꼽 이렇게.
4: 와.
3: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소중한 곳.
4: 됐어. 뭐 구석구석 다 얘기하려고 그래.
3: 알겠습니다.
4: 후미진 거 얘기했으면 끝난 거지. 아, 진짜 예. 오늘 새로운 사실 또 배웠네요.
3: 진짜 중요한 거군요. 우리 애들한테 다시 한번 상기시켜야겠습니다.
4: 이게 습관이라는데 쉽게 바뀌진 않을 것 같은데 네. 어쨌든 귀 뒤쪽 네. 예, 요거는 한번 명심해 봐야겠습니다.
3: 그렇습니다.
4: 윈터플레이의 노래 첫 곡으로 들을까요? 해피 버블.

0: 8월 30일 일요일 첫 곡으로 윈터플레이의 해피 버블. 아마 그 진짜 행복한 거품 목욕 얘기인가 보죠.
1: 그렇죠. 해피 버블. 아, 그리고 세차할 때도 해피 버블이 있고.
0: 아 그러네.
1: 그렇지 않아요? 네. 세탁할 때도 해피 버블이 있고. 예전에 또... 그래서 이거 세탁기 광고 음악이었어요.
0: 아 그랬네. 거기 쓰였던 이유가 다 있네요.
1: 맞아. 그 버블이라는 것 자체가 좀 보면은 청량함하고 연결이 되니까.
0: 그렇죠. 그렇죠.
1: 근데 사실 이 씻는 문제.

0: 얘기하니까 요게 가족끼리 싸움의 원인이 될 때가 또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1: 안 그래도 문자가 나왔어요. 8318님. 우리 남편은 무더위에 땀을 바가지로 흘리고 들어와도 샤워를 하지 않아요.
0: 아!
1: 손만 간신히 닦습니다.
0: 왜요?
1: 코로나 때 저녁 준비로 제육볶음을 해놨더니 손은 차에서 알코올 티슈로 닦았대나 뭐라나 그냥 상추쌈을 먹자고 덤벼서 혼자 먹으라고 했네요. A4 용지가 몸땡이에 붙어도 저녁에 안 씻어요. 어차피 아침이면 다 씻을 건데 뭐하러 씻냐요.
0: 표현 예술이다. A4 용지가 몸뚱이에 붙어 땀을 얼마나 흘리셨다.
1: 근데 이게 샤워가 여러분 하루 두번 하면 좋은데 밤에 하는 파워가 있고 아침에 하는
0: 맞아요. 우리
1: 파워가 있어요.
0: 예전에 길막 사연에 길을 막고 물어봅니다 사연에도 아침 샤워 저녁 샤워 파가 있었어요.
1: 다르더라고요. 근데 땀 흘리셨을 때 하는 게 좋은데.
0: 아무래도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좀 이게 좀 전체적으로 느낌이 퀴퀴하니까
1: 그죠.
0: 본인이 괜찮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함께 사는 분이 있다면 나만의 몸은 아닌 것 같아. 이미
1: 그러네.
0: 그때부터.
1: 배우자가 정 원하면 그대로 좀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0: 저 사회적 관계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선생님?
1: 그러네요.
0: A4용지가 붙을 정도는. 아니, 냉장고도 아니고 메모지 붙어봤자 뭐 하겠어요?
1: 그러게요. 자, 오늘은요. 집앞 편의점에 갈 때도 깔끔하게 하고 다닐 것 같은 그런 분입니다. 김준상 아나운서 만나는 날이에요.
0: 썬데이 상암 3부에 시작할게요.
2: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일류 상품 선정.
3: 한 번은 운일 수 있고
2: 5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일류 상품 선정.
3: 다섯 번은 노력이지만

0: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 효과. 타타타.
2: 제초제는 타타타.
3: 한얼 사이언스.
4: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5: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6: 네.
5: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6: 우와,
5: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6: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7: 맥스 안 터져요.
8: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7: 맥스 안 터져요.
9: 이웃의 아픔을 자신의 일처럼 마음에 담아온 시간. MBC 지금은 라디오 시대 사랑의 손길을 기다립니다는 30년 동안 병마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의 이야기를 전하며 보내주신 여러분의 사랑이 치유의 손길이 되는 순간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10: 이웃에게 삶의 용기를, 미래에 대한 희망을 나누는 길 위에 항상 청취자 여러분이 계셨습니다.
9: 사랑의 열매는 앞으로도 나눔이 필요한 곳에 희망을 전하며 더 따뜻한 내일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10: MBC 지금은 라디오 시대 사랑의 손길을 기다립니다는 사랑의 열매와 함께합니다.
11: 100% 청취자 맞춤형 서비스
9: 사전 예약 지라시 부킹 사연 노션은 노노노.
11: 여러분이 미리 예약하신 사연들 저희가 웃음과 감동으로 꽉꽉 채워서 소개하는 시간이죠. 지라시 부킹 사연.
9: 먼저 사연 예약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 안내해 주세요.
11: 방송 중에 문자번호 샵 8001번으로 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스마트라디 미니 무료입니다. 또 방송 중이 아닐 땐 지라시 홈페이지 있거든요. 그쪽에 부킹 사연 게시판 클릭, 그리고 사연 남기시면 됩니다.
9: 자, 오늘 첫 번째 예약 사연의 주인공 모실게요. 6755님이 영화관 가신대요. 너무 좋겠다. 이쪽으로 모실게요.
12: 이 동선의 집 문천식씨 안녕하세요.
9: 안녕하세요.
12: 일요일에 친구들과 영화관 나들이 갑니다. 나는 무슨 영화 보는 줄도 모르고 따라가는 거예요. 난 팝콘만 먹으면 되니까. 영화관은 거의 10년 만에 가는 것 같은데 요즘 영화관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참 궁금하네요. 나는 뭐 팝콘만 먹으면 되니까.
9: 요즘 키오스크로 다 주문하고 받아가는 시스템이잖아요.
11: 진짜, 진짜.
9: 예, 요새는 뭐 사람 얼굴 볼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11: 그리고 몇천 원 더 내면요, 리클라이너관이라고 해서 선생님들 의자가 누워요.
9: 제가 최근에 그 리클라이너 안에서 봤잖아요. 예. 예, 그 입체 영화관이 너무 매진이라. 근데 너무 잘했다 싶었던 게 3시간짜리 영화라.
11: 그쵸.
9: 중간에 누워야 돼요.
11: 누워야
9: 안
11: 돼요.
9: 누울 수가 없어.
11: 너무 힘들죠.
9: 그리고 진짜 푹신푹신하고 널찍널찍해서.
11: 심지어 3D도 있지만 4DX라고 해서 막 비오는 장면에서 물 나오기도 하고.
9: 그건 싫어.
11: 아, 싫어요?
9: 그 개인의 취향이 다 다르잖아요. 네, 난 4DX는 싫어.
11: 아, 그렇죠.
9: 왜냐면 누가 침 뱉는 느낌이야.
11: 분무기로 뿌려주거든.
9: 예, 기분이 되게 언짢아. 근데 네. 타블로도 그거 싫어하더만.
11: 아, 그래요? 네. 취향이군요.
9: 그래, 취향이 있더라고요.
11: 어쨌든 팝콘 꼭 드시고요.
9: 그렇습니다. 네,
11: 다음은 1368님이 보내주셨어요.
13: 안녕하세요. 아들이 10월 17일에 결혼합니다. 아우, 축하 안 해주실 거예요?
11: 아우, 축하하죠.
13: 아, 축하드려요. 고맙습니다.
11: 네.
13: 주말에 아들이랑 예비 며느리랑 큰형님 댁에 인사드리러 가요.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똑똑하고 야무지고 이쁜지. 아우, 나 아들.

0: 네, 정선희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 주말엔 여러분이 사전 예약한 부킹 사연으로 꾸며집니다. 계속해서 사연 소개해드릴게요. 이쪽으로 오세요.
1: 자, 먼저 7457님 사연 주셨네요.
2: 아, 예, 반가워요.
1: 예, 예.
2: 저기 부킹 사연인가 쇼킹 사연인가 여기다 쓰면 되나?
1: 예. 예,
2: 그래. 나는 주말에 저거 파김치 담글라고. 우리 영감탱이가 김치 없으면 밥을 안 먹어.
3: 누가 내 얘기야 나. 당신도 내 욕했지.
2: 지발저려가지고. 아이고, 왜 찔리냐? 그러게 반찬 투정 좀 작작하지 그러냐?
3: 파김치 다 됐나? 배고픈데.
2: 아이 좀 기다려. 파 익어야 될 거 아니야. 아유 라디오 들으면서 얼른 파김치.
3: 다 됐나?
2: 아이고 아이씨. 저거 진짜 팥뿌리처럼 확 그냥 뽑아버려 저거. 하여튼 내가 얼른 파김치 담가 볼게요.
1: 예, 예, 파김치. 아유 특격태가
4: 아버님들은 또... 늘 그래, 진짜 똑같아.
1: 진짜 그래요.
4: 시켜놓고 뒤에 5분 뒤에 다 됐냐? 네. 5분 뒤에. 그래서 꼭 한번 엄마한테 안 좋은 소리를 듣고 나서 드시더라고.
1: 근데 어머님도 봐요, 사랑하니까 해주시잖아요 또.
2: 그래, 그러니까 막 해주시니까는 게 뭔가 누울 자리가 생기니까 발을 뻗는 겁니다.
1: 그렇죠.
4: 또 이게 맛을 잘 우려내시고 요리를 잘하는 황금손들은. 몸이 피곤할 수밖에 없어.
1: 그쵸.
4: 주변에 기대치가 있어.
1: 파김치 좋아하시나 봐요. 저는 갓김치를 좋아하거든요.
4: 저는 갓김치, 파김치 다 좋아하는데 네. 저희 어머니도 파김치를 드시는데 저희 어머니는 파 대가리 부분은 안 드세요.
1: 아 그래요?
4: 편식이 좀 심하셔서.
1: 아, 예. 의외다.
4: 굉장히 아니. 귀엽죠. 저는 여러분 파 밑뚝 맛을 잘 몰라요. 계속 파 오. 대가리만 먹어가지고.
1: 그렇구나.
4: 예, 엄마 잘라드리고 제가 항상 파 윗부분을 먹기 때문에.
1: 하얀 부분.
4: 그래서 얼마 전에 그랬어. 오. 엄마 그 밑에 맛은 어때? 했더니 왜? 난 그 맛을 몰라.
1: 아, 그러네.
4: 그랬더니
1: 신기하다.
4: 막 웃으시면서. 아, 근데 네. 파는 다 좋아요. 그냥 위 아래 다 맛있지 않나?
1: 맛있어요. 건강에
4: 잘 익으면.
1: 예. 자, 다음은요.
4: 3004님이 보내주셨어요.
5: 핫 둘, 헛 둘. 안녕하세요. 금방 먹고 실내 자전거를 샀는데요.
4: 잘하셨어요.
5: 뱃살이 많이 쪄가지고 운동해야 되는데 다른 건 못하겠고 자전거라도 타려고요. 아 근데 너무 벌써 힘들고 배고파요. 돈가스 먹고 싶다. 양념치킨이랑 생얼기랑 아이스크림도 시키고 아휴 운동했다. 운동 그만할래요. 나 안 해. 사람이 너무 안 먹어도 안 돼요. 알죠? 치킨 시켜 먹어야지. 야무지게 두 마리.
4: 저기 지금 거기 앉아계신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그건 조만간 또 이불 마, 아, 이불 넣는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건조대로 건조대. 쓰시는 거 아니에요?
1: 선생님 설마 이거 실내 자전거 비싸게 준 거 산 거 아니시죠?
4: 야무지게 사셨을 거예요. 아마 이제 홈쇼핑 같은 데서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하면서 왜 냉장고 옆에 이렇게 싹 넣어놔도 되는 그런 걸 네. 팔더라고요 또.
1: 그렇죠.
4: 근데 안 써.
1: 그러니까 하루에 20분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5분씩만 늘려가시면 되는데.
4: 지금 치킨 두 마리 시키신다는 분한테 예. 뭔 소용이 있어요 그게.
1: 아, 미안합니다. 예.
4: 자, 예. 조만간 중고거래 마켓에 나올 때까지 기다려봐야겠네.
1: 예.
4: 자, 다음은
1: 9892님 차에서 라디오 들으신다고요?
6: 아,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죠. 부킹 사연 신청할게요.
1: 네.
6: 남자친구랑 드라이브 갔다가 집에 갈 때 사연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 남친이랑 만난 지 900일 넘었거든요. 이렇게 오래 만날 줄 몰랐는데 아우야. 남친이 결혼 언제 할 거냐고 물어볼 때마다 제가 나중에 나중에 이렇게 했는데 이제 마음의 준비가 된 것 같아요. 자기야 우리 이제 결혼 준비해볼까?
1: 남자친구분 들으시다 깜짝 놀라겠는데요.
4: 3년이니까 결혼 얘기를 꺼낼 때가 됐지 않나?
1: 그렇죠. 뭐,
4: 커플 따라 다르겠지만 네. 여기 이제 남친이 계속 눈치를 본 것 같은데 이제 마음의 준비가 됐대.
1: 우리 9892님께서 계속 미루시다가 네. 조금 준비가 된 것 같아요.
4: 그럼요. 자 무탈하게 결혼식까지 네. 쭉쭉 예, 행진하시고 저희 그 결혼식 끝나고 신행 갈 때 또 한번 연락 주세요.
1: 네, 좋은 소식 주십시오. 축하드립니다.
4: 축하드립니다. 콩그레츄. 네. 그러면 9892님이 신청하신 시아의 결혼할까요? 들을까요?
1: 좋은데요. 네.

0: 진도 이모님들, 신안의 이장님들,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 가구 백화점을 차렸답니다. 품격도 천사 같고 가격도 천사 같고 사장님도 완전 천사시네요.
1: 목포 용해동 동아아파트 4거리 구 알리앙스 웨딩홀 3층 천사 가구 백화점.
2: 오늘도 저마다의 자리에서 힘을 내는 사람들. 하루하루 웃으며 버텨보지만 힘든 날도 있습니다.
3: 가게 문을 열었는데 손님이 없으면 참 힘들죠.
2: 그렇지만 한번 해보는 마음.
4: 처음엔 온라인 판매가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그래도 한번 해봤어요.
2: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서 가능한 일.
5: 촬영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장비를 같이 써면서 해보니까 감이 오더라고요.

0: 그 따뜻한 한마디에 다시 힘을 내봅니다.
1: 다시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싶어요.
0: 그 순간들이 모여 소상공인의 웃음이 됩니다. 소담스퀘어와 함께하는 소상공인 흐흐흐 캠페인.
1: 소담스퀘어 전남.
2: 소담스퀘어 전남.
3: 소담스퀘어 전남.
4: 소담스퀘어 전남.
0: 961만 소상공인이 모두 웃을 때까지 소담스퀘어 전남.
5: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1: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2: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4: 오늘 밤부터 다시 빗줄기가 굵어지면서 중부지방 곳곳으로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지금은 충청 이남 곳곳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 호우경보가 발효 중인 울산에는 1시간 사이에 84mm의 비가 내렸고요. 전북 임실에도 시간당 70mm에 가까운 비가 내렸습니다. 현재 광주와 전남 장성, 전북 부안과 고창 등 호남 곳곳에는 시간당 20에서 30mm 안팎의 폭우가 쏟아지고 있어 호우주의보 발효 중입니다. 빗줄기는 점차 굵어지면서 내일 새벽에는 경기 남부와 영서, 충청과 전북에 시간당 50mm가 넘는 극한 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내일까지 대전과 세종, 충남에는 최대 200mm 이상의 폭우가 예상됩니다. 김유정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5: 네, 정선희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 지라시 부킹 사연 함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예약 사연의 주인공은 0787님입니다. 바로 모셔볼게요.
6: 아, 네, 선희 씨, 천식 씨, 안녕하세요. 70 넘은 우리 부부가 저기 뭐야 복숭아 농사 짓고 있는데 올해 가뭄이랑 폭우 때문에 아 복숭아가 얼룩배기들이 많이 나왔어. 그래서 남편이 마음이 잔뜩 상한 거
7: 그러게요.
6: 있죠. 여보, 너 마음 쓰지 말아요. 괜찮을 거야. 지라 잘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한마디 해주면 너무 고맙겠어요. 두 분이 자식 같아서 너무 귀여워 나는.
7: 아 진짜요?
8: 아유, 고맙습니다.
7: 감사해요. 네. 아 근데 올해 정말 날씨가 너무 극단적이어서
8: 그쵸.
7: 마음고생하신 농부들 많이 계실 겁니다.
8: 사진도 보내주셨는데 이게 얼룩은 좀 있지만 저는 맛있어 보이는데.
7: 원래 과일도 이렇게 좀 사연 있는 애들 있잖아요.
8: 그때
7: 정말 당도가 높은 애들
8: 그러니까.
7: 많아요. 파과가 맛있어서 왜 파과로 더 예, 가족들이 뭐 잼도 만들어 먹고 뭐 활용도가 높다 그러시잖아요. 네.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자식처럼 농사를 지어서 막 공을 들였는데 네. 한순간의 폭우로 이렇게 되면 진짜 그쵸. 절망적일 것
8: 맞아.
7: 같아요.
8: 우리 잘못이 아닌데 속상하죠.
7: 그러니까. 그래서 농사가 네.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8: 네. 어머니 아버님 힘내십시오.
7: 네. 예. 힘내시고 저희가 그 마음 다는 헤아려 드릴 수 없지만 그래도 복숭아 맛있게 먹으면서 네. 언제나 복숭아 먹을 때 이 농사를 짓는 분들의 그렇습니다. 마음까지 좀 헤아리도록 노력할게요.
8: 맞습니다. 지라시 부킹 사연 노쇼 없는 그날까지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주 예약하고 싶은 사연 있으면 미리미리 보내주시고요. 지라시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5: 0787님이 신청하신 임영웅의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듣고 지라시 코너 베스트로 함께합니다.

0: 왔구만. 반가워요.
1: 지금은 라디오 시대 코너 베스트. 한 주간 방송된 다양한 코너 중에 가장 반응이 뜨거웠던 부분을 들려드립니다.
2: 네, 마지막에 퀴즈도 있으니까 잘 들어주세요.
1: 자, 그럼 지금은 라디오 시대 코너 베스트 발표할까요?
2: 그렇습니다. 8월 20일 목요일 할매 할배 상담소에서 방송됐습니다.
1: 말자 할매 고민 상담! 와우!
2: 오랜만에 말자 할매가 또 바쁜 스케줄 뚫고 나와주셨어요.
1: 맞아요.
2: 셋이 있을 땐 또 느낌이 달라요. 훨씬 더 뭔가 티키타카가 있고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1: 사실 두 분이 하실 때는 좀 그런데 말자 할매가 나오시면 그 춘식 어르신이 좀 네. 쉬시더라고.
2: 아, 춘식 어르신이 연애 상담에 바짝 끼고 오르시고 그 외에 모든 상담에는 좀 느슨해요. 네.
1: 근데 말자 할매가 잘하긴 해.
2: 그치. 네. 아주 명쾌하잖아요.
1: 맞아요.
2: 가볼까요? 네.
1: 저 이제 니들은 한번 뭐 늙어봤냐? 나는 늙어봤다 이거야.
3: 이 인생의 매운맛 단맛 싹 다 느껴본 할매 할배들의 고민 해결 시간. 할매
1: 할배
3: 상담소
2: 왔어.
3: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오랜만이에요.
2: 오랜만이에요. 말자 할매 진짜 아이고. 동해 번쩍 서해 번쩍 그냥 얼굴 뵈기가 힘들어. 요즘 아이고. 찾는 데가 너무 많아.
3: 아이고 아니에요. 맞아요.
2: 우린 진짜 날로 먹는 거야. 이게 친분으로 너무 고맙지 보여.
1: 상담계 슈퍼스타.
3: 아이고
1: 말자 할매 어서 와요.
3: 예 오랜만이죠. 네.
2: 아니 젊어졌어?
3: 아 염색했어요.
1: 아 염색을
2: 싹 젊어졌어. 다 썼다. 자 그럼 내일부터 시작할게.
1: 예, 예.
2: 제 익명으로 김정희로 때려달라고 그랬더라고요. 착
3: 예?
2: 들어가요. 돈 관리를 남편이 하는데 내가 50대가 되니까 피부도 좀 푸석하고 모공도 쫙 넓어지고 고민이 많아가지고 이 피부과 시술을 한번 받고 싶거든요.
1: 네네.
2: 남편이 영 나한테 투자를 안 하려게 현명하게 잘 말하는 방법 없을까요? 하시세요.
1: 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2: 아이고 참 내 얼굴
1: 맞잖아요. 이게 또 100만원 200만원 한단 말이에요.
3: 아니 요즘 많이 들어요. 네. 많이 들어요. 네. 근데 이제 돈 관리를 남편이 한단 말이지.
1: 예, 예. 그러니까
3: 거기서 이제 들어간 돈을 빼는 것이 쉽지 않은데
2: 그지.
3: 사실은 영 본인한테 투자를 안 하려는 데는 또 다른 이유도 있을 수도 있어. 또 뭐 현저히 예뻐지고 이러면 남편분들 조금 불안해지고 이런 것도 있다 하더라고.
2: 혹은 이제 현저히 예뻐질 가능성이 희박.
3: 그렇지. 그거 일 이야기야.
2: 보통 그렇지.
3: 모두들 자기 남편과 와이프에 대한 객관화는 끝났을 거 아니에요.
2: 아,
3: 그러니까 이거는 남편한테 어떤 설득을 해도 들어간 돈을 못 받아요.
1: 아이고.
3: 예,
2: 뭐 설득으로
3: 어디,
2: 하면은.
3: 어디 크게 다쳤 이거 아닌 이상은 이 돈 나오기 쉽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조금씩 반대로 이 와이프분이 비상금을 조금씩 쟁겨서 스스로가 싹 바뀌어서
2: 반띵.
3: 애프터를 보여줘야지.
2: 아 반띵도 괜찮아.
3: 뭐 반띵이나 이거 절대 못 빼.
2: 이게 보니까 이제 저기 뭐 끌어올리는 거 이제 이런 거 집에 집어넣고
3: 맞아.
1: 요즘은 그 거상 안면 거상
2: 거상은 몇 천이요?
1: 피부를 들어올린다던데
2: 천 단위요.
3: 거상은 한 50대 중반이나 60대 초에 해야 드라마틱해진대요.
1: 아, 그래요?
2: 네. 그건 윗부분 오려가지고 다 접붙이는 거니까.
1: 네. 나 그거 한번 해줘 선자.
3: 아유 뭘 더 올리려고.
1: 내가 젊었을 때 돈 많이 벌어줘야 죽잖아.
2: 어떻게 눈을 정수리로 올려줘?
3: 끝까지 올려가지고 이제
2: 하늘만 보고 살려줘.
3: 세상에
2: 그거람 자신 있어.
1: 아, 그래,
2: 나 지금도 내가 이 수기로 거상을 해줄 수 있어.
1: 서울로리. 안 할게요. 예, 서울구요 안 할게요. 8110님 내 나이 64세 오시다 월수금 수영장에 가는데요. 수영장에 오래된 영감님이 사람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경향이 있어요. 사람들은 신경 안 쓰는데 괜히 제가 신경이 쓰이네요. 한마디 해버릴까요? 참고로 할아버지 연세는 93세래요.
3: 아,
2: 그럼 93세면은 뭘 그, 보고 계신지 모를
3: 수도 안 보이시는 거야.
2: 그러니까
3: 이제 그걸 정말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2: 잘 보려고 뚫어지게 보는 거지.
3: 80대에서 90대 분들의 눈빛을 막 막 오롯이 받으시면 안 돼요.
2: 그럼.
3: 그냥 그 저기 서 있는 게 뭐지?
2: 수영장 기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3: 그래서 유심히 보시는 거예요.
2: 저 기둥이 왜 움직이지?
3: 그렇지.
2: 이러고.
3: 기둥이 오늘은 많이 크다. 하면서 그냥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1: 그런 생각 못 해봤는데 야, 그럴 수 있겠구나.
2: 너무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필요 없이.
3: 맞아요.
2: 아, 잘 이제 어른어른 해서 초점 맞추느라 저렇게 한 곳을 뚫어지게 보고 계시는 거야. 그렇지.
1: 아, 알겠습니다. 좋은 접근이었어요. 말짜면 안 해줘요.
3: 네, 네. 또 무조건 익명으로 부탁드린다 그러네요. 네. 친구 중에 남자에 미친 아이가 있어요. 남미세라고
2: 남미세?
3: 그러지. 만나면 남자 얘기로 시작해서 남자 얘기로 끝나요.
1: 아이고.
3: 문제는 이 친구가 남친이 3명인데 또 다른 곳에 들이댄다는 거예요.
1: 에?
3: 어?
1: 그럼 현역 바람둥이네.
2: 야, 그렇지. 남사친이 아니라 세 달이요?
3: 어.
1: 아이고야. 야, 뭐 이런 사람 다 있냐.
3: 야, 저는 하나도 없어서 쓸쓸. 이 친구한테 따끔하게 한마디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했는데.
4: 야, 씨.
3: 하지 마요.
2: 그래요.
1: 하지 마요?
2: 하지 마.
3: 왜냐하면은 이 친구 입장에서는. 네. 왜냐면 나는 없다며. 남친이 지금. 네. 그러면 아무리 올바르게 일침을 날린다 해도 시기 질투로 받아들여.
2: 안 따가워.
1: 아, 그렇겠네.
2: 따끔하게 얘기해도 안 따가워.
3: 안 따가워.
1: 그러네.
2: 그리고 이게 이제 투다리면 괜찮은데 삼바리로 가잖아. 삼바리는 프로의 세계예요.
3: 이거는
2: 여기는 일반인이 범접을 보지.
3: 넘사예요.
1: 그렇구나. 네. 이건 뭐 그럼 성직자가 얘기해도 잘 안 듣겠는데.
3: 아예 아예 안 들어.
1: 그래요?
3: 아예 안 들어.
1: 아이고,
2: 성직자를 설득하겠지.
1: 아이고.
2: 뱀같이.
1: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를
2: 그러면서. 못하는 네가 빈구다.
1: 맞아. 큰일 날 사람이네.
3: 그래서 얼른 본인 스스로 남친을 만드시고 이 친구랑은 좀 만나는 횟수를 좀 줄이면
2: 그래.
3: 스트레스도 덜 받고 일침 날릴 일도 없고 그렇지. 에이.
2: 야 지금 3발이로 계속 가고 4발이 5발이 이렇게 나가잖아. 얘 불안하네요 지금.
3: 맞아 그래요? 맞아.
2: 불안한 애들이 양으로 채워놓더라고. 불쌍해. 불쌍한 거예요. 맞아. 하나도 없는 것보다 셋 넷 걸치고 바쁘게 사는 애들이 제일 불쌍한
3: 맞아.
2: 거예요.
3: 연기 잘해야 돼 이것도. 이름 섞이지 않게. 얼마나 바쁘
1: 야, 대단하다.
2: 인지기능 좋아야 되지. 우리 모대. 그리고 한 놈도 외우기가 힘든데 뭘 세 놈을 어떻게 외워.
3: 봤던
2: 그,
3: 영화 또 봐야 되지. 그래. 아이고, 또
1: 그러면 세 명 다 사랑해 그렇겠지.
3: 그렇지.
2: 그럼 한 명은 엔조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3: 사랑해를 하지 그러면. 아이씨,
2: 공평하게 갖고
3: 지내. 엔조이를 지금 선전포고한 사람이 있어요?
1: 너는 색하냐 이렇게 안 해요.
3: 아이고야.
2: 가끔 보면 되게 순진한 척하다가 망해.
3: 맞아.
1: 그렇구나. 아유, 4931님 해줘요.
2: 이번에 부장님하고 출장 갈 때 부장님 차로 같이 가게 됐는데 저는 편하게 혼자 가고 싶습니다. 에이구. 아이고. 거절할 방법 없을까요? 없다.
3: 없어. 이거는 아파야 돼. 이제 감기가. 근데 이것도 그 전날 저 독감이 하면 안 되고 제 밑밥을 좀 서서히 깔고 마스크를 쓰고 출근을 좀 며칠 해요.
1: 아하.
3: 그런 입장에서 아우 내가 부장님 또 괜히 또 가정도 있으신데 또 바이러스가 옮을까 싶어가지고
1: 그러네.
3: 걱정이 된다.

0: 이불하고요.
1: 시계 걸려봐.
2: 아니 아픈 게 싫어. 부장님하고 같이 가는 게 싫어. 에. 이렇게 한번 점수를 매겨보는 거지. 그 높은 쪽으로 이제 끌려가는 거 아니요? 부장님하고 하는 게 정 싫다 그럼 그렇게라도 해야죠.
0: 그러네.
2: 부장님을 배려한다라는 차원에서 갈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봐.
1: 그러니까요.
0: 부장님은 왜 이렇게 인기가 없어? 아이고.
2: 부장이란 자리가 그래 불편해서 그렇지 뭐.
1: 일단 말씀들이 좀 많으세요.
0: 아, 네. 저 가르치고.
1: 그치,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이러니까 네. 음악 선곡도 좀 마땅치 않고.
0: 그리고
2: 방향제도 없고 그런가 보지.
1: 방향제도 지독해요. 지독해요. 그 알죠? 그 중년 남성들의 방향제 있어요.
0: 아, 너무 센 거 안 되는데.
2: 왜냐면 제 우리가 나이가 드니까 알잖아요. 그 나이가 들면 코가 엔간한 향기로는 자극이 안 돼.
1: 그래서
2: 코를 찔러.
1: 그래서구나.
0: 그렇구나.
1: 그래서 점점 세지는.
0: 어쩐지 독하더라.
2: 너희들은 늙어봤냐 이것더라. 다 냄새 지우려고 독한 거 쓰는 거야 이것더라.
1: 그래. 아이고. 서로 이해하면서 살아야지.
0: 그래야지. 아이고.
3: 네, 방송 때 소개 못했던 문자 몇 개 볼게요. 7428님이 TV로 말자쇼 보고 라디오에서 말자알미의 목소리를 들으니까 복권 당첨된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계속 나와주세요.
2: 그렇죠. 내적 친밀감이 쌓이죠.
3: 네.
2: 자, 중간에 그 산발이. 네, 사다리 걸친 친구 사연 들으시고 7320님이 그 산발이 사발이는 애칭을 하나로 통일해서 부르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아요.
3: 그럼 어떻게
2: 경험담
3: 하세요?
2: 아니에요 라고 덧붙여 주셨어요.
3: 경험담 아니라고요?
2: 예 아니에요.
3: 그럼 어떻게 하세요 근데?
2: 들었어요.
3: 아 근데 놀랍다 여러분.
2: 뭐 꼬마야 애기야
3: 진짜?
2: 우리 돼지 뭐 이런 식으로.
3: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지금 51kg인데 돼지야 돼지.
2: 산발이 사발이 하는 거야.
3: 통일을 헷갈릴까봐.
2: 휴대폰 보면 돼지 1, 돼지 2, 돼지 3, 돼지 4.
3: 아이고야.
2: 돼지 5까지.
3: 공분을 샀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 부자님과 따로 차 타고 싶다는 사연 들으시더니 박영심님이 일침하십니다. 종교 이야기, 정치 이야기 계속하면 바로 혼자 될 수 있어요.
2: 종교 맞으면 어떡하고 정치 맞으면 어떡하지?
3: 맞으면 좋은데 안 맞을까 봐.
2: 맞으면 4시간짜리 얘기가 되는 거 아니야? 네. 아 그래 맞아요. 진짜 약간 자기 가치관을 너무 열렬하게 토로하는 분은 혼자 되시더라고요. 네, 공유하지 않으니까 일방통행이니까.
3: 자 방송 내용 나갔으니까 퀴즈 드려야죠. 지라시 코너베스트 듣기평가 퀴즈.
2: 내용을 잘 들으셨다면 누구나 맞힐 수 있습니다. 듣기평가 퀴즈 문제 주세요.
3: 방금 사연 중에서 이곳에 오시는 93세 어르신에 대한 고민 사연이 있었죠. 정선혜 씨가 좋아하는 이곳 어디일까요?
2: 1번 수영장, 2번 주차장, 3번 롤러장.
3: 문자번호 샵 8001번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2: 정답자 5분 뽑아서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문자 기다리는 동안 저희 노래 한 곡 듣죠?
3: 네.
2: 오마이걸입니다. 돌핀.

0: 보라를 일으켜.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4: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3: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4: 백조 싱크.
5: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이것도 기넥신이네?
6: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5: SK 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0: 지친 나를 안아 브람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3: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2: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3: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2: 에어렉스.
4: 반갑습니다, 형님들. TBX 앰버서더 곰마키가 올해로 10년 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5: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4: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5: 혹시 TBX 멤버십?
4: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5: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4: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6: TBX
1: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7: 올바른 품질하면
8: 올품.
7: 올품하면
8: 올바른 품질.
7: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8: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7: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8: 올바른 품질.
9: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반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10: 코너 베스트 듣기평가 퀴즈. 정선희 씨가 좋아하는 이곳 정답은요?
11: 1번 수영장이었습니다.
10: 네, 정답자 5분께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11: 아, 저희는 윤종신 씨의 팥빙수 듣고 뉴스까지 듣고요. 저희 3부에 돌아올게요.
10: 네.

0: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이영민 과장입니다.
2: 목과 어깨가 아프고 팔이나 손가락까지 찌릿한 통증이 이어진다면 경추디스크나 경추협착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두 질환은 모두 목 주변 신경이 눌리면서 발생합니다. 증상이 심해지면 손에 힘이 빠져 숟가락질이 힘들거나 물건을 자주 떨어뜨리는 등 일상생활이 크게 불편해집니다. 초기에는 약물치료나 물리치료, 신경차단술과 같은 비수술적 치료로 증상 호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지속되거나 근력저하, 마비 증상이 나타난다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목 뒤쪽에 약 5에서 8mm 정도만 최소 절개하는 내시경 수술을 많이 시행합니다. 근육과 뼈의 손상을 줄이고 출혈이 적어 고령층이나 만성질환자도 큰 부담 없이 빠른 회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이영민 과장이었습니다.
3: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0: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4: 가장 쉬운 것부터, 쉬운 분야부터 자칫자칫 하나씩 이게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5: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6: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0: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건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7: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8: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7: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9: 목포 MBC 5시 뉴스입니다.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전남 서해안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30mm의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내일까지 전남 광주에 30에서 80mm의 비가 내리겠고 모레인 9월 1일에도 지역에 따라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기상청은 특히 오늘 영광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30mm가 넘는

0: 강한 비가 집중되는 등 좁은 지역에 강한 비가 이어지면서 피해가 커질 수 있다며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을 위해 정부가 후보대학 재추천을 요청하면서 진행된 평가에서 국립순천대학교가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으로 선정됐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외부 의료 전문가 8명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를 진행한 결과 순천대가 89.15점, 목포대가 87.85점을 받아 순천대를 정부에 추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통합특별시는 선정되지 않은 목포대와 서부권에는 대학병원급 의료 인프라 확충과 의료, 교육, 연구 분야 발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관련해 목포시와 지역 정치권은 입장문을 통해 선정 무산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통합특별시가 약속한 파격적인 인센티브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지역민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지속가능한 의료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방권 의대와 약대 등 메디컬 계열의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처음으로 60%를 넘어섰습니다.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7학년도 지방권 74개 대학의 의치, 한수, 약대 지역인재 선발 인원은 2,982명으로 5년 전보다 2배 이상 늘면서 전체 선발 인원의 61.3%를 차지했습니다. 권역별로는 호남권이 956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 울산, 경남 633명, 충청권 574명, 대구, 경북 532명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올해 지방선거에서 호남 선대위원장으로 활동하는 등 호남을 거점으로 정치 활동을 이어온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기본소득당 소속 재선 의원인 용혜인 의원을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용 후보자는 지방선거 당시 전남광주 전 지역을 순회하며 민심을 청취했고 앞서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을 대표 발의하는 등 지역 현안에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추석 연휴 열차 승차권 예매가 다음 달 3일부터 시작됩니다.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은 다음 달 3일과 4일 경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사전 예매를 진행하고 7일부터 11일까지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예매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목포지방의 현재 기온은 25.3도, 습도는 96%입니다. 아나운서 이정호입니다. MBC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 시각 5시 3분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주노동자 노동인권지원사업단 문길주 단장입니다. 흔히들 애국인 노동자, 줄여서 애노자라고 하는데요. 어쩐지 선을 긋는 말 같지 않습니까? 그들은 이주에 와서 우리와 일하고 사랑하는 사람, 이주노동자라고 불러야 합니다. 이주노동자도 이제 1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제 한 동네 이웃으로서 살 사람들이 이만큼이란 뜻이죠. 동네에서 마주치면 눈인사라도 하면 지냅시다. 이웃은 원래 그렇게 가까워지는 거 아닌가요?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실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지금은 라디오.

0: Let's go.
1: 정사람은 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3부 시작됐습니다.
2: 그렇습니다. 네. 오늘 3, 4부 김준상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컨텐츠 길라잡이 썬데이 상암 함께하는 날이죠.
1: 6600님께서 이 코너 들을 때마다 시간 참 빠르다 생각 들어요. 엊그제 본 드라마 같은데 막 13년 전 15년 전 그렇더라고요 하면서.
2: 맞아. 진짜 저희도 어머 이 드라마가 벌써 10년이 됐어? 뭐 이러잖아요.
1: 그렇죠. 네.
2: 자 김준상 아나운서 잠시 광고 듣고 만나볼게요.
3: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4: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5: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2: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키 성장은 할 타이. 키가 크고 싶다.
1: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3: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5: 방송 프로그램이 한면에 다 보였던 종이신문 속 TV 편성표.
6: 추억의 편성표를 보며 그 시절의 문화와 오늘의 문화를 아울러 봅니다.
5: 일요일 밤 콘텐츠 킬러잡이
7: 썬데이 상황.
5: 자유를 갈망하지만 프리랜서를 꿈꾸진 않습니다. 적어도 아직은요. MBC 직원 김준상 아나운서 어서 오세요.
8: 안녕하세요. 저는 MBC 국장이 될 겁니다.
5: 와우.
9: 네. 와.
8: 곧 있으면 차장이에요.
5: 어, 그래요.
9: 멋있다. 어, 김 국장님. 아. 이렇게 불러봐야지.
5: 지금 국장님은 안녕하세요. 차미연 씨인가요?
8: 아 맞습니다.
5: 차미연 아나운서. 네. 네, 저랑 비슷한 시기에 MBC 들어오셨는데 벌써 국장님이세요. 어,
9: 그럼 그분을 끌어내리고 이제 올라갈 예정이에요?
8: 지금 당장 끌어내리진 못하고.
9: 아 친하시구나. 아니, 잘하는 아니, 거 그런, 보니까.
8: 그런 건 아니고.
5: 아 재밌다.
8: 아직은 재밌다. 높으시니까 부장부터 밟고 올라가야죠.
5: 아 준사 씨 토크가 네. 날이 갈수록 발전하네요.
9: 오, 약간 아, 예전보다 훨씬 웃겨졌어. 어,
5: 예능형.
9: 아, 어, 어떻게 된 거지?
8: 아, 이제 차장이니까 저도 예, 재미를 좀 장착해야죠.
5: 맞습니다.
9: 예. 와 아니 매력적이야.
5: 근데 아, 아무래도 준사 씨 뭐 차장님까지 올라가고 있지만
8: 예.
5: 아 가끔 나 출근하기 싫다 이런 생각도 들죠.
8: 아 근데 예. 저는 진짜 그런 게 없어요.
5: 그래요?
8: 예.
9: 와. 특이하다. 저는 학교 다닐 때도 학교가 좋았죠.
8: 학교 좋았어요.
9: 거봐 우리랑 달라.
8: 아 근데 그래. 학원은 싫었어. 학교는 좋고 근데 그 친구들 만나러 가는 느낌. 그 회사 동료들이 다 너무 좋아요. 천식이 형 선희 누나도 볼 수 있고.
5: 어허.
9: 뭐지? 아까 재밌었는데.
8: 자 과거 편성표를 보면서 네. TV 프로그램 얘기 나눌까요?
5: 네. 네. 오늘 몇 년도입니까?
8: 아, 오늘 2019년 8월 31일 TV 편성표입니다.
7: 쇼 컴온.
5: 컴온.
9: 나 이것도 적은데.
5: 뭐였더라?
9: 뭐였더라?
5: 어 이게 뭐야 그 세빌리아 이발사 이게 뭐예요?
8: 리얼 관찰 예능인데요. 이게 2019년 MBC 에브리원의 예능이었습니다.
5: 에브리원.
8: 우리나라 이발사와 헤어 디자이너 그리고 연예인들이 스페인에 가서 직접 이발소와 미용실을 운영한다 이런
5: 진짜?
8: 내용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분들이 그 세빌리아,
5: 예,
8: 세비야에 간 겁니다.
5: 스페인.
8: 예, 정확히는 예. 세비야는 아니고 세비야 인근의 카르모나라는 소도시였다고 합니다. 혹시 두 분은 스페인 가보셨나요?
9: 스페인 못 가봤어요.
8: 스페인 못 가보셨어요?
5: 네.
9: 특히 세비야는 진짜 누구한테 추천을 받았는데
8: 네.
9: 정말 좋다고.
8: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9: 손미나 씨가 추천해줬다.
5: 네. 아, 네. 그분 또 스페인에서
8: 왜냐하면 미나,
9: 통이지.
8: 미나 선배는 거의 뭐 스페인 사람 수준.

0: 맞아요.
1: 바르셀로나에서 살잖아요 지금.
2: 맞아요. 네. 훈장을 받으셨잖아요.
3: 그러니까요.
2: 스페인 국왕에.
3: 그럼 이때 누구누구 하셨어요?
2: 이때 경력 53년의 이발 장인 네? 이남열 이발사님 이야. 그리고 수현 헤어 디자이너를 주축으로 이민정, 정채연, 에릭, 앤디, 김광규 씨 등도 함께 하셨습니다.
3: 아, 연예인도 같이 갔구나. 네.
1: 예. 요즘은 너튜브도 하시지만 당시만 해도 이민정 씨가 예능을 거의 안 하셨어요.
2: 맞아요. 네. 그래서 이 세빌리아의 이발사가 리얼리티 예능 첫 출연이었었다고 합니다. 이민정 씨를 비롯해서 함께 가신 정채연 씨도 아이오아이 출신의 아이돌이죠. 네. 이 촬영을 위해서 샴푸 등 기본적인 미용 실습을 받고 가셨다고 합니다.
3: 오, 그래요.
1: 요새는 리얼 예능이라 어떤 뭐 네일아트 하면 네일아트 자격증도 좀 받아야 되고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갖춰서 가시더라고요.
3: 준사 저는 20살 전까지는 이발소에 다녔거든요. 네. 준사 씨는 몇 살부터 이발소에서 미용실을 받겠나요?
2: 아 근데 저도 한 초등학교 네. 3학년 때까지는 이발소 가다가 아, 그래요? 그때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그 파란 클럽이 생기면서 아. 그때
3: 미용실로. 네. 아 그랬구나.
2: 근데 파란 클럽이 약간 그 중간.
3: 맞아요, 맞아요. 네. 남성들을 위한 미용실이랄까.
2: 네. 맞아요, 맞아요. 네, 그렇죠.
1: 지금도 있죠.
2: 있죠, 있죠. 예. 맞습니다.
3: 그럼 이 K 이발도 현진들에게 먹혔나요?
2: 아, 이 이남열 이발사가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3대째 가업을 이어온 이발 장인이세요. 이야. 게다가 이발소 가면 면도도 해주시잖아요. 이분이 근데 실수 한 번 없는 완벽한 면도 실력에 현지인들이 존경을 표하면서 와, 나 이발하러 한국 가야겠다. 왜냐면 또 우리나라 이발 그 가격이 다른 세계에 비하면 굉장히 저렴한
3: 맞아요. 편이에요. 착하잖아요.
2: 외국에 비하면은.
1: 그루밍 수준이기 때문에.
2: 정말로. 네. 네.
1: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저는 수염이 이제 얼굴에 안 나니까.
2: 그렇죠.
1: 왜 전기 면도기가 많이 있지만 그 거품 면도에 대한 로망이 있어요?
3: 아무래도 남자분들은 하면
2: 있으세요?
3: 제대로 사각사각.
1: 아, 그 소리가 네. 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2: 해보셨어요, 근데?
3: 그렇죠. 저는 재무할 때 하기 전까지 한 40년 이상을 면도를 아니 이제 한 30년 했나?
2: 아, 진짜 부럽다. 네. 그러니까 저는 수염이 안 나가지고 저 수염이 이렇게잖아요.
1: 아 이방수
3: 어제 피부가 좋더라 준하씨는.
2: 수염이 잘 안 자라서
1: 인중에 안 나고
2: 인중에 옆에만. 안 나요. 네. 그래서 대학교 때 여자친구가 수염 기르는 남자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제가 수염을 길렀는데 여기 안 나니까 친구들이 놀리는 거예요. 가운데 네. 안 나니까. 네. 그래서 제가 여자친구한테 이거 잘라야 된다. 친구들이 너무 놀린다 했대. 안 돼! 이러면서 일로 와봐! 이러고 자기 눈썹 그리는 걸로 여기 지금. 아,
1: 어허. 그럴 수 있어. 그 맞대어서 옛날에 구준엽 씨도 수염을 네. 이렇게 기우는데 몇 개를 떼워서 눈썹 네. 연필을 갖고 다니더라고요.
3: 네. 아시아는 데는 그렇게 좀 채워요.
1: 맞아, 네. 채워야 돼. 채워요. 그렇게 빽빽하지 않아요, 모판이. 네.
2: 그렇죠. 네.
1: 그래서 저는 이렇게 누워가지고 아버지들 예전에 그 이발소 네. 전경 있잖아요. 네. 뜨끈뜨끈한 페이스 타월 해주시고, 네. 땀을 거품으로 삭삭 해가지고 슥슥슥 소리 나. 그 광경이 되게 뭐랄까 네. 정스러운
3: 그렇죠, 그렇죠.
1: K-이발의 광경?
2: 네. 오 맞아요.
1: 그래서 맞아요. 있어요 추억에. 네.
2: 저희 아버지는 요즘도 이발소로 가서 자르시더라고요.
3: 네. 스타일이죠 뭐. 네.
1: 맞아. 좀 오래 이런 게 3대 4대 있으면 좋겠어.
2: 맞아요.
1: 너무 빨리빨리 빨리 사라지니까.
2: 문화니까. 네. 맞습니다.
3: 당시 또 인기 있었던 노래 좀 들려주실래요?
2: 네. 여자친구의

0: 보셨죠? 그렇죠. 박보영 씨 나오는 거죠?
1: 박보영 씨 나오는 거.
2: 재밌었어요. 아, 이거 이어서 강남순이 나온 거잖아요.
1: 맞아요. 네. 네.
2: 도봉순이 재밌었어.
1: 이날이 드라마 극장에서 재방송으로 보여준 거였고요. 원래는 이게 2017년에 방송된 JTBC 드라마입니다. 평범해 보이지만 엄청난 괴력을 타고난 여자 도봉순이 범죄를 해결한다는 히어로물이자 로맨틱 코미디죠.
2: 아우 애교가. 박보영 씨나 로코 할 때 애교 부리는 거 있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뭐 이런 애교. 아우 이뻐. 너무 귀여워.
1: 그런 거 안 해도 너무 귀여우시고.
2: 그렇죠. 뭘 안 해도 귀엽지.
1: 네. 그리고 박형식 죄송해요. 씨랑 너무 잘 어울렸어요.
2: 박형식 씨가 이때는 약간 어른 바로 직전 단계죠. 소년에서 어른으로 약간 탈피 바로 직전.
1: 청년.
2: 네. 지금은 이제 완연한 어른인데 네. 보물섬에서는 완전 어른인데 네. 여긴 좀 청년 소년이 있었어요.
0: 아, 그렇죠.
2: 그리고 두 분 케미가 좋았죠.
1: 맞아요. 그리고 상대역으로 이 박형식 씨의 얼굴 합이 정말 좋다는 이 시청자들의 평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잘 어울리니까 네. 봉봉 민민 커플이다 이런 응원도 많았다고 합니다.
2: 아, 거기서 도봉순이니까 이제 봉봉 민민.
0: 근데 이 도봉순은 왜 힘이 세진 거예요?
1: 이게 집안 내력이에요.
0: 집안 내력. 진짜로.
1: 그러니까 스파이더맨처럼 막 거미에 뭐 맞았다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집안 대대로 내려주는 힘인데 이게 단순히 힘만 센 게 아니라 자동차도 번쩍 들고 건장한 남자 여러 명도 혼자 상대하는 정말 진짜 괴력.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네? 나쁜 일 했으면 힘을 잃게 됩니다.
0: 아 설정이 재밌네.
2: 간단하죠?
1: 귀엽다.
2: 복잡하지 않죠?
1: 아 너무 귀엽다.
0: 올림픽에 나갈 수도 없지만 아무튼 예, 보통 사람 아니죠. 힘이 센.
1: 올림픽도 나갈 수 있죠. 예.
2: 그러나 이제 아,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거나 수익을 연정, 올리면 안 돼.
0: 프로가 돼서 돈을 벌 그런 건 아니잖아요.
1: 연금을 벌기 위해 이러면 예, 안 돼.
0: 착한 일을 하기 위한.
2: 예. 사회를 환원해야 돼.
1: 예. 예. 그렇습니다. 예.
2: 그런데 집안 내력 같은 거 없어요? 이런 힘 같은 거?
1: 저 절약.
2: 절약. 아,
1: 검소절약.
2: 근검절약.
0: 요즘 시대랑 딱 맞네요.
1: 저는 그런 물건을 살 때도 항상 가격 비교를 하고 사고 세일 안 하면 잘 안 사요. 근데 세일에 약해.
2: 세일에 약하면 그냥 제로 게임 아니에요?
0: 평소에 살 거예요. 세일하면 막 두세 개 사는 거예요?
1: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저는 그 스파 브랜드를 좋아하는데요.
0: 예, 예.
1: 스파 브랜드

0: 브랜드가 아무리 예뻐도 저렴한 편이잖아요.
1: 네.
0: 세일을 안 하면 안 사요. 근데 스파
1: 아.
0: 브랜드가 세일하면 70% 한단 말이야.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이걸 주문을 하고
1: 근데
0: 있어.
1: 그거는 쟁여템이니까
2: 사야죠.
0: 괜찮죠?
2: 사야죠.
0: 그렇더라고요.
1: 필요하죠.
0: 정말로.
1: 되게 알뜰하구나.
0: 네, 저좀 알뜰해요.
1: 그럼 좀 충동적으로 구매하는 여자친구는 곤란하겠네요.
0: 아, 못 만날 것 같아요.
1: 아, 진짜.
0: 네.
1: 정말 이상형인데.
0: 못 만나요.
2: 금세록 배우가 막 돈을 펑펑 써.
1: 펑펑까지는 아니지만 아 오빠 어떡해 나 이거 사야 돼 이거 너무 사고 싶어 얘가 나를 부르고 있어 나 이 백 사줘 오빠 명품도 아니잖아 사줘 나 사줘
0: 사실 다 해봤거든요
2: 어때요?
0: 안 되겠더라고요
2: 아 행복하지 않았구나
0: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1: 아,
0: 그래서 옛날에
1: 등골을 내어줘 봤구나
0: 해봤습니다
1: 네, 그래서 그렇구나 해봤는데.
0: 저 백화점 가서 쇼핑하는데 그랬어요 셔츠를 사는데 네. 가격이 이상한 거예요 공이 하나 더 붙은 거 아닌가
2: 계속 그렇잖아요 백화점.
0: 제가 직원분한테 네. 정말 너무 황당해 해서 셔츠가 왜 이래요? 제가 이랬어요. 너무 황당해서 정말로.
2: 그럴 수 있어요.
0: 아니
2: 다시.
0: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2: 그러니까 청년 때에 백화점을 안 가던 청년들은 가면 가격이 한번 충격을 받잖아요.
0: 아니 물론 백화점 가봤죠. 근데 네. 명품관에 가니까
1: 중장년인데도 가면 충격 받던데.
0: 아니 명품관에 가니까
2: 잘 갈 일이 없어.
0: 공이 정말 하나가 더 붙어 있어요. 맞아, 맞아. 정말로
2: 다른 세계예요.
1: 좀 다른 세계예요. 되는 사람이 사는 거지.
0: 그렇죠. 아무튼 뭐 그랬습니다.
1: 아, 넘을 수 없다.
0: 예 네, 퀴즈 드릴까요?
1: 네.
0: 자 도봉순 역을 맡은 박보영 씨는 2008년 이 영화에 출연해 신인상을 8개나 수상했습니다. 아 뭔지 감이 벌써 오는데 한때 잘 나가던 연예인 차태현 씨에게 어느 날 갑자기 딸 이보영 씨와 손자가 찾아오면서 벌어지는 해프닝을 담았죠. 이 영화는 무엇일까요?
2: 보기 주시죠.
0: 1번 과속 스캔들, 2번 늑대소년, 3번 오나의 귀신님.
2: 아 알겠네요 그죠?
0: 네.
2: 아, 정답 어디로 보낼까요?
0: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글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다섯 분 뽑아서 주스 쿠폰 드릴게요
2: 네.
1: 자 그러면 노래 들을까요?
0: 네 2019년 8월에 많이 들었던 노래 두 곡 묶어봤습니다 데이식스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흰의 시든 꽃에 물을 주듯

0: 가구, 사진 보고 골라서 후회하셨죠?
1: 요한인의 할인 매장에는 다 있습니다.
2: 축구장에
3: 두 배!
2: 우와!
1: 만져보고, 둬보고, 앉아보고
4: 임태성의
5: 요한인의
4: 할인 매장.
1: 이곳은 나의 단골이야.
6: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7: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8: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9: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10: 호우경보가 발효 중인 전남 광주 화순에는 1시간 사이에 90.5mm의 비가 내렸습니다. 현재 경북 청도와 전남 영광 낙월면, 경남 거창군 북부와 울산 동부에 호우경보가 발효 중이고요. 그 밖에 호남일부와 영남일부에도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비는 내일까지 이어지겠는데 대비가 어려운 새벽 시간에 비가 집중될 것으로 보여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시간당 20에서 많게는 50mm 이상의 강한 비가 쏟아지겠는데요. 충청과 전북에는 산사태 위기경보 주의 단계도 내려져 있어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충남에 최대 200mm, 충북과 전북 북서부에 150mm가 예상됩니다. 김유정입니다.
9: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김준상 아나운서와 함께 다양한 콘텐츠에 대해서 얘기 나눕니다. 썬데이 상암. 이번엔 어떤 얘기 나눠볼까요?
1: 이번에도 드라마 얘기인데요. 이번엔 사극입니다. 신입사관 구혜령.
0: 구혜령.
1: 이거 보셨나요?
0: 사극이에요?
2: 보진 못했습니다. 네. 어, 신세경 씨 차은우 씨 나왔다는 것만.
1: 어떻게 이렇게.
2: 그것만 압니다.
1: 역시. 역시 차은우 씨 나오셔서.
2: 예.
1: 예. 이게 2019년 7월부터 9월까지 방송된 MBC 드라마거든요.
0: 네네.
1: 신세경 씨가 조선의 여사관 구혜령, 차은우 씨가 왕자 이림을 연기했는데 조선시대에 여성 사관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아. 이런 상상에서 출발한 픽션 사극입니다.
0: 사관이라는 게 뭐예요?
2: 이게 알아봤더니 예, 예. 그 나라의 중요한 일을 기록하는 관리래요.
0: 네. 그러니까
2: 역사서 편찬할 때.
0: 역사서 편찬. 네.
1: 조선 왕조실록 막 네. 이런 거.
0: 기록하는.
1: 네. 이 조선시대에는 여사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네. 상상으로 만든 설정이고요. 따라서 이 구혜령이라는 사람도 실제 역사인물은 아닙니다.
0: 아, 조선에는 여자 공무원이 없었군요.
2: 없었지. 그랬죠. 당연히 없었죠. 네. 근데 왜 이런 설정을 어떻게 하게 됐어요?
0: 그러게.
1: 글쎄요. 뭐 완전히 근거 없는 설정은 아니라고 하는 게 전 재미난 포인트였는데요. 이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중종 때 네. 실제로 여사를 두자는 주장이 나온 적이 있다는 우와. 기록이 있습니다.
0: 어, 그래요?
1: 그래서 이제 작가가 거기에 착안해서 만든 설정이라고 합니다.
2: 대단하다 진짜.
1: 그것도 대단한데 요거 한 문장 가지고 그 작가가 설정을 만든 것도 그러네요.
2: 대장금도 그렇대요. 한 줄이래요. 한 줄.
0: 진짜.
2: 한 줄을 확장한 거래.
0: 와. 최근에 그 단종 영화도 한 줄에서 시작된 거. 한 줄이 중요하네.
2: 그 한 줄을 확장하는 게 작가의 능력이네요.
0: 그런가 봐요.
1: 아, 맞습니다.
0: 그러잖아. 그 차은우 씨는 또 얼굴 천재잖아요.
2: 천재죠.
0: 예. 왕자라고요?
1: 예, 왕자. 이림.
0: 그냥 잘생긴 왕자?
1: 아, 이림.
2: 기본적으로 네. 좀 언짢음이 그냥, 깔려 있네요.
1: 그냥은 아니고요. 너무 잘생긴.
0: 왜 잘생긴 남자는 다 왜 왕자 재벌 이런 거 해? 잘생긴 남자는 그지 이런 거면 안 되는 거야?
2: 예쁜 여자는 공주하잖아. 예쁜 여자도 그지해야지 그러면. 그건 왜 봐주고? 차은우 씨가 왕자 못 봐주고.
0: 웃기다.
1: 예. 네. 이림이 진짜 잘생겼는데 네. 말이 안 되는 게 모태솔로입니다.
0: 아,
2: 네. 너무 그림같이 잘생겨서 왕자를 못하는 거
0: 아니야? 왕자로서 소개팅이 안 되나?
1: 그래서
2: 아니 아무리 퓨전 사극이라도 거기까지 가요.
1: 근데 왕자님인데 취미가 독특해요. 네. 매화라는 필명으로 인기 연애 소설을 쓰는 작가로 나옵니다.
0: 아 진짜 아~ 재밌다 설정이. 아,
1: 진짜. 네. 네.
0: 왠지 준상 씨도 연애 소설 쓰면 잘 쓸 것 같은데 경험이 풍부하시잖아요.
1: 경험 무슨 말씀이세요? 네.
2: 아니 사랑에 대한 감정 네. 경험이
0: 상상 이런 것들
1: 아팠던 경험.
2: 네. 뭐 근데 아마 조금 이게 좀 마라맛은 못 쓸 것 같아. 왜냐면 정서가 되게 선하잖아요. 또 안쪽에서 맞아요. 격동의 회오리가 좀 있어야 된다고.
1: 맞아요, 맞아요. 예. 예.
2: 늪지도 있고.
1: 그렇죠. 그리고 또 이 신세경 씨가 연기한 이 사관이 하는 일이 위험한 일이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0: 어떤요?
1: 이게 조선의 사관이 왕의 언행과 국정을 기록하고 왕이라 하더라도 사초를 마음대로 열람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0: 상징이었는데
1: 사초가 뭐예요?
0: 이 사초가 사관이 왕과 조정에서 벌어진 일을 그때그때 적어둔 기록입니다. 근데 그 기록을 왕이라도 열어보지 못하게 한 거잖아요.
2: 네.
0: 그래야 사관이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기록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였는데 그러다 간혹 왕 중에 나 사초를 좀 보겠다 하면은 이제 그 기록에 압력을 행사하잖아요. 왕이. 근데 그 압박도 감수하고 안 됩니다.
2: 하는 게 사관이다.
0: 전하.
1: 꽂혀야 되는구나.
0: 이래야 돼요. 그러니까 단칼에 거절해야 돼요.
1: 난 못해. 예예예예예.
2: 그러면 인정하면서.
1: 내가 펼쳐줘. 페이지를. 네.
0: 근데 그 덕분에 이 사관들의 역할 덕분에 조선왕조 실록이라는 정말 대단한 그 역사집이라고
1: 그쵸,
0: 할까요?
1: 그쵸.
0: 그 기록물이 남아있을 수 있었던 거죠.
1: 깐깐하게 버텨내지 않으면
0: 아, 다 조작됐죠.
1: 완전한 객관적인 역사를
2: 아,
1: 우리가
0: 그렇죠.
1: 들을 수 없었을 거예요.
0: 네. 맞습니다.
2: 좋은 얘기만 써 있었겠네, 그죠?
0: 그럼요.
1: 감사하네. 네. 자, 그러면 우리 당시 인기 있었던 노래를 또 한 곡 듣고 네. 이야기를 나눌까요?
0: 네, 장범준 씨의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네 샴푸향이 느껴진 거야. 그리고 아이즈원의 비올레타까지 함께 듣고 오시죠.

0: 자, 이번에는요, 김준상 아나운서가 직접 콘텐츠를 선정해서 추천해주는 순서인데요. 이 코너가 인기가 많습니다.
1: 맞아요.
0: 오늘은 뭔가요?
2: 오늘 연예 예능, K본부의 리얼 연예 예능입니다.
0: 정선희 씨 표정 왜 그래요?
2: 근데 정선희 씨 잠시만요.
1: 재치가 나올라.
2: 잠시만요.
1: 재치가.
2: 제목이 누난 내게 여자야입니다.
0: 우와.
2: 이거 안 보셨어요? 누난 내 여자니까.
0: 그럼 설정이 실제로 여자분이 연상?
2: 무조건. 여기는 무조건 여자 출연자가 네. 남자 출연자보다 나이가 많고요.
0: 누나 나가보자.
2: 네.
0: 누나.
2: 그리고
0: 나가보자.
2: 남자.
1: 닥쳐라.
2: 그
1: 나.
2: 그리고
0: 왕인 줄 알았네. 왕인 줄 알았어요.
2: 그리고 나이 차이가 3살 뭐 2살 네. 뭐 요 적게 차이 나는 커플부터 네. 12살 차이까지
0: 진짜
2: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다 만날 수 있는 거예요.
0: K본부답지 않은 강력한 설정에
1: K본부 드라마도
2: 그래요? 정말로 연하남 중에 그냥 고르는 거예요. 정말. 그리고 이 연하남들은 누난 내게 여자야라는 이 프로그램 제목처럼 네. 저는 연상 아니면 안 만나요. 이런 남자들만 출연을 합니다.
1: 왜 아, 연상을 왜 근데 좋아하는 거예요?
0: 준산 씨 아주 실제로 남자분들 중에 두 가지 나뉘잖아요.
2: 네, 네, 네.
0: 연상 만날 수 있는 남자, 아닌 남자.
2: 어, 아, 그래요? 네.
0: 저는 연상을 한 번도 안 만나봤어요.
2: 왜? 네.
1: 못 만나요.
2: 그건 아닌데. 네. 저 어렸을 때.
1: 오빠 신드롬, 오빠 신드롬.
0: 네, 저는.
1: 오빠가 오빠로 막내잖아요.
2: 진짜?
0: 네, 불리고
2: 이래야 되는구나.
0: 좀 이렇게 나한테 기대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어서가지고.
2: 의외시네요. 네. 저는 상관없어요.
0: 아.
2: 저는 연상연하.
0: 열려있다.
2: 저는 열려있습니다. 오히려 동감만 아니었어요. 좋겠어. 괜히 동갑이면 자존심 싸움할 거.
0: 아, 그럴 수 있죠. 친구 같으니까.
2: 예, 예.
0: 그럼 여기서 커플이 되기도 해요, 지금?
2: 실제로 현재 커플인 커플도 있고요. 시즌 1 그리고 이번에 시즌 2까지 했는데 시즌 2가 했다는 건 일단 잘 됐다는 거죠. 그리고 시즌 2에도 현커가 나왔습니다.
0: 야.
1: 아, 현커가 나왔어요?
2: 네,
0: 실제로.
1: 그럼 그분들이 이제 사귀는 거예요?
2: 네.
0: 왜 실제 커플인가 왜요?
1: 신기해가지고
2: 좀 관심 생기세요?
1: 아니 아니 아니 전혀.
2: 아니 이게 정선희 씨가 에 이거 뭐 재밌겠어 하시면요.
1: 아, 재미있겠죠.
2: 2030 여성 이 시청자들 사이에서 연하남 열풍이 이거 덕분에 새롭게 생겨날 정도입니다.
0: 아이고,
2: 왜냐하면 이 둘이
1: 아이고,
2: 이제
1: 아이고 아이고가 뭐야?
2: 왜요?
1: 우리 반응 오늘 왜 그래요?
2: 왜요?
0: 왜요? 아니 너무 신기해서요.
2: 네. 아니 그래가지고 네. 연하남과 연상녀의 네. 특징 뭔지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연상녀들은 결혼도 생각하고
1: 아. 그러니까
2: 가벼운 연애를 하기 싫어하고 너무 저돌적이고 막 다가오면 좀 부담스러운데
0: 아.
2: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연애 세포가 깨어나는 그 조건이 어려운 거지 옛날보다
1: 아.
2: 근데 여기에 그 어렸을 때 막
1: 저돌적이
2: 누나 아. 나 남자로 안 볼 거야
1: 어.
2: 나 누나한테는 동생 아닌데 막 남자들이 이러는
1: 이놈의 자식
2: 어. 그 이놈의 자식 그래 나도 그럼 너 애기야라고 부를게 막 이러고 막 이러니까 그 누나들이 막 거기 막 그 시청자들이 보면서 같이 가슴이 막 뛰어
1: 콩닥콩닥
2: 막 콩닥콩닥 어 뭐야 야 나 저런 말 들어본 지 너무 오래됐어 그러니까 어렸을 때 연애하면 남자들이 다 내줄 것처럼 하더니 나이 되더니 남자들 막 이것저것 제기나 하고 막 이러다가
1: 죄송한데 김준상 아나운서 너무 지금 누나 마음에 들어가가지고
2: 아니, 제가
1: 누나 심장 그 자체인데 지금
2: 아니, 왜냐면 이 드라
1: 어, 나 누나 보는 줄
2: 이 예능에 나오는 여자분 그 표정 변화 그 느껴져
1: 아, 그래요?
2: 그래가지고
1: 아 그리고 이런 연애 프로가 뜨려면 네. 또 스타 커플이나 아니면 또 괜찮은 네. 분들이 하나씩 있잖아요.
2: 있다니까요.
1: 왜 인기몰이를 하는
2: 인기몰이하는 분들이 있다니까. 그 시즌 1에는 제 지인이 또 나왔는데
1: 어,
2: 제 대학교 때 친구인데 얘가 대학교 때도 막 슈퍼모델하고 미스코리아도 하고 되게 유명한 애였어요. 근데 거기다 직업이 치과의사야. 얘가 저랑 나이가 한 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1: 네네.
2: 결혼을 계속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쁘고 인기도 많고 그런데 왜 안 하지? 근데 여기 나와가지고 아, 또 인기를 막 끌더라고요. 근데 시즌 2에도 이제 시즌 1이 잘 되면서 그에 못지않은 정말 매력적인 여자 남자분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막 여기 보면서 막 어, 언니 너무 멋있어요 막 이러면서 막 대리만족하는 여자분들도 되게 많고
1: 그럴 수 있겠다. 네.
2: 그리고 이제 또 능력 있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연애 못한 또 여자분들이 나도 한번 나가볼까? 이러고 나도 연하나 만나는 게 더 좋겠다. 그래 무슨 연상이야 다 뭐 막 남자들 다 제기나 하지 진짜 나도 막 저도적으로 누나 나 남자로 안 보여 이런 이런 남자 만날 거야 이런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0: 그럴 수 있겠네 진짜 네. 듣고 보니까
1: 누나
0: 네.
1: 마음에 되게 몰입을 많이 하는구나 주성 씨가 아, 재밌게 보시나 봐요, 되게.
2: 아니 저 그 짤만 좀 봤는데.
1: 한번 봐봐야겠네요.
0: 아 근데 준하 씨 바쁘겠다. 재밌습니다. 연애 프로 다 볼래니까
1: 그러게.
0: 지금.
1: 네. 지금 세상이 온통 한 70~80%가 연애 프로더만요.
0: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아니에요. 아, 전성시대 맞아요.
1: 홍수예요, 홍수.
2: 아니, 정말 이 청취자분들한테 소개해드리려고 열심히 보는 거지. 네. 저는 뭐 그게 네. 아닙니다.
1: 아,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0: 노래 소개해주세요. 네.
2: 이 노래 예? 또 안 예. 들을 수 없죠. 가야죠, 예. 이승기 씨의 내 여자라니까 듣고 오시죠.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1: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0: 건강기능식품.
2: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3: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동지섰다.
4: 애주유 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우리나라 3대 아리랑으로 꼽히는 밀양 아리랑입니다.
3: 아리랑 소리 소리랑 아라리가 나네. 아리랑
4: 논내기를 마친 후 음력 7월 보름 백중 무렵이 되면 밀양 아리랑을 부르며 한바탕 신명나게 놀았다고 하죠.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유 애주유 협찬이었습니다.
5: 잠시 후 주말에 만나는 생방송 뉴스쇼 김치영의 뉴스 아이킥이 이어집니다.
6: 자, 앞에서 내드린 깜짝 퀴즈 정답 발표해야죠. 박보영 씨가 차태현 씨와 출연했던 영화는요?
7: 1번 과속 스캔들이었습니다.
6: 네, 정답자 맞추신 분들 중에 5분 뽑아서 주스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8: 네. 네. 자, 끝곡으로 우리 준상 아나운서가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 연상 누나에게 얘기해 주듯 아이돌처럼.
7: 네, 제가 또 누나가 두 명이 있거든요.
8: 아, 그래요?
7: 저희 누나 둘을 생각하면서. 네, 샤이니의 누난 너무 예뻐 드려주고 싶네요. 그리고
8: 다르지 않나? 친누나랑 많이 다르지 않나?
7: 저희 세 번째 누나 선희 누나한테.
8: 와,
7: 누난 사회, 너무 예뻐.
8: 사회생활 진짜 잘한다.
7: 국장 할 거야.
6: 좋다.
8: 아, 진짜 좋다. 큰 그림 그린다. 자, 이 곡 들려드리면서 저희도 준상 아나운서 보내드리고 같이 네. 인사드리죠. 오늘 감사했습니다.
7: 고맙습니다.
8: 안녕. 저희는 내일 4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6: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1: 팔을 조금만 들어 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초록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 MBC 재난정보. 요즘처럼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이 이어지면 우리 몸이 체온 조절 능력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철, 온열 질환을 피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충분한 휴식과 수분 보충인데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느껴진다면 즉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을 찾아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몸이 갈증을 느끼기 전에 틈틈이 물을 마시고

0: 실종자들의 생사 확인과 무사 귀환을 촉구하며 정부와 북한에 적극적인 문제 해결을 호소했습니다. 전후 납북자 피해가족 연합회와 납북자 가족 모임은 오늘 강원 양양군 현북면 해난 어업인 위령탑에서 납북자 516명 무사 귀환제를 열고 납북자들의 생사 확인과 송환을 촉구했습니다. 2024년 10월부터 대북 전단 살포 행사를 이어온 이들은 지난해 7월 전단 살포를 공식 중단했습니다. 이후 약 1년 만인 오늘 전단 살포 대신 납북자들의 무사 귀환을 기원하는 귀환제를 열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쯤 경기 과천시 과천시민회관 지하 2층 빙상장에서 일산화탄소로 추정되는 가스가 누출돼 이용객 14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한 학생이 가스 냄새가 난다며 누워있다는 건물 관계자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해 10대 여학생 1명을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이어 아이스링크의 이용객 100여 명을 비롯해 건물 내에 있던 140여 명을 대피시키고 건물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아이스링크에서 빙판을 고르는 정빙기에서 일산화탄소로 추정되는 가스가 누출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무신사가 운영하는 쇼핑 앱 29cm에서 15만 9천여 건의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29cm 측은 주문내역 조회 기능에 외부의 비정상적인 접근이 발생해 일부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름만 유출된 고객이 13만 8천 명이고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등 배송정보가 유출된 고객이 2만 1천 명입니다. 전남 광주 국립의과대학 신설 후보대학으로 순천대학교가 선정됐습니다. 민영배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장은 오늘 순천대를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으로 교육부에 추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발이 예상되는 목포대와 목포에는 대학병원급 의료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파격적인 지원으로 지역 완결형 의료 체계를 갖추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도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내륙, 산지, 대전, 세종, 충남과 충북 등에는 시간당 20에서 30mm의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저녁쯤 대부분 그칠 전망입니다. 무더위도 계속되겠습니다. 폭염특보가 발표된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최고 체감 온도가 33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0에서 26도, 낮 최고 기온은 24에서 32도로 예보됐습니다. 강다솜입니다. MBC 6시 뉴스를 마칩니다.
1: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2: 한 해가 끝날 무렵을 세모라고 하지요. 신영복 선생은 그 무렵의 마음가짐을 이렇게 썼습니다. 세모의 지난 한 해 동안의 고통을 잊어버리는 것은 삶의 지혜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잊지 않고 간직하는 것은 용기입니다. 나는 이 겨울의 한복판에서 무엇을 자르고 무엇을 잊으며 무엇을 간직해야 할지 생각해 봅니다. 한 해 말고 한 달이 끝날 무렵에도 비슷하게 맞먹어 볼 수 있겠죠? 이 여름을 보내며 무엇을 잘라버리고 무엇을 잊고 무엇을 간직해 둘까? 이 휴일에 찬찬히 골라볼까요?
1: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압도적 성장, 함께 사는 특별시,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출범과 함께 2026년 명량대첩축제가 오는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진도와 해남, 울돌목 일원에서 개최합니다. 올해 명량대첩축제는 융복합 실가명 명량해전 주제공연을 통해 울돌목 승전의 감동을 생생하게 전합니다. 출정 퍼레이드, 수문장 교대식, 강강술래, 씻기꿈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김장훈, 송가인, 애녹, 전유진 등 인기 가수들의 공연도 펼쳐집니다.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이 있는 2026 명량대첩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 지금 시각은 6시 5분입니다.

0: 김태형의 뉴스 하이킥.
1: 8월 30일 일요일 생방송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 저는 뉴스 큐레이터 김큐 김치영입니다. 주말인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예상을 넘는 중폭 이상의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법무부, 중소벤처기업부, 성평등가족부 6개 부처 장관 교체에 나선 건데요. 이와 함께 청와대 참모진도 개편했습니다. 이번 인사는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조국 혁신당과 기본소득당까지 범여권 젊은 국회의원을 발탁하고 관료 전문가도 두루 배치한 점이 눈에 띄는데요. 또 조희대 대법원장이 혐의 없이 서면으로 제청한 선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청와대가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새 후보자를 다시 제청하라고 요구했는데요.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과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 모두 처음 있는 일이죠.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떤 입장을 낼지 이목이 쏠리는데 내일 국회 현안질의 출석은 거부한 상태입니다. 1부와 2부 찐한 텐션이 있는 정치대담 찐텐 정치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의견 받겠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번호 샵 8001번, 그리고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이용하셔도 되고요. 유튜브로도 생중계되고 있으니까 유튜브 댓글도 많이 남겨주십시오. 그럼 광고 듣고 찐텐 정치로 시작합니다.
2: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3: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2: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3: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2: 에어렉스.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언제 어디서나 Walk It.
2: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Walk It 안전화. Walk It, Walk It
3: 안전화.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

0: 억지 텐션이 아니다. 진한 텐션이 있는 정치 대담, 찐텐 정치. 전혜연 민주연구원 전 부원장, 신인규 정당 바로 세우기 대표,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이석현 정치평론가 이렇게 네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오늘 개각 얘기부터 조금 할까요? 이재명 대통령 6개 부처 개각하고 청와대 참모 인사를 단행했는데요. 조금 나눠서 보겠습니다. 먼저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의 이형일 재경부 1차관,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홍지선 국토부 제2차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강신철 전 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명했습니다. 이 시점에 경제, 국토, 국방부 개각하는 이유, 그리고 이 세 명의 장관은 현직 관료 전문가를 배치를 했단 말이죠. 배경도 좀 궁금하고. 때마침 대통령이 SNS에 서울 수도권 주택 조기 대량 공급하고 투기 억제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또 밝히기도 했거든요, 오늘. 먼저 전혜연 부원장님 말씀 좀 듣죠.
3: 네. 이번 개각에서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겠다는 뚜렷한 의지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과거 정권 보면 뭐 교수 출신들이 오거나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 네. 인선의 특징은 현장에서 이 일을 해본 사람 바로 투입해도 뭔가 실력을 발휘할 만한 인물들을 투입했다고 평가를 할 수 있겠는데요. 특히 경제, 국토 이 분야는

0: 당장 민생 안정이라든가 특히 부동산 문제 얘기를 해서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살펴보니까 이제 이영일 후보의 경우에는 그 고유가 사태에서 석유 최고 가격제 도입을 주대여 했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안을 내는 능력을 굉장히 높이 평가한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고요. 국토부 경우에도 지금 보면 경기도에 근무할 때부터 굉장히 여러 정책을 잘 실행했다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그런 부분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요. 국방부의 경우에는 군을 잘 알고 한미관계도 잘 아는 인물을 배치한다. 네. 사실 지금 군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이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관학교 통합이라든가 자주국방 강화를 위한 정책이 있는데 군 내부에서부터 이건 사실 동의가 좀 이루어져야 매끄럽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군을 잘 아는 인물을 발탁해서 일각에서 제기되는 안보를 둘러싼 논란을 잠재우고 네. 실제로 성과를 내려는 부분으로 평가가 됩니다.
1: 이창근 위원장님은 후보자들 몇 면 어떻게 보이십니까?
2: 일단 경제부총리 겸 네.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에 이제 구윤철 현 장관을 경질한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거는 애초에 이재명 대통령이 구윤철 경제부총리를 선임했을 때부터 실패가 예고된 거예요. 왜냐? 구윤철 총리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 당시에 네. 오랫동안 경제부처를 책임졌는데 우리 국민 모두가 기억하시는 것처럼 문재인 정부 당시의 경제정책에 의한 경제 성적은 낙제점이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을 경제부총리에 또 초대, 발탁을 했을 때 참 이게 우려스러웠거든요. 그런데 늦게나마 구윤철 네. 부총리를 경질하고 이형일 1차관을 올렸다 하는 것은 나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면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 이형일 1차관이야말로 사실 거시경제에 정통하고 경제정책을 오랫동안 담당해왔었어요. 그리고 이번 차관으로서 앞으로 부총리가 된다면은 경제정책을 더 잘 이끌어갈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거고요. 국토부 장관 같은 경우도 사실 제가 이 방송에서 김윤덕 당시 민주당 의원이 지명됐을 때 주택 전문가냐 하는 그런 의문을 많이 던졌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김윤덕 장관이 해놓은 게 없이 지금 물러난다 이런 판단.

0: 후보자로 분류되는 분이고 또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모임을 이끌었던 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어떤 의미가 있냐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재판 취소 총대면 임무를 낙점한 거다 또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김승원 후보가 대장동 변호인이다라는 주장을 했는데 이건 또 사실이 아니다 거짓 선동하지 마라 여당에서 또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석현 평론가 말씀 먼저 듣죠.
1: 일단 검찰개혁 강경파라는 건 분명한 사실 같고요. 그 강경파 분들 중에서 가장 온건한 인물을 선정했다는 느낌은 듭니다. 어쨌든 대통령께서 이 검찰개혁에 대해서 보안사건 완전 폐지에 관해서 좀 유보하려는 의중을 드러내셨던 만큼 이 강경파와 함께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 좀 기대가 되고요. 어쨌든 장관은 대통령의 지시를 따라 활동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정도 합의는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야당의 우려는 뭐 공소취소에 더 집중돼 있지 검찰개혁 강경 모드에는 좀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0: 신규 대표는 어떻게 보십니까?
2: 글쎄요. 저는 이제 법무부 장관 인사는 좀 깜짝 인사 아닌가 싶습니다. 그동안에 뭐 하마평에 나왔던 의원들도 좀 있었는데 김성원 의원은 또 판사 출신이기도 하고 또 법무검찰 쪽과는 어떤 개인적인 뭐 인연이 있는 분은 아니기 때문에 뭐 검찰 업무를 제대로 잘 이해해서 하겠느냐라는 뭐 의구심은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그래도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정성호 장관이 퇴임한 이후에 저는 그래도 좋은 카드를 저는 꺼내들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앞으로 형사소송법을 지금 개정을 했는데 어떻게 보완해 나갈 것이냐 지금 여기에 관심들이 많이 쏠려 있는 거거든요. 저는 김승원 이제 후보자께서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이 민심을 수렴하는 네. 그 관점에서 아마 업무를 추진한다면 전 그래도 잘 일을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3: 제가 조금 보충해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야당이 계속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데 일단 잘못된 주장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 가짜 뉴스는 사용시켜야 된다라는 주장을 국민의힘에서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당에서 자꾸 그런 허짓 선보를 퍼뜨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수당 의원이 김수건이 이제 판사 경력만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청와대 행정관으로도 근무를 했었고 국회 법사위 간사를 하는 의원이기 때문에 장관이 그냥 법률가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법, 입법, 행정을 다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두루두루 갖춘 능력을 좀 높이 평가받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신윤규 변호사님도 잘 지적해 주셨는데 네. 우리가 형사사법체계 전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더 보호하는 측면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김승원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판사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그동안 굉장히 정치를 많이 한 것으로 알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동안 논란이 됐던 피해자라든가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더 보완을 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고 봅니다.
4: 김성원 의원 즉 법무부 장관 신임 후보 지명자인데 네. 여기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가 대장동 변호인이라고 주장한 것은 잘못된 건 맞아요. 하지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정치적인 언행과 이제 앞으로 법무부 장관이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야당이 장관 인사청문 동의서에 동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임명을 강행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언행은 달라야 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김성원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 모임을 주도하고 공동대표잖아요. 그렇다면 본인도 판사를 지냈고 그리고 본인도 이제 법무부 장관으로서 전체 국민들을 위한 법의 네네. 그늘과 법의 양지를 판가름해주고 그리고 앞으로 공소청, 수사청 이렇게 중수청 분리돼서 발족하면 공소청을 관리해 두는 그런 법무부 장관이잖아요. 그렇다면 공소취소 모임을 주도했는 것은 국회의원 신절의 신분이고 지금은 법무부 장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현행 법으로 한다면 사실 공소취소라는 것도 1심 판결 전까지만 가능한 거지 1심 판결이 진행되고 난 이후에는 안 되는 거예요.
0: 알겠습니다.
4: 그런 것은
0: 오늘 이제 인사가 단행됐고요. 우리가 예. 청문회 되면 이 얘기 또 할 거예요. 네.
4: 그래서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0: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장관 후보자 4명 얘기했어요. 2명이 더 남았습니다. 공석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는 민주당 이소영 의원,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지명했습니다. 둘 사람 다 현직 의원인데다 이소영 의원 41살이고요. 그리고 용혜인 의원은 36살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제 범여권 의원을 발탁했다는 것도 눈에 좀 띄는 상황인데 이거는 어떻게 해석할까요? 전 의원 본장님 말씀 주실래요?
3: 네. 오늘 언론에서 나왔던데 네. 빠르게 넓게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빠르게라는 것은 좀 속도를 내기 위해서 일단 관련 업무를 해본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국회에서 관련 입법을 주도했기 때문에 전문성에서는 크게 논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성평등 가족 부가 너무 여성 정책이 아닌가라고 잘못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나라가 지금

0: 가족의 개념 자체가 바뀌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제적인 추세에 맞게 또 사회 흐름에 맞게 여러 가지 제도가 보완이 되어야 되고요. 또 디지털 성범죄를 비롯한 범죄 피해자와 관련된 부분도 성평등 가족부에 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인권 문제도 가장 이 부분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법안을 실제로 발의했던 인물이 용혜인 의원이고 또 기본소득당이죠. 용혜인 의원이 국회 기본사회 관련한 연구단체라든가 시민활동가 사이에서는 굉장히 높이 평가를 받는 분입니다. 그래서 다른 당이라 할지라도 범여권 혹은 윤석열 정부 내란을 물리치는 데 함께했던 세력 중에 인재를 발탁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넓은 인사라고 봅니다. 이소영 의원은 우리 당에서 민주당에서 굉장히 실력 있는 의원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시대 흐름에 맞는 여러 가지 법안을 내야 되는데 특히 이것이 규제냐 혁신이나 부딪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과거의 타다 논란 같은 부분이 그렇습니다. 네네. 이소영 의원이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젊은 감각으로 좀 쓴소리를 한 인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고려했다고 봅니다.
1: 저는 이거는 제가 반론을 좀 제기하고 제가 조언을 하는 건데요. 중소벤처기업부가 탄생하면서 우리나라 정책이 과거 경제개발 5개년 시절부터 간다면 사실 산업정책이 대한민국 경제의 주정책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산업정책에서 이제 기업정책으로 전환돼야 된다고 저도 항상 학계에서 떠드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 기업정책의 대표적인 게 중소벤처기업부예요. 그렇다면 사실 중소벤처기업부가 차지하는 역할이나 역량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이소영 의원이 변호사 출신으로서 과연 실력은 좋을지 몰라도 그러한 산업정책과 기업정책의 양대 흐름에서 흐름이 기업 정책으로 바뀌어가야 된다는 그러한 시대 추세에서 과연 얼마나 따라갈 수 있을까. 그렇다면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한성숙 총리도 기업 출신이라고 해서 박수를 보냈지만 중소벤처기업부가 기업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 영향을 발휘했느냐 사실 현장에서는 낙제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기업 정책으로 옮아간 상황에 가장 중심이 서 있는 중소벤처기업부를 끌어가기 위해서는 현장을 정말 매일같이 다니시라. 그래야지만 기업 정책의 흐름을 안다. 그 말을 꼭 조언하고 싶어요. 저는.
2: 알겠습니다. 청와대 참모 인사 좀 볼까요? AI 미래기획 수석의 조국 혁신당 이혜민 의원, 구글 출신으로 저희가 알고 있죠. 그다음에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의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임명했습니다. 또 친문 범여권 지지층을 고려한 것인지 이를 계기로 또 화합이 될지 또 조국 혁신당도 좀 배려한 것 같은데 도리어 좀 약간 시큰둥한 반응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석현 평론가 말씀 좀 듣죠.
3: 근데 이번 개각을 전반적으로 보면 좀 왼쪽을 챙긴 인사라는 거 분명히 보입니다. 그 최근 이제 민주당 신임 지도부와 대통령 간의 어떤 만찬에서도 왼쪽을 너무 안 챙겼다 이런 말씀을 대통령께서 하셨고 최근 지지율 이제 하락이 양쪽에서 왼쪽에서도 그렇고 중도 쪽에서도 양쪽에서 하락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는 그것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민석 대표가 신임 대표가 앞으로 중도 실용 중도 우클릭을 상당히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추진력을 얻기 위함일 수도 있는데요. 저는 결국 이번 개각의 가장 뜨거운 감자는 용혜인 장관 후보자가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에 이제 다음 주 내내 그리고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 지지율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고요. 이를테면 뭐 비례를 두 번 했다는 무임승차 논란이나 뭐 선거 갈등의 도화선이 될 수도 있다.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요소가 지금도 벌써 뜨거워져 있고 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장혜영 전 의원이 거의 한 목소리를 내는 이제 기묘한 장면이 펼쳐지고 있을 정도로 좀 비토가 많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소영 장관의 경우는 가장 비토가 적은 것 같고요.
2: 도리어 용혜인 후보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더 클 것 같다. 신규 대표 말씀도 듣죠.
4: 저는 사실 이번 그 개각을 네네. 보면서 뭐 비서관 수석 비서관까지 포함해서 상당히 저는 정부가 고심을 많이 한 끝에 내린 인사 결과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뭐 기본소득당 얘기도 나오지만 지금 조국혁신당의 이혜민 의원 이제 결국에는 이제 수석 비서관이 되면은 이제 그 다음에 김영현 전 법제처장이 이제 의원을 승계하게 되는 이제 이런 과정이 될 텐데 조국혁신당과 기본소득당의 어떤 그런 연대를 더 강화하기 위한 그 고민 끝에 내린 하나의 저는 정치적 결단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지금 이제 전 이소영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전 인사 잘 했다는 평가를 하고 싶고 저도 지금 용혜인 후보자에 대해서는 네. 굉장히 저는 뜨거운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어떤 전문성이나 어떤 조직 장악력이나 그런 능력도 검증은 되겠습니다만 결국엔 어떤 또 젠더 갈등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동안에 뭐 기본소득에 대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의정활동을 지금 비례대표 두 번을 했는데 냈던 어떤 성과에 대한 그런 그 장관직을 수행할 적합한 어떤 능력을 그동안 보여줬느냐에 대한 검증도 저는 매섭게 전 아마 들어올 걸로 보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부터 가장 뜨거운

0: 혹은 아마 청문회장은 용혜인 후보자 쪽이 되지 않을까 싶고, 저는 뭐 이혜민 그 수석 같은 경우는 이제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제 임명되는 건데, 전 이분은 네. 뭐 구글에서 일 오래 하셨고 뭐 AI 관련된 입법도 많이 통과시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전문성이나 역량 면에서는 이분은 뭐 충분히 저는 AI 수석 역할 잘 해낼 수 있는 역량이 있는 분이다. 저 그렇게 봅니다.
1: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대통령이 이제 민주당 새 지도부하고 만찬해서 왼쪽을 너무 안 챙겼다라고 얘기했을 때 조국 혁신당 쪽에서 진보 진영에 대한 폄훼다 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또 이혜민 의원은 청와대 임명 받아들이기는 했습니다. 국가 AI 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의 하정우 전 AI 수석, 메가 프로젝트 보좌관인 이현주 기후환경부 실장이 임명됐습니다. 배공개 평가를 좀 들어봐야 되는데 하정우 전 수석은 다시 청와대로 오게 됐어요. 그럼 부산 북구갑은 어떻게 되는 건지. 메가 프로젝트 보좌관직은 새로 생겼는데 이거는 뭐 대통령의 의지가 좀 보인다 이렇게 해석도 가능할 것 같거든요. 이창근 위원장님 말씀 좀 들을까요?
2: 사실 하정우 전 AI 수석을 발탁했을 때 저는 정부의 입장을 제가 유심히 봤는데 네. AI 분야에 그만큼 사람이 없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정우 전 수석 결국은 부산 북구갑에 소풍 갔다 왔는 거 아닌가. 그럼 부산 북구갑의 주민들, 유권자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왜? AI가 하정우 전 수석밖에 없나요? 많아요. 그런데 돌고 돌아서 또 하정우다? 이거는 제가 박수를 보내기 힘들어요. 그리고 이원주 기후환경부 실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메가 프로젝트가 대통령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네. 보좌관직을 신설하는 것도 동의할 수 있어요. 그리고 관료를 임명했는데 결국은 이원주 기후환경부 실장이 에너지 전문가로서 또 산업 분야 전문가로서 이 메가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본인이 공무원 출신이었다는 것을 잊어버려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 공무원 출신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또 팔을 안으로 굽는다고
1: 네.
2: 각 부처 공무원들의 입장에 서면 안 돼요. 그 공무원들의 요구를 뛰어넘어서 본인이 공무원들의 포로가 되지 않겠다. 나는 이제는 정말 정무지중의 정무직이다. 이런 각오를 해야지만 메가 프로젝트가 성공할 겁니다.
3: 이 메가 프로젝트는 사실 잘 보시면 AI 산업과도 연관이 되어 있지만 전력 문제, 용수 문제 이것이 굉장히 현장에서는 또 중요한 문제예요.
1: 네.
3: 그래서 제가 보기에 에너지 전환 정책 실장을 맡았던 거 전력만, 전력 사업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높고 현장의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인물이 투입돼야 되거든요. 지금 현장에서는 속도 내달라고 난립니다. 그런 부분 많이 고려했다고
1: 봅니다. 저희 2부로 넘어가서 조금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0: 내 차는 소중하니까. 믿고 맡기는 금강자동차니까. 수입차 유류 교환 및 정비, 국산차 순정 개조까지. 자동차에 대한 모든 것 금강자동차가 해결합니다. 석현동 서이스타이스 입구 금강자동차 2825488.
1: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2: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3: 가장 쉬운 것보다 쉬운 분야부터 자칫자칫 하나씩 위기를 나갔으면 하는 바람인데,
4: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5: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2: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1: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3: 5시 반에 기해 전남 보성과 광양, 순천에 호우경보가 추가됐고요. 전남 화순에도 여전히 호우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보성에는 1시간 사이에 63.5mm의 비가 내렸습니다. 현재 남부를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데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시간당 50mm가 넘는 폭우가 예상돼 대비가 필요하고요.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을 보면 충남 서해안에는 250mm 이상, 충청 내륙에도 200mm 이상, 경기 남부에 150mm, 강원과 호남에도 120mm 이상의 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비는 내일 밤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중부지방은 모레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선 판교 방향 조남 부근 사고론 잡합니다. 김주정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4: 주말 저녁 생방송 뉴스쇼 김치형의 뉴스 하이킥. 김치형의 뉴스 하이킥.
5: 유튜브 생중계로도 함께하고 있는 생방송 김치형의 뉴스 하이킥 2부, 전혜연, 신인규, 이창근, 이석현 이렇게 네 분과 찐텐 정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정부가 6개 부처하고 청와대 참모 인사를 단행을 했는데 그 면면을 저희가 좀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국민의힘은 이번 개각 인사에 대해서 좌클릭 방탄 대리인 개각이라면서 맹비난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앞서서 우클릭 지명 임명했을 때도 비난하고 좌클릭으로 가도 비난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창근 위원장님 말씀 좀 주십시오.
6: 아니, 저는 뭐 개인적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네네. 그래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싶진 않고, 그래서 아까도 뭐 각 인물에 대해서 평을 하면서도 조언도 드리고 또 잘못된 건 잘못된 거 아니냐 우려도 표명하고 했는데, 뭐 정리를 하자면 그래요. 경제부총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구윤철의 잘못된 단추를 이영일이 잘 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5: 네.
6: 국토부 장관은 그래도 여전히 아직 우려가 있다. 왜 주택 공급과 세제 정책, 세금 폭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주택에 대한 철학을 바꿔야 되는데 철학을 안 바꾸니까 그 정책이 지속된다면 여전히 비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산업정책에서 기업정책을 옮아가는 이 상황에서 이소영 의원이 내가 기업 부총리라는 생각으로 다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네. 저는 정책에 대해서는 정말 비판할 건 비판해야 된다. 하지만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서는 안 된다 생각해요. 저는.
5: 그럼 이번 국회 인사청문회 뭐 지금 네 분의 말씀만 들어도 굉장히 좀 험난해 보이기도 하는데 관전 포인트를 좀 짚어볼까요? 이석현 평론가 먼저 하십시오.
7: 뭐 관전 포인트는 결국 그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부 장관 후보자 두 분에게 집중 포화가 예상되고, 김승원 후보자의 경우에는 이제 공소취소 어떻게 생각하냐, 할 거냐 말 거냐 이 질문 계속 할 것 같습니다. 용혜인 후보자 관련해서는 이제 적격자인지를 묻는 여러 가지 사실 제보 같은 것도 지금 많이 벌써 온라인에 막 나온다고 하는데
5: 네.
7: 그런 것들을 엄청나게 집요하게 묻지 않을까 싶습니다.
5: 그 전혜연 본장님,
8: 네. 험난할 거라고 네 명 다른데 저는 그렇게 험난할 거라고는 안 보고요.
5: 무난하게 갈 것 같습니다.
8: 네, 이제 김승원 후보자에 대해서는 아마 국민의힘이 집중적으로 견제를 하려고 할 텐데, 첫발부터 이제 헛발질을 했잖아요. 대정병 변호사라고 가짜뉴스로 공격하는 바람에 체면을 구겼고, 그럼 두 번째로 결국은 청문회 그 현장에서 야당이 얼마나 실력을 발휘하나인데 제가 보기에는 좀 그러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김승원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크게 문제가 없다면 통과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 합니다.
6: 그러면 장동력 네. 대표가 헛발질한 거예요. 국민의힘 대표.
5: 그럼 이번 개각이에요.
8: 대표잖아요.
5: 이번 개각 인사 통해서 국면 전환은 좀 될 수 있다라고 보세요?
8: 저는 좀 일부분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어떤 인사를 교체한다라는 것은 그동안 잘못된 부분을 정부가 그래도 유심히 민심을 듣고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5: 네네.
8: 국토부 같은 경우에도 개각을 한 것은 그동안의 쓴소리도 들어서 새로운 방향으로 잘해보겠다, 공급도 열심히 늘리겠다 이런 의지를 담고 있는 거라고 보고요. 이소영 의원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우려의 목소리를 물론 내시긴 하지만

0: 중소벤처 기업부가 지금 젊은이들의 창업이라든가 현장의 젊은 혁신가들과의 접점을 많이 찾고 있는 과정에서 일부분 현장을 돌다 보면 또 좋은 의견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기대가 된다고 봅니다.
1: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로 넘어가죠.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패싱하고 사면 제청한 선봉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 안 하고 재제청을 요구를 했습니다. 대법원장의 대통령 패싱 사면 제청도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도 전부 처음 있는 일인데요.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뒷받침하는 권한인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훼손해 재제청하는 게 맞다는 의견도 있고 반면에 청와대가 대법원장 제청권을 침해했다는 의견도 있어서 두 의견이 지금 부딪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분의 의견을 각각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창근 위원장님 먼저 하십시오.
2: 사실 대법관의 제청 임명은 우리 헌법으로 따진다면은 대법관 추천 위원회가 있잖아요. 네. 그 위원회의 구성을 보면은 사실 법무부 장관도 들어가요. 그리고 선입 대법관도 들어가고 일반 법관도 들어가고 그리고 일반 변호사가 아닌 사람 중에 국민들 중에 세 명이 들어가고 그리고 전국 법학대학 교수회 회장이 들어가고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의 이사장이 들어가요. 그렇다면은 그 추천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대법원장이 제청을 하는 건데 지금 제청과 임명을 가지고 뒷받침하는 게 제청이고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그리고 또 제청권을 훼손해서 임명권을 내세우면 안 된다. 이렇게 싸우는 것은 사실은 실과 바늘 중에 뭐가 먼저냐 아니면 또 동전의 양면처럼 뗄래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싸우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 솔직한 얘기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청와대에서 손봉기 네. 후보자가 마음에 안 든다 그거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결국은 현재대로 간다면 사실 국민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만큼 민생에 와닿을 만큼 영향이 있을까 그런 의문도 들어요. 그런데 국민들은 보기에 눈살은 찌푸려지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장이 내주에 나온다고 하니 네. 결국 조희대 대법원장과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가 풀어야 돼요.
0: 그런데 손봉기 후보자가 마음에 든다 안 된다라기보다는 절차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죠. 지금 조희대 사법부 자체가 국회도 무시하더니 이제는 대통령까지 패싱한다는 것은 결국은 주권자인 국민 그 국회의원을 뽑고 그 대통령을 뽑은 국민들을 무시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헌법이 대법원장에게 제청권을 부여한 건 뭐냐. 대통령이 사법부와 수기를 하라는 거지 대법원장 만대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지금 대법원을 이렇게 논란에 계속 빠뜨리는 행태를 계속하고 있으니까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물론 민생 문제 중요합니다. 하지만 대법원장이 나서서 이렇게 사법체계에 대한 논란을 일으키고 나아가서 민주주의 파괴 논란까지 들어간다면 그 부분은 청와대도 국회도 당연히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2: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짧게만 반박할게요.
1: 저희가 네 분 의견.
2: 짧게만 네. 반박할게요. 그 서면으로 그냥 이렇게 제청했다. 그것도 사실 진실게임의 양산으로 가더라고요. 대법원장은 만날 수가 없어서 했다는 거고 대통령실에서는 청와대에서는 서면으로 면담을 하지 않고 제출했다. 그래서 이거는 대통령 무시한 거다 이렇게 한 건데 그것도 진실 게임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1: 자 이게 이제 네. 논란을 보면 대통령은 대법원장이 제청했다고 해서 무조건 수용하고 국회에 임명 동의안을 넘겨야 하는 건가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분이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대통령은 국회에 임명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는 걸 넘어서 새 후보자를 다시 제청하라고 요구할 수는 있는 건가 여기에 대해서 또 의문을 던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규 대표 의견을 좀 들어보죠.
3: 이거는 그 어렵게 볼 게 아니라 네. 그동안에 대법원이라고 하는 사법부의 수장과 또 국회의 임명 동의, 그 대통령의 임명 이 세 가지 상권 분립을 조화롭게 하면서 대법관을 임명을 해온 게 우리 헌법의 정신이고 그동안의 관행이고 절차였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들어와가지고는 사실 윤석열 정권 때 임명이 된 조희대 대법원장인데 그때는 서면 제청 안 했습니다. 다 기존의 관례 그리고 삼권 분립에 입각 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문제를 안 일으켰는데 이재명 대통령 시절이 오니까 이제는 그냥 서면으로 넘기기를 한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있느냐. 결국 국회에서 부결될 게 너무나도 명백하게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임명할 수가 없는 국회 문턱도 못 넘으니까 대법관은 임명할 수가 없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의 핵심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부가 정치의 한복판으로 뛰어드는 것을 본인이 의도한 행위다. 전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 단일 행위만으로도 이거 정치 행위를 왜 하는 거지? 네. 이런 의구심들이 들 텐데 과거에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실은 대선에 개입했다라고 하는 정치 개입 논란이 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조희대 대법원 체제가 바람잘 날이 없다라는 게 전 지금 현실의 문제인 것이고 법원 노조도 사실 조희대 대법원장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0: 없다고 이미 수차례 논평을 낸 적도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전 결자의지 차원에서 전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법을 준수하든지 헌법을 준수하기 싫다면 전 그 자리에 더 있을 자격이 없는 거 아니냐 전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그러니까 이제 헌법상 대법원장이 협의 없이 재청해도 되는 거였다면 그간 그러면 왜 대법원장들은 대통령들과 협의 후에 대면 재청을 했던 것인가 이 질문도 저희가 던질 수 있는 거잖아요. 이석현 평론가 말씀 드릴게요.
2: 그러니까 이게 애초에 제도적으로 좀 회색지대 안에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해외 사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행정부가 대통령실이 다 하는 게 아니라 그 의회와 행정부가 좀 나눠서 이걸 임명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통은 대통령 마음대로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면 그러니까 그런 선례가 있는데 그 관례가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과 이재명 대통령 사이에서 깨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거 뭐 삼권 분립이 깨졌다고 주장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1: 네.
2: 그러니까 그렇게 치면 뭐 대법원장이 애초에 그냥 대법관 다 임명하면 되잖아요. 뭐하러 이렇게 갈등을 합니까?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22명 정도를 대법관을 더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임기 내. 그래서 이제 초기에 좀 삿바 싸움이 좀 들어간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대법원장 입장에서 내년 7월까지가 임기인데 그때까지 계속 버티시지 않을까 이 갈등이 잘 안 끝날 것 같다는 생각 드네요.
0: 저는 요 짧게만 보강하면 모든 권한에는 내재적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재청권이라고 해서 무제한으로 조희대 대법원장 마음대로 하라는 건 아닙니다. 우리 헌법은 대통령이 그냥 임명해도 된다 그것도 아니에요. 대법원장이 그 4명의 후보자 중에서 괜찮은 사람을 재청을 하면 그것이 국회에서 동의가 됐을 때 통과가 되면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권분립체제에서 상호 존중과 협의를 통해서 대법관을 임명하도록 지금 해놓은 것인데 제가 아까 문제 제기를 한 부분은 네. 재청권을 무제한으로 쓰고 있다.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2023년 12월부터 임기를 시작했는데 윤석열 정권 때와 지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자기 스스로 모순된 행동을 한다는 것이 좀 문제의 본질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신규 대표 계속 제기하시는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제 뭐 이석현 평론가는 사법부 구성에 주도권을 놓고 이제 헤게모니 싸움이 시작된 거다 이렇게 해석을 좀 해주고 계시고요. 근데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만 놓고 보면 왜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만 관례를 깨고 협의 없이 이렇게 서면 제청을 하는가? 이게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지명한 인물이고. 이례적 속도로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파기환송했고 계엄된 규탄 목소리도 안 냈고 뭐 이런 부분까지 지금 얘기가 되면서 대통령 패싱 서면 이게 더 논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3: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어쨌든 많은 국민들 또 찬성하는 국민도 있고 반대하는 국민도 있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모두가 반대하고 그런 시각을 볼 수 있겠지만 제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옹호해서 하는 발언 아니에요.
1: 네네.
3: 정말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싶은 시각인데 윤석열 정부 때의 태도와 지금의 태도가 다르다 하는 것도 그것도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일 수 있다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서면 제청도 어찌 됐든 계속 우리가 서면 제청 얘기하는데 대법원의 입장을 보면은 사실 그거는 진실 게임으로 가는 건 사실이에요. 그게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떠나서 누차 우리가 헌법으로 다시 돌아간다면은 결국은 재청권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저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 헌법에 또 법원 조직법에 대법원장이 혼자 재청하는 게 아니라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가 구성되는데 거기에 법무부 장관도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많은 구성원들이 들어가서 10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도 최소한 허수아비는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후보를 꾸렸고 거기에서 대법원장이 재청을 하는 거잖아요.
1: 네.
3: 그럼 그 사람들의 의견조차 사실은 우리는 지금 묵살하고 대법원장만 얘기하는 건데 저는 그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걸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도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 그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을 바꾸는 걸 가지고 사법개혁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현행에도 얘기한 것처럼 선임 대법관 법무부 장관이 들어가 있고 법학교수 회장이 들어가 있고
1: 네.
3: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이사장이 들어가 있고 일반 법관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국민들 세 사람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도대체 어떤 식으로 바꾸겠기에 이게 사법개혁의 마지막 퍼즐이다 주장할 수 있는 건지도 묻고 싶은 거잖아요.
4: 저는 이제 제도와 지금 일어나는 문제를 섞어서 얘기를 하고 계신데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이석현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는 뭐 국회를 통해서도 여러 가지 여론 수렴도 하고 전문가들 토론을 통해서 이제 보완해 가야 되는 것이고요. 다만 조희대 대법원장을 해서 일어나는 논란이 과연 제도상의 문제 때문인가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에서 끊임없이 일고 있는 것은 제도 미숙의 문제라기보다는 본인이 이런 논란이 정치적으로 파장이 일어날 걸 뻔히 알면서도 이런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 사실상 정치를 하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실제로 나쁜 정치를 하면서 혼란만 일으키고 있다는 비판을 저는 하고 싶은 것이고요. 두 번째 아까 민생 얘기를 하셨는데 물론 뭐 국민들 모두가 이 문제를 뭐 모를 수도 네네. 있습니다. 하지만 자 보십시오. 대법관 인선 절차가 이런 논란 때문에 계속 늦어지면 결국은

0: 보면 계속 이게 심리가 지연이 되잖아요. 안 그래도 맨날 우리가 사건 하나 뭐 대법원 거쳐가지고 결론 나는데 수년이 걸리고 사법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국민들 입장에서 힘든 상황인데 이런 피해가 결국은 또 국민에게 돌아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과연 이게 민생과 완전히 분리된 문제인가 그렇진 또 않다고 말씀드립니다.
1: 이게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몇 가지 논란들이 몇 개 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이제 추천이 무력화 시도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 법원 행정처장이 대법관 후보자들에게 전화해서 사퇴 여부 물은 거 이건 그럼 왜 했니 뭐 이런 얘기까지 있기 때문에 요것까지 더하면 논란이 좀 많아지는 것 같고 그러면 공식 입장 밝히겠다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제 어떻게 나올 것인가. 근데 내일 국회 법사위 현안질의 출석은 지금 거부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을 어떻게 보시는지 신규 변호사 말씀하실까요?
2: 근데 저는 이미 조희대 대법원장은 네. 법원의 대표의 자격이 없는 게 이미 정치적인 행동들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뭐 입장을 낸다고 하는데 예상을 좀 해보자면 계속 본인이 뭐 탄압받는다는 식으로 저는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참 부적절한 것이 대법원장이라는 직위는요. 사법부를 대표하는 분입니다. 그럼 지금도 평범하게 지금 법관의 역할 하면서 성실하게 일하는 판사들도 꽤 많이 있는데 그분들도 다 정치쟁점화의 한 목판에 끌어당기는 효과를 남는 거거든요. 예전부터 대한민국의 대법원장들은요. 사법부의 정치적 오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오얏나무 밑에서 가끔 매는 것도 안 했어요. 정치 오해받으니까. 근데 조희대 대법원장만 유독 정치적으로 오해를 받는 거를 피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정치적인 오해를 받고 싶어서 안 달란 것처럼 정치 한복판에 풍덩 온 게 지금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 그런 부분들은 아마 법원 구성원들 뭐 법원 노조나 판사들이나 아마 그분들도 상당한 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전 조희대 대법원장 이렇게 계속 하시면은 임기가 이제 채 1년도 안 남았는데 앞으로 굉장히 본인의 어떤 지위를 지키기가 좀 더 어려워질 것이다. 저 그렇게 봅니다.
3: 그러니까 오해를 불러일으킨 게 대해서는 할 말이 없을 거예요. 그게 대해서는 지당이 지적할 수도 있고 또 네. 조희대 대법원장도 저는 되돌아봐야 된다 생각해요. 그러한 논란을 오해를 안 일으키고도 스무스하게 할 수 있었을 텐데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국은 이게 진실이잖아요. 우리가 다 알려진 것처럼 청와대가 원하는 대법관이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서로 동의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사실 진실이잖아요. 핵심이고. 그렇다면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통령이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손봉기가 마음에 안 들면 마음에 안 든다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게 진실이잖아요, 솔직히.
4: 아니 근데
3: 그게 핵심이잖아요.
4: 네. 이견이 있으면 결국 그럼 누구 뜻에 따르냐는 결론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2: 양비론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3: 몸을 반.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이거 가지고 우리가
4: 당사자 해결이 안 되니까 이 얘기를 하고 있죠.
5: 몸을 반씩 갈라서 임명할 수 없습니다.
3: 그 추천면에 또 법무부 장관도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1: 다른 주제로 넘어갈게요. 근데 뭐 어떤 정권이든지 다들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테고 그 조율의 과정이 분명히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 조율이 안 되고 있다는 게 이제 수면으로 드러난 것이죠.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하고 지도부가 돌연 사퇴했단 말이죠. 이 얘기 좀 해보고 싶은데 이석현 평론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드는 게 있으신지 좀 궁금하고요.
4: 저도 그러니까 모릅니다.
1: 지금 들리는 얘기는 차기 총선 출마 지역 놓고 지도부가 이견 보여서다라는 얘기도 있고 누군가가 국민의힘 합류를 염두에 둬서 이런 거다 뭐 이런 해석도 있고요.
4: 지금 나오는 뭐 언론 보도 중에서는 이준석 대표의 쇄신안 이 쇄신안이 경기 남부로 현역 의원들이 좀 왔으면 좋겠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현역 의원들이 좀 거부한 것 같다. 뭐 요 안이 제일 뭐 유력하게 얘기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뭐 그 외에 무슨 합당설이니 뭐 민주당과의 합당설까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건 뭐 사실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준석 대표의 쇄신안이 이제 거부당한 겁니다.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평론가 입장에서는 개혁신당이 창당하는 일에 한 2년 반 됐는데 이준석 대표의 말빨이 안 먹혔던 적이 아마 거의 처음일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그동안의 여정에 대한 어떤 당내에 좀 평가가 좀 뼈아픈 평가가 있었다. 이렇게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민주당의 이준석 의원 영입설 또는 합당설이 돌기는 했습니다. 이게 일부 유튜버들이 제기를 한 건데 민주당 개혁신당 모두 전혀 사실 아니다라고 반발을 했습니다만 뭐 저는 상상이 안 되거든요. 전혜연 부원장님하고 신인규 대표님 들은 거 있으면 좀 말씀 좀 주십시오.
0: 아니 이제 보통 이런 걸 뇌피셜 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좀 네. 황당한 뉴스, 누군가가 상상력으로 지어낸 뉴스인데 저는 민주당 당원에서 상당히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아니 웬만해야지.
1: 아니 웬만해야지. 너는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네.
0: 넌 내게 모욕감. 아니 웬만해야죠. 웬만해야죠. 지난 대선 때 차마 입에 담기도 어려운 발언 기억나십니까? 어떻게 이런 정치인을 민주당에서 영입하거나 손을 잡을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준석 그 대표가 이끌던 개혁신당의 몰락은 이준석으로 만들어져서 이준석에게만 기대려던 정당이 저는 붕괴되는 과정이라고 봐요. 정당이 뚜렷한 가치와 철학을 갖고 있으면 지지자들이 그렇게 쉽게 붕괴되지 않습니다. 근데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참패한 요인은 도대체 개혁신당

0: 왜 찍어줘야 하며 이준석이란 정치인이 과연 더 이상 필요한가 유효한가에 대해서 국민들이 심판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리더십이 붕괴되고 정당이 실력이 없고 지지를 못 받아서 붕괴된 걸 민주당과 연관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1: 그럼 이런 설은 누가 무슨 근거로 퍼뜨리는 겁니까?
2: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뭐 완전 이거는 네네. 뭐 완전 그러니까 가짜 뉴스로 봐야 될 텐데 이런 말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을 제가 좀 이렇게 추정을 해보자면 이재명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어떤 중도 보수 확장의 움직임에 좀 이렇게 초를 치기 위한 전 하나의 어떤 이런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돌리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이것도 지금 확인은 어렵습니다만 이제 저희 하나의 생각을 말씀드리는 건데 결국은 지금 뭐 이런 썰썰들에 우리가 대응할 필요 없이 이준석이라고 하는 정치인이 그래도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꽤 오랜 시간 뉴스의 중심에 있었고 여러 가지 도전들을 본인 스스로 해본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이제 국민적 평가가 이제 끝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개혁신당이 한석 정도 기초의원 한석 당선시켰다고 네. 하는데 정당 지지율이나 성과면이나 앞으로 총선을 앞두고 이 당에 활로가 지금 없다라는 거는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실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도 본인이 대표직을 더 유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뭐 더 이상 이게 대안이 되지 못한다라는 그 아마 뭐 자괴감이나 여러 가지 생각 속에 전 사퇴를 했다고 네네. 보고 앞으로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은 미래가 좀 매우 어두운 건 사실이죠. 국민의힘에 돌아가자니 자기 자신들을 또 부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자강의 길을 가자니 활로가 없는 이런 딜레마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그 부분만 이제 남은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요. 천하람 직무대행이 내일 당 어떻게 최소를치 밝힌다고 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갈 거라고 보십니까? 뭐 이석현 평론가 말씀해 주시죠.
3: 뭐 당장은 각종 불화설을 좀 진화하고 네. 설설설들을 진화하고 앞으로 전당대회 잘 준비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지금 뭐 차기 지도부 얘기로는 뭐 조응천 전 의원님 뭐 이런 분들이 얘기는 돈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가짜 뉴스 퍼뜨리는 사람들 막 고소고발한다는 얘기도 막 있어가지고 말 조심해야겠는데 어쨌든 네. 향후에는 이제 국민의힘과의 어떤 연대나 합당 총선 앞두고는 그쪽으로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겠죠. 이재명 정부를 견제한다는 명분으로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사실 이거는 좀 돌아볼 필요가 있죠. 개혁신당이 그동안 했던 여정에 있어서 특히 지난 동탄 선거에서 동탄 시민들이 이준석 의원이 국민의힘으로 돌아가라고 한 표를 주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1: 이 정도라면 혹시 뭐 자진 해산이나 자연 소멸의 가능성도 있어 보이십니까?
3: 아, 그러진 않겠죠. 뭐. 모르겠습니다. 네.
1: 함부로 저희가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라.
3: 네, 그렇습니다.
1: 시간이 정말 얼마 안 남았는데 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 델리민주 명칭을 민주당 TV로 바꾼다고 하죠. 다음 달 1일 아침 7시에 첫 방송을 하고 방송이 자리 잡을 때까지 김민석 대표가 고정 출연한다라고 하는데 전혜연 전 부원장님하고 신인기 대표님은 출연 안 하시나요?
0: 뭐 이 부분에 대해서 함구를
1: 하셔가지고 아직은 함구입니까? 얘기하면 안 돼요?
0: 네, 많이 썰이 너무 많이 돌고 있는데요. 그 일각에서 자꾸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어떤 채널을 견제한다, 어떤 채널을 견제한다. 그러니까 사후적 결과로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델리민주를 이른바 민주당의 공식 채널로 이미 오랫동안 운영을 해왔어요.
1: 네.
0: 이 델리민주가 너무 일방적으로 그냥 당의 소식을 전달하는 기능밖에 없다. 좀 정책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이 약하다라는 비판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대폭 강화하는 차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김민석 대표가 고정 출연하는 것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데 일단 새로운 지도부에서 어떤 길을 갈지 당원들이 궁금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대표가 나서서 또 당원들에게 소상히 우리 표현으로 보고한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당원들께 보고하는 자료 저는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1: 매블쇼 메인 작가팀 뭐 투입됐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친하시잖아요.
2: 아니 그러니까
1: 출연은 안 하세요?
2: 아니 뭐 저는 뭐 출연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이 없는 상황인데
1: 네.
2: 결국에는 민주당 TV라는 게 전 하나의 어떤 좋은 플랫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기대를 좀 갖고 있고요. 아무래도 정보를 어느 한 곳에서 독점적으로 유통시키는 것보다는 좀 다각화해서 많은 분들께 선택권을 드리는 게 더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좋은 취지로 해 나간다면 뭐 나름의 소기의 성과가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인규 대표의 민주당 TV 출연을 바라고 계십니다.
2: 아니 수배가 오면 나가는 네. 거고.
1: 저희 유튜브에서 네 분과 조금 더 얘기 나누겠습니다.
4: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하루 한 번 챙겨요. 잠시 따 데이팩
5: 건강해.
4: 하루 한 번 전해요. 잠시 따 데이팩 사랑해.
5: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 따 데이팩.
4: 하루 한 번 데이팩. 잠시 따 데이팩.
5: 건강기능식품.
6: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화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현아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3: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4: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5: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4: 문서 재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5: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4: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5: 제조원
6: 현대 오피스 샤브올데이.
7: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8: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0: 기준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생방송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 오늘 3부는 제법 알려드립니다 준비되어 있고요. 4부는 세상의 모든 지식 알려드리는 세모지 코너 있습니다. 3부 전까지 유튜브에서 네 분과 정치 얘기 조금 더 나누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2: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감염내과 이형돈 과장입니다.
3: 감기가 좀 오래가네 하고 그냥 넘기신 적이 있으시죠? 폐렴은 감기와 증상이 비슷해 초기에는 알아차리기 어렵지만 치료 시기를 놓치면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폐렴의 대표적인 증상은 고열과 기침, 호흡곤란입니다. 감기약을 복용해도 일주일 이상 고열이나 누런 가래를 동반한 기침이 계속되거나 숨이 차고 가슴 통증이 나타난다면 폐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은 기침이나 발열 없이 기운이 없거나 식사를 잘하지 못하는 증상만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폐렴 예방을 위해서는 외출 후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는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키고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감염내과 이형돈 과장이었습니다.

0: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0: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1: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2: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3: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7시 뉴스입니다. 네팔 대홍수 발생 닷새째로 접어든 가운데 확인된 사망 실종자가 3,700명을 넘었습니다. 대홍수 이후 새롭게 만들어진 자연댐의 추가 붕괴 우려도 여전합니다. 정병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5: 홍수가 휩쓸고 간 마을에서 중장비가 쉴 새 없이 진흙을 파내고 잔해를 치웁니다. 구조물

0: 더 큰 호수까지 확인되면서 중국과 네팔 당국은 실시간 감시와 모니터링을 통해 2차 홍수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네팔 정부는 이번 대홍수 피해 복구에 나라 전체 경제 규모의 10%에 가까운 약 7조 원이 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MBC 뉴스 정병화입니다.
1: 네팔 당국은 현지 시간 30일 오전 이번 홍수로 최소 734명이 숨졌다고 밝혔는데 티베트 지역 희생자 16명을 포함하면 전체 사망자는 75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실종자 수는 네팔 지역이 2,498명, 중국 티베트가 546명으로 모두 3,044명이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팔 대홍수로 실종된 회사 직원의 가족들이 정부와 기업을 향해 더 신속하고 적극적인 수색에 나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실종 직원 중 한 명인 김모 씨의 가족들은 오늘 경기 성남시 분당 두산타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골든타임이 완전히 지났다며 헬기를 한 번이라도 더 띄워달라, 조금이라도 많이 떠서 생존에 있다면 구조 요청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현지에 파견된 정부와 기업 대응팀이 네팔 측과 협의해 발전소 댐 근처 비행 제한을 해제하고 지상군 구조대를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팔 대홍수 발생 나흘째인 현지 시간 30일 피해 지역의 강물 수위가 다시 높아져 네팔 당국이 구조대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AFP 통신은 네팔 재난관리청이 오전 7시 20분 경보를 발령하고 네팔 중부 라수아 지역 보테 코시강의 유량이 더욱 불어났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공지했습니다. 재난관리청은 수색 및 구조, 구호 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과 강변 지역의 주민, 라수아, 누아코트, 다딩, 치투안 등 피해 지역의 모두는 각별히 주의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네팔과 함께 홍수 피해를 당한 중국 티베트 지역에 재차 산사태로 새로운 자연댐 호수가 생기면서 구조대원들이 안전지대로 대피했습니다. 중국 CCTV는 기존에 주시하던 자연댐 호수에서 약 2.8km 떨어진 지점에서 또다시 산사태가 발생했고 그 결과 새로운 자연댐이 만들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어제 저녁 현장에 배치된 감시 드론이 이를 감지하면서 인근 지릉 지역에 배치된 구조 인력이 더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부총리와 법무, 국방부 장관 등 장관 후보자 6명을 한꺼번에 교체하는 대규모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청와대는 국민이 체감할 변화를 더 빠르게 끌어내기 위한 실력 중심 인사라고 설명했습니다. 홍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이 새 경제사령탑으로 이영일 현 재정경제부 1차관을 발탁했습니다. 청와대는 이 후보자가 중동발 고유가에 맞서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을 주도하는 등 실행 역량을 입증했다며 경제지표의 개선을 국민 삶의 변화로 연결할 적임자라고 설명했습니다. 주택공급을 책임질 국토교통부 장관에는 홍지선 현 국토부 2차관을 지명했습니다. 홍 후보자는 주택정책 전문가로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법무부 장관에는 판사 출신으로 국회 법사위 간사를 맡고 있는 민주당 김승원 의원을, 국방부 장관에는 사성 장군 출신인 강신철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발탁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는 민주당 이소영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또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을 지명한 데 이어 조국혁신당 이혜민 의원은 대통령실 AI 미래기획수석에 내정됐습니다. 청와대는 소속 정당보다 실력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았다고 강조했습니다. AI 정책 라인도 재편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부산에 출마했던 하정우 전 AI 미래기획수석을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에 다시 기용했고, 신설되는 가칭 메가프로젝트 보좌관에는 이원주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을 내정했습니다. 김경수 전 지방시대위원장도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으로 위촉해 국회와 지역을 잇는 역할을 맡겼습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1: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을 지명하는 등 6개 부처 개각을 단행한 데 대해 집권 2년차 국정기조가 오직 공소 취소임을 확인한 국정 테러 개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 김 의원은 소위 공소 취소 모임 공동대표

0: 대표를 맡았던 인물이라며 결국 본인 재판 취소에 총대를 맬 법무장관을 낙점한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공소 취소 전격전 돌입 선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납북자 가족들이 납북자들의 생사 확인과 무사 귀환을 촉구하며 정부와 북한에 적극적인 문제 해결을 호소했습니다. 전후 납북자 피해가족 연합회와 납북자 가족 모임은 오늘 강원 양양군 현북면 해남 어빈 위령탑에서 납북자 516명 무사 귀환제를 열고 납북자들의 생사 확인과 송환을 촉구했습니다. 2024년 10월부터 대북전단 살포 행사를 이어온 이들은 지난해 7월 전단 살포를 공식 중단했습니다. 이후 약 1년 만인 오늘 전단 살포 대신 납북자들의 무사 귀환을 기원하는 귀환제를 열었습니다. 제주 실종신고 허위종결사건 피의자 A경장 한 명이 자체 종결한 실종사건이 제주도 내 총 성인 실종 접수건의 약 30%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청이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에게 제출한 실종신고 및 실종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A경장이 제주 서부경찰서 실종팀에 근무한 지난해 3월부터 올해 7월 말까지 약 1년 4개월간 제주에서 총 1,048건의 성인 실종사건이 접수됐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도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내륙 산지, 대전, 세종, 충남과 충북 등에는 시간당 20에서 30mm의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저녁쯤 대부분 그칠 전망입니다. 무더위도 계속되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7.3도입니다. MBC 7시 뉴스 마칩니다.
1: MBC 안녕하십니까.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의회 초대의장 송용곤입니다. 새로운 시작에는 하나 된 힘이 필요합니다. 전남광주가 함께 열어갈 통합의 시대. 소통과 공감, 책임과 신뢰의 우정으로 320만 특별시민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2: 대한민국의 미래가 전남 광주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AI와 신재생 에너지, 우주항공과 바이오 헬스, 800조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까지 AI 시대,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모두가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역의 인재들이 대혁신 시대의 주인공입니다. 지역에서 배우고 성장하며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인재를 지역대학이 함께 키우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 광주지역대학교 총장협의회와 앵커 사업단이 함께합니다.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7시 10분입니다.
5: 세상을 크게 보는 눈.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
6: 유튜브 생중계로도 함께하고 있는 생방송 김치영의 뉴스하이킥 3부 문을 열었습니다. 3부 제법 알려드립니다에서는 104일 만에 실종됐던 장민환 씨의 시신은 찾았지만 여전히 경찰의 허위 종결에 많은 의문이 남아있는데요. 이 사건과 함께 이번에는 중국인이 중국인을 살해하고 전국의 시신을 유기한 충격적인 사건이 또 벌어졌습니다. 김진희 변호사와 법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4부 세상의 모든 지식을 알려드리는 세모지에서는 네팔 대홍수로 인해 대규모 사상 피해가 발생했는데 기후위기가 우리에게 울리고 있는 경고음은 대체 무엇인지 기후 전문가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과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의견 계속 받고 있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번호 샵 8001번 무료인 스마트라디오 미니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유튜브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팀앱 대리.
1: 안녕하십니까? 3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송상교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집단수용시설과 해외입양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등 과거사 진실을 밝히기 위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진실규명은 피해자 명예로 회복하고 우리 사회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2028년 2월 25일까지 진실화해위원회로 신청해 주십시오. 문의사항은 02-3393-9700으로 전화 주십시오.
2: 한 주간 뜨거운 이슈에 관한 법률 상식을 제대로 알려드리는 제법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김진희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3: 안녕하세요.
2: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는데 오늘도 좀 더 자세히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제주에서 실종됐던 장미란 씨가 결국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3: 네, 그렇습니다. 지난 5월 12일 밤 숙소를 나선 뒤 자취를 감춘 장미란 씨가 실종 104일 만에 제주시 한림읍의 한 야자수 농장에서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시신은 이미 부패가 상당히 진행돼서 백골화된 상태였고요. 네네. 그리고 실종 당시 입었던 옷을 그대로 입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장 씨가 장기 투숙했던 펜션에서는 걸어서 10분, 그리고 직선 거리로는 불과 400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2: 네, 이제 가장 많이들 의문을 제기하는 게 이 부경장이라는
3: 네,
2: 사람.
3: 그쵸.
2: 이 사람의 행적이에요. 대체 왜 계속해서 이런 거짓말을 반복했을까 하지 않습니까?
3: 일단은 그동안 이 부경장은요, 실종자와 통화를 한 게 맞다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해왔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경찰이 통화 내역 등을 이제 확보한 증거를 제시를 하니까 그제서야 실종자와 통화했다는 거는 거짓말이었다, 이렇게 그제서야 이제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뭐 수사기관에서 아니면 또 이제 행정조직에서 공문서를 조작을 할 때는 대부분 명확한 목적이 존재를 하겠죠, 상식적으로. 예를 들면은 뭐 처벌을 피하려고 한다던가, 아니면 뭐 실적을 올리려고 한다던가, 아니면 불법적인 대가를 받는 경우라든가, 이런 어떤 목적이 존재하는 게 일반적인데, 지금 부경장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범죄 동기 구조에 들어맞지가 않습니다.
2: 네.
3: 그러니까 이제 실종 사건을 종결을 안 하고 그냥 수색 중으로 둔다고 해서 이 부경장에 뭔가 처벌을 받는다거나 불이익이 바로 생기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부경장은 장 씨를 교통사망사고 이제로 처리를 해서 기록을 삭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건을 교통사고 사망이나 본인 요 네. 총에 의한 종결로 허위 조작하는 행위는 나중에 실종자가 시신으로 발견되거나 재신고가 들어왔을 때 이 거짓말이 적발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위험한 거짓말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걸 왜 했을까,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면 뭐 추정 가능한 시나리오가 이제 몇 개 있습니다.
2: 네.
3: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는 만성화된 업무 회피랑 삐뚤어진 통제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성인 실종 신고 대부분은 단순히 가출이나 자진 신고, 자진 귀가로 이제 끝난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 사람도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0: 신호가 있었던 인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 과부하와 개인적 문제가 겹치면서 정상적인 업무 수행 능력이 마비된 상태에서 전산을 조작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경찰관이 수색 인력을 철수시키고 또 다른 수사관조차 이제 수사를 제대로 못하게끔 전산을 조작을 하는 행위는 단순히 뭐 귀찮아서 그랬다라고 네. 하기에는 설명이 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문이 많이 남습니다.
1: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건 이제 장민환 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는 건데 네. 지금 명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경찰 쪽에서는 타살을 의심할 만한 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그렇다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이유도 지금 마땅치 않아 보이는 거고요. 네. 지금 정황이나 상황을 보면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0: 일단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요. 네. 그 시신의 뭐 골절이라든가 아니면 목을 매서 숨진 것으로 추정한 이런 경찰의 판단은 수사 원칙이라든가 뭐 검증에 비춰볼 때 성급하다 이런 지적을 피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기는 합니다. 시신은 이제 3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여름철에 그것도 이제 야외에 방치돼 있었기 때문에 부패가 너무 심하게 진행이 됐고요. 네. 그래서 이제 연조직이라든가 장기가 모두 소실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뭐 생전에 목이 눌렸는지 아니면 뭐 약물이 투여가 됐는지 아니면 타인에 의해서 물리적 타격을 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구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입니다.
1: 네.
0: 그리고 이제 법의학에서 말하는 목을 매서 숨진 형태라는 것은 스스로 목을 매서 실제로 숨지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타살을 한 다음에 이거를 이제 자살로 위장하기 위해서 매달린 경우도 당연히 있거든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느 가능성인지 좀 알 수는 없는데 이렇게 부패가 진행된 시신에서 타살 후에 위장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를 하려면 이 잔여 조직에 대한 정밀 감식이나 유류품 뭐 이런 어떤 증거 분석이 필수적인 상황인데 지금 그게 어려운 상황이라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장 씨의 남자친구를 비롯한 유족 측은 이제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을 강하게 부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실종 당일까지도 목숨을 끊을 만한 징후나 이유가 전혀 없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 유서도 사실 발견이 되지 않았거든요.
1: 네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에서는 정밀 부검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이 사인을 단정짓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부실 수사의 책임을 축소하려는 의도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좀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요. 뭐 여러 가지 의혹들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장민환 씨의 시신이 발견된 장소가 일반적인 접근이 조금 힘든 카나리아 야자수 농장이었다라는 거잖아요. 네. 줄기가 매끄럽고 높은데 단단하고 뾰족한 가시 모양의 가지들이 있어서 이게 일반인이 한밤중에 들어가서 뭐 휴대폰 조명 켜고 스스로 뭐 숲을 헤치고 들어가서 여기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또 한다는 것 자체가 좀 힘든 거 아니야? 이런 말씀들 그쵸. 많이 하세요.
0: 그 말씀하신 것처럼 네. 상식에 부합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정황상으로 네네. 봤을 때 왜냐하면 이런 장소적 특성 때문에 제3자에 의한 시신 유기라든가 아니면 현장 조작 가능성이 굉장히 의심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장소에서 사실은 사고나 범죄가 발생을 했는데 인적이 드물고 수풀이 우겨져서 발견하기 어려운 이곳으로 시신이 옮겨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망 장소를 둘러싼 의문을 풀기 위해서는 이 현장의 지형적 조건에 대한 재구성과 함께 시신의 의류나 신발에 남은 흙 이런 어떤 농장의 것과 정확히 일치하는지 정밀 대조까지 이루어져야 됩니다만 이 부분 역시 초동 수사가 무산되면서 현장 보존이 되지가 않아서 지금 검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1: 보통 이제 수사할 때 실종 당일날 누구 만났는지 누구랑 통화했는지 이런 거 먼저 조사하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CCTV까지 다 자동 삭제된 상황이라고 하면 이거 이제 어떻게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0: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실종 당일 장 씨 이동 경로라든가 네. 제3자 개입 여부 자체가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실종 당일 밤에 이제 숙소를 나서서 CCTV 카메라에 잡힌 모습을 마지막으로 행적이 끊긴 겁니다. 그래서 그가 숙소를 나선 뒤에 야자수 농장까지 이르기까지 누구를 만났고 어떻게 이동을 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전혀 확인이 안 되는 것인데 실종 직후 장 씨의 휴대전화 신호는 숙소에서 1.5km 떨어진 한림항 인근에서 잡혔습니다. 그리고 이 휴대전화 전원은 사건을 종결한 다음날 오전까지 켜져 있었기 때문에
1: 네.
0: 신고 접수 직후에 이 기지구 추적과 함께 주변 CCTV를 확보를 했다면 사실상 동선 확보는 가능했던 것이죠. 이제 전원이 늦게 꺼졌으니까. 그런데 이제 부경장이 사건을 허위 종결하면서 이런 모둑 수색이라든가 영상 확보가 어렵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유족들의 항의로 두 달이 지난 7월에서야 재수사가 시작이 됐을 때는 이미 CCTV 보관기 보통 30일

0: 이기 때문에 다 삭제가 돼버린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으로서는 실종 당일의 진실을 증명해줄 만한 물적 증거가 경찰 때문에 소멸을 해버린 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이렇게 사망을 했는지를 밝히려면 네. 누구가 개입이 됐는지를 확인을 해야 하는데 지금 이런 것은 그 포렌식을 통해서 휴대전화 복구 기록 이곳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1: 그러다 보니까 이제 셀프 수사 종결이 단독 범행이 아닐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는 것 같고요.
0: 네.
1: 그러면 단순한 이게 지휘 감독 소홀이었을까? 아니면 미제 사건 건수를 줄이기 위한 조직적인 묵인인가?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0: 그 실종 사건이 이제 전산망에서 종결이 되거나 삭제가 되려고 하면
1: 네.
0: 그 내부 결제 절차를 거치는 것이 정상이거든요. 근데 지금 확인된 걸로 보면 이 장미란 씨 사건 이후에 실종 신고 50일 만에 주검으로 발견됐던 60대 박모 씨의 경우에 뭐 실제로 이제 112 신고가 됐고 그 다음 날에 이제 부경장 계정으로 사건이 해제 처리가 되고 그 이후에 112 시스템에서 상급자 결제를 거친 다음에 최종 종결이 됐습니다.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프로파일링 시스템상 해제가 되는 거는 부경장이 단독으로 처리를 하기는 했지만 112 시스템에서 사건 종결하는 과정에서는 상급자 결제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이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 경찰 지휘부는 이 경장이 임의로 사건을 종결을 했고 팀장이나 과장 등 상급자 결제는 없었다라는 취지로 설명을 한 것이 있는데 이것과 사실은 배치되는 부분입니다. 상급자 결제가 필요하다는 거죠.
1: 네.
0: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이 부경장 같은 경우에는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사유를 허위로 입력해서 관리 목록에서 제외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휘 라인인 뭐 네. 팀장이라든가 형사과 과장, 경찰서장은 수개월 동안 단 한 번도 대면 확인이나 아니면 뭐 통화 내역 제출이라든가 이런 거 요구를 한 번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은 전현직 서장을 포함한 지휘 라인 4명에 대해서 대기 발령 조치가 됐고 감찰에도 착수가 된 상황입니다.
1: 이 사건 이후에 이 비슷한 것들이 좀 확대되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대구에서도
0: 네.
1: 2년간 종결 실종 사건이 13,000건이라고 해서 전수점검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0: 네.
1: 부경정과 나머지 지휘 라인은 어떤 법적 처벌을 그럼 더 받게 되는 거예요?
0: 일단은 내부적 징계는 당연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뭐 파면이라든가 해임이라든가 이런 중징계는 당연히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일단 형사처벌에 관해서 살펴보면 부경장 같은 경우에도 특별 어떤 정당한 사유 없이 의도적으로 직무 포기하거나 거부했기 때문에 직무유기죄에 해당하고요.
1: 네.
0: 그리고 이제 허위로 이제 종결 처리를 해서 전산 시스템에 입력을 했기 때문에 공전자 기록 위작도 그리고 이제 동행사죄 이거에도 해당하고 다른 어떤 실 실종 업무를 방해했기 때문에 공무집행 방해죄도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결제 라인들도 마찬가지예요.
1: 네네.
0: 본인들도 사실 이거를 그냥 이렇게 처리하는 것에서 묵인을 하고 그냥 방조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직무유기죄 성립을 하고 그다음에 공전자 기록 위작 및 동행사죄 모두 다 성립합니다.
1: 그런데 끔찍한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중국인 대학 강사 정모 씨 중국인 유학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서 이 여러 지역에 또 유기까지 했다는 거잖아요.
0: 네, 그렇습니다. 이 정 씨는요. 지난 20일 경산시 하양읍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20대 중국인 여성 유학생 A 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여러 지역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정 씨가 강사로 일했던 대학의 유학생으로 알려졌는데 정 씨는 경찰 조사에서 A 씨와 연인 사이였고 결혼을 요구해서 다투다 범행을 했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만 주변에서는 정 씨가 그 A 씨를 일방적으로 따라다녔다 라는 진술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단 경찰에서는 휴대전화 분석이라든가 주변인 조사를 통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정 씨는 이렇게 범행을 한 이후에 A 씨 행적을 위장하고 직접 실종 신고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실제로 이 범행을 한 사람 네네. 같은 경우에는 CCTV에 이제 여장한 정 씨가 건물을 빠져나오는 장면이 찍혔으니까 이거 일부러 여장을 하고 이렇게 택시로 동대구역까지 간 다음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남성 옷과 신발로 갈아 신었습니다. 그리고 A 씨의 휴대전화도 들고 나가서 역 주변에서 전원을 껐고요. 이렇게 정 씨는 A 씨가 살아있는 것처럼 행적을 꾸민 뒤에 경찰에 직접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은 25일 정 씨를 붙잡았고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는데요. 적용된 혐의는 살인 그리고 위계에 네. 의한 공무집행 방해 이렇게 두 가지 혐의가 적용이 됐습니다. 경찰은 정 씨가 시신을 경산 하양과 경주, 경기 군포 등 여러 곳에 유기했다고 진술을 했기 때문에 행방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0: 내에서도 한국 경찰에다가 좀 빨리 수사해달라, 그리고 이제 엄벌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형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이제 폐지국인 거죠. 아시다시피 실제로 이제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중국은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 엄벌을 하려면 중국에 이제 가야지만, 송환이 돼야지만 엄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국 측에서는 지금 이런 것들을 굉장히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1: 짧게 이 얘기도 듣겠습니다. 영화 오디세이가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영화 티켓 한 장에 35만 원짜리 암표까지 나왔다면서요?
0: 네. 그 일단은 지금 이제 그 암표 거래가 너무 많다 보니까는요, 공영법 시행령이나 뭐 이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매 목적으로 최초 판매자가 정한 구매 절차를 우회하거나 방해해서 입장권을 확보를 하면 부정행위로 돼서 지금 같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요. 그리고 판매 액수에 따라서는 판매 금액의 2배에서 최대 50배까지 차등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극장에서도 이제 4매까지로 제한한답니다. 지금까지 김진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오늘도 저마다의 자리에서 힘을 내는 사람들. 하루하루 웃으며 버텨보지만 힘든 날도 있습니다.
1: 가게 문을 열었는데 손님이 없으면 참 힘들죠.
0: 그렇지만 한번 해보는 마음.
2: 처음엔 온라인 판매가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그래도 한번 해봤어요.
0: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서 가능한 일.
3: 촬영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장비를 같이 써면서 해보니까 감이 오더라고요.
0: 그 따뜻한 한마디에 다시 힘을 내봅니다.
4: 다시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싶어요.
0: 그 순간들이 모여 소상공인의 웃음이 됩니다. 소담스퀘어와 함께하는 소상공인 흐흐흐 캠페인.
4: 소담스퀘어 전남.
1: 소담스퀘어 전남.
2: 소담스퀘어 전남.
5: 소담스퀘어 전남.
0: 961만 소상공인이 모두 웃을 때까지 소담스퀘어 전남.
6: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7: 가장 쉬운 것보다 쉬운 분야부터 자체적으로 하나 이렇게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8: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9: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6: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10: 전국 탑지으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6: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11: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12: 호우 경보 지역이 계속 달라지고 있는데 지금은 전남 보성과 광양, 순천에 호우 경보가 발효 중이고요. 경남 사천과 양산, 밀양, 경북 청도와 경주시 남부, 서부, 울산 동부와 서부, 전남 고흥과 곡성 남부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또 밤사이 많은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충청에는 호우예비특보가 발표됐습니다. 남부지역의 비는 내일 밤까지, 중부지역은 모레 오전까지 비가 내리다 그치겠고요. 남부지방은 비가 내려도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이번 주에 기온이 점차 내려가면서 더위는 조금씩 누그러지겠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으로 양지 부근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어 혼잡합니다. 김유정입니다.
11: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주말에도 뉴스는 계속된다. 김지영의 뉴스 하이킥.
1: 일요일 저녁 세상의 모든 지식과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세모지. 오늘은 기상청 대변인을 지낸 기후 전문가 김승배 한국 자연재난협회 본부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1: 네. 저희가 이제 그 본부장님 모신 게 네. 네팔에서 있었던 대홍수를 네. 보면서 요즘 기후재난 문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보고자 네. 요청을 드렸는데요. 일단 우리가 보통 자연재난이라고 하면 어떤 기준 같은 게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걸 이제 자연재난으로 분류를 하나요?
2: 그렇습니다. 재난에는 네. 우리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을 합니다. 사회재난은 어떤 그 인간이 만든 그러니까 네. 사람의 활동, 사회 시스템의 어떤 그런 실수, 실패 이런 걸로 인한 피해. 그러니까 성수대교가 무너진다거나
1: 아,
2: 공사 아파트 현장이 붕괴된다거나 대형 화재, 물류창고가 화재가 난다거나 수학여행 가는 배가 전복된다거나 자, 이런 유형의 사회 재난이라고 하고요. 자연재난은 자연현상이 네네. 우리 인간에게 어떤 피해를 미치는 그러니까 인명과 재산에 영향을 줄 때 자연재난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보면 지구 그 지질이나 지구 물리 재난 그러니까 네. 지진 같은 거 화산 활동 또는 산사태
1: 네.
2: 암벽 붕괴 쓰나미 그런 그다음에 우리가 막 익숙한 지진 기상 수문 재난이 있습니다. 태풍이 되거나 집중호우 홍수 가뭄 폭염 한파 뭐 이런 폭풍의 일 또 산불, 생태 관련 네네. 재난 이래서 중요한 거는 자연현상 자체와 재난은 다른 겁니다. 그럼 예를 들면 산사태가 사람이 없는 산에서 대형 산사태가 났습니다. 그래서 피해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연재난으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번에 그 네팔에 큰 그런 암석 그 빙하가 무너졌는데 인명피해가 없고 마을을 덮치거나 이런 피해가 없었으면 재난이 아닌 거죠. 그냥 하나의 자연현상인 거죠.
1: 어쨌든 그러면 이번에 네팔과 중국에 이제 대홍수로 엄청난 피해도 있고 인명피해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대홍수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이게 비가 엄청나게 많이 내려서 네. 만들어진 피해는 아니란 말이에요. 네. 산사태가 먼저 일어나서 이게 이제 홍수를 일으켰다 이렇게 분석을 많이 하고 있는데 빙하하고 암석이 한꺼번에 무너진 게 직접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네. 건가요?
2: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네.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홍수, 홍수라는 표현을 썼는데 일반적인 홍수와 완전히 다른 형태입니다. 네네. 물이 많이 흘러가서 그런 피해가 난 게 아니고 처음에 시발점이 얼음과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았습니다.
1: 네.
2: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홍수는 비가 넘쳐서
1: 비가 와야죠.
2: 네.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암석과 빙하,
1: 네.
2: 그 히말라야 급경사 지역인데 한 뭐 최고 높은 데는 8,864m인가 그러잖아요. 이번 사고가 난 데 사고 첫 발생하는 곳이 한 5,200m 정도 상공인데 비가 아닌 암석과 빙하가
1: 네네.
2: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 암석이 그 5,200m에 버티고 있었던 근본적인 원인은 암석과 암석을 이렇게 이어주는 접착체 역할을 하는 게 얼음이었거든요.
1: 네.
2: 얼어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게 녹은 거죠. 그래서 무너졌고 네팔 그 정부는 그 지역에서 히말라야에서 그런 그 막혔던 자연 호수가 넘쳐서 홍수가 날 것이다라는 건 뭐 크고 작은 건 여러 차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예상을 뒤넘은 거죠.
1: 그 정도까지는 생각을
2: 그 높이
1: 못했던,
2: 매달려 네. 있던 거대한 면적으로 따지면 한 0.2 제곱킬로미터.
1: 네.
2: 1000m가 1 제곱킬로미터인데 거기다 0.2 곱하면 한 20만 제곱미터.
1: 네네.
2: 이걸 우리가 익숙한 평수로 환산해 보면 한 6만 500평. 그 규모가 그냥 뚝 떨어진 거죠. 그래서 그게 떨어지니까 그냥 토성류라고 해서 물이 아닌

0: 흙과 돌이 물처럼 흘러내리는 그걸 토성류라고 하는데 네네. 그게 내려가다가 이제 어디에 걸려서 막히죠. 그 막혀서 이제 그 뚝을 이루고 그런 뚝을 모레인 댐이라고 그러는데 네. 콘크리트로 만든 댐이 아니죠. 거기에 이제 물이 차기 시작하고 그게 이제 넘치는 거죠. 그런 그래서 그렇게 많은 그 비인데 한 100km 정도까지 네. 맨 처음에는 흙과 바위였지만 나중에는 이제 물까지 흙까지. 그래서 홍수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은데 어마어마한 영상으로 보면 정말
1: 그러니까요.
0: 영화에서나 보는
1: 비현실적인 네네. 장면이어서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네. 정말로 이게 CG로 만들어진 건가 진짠가 막 이렇게 의심할 정도였거든요. 네. 이게 시속 180km 30분 만에 수위가 9m까지 상승했다라고 하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르는 홍수하고 비교하면 어느 정도 급인지도 궁금해요.
0: 시속 네. 30분. 그러니까 단순한 물 질량보다 네. 이번에 흙과
1: 토성류라고 말씀하시죠.
0: 네. 물이 섞인 나중에 그건 질량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더 무거운 것일수록 속도가 빨라지죠. 저 가속도가 더 높아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프로야구 선수 시속 150km 던지면 강속구를 던진다고 하죠. 네네네. 굉장히 강한 시속 180km면 초속 50m입니다. 1초에 50m를 가니까 피할 수 없죠. 그 정도로 강한 그런 그 홍수인데 네네. 일반 홍수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런 홍수인데 그 30분 만에 좁은 계곡인데 9m의 물이 높아졌습니다. 30분 만에. 그러면 어마어마한 양의 물이 그 물로 계산하면 한 200억 톤. 그러니까 올림픽 수영장 경기장 네. 8,000m분의 물이 확 한꺼번에 쏟아지니까 수위가 30분 만에 9m 올라간다는 얘기는 어마어마한 그 물이 내려갔다. 그러니까 물과 흙과 바위가 섞인 게 흘러내려갔습니다. 시속 180km면 뭐 그거 보고서 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1: 상황은 아니다.
0: 다만 이제 피한다는 건 뭐냐면 네. 아 이런 붕괴 조짐이 있다. 하루 전날 또는 한 시간 전에 네. 예상을 해서 대피하시오 하지 않는 한 그 내려오는 걸 보고 대피할 수는 없는 그런 속도라고 봅니다.
1: 이제 뭐 장면들도 많이 보셨을 테고 네. 영상도 확인을 하셨을 테니까 문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걸 빙하 쓰나미 뭐 이렇게 표현할 네네. 수도 있겠는데요. 이런 돌발적인 재해가 비슷한 위험 지역이 이쪽 네팔 지역 말고 다른 데들도 있는 거예요?
0: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만년설 그러는데 계속 그 고산지대는 눈이 네네. 많이 내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히말라야 티베트 외에도 안데스 산맥 또는 네. 알래스카, 캐나다 그 서부 알프스, 네. 그다음에 뭐 그 아이슬란드, 그다음에 북극권 이런데 그 빙하들이 있는 지역에서는 뭐 이런 발생할 수 있는데 문제는 히말라야의 그 어떤 그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온 상승률이 네. 그 어느 지역보다도 이제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워낙 경사지가 다른 지역보다도 지금 제가 언급한 그 산들이 다 그 경사질이 급한데 네. 이 지역에서 그 가파른 산 뭐 빙하와 영구 동토 불안정한 안반 그리고 계곡에 형성된 그 자연적인 호수 언세코라고 그래서 막힐 언 막힐 색 호수호 네. 뭐가 막혀서 물이 흘러가지 않고 그런 호수가 형성되는 걸 언세코라고 하거든요.
1: 네네.
0: 빙하 때문에 생긴 호수를 빙하호라고 하는데 그중에서 막혀서 생긴 호수를 언세코라고 하는데 그런 곳들이 지금 그 지역에 히말라야에 많이 있거든요. 위성에서 보면 그래서 개수가 몇 개다 이런 얘기들을 하던데 그런 면에서 그래서 언제든지 또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그 만년설이 있고 네. 빙하가 있는 지역들은 지구 온난화로 얼음이 녹기 때문에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큰 문제인데 이번을 계기로 이제 그런 네. 어떤 예상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1: 그러면 이번 재난은 근본적인 원인을 우리가 기후 위기에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럼 기후 위기가 앞으로 고산지대의 불안정성을 더 높이는 거다라고 하는 게 맞습니까?
0: 그러니까는 이제 네. 단정적으로 기후 위기다라고는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근본 원인이 제공된 게 지구 온난화로 얼음이 녹았거든요. 빙하가 네네. 녹았기 때문에 그 단순한 어떤 그 원인을 기후 변화로 이렇게 몰아가기보다는 아 장기적으로 그런 따뜻해진 게 지구가 따뜻해진 게 이런 현상을

0: 불러왔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다 네네. 연구가 또 수행이 되겠지만 기후 변화 때문에 고산지대의 기본적인 그런 그 구조가 바뀌고 있습니다. 저 빙하가 얇아지고 있고 영구 동토가 녹고 있고 또는 암석 틈을 붙잡고 있던 얼음이 사라지면서
1: 네.
0: 그 경사면이 안전성이 지금 떨어집니다. 그것 때문에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이제 폭염이나 집중호우 같은 그런 극한 현상이 겹치면 붕괴 가능성은 훨씬 높아지는 거죠. 이 지금 이 지역이 6월부터 9월까지가 우기입니다.
1: 네.
0: 밑에 남쪽의 인도양으로부터 또는 벵갈만으로부터 고온다습한 수증기들이 높은 8,000m급의 히말라야에 부딪혀서
1: 네.
0: 우리나라 동해안에서 바람 동풍이 불면 태백산맥에 부딪혀서 영동지방에 비가 많이 오지 않습니까?
1: 네.
0: 그런데 그거보다 더 높은 히말라야 산이 거기 지역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도양과 벵갈만의 그 굉장히 따뜻한 공기들이 히말라야 산에 부딪히면서 더 많은 비를 만들었는데 우기 때 이 지역이 지금 이 사고가 날 때는 비가 안 왔지만 그 사고 전에 그런 굉장히 많은 비가 왔고 그런 비들이 그나마 있던 그런 얼음들을 더 네. 많이 녹였다고 추정을 합니다.
1: 2000년대 이후에 지금 히말라야 빙하 녹는 속도가 지금 2배 이상 빨라졌다라고 얘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저희가 봐야 될까요?
0: 빙하가 조금씩 줄어드는 수준을 넘어서서 빙하가 유지되는 그런 그 지질 시스템 자체가 빠르게 바뀌고 있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빙하는 이미 가속화 단계에 들어 있습니다. 빙하가 녹는 이유는 기후가 따뜻해졌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1: 네.
0: 기후가 왜 따뜻해졌냐면 이산화탄소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산업혁명 이후 우리 인간이 석탄과 석유를 마구 뗐습니다. 그래서 지구 전체 대기에 이산화탄소가 마치 비닐하우스를 쳐놓은 것처럼 그래서 온실 효과로 지구가 따뜻해졌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사고가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그런 그 히말라야 주변에 빙하가 없어지는 그런 이유리
1: 네.
0: 최근 7년 사이에 더 다른 때보다 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은 앞으로 더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 자, 이제 뭐 네팔이라는 곳에서 난 굉장히 큰 재해이긴 한데 이게 결국엔 지구라는 큰 대기 환경에서 일어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우리한테는 어떤 영향이 없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우리나라는 안심을 해도 되나요? 그러니까 히말라야의 어떤 기후 변화가 우리한테까지 미칠 영향은 없는지도 궁금해요.
0: 지구를 네. 둘러싸고 있는 공기, 대기는 네. 울타리가 없죠. 그러니까 히말라야에 있는 공기가 이쪽으로 오지 못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편서풍 지역이기 때문에 히말라야의 공기 어떤 그 변화
1: 네.
0: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여름철 폭염을 가져오는 게 북태평양 고기압이라고는 이불 한 채가 있고
1: 네.
0: 티벳 지역에서 확장하는 티벳 고기압이 있거든요. 자, 이 지역에 눈이 많이 있으면 그런 고기압 세력이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눈 때문에 그
1: 네.
0: 기온이. 그런데 그 눈이 많이 녹으면 우리나라 여름철에 영향을 주는 티벳 고기압이 더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기는 거기고 우리는 전혀 관련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북극의 얼음이 녹으면
1: 네.
0: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를 얼음이 반사를 시켜주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지구를 덜 따뜻하게 할 텐데 북극을 덮고 있는 얼음이 과거보다 뭐 지금 과거에 원래 있던 거에서 뭐 50%밖에 안 남았다. 40%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그 얼음이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를 반사를 그만큼 덜 시켜주기 때문에 그만큼 지구 공기가 더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히말라야의 그런 자연 환경의 변화가
1: 네.
0: 우리나라와 전혀 아무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아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1: 그럼 최근에 폭염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아까 말씀하신 북극의 빙하가 좀 녹는다던가 아니면 지금 이번에 본 것처럼 티벳이라든지 이쪽 히말라야 쪽에 빙하 이런 것들이 녹아서 결국엔 그 영향으로 우리가 더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0: 그렇습니다. 여름엔 뜨겁고 겨울엔 또 한파입니다. 왜냐하면 북극에 머물러야 될 그 찬 공기가
1: 네.
0: 겨울이 북극이 가장 춥습니다. 그런데 이게 덜 추워졌거든요. 옛날보다.
1: 네.
0: 그렇기 때문에 그 북극에 머물러야 될 찬 공기가 겨울이

0: 과거보다 덜 춥기 때문에 그 찬 공기들이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유럽 쪽 또 저 북미 캐나다 미국 쪽 우리나라 중국 아시아 그 저 한국 일본 쪽으로
1: 네.
0: 이 북극의 찬 공기가 내려옵니다. 왜 과거보다 덜 추워졌기 때문에 그 안에 가둬두는 제트 기류가 약해집니다. 우리가 마치 바지 고무줄이 느슨해지면 바지가 흘러내리듯이
1: 네네.
0: 거기에 머물러야 될 찬 공기들이 밑으로 내. 그래서 자 빙하가 녹으니까 아니 네. 지구 온난화라면서 왜 우리나라 겨울이 왜 이렇게 추워졌어? 이런 그 역설적인 어느 기간까지 한 뭐 몇십 년간 그런 속에 북극이 완전히 뭐 열 그 온대화 되기 전까지는 그렇게
1: 정말 차가운 그 차가운 공기를 공기들이. 북극에 묶어놔야 되는 제트 기류의 힘이 약해지니까
0: 따뜻해지면 네, 약해지면
1: 따뜻해지면 그러니까 얘가 약해지니까 아까 바지 네. 고무줄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처럼 냉기가 아래로 내려 겨울은 더 추워진다
0: 이런 겨울은 추워지고 또 아까 말했듯이 지금 그 티벳 네. 지역에 덮여 있을 그 눈이 녹으면 여름철에 티벳 고기압이 강해지고 그래서 밑에 북태평양 고기압 티벳 고기압 이불 두 채가 덮여 있어서 덥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1: 네.
0: 근데 그런 게 더 자주 나타날 가능성이 높죠.
1: 그럼 우리나라가 지금 가장 경계해야 될 기후 재난은 뭔가 뭐라고 보세요?
0: 우리나라 측면에서는 네. 우리가 겪고 있는 올여름에 겪었던 폭염.
1: 네.
0: 42.5도 기록을 깼잖아요. 이 폭염. 그다음에 또 폭우. 거제 지역에 하루에 600mm가 넘는 비가 내리고
1: 네.
0: 이틀에 900mm가 넘는 비가 내렸거든요. 자, 우리나라가에서 재난은 이번 그 히말라야 지역 같이 빙하가 뭐 녹고 이런 문제는 아니지만
1: 네네.
0: 또 다른 형태의 우리나라도 재난인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재난들이 우리나라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폭우라든가 그로 인한 또 가뭄,
1: 네.
0: 폭염, 한파 뭐 이런 형태들의 재난이 우리나라에 겪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여름철에
1: 예. 오늘도 지금 남부 지역은 꽤 많은 비가 지금 네. 온다라는 예보를 네. 저희가 좀 네. 들었는데 네. 조금 여러 가지 큰 피해 없기를 네. 좀 바라고요. 근데 요즘 여름을 보면 태풍은 별로 우리나라로 안 오고요.
0: 네.
1: 도리어 말씀하신 것처럼 폭우의 강도가 엄청 세지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대비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0: 그러니까 태풍은 작년에 우리나라의 태풍이 한 개도 영향을 주지 않은 해입니다.
1: 네.
0: 2025년도가 제 기억으로 2009년도가 그랬고 이제 2020 근데 올해도
1: 네.
0: 물론 5호 태풍 장미가 저 제주도 동쪽에 장미 때문에 태풍주의보가 발효가 됐어요. 그것 때문에 올해 태풍에 영향을 준 태풍은 장미입니다. 기록은 네네.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나 내륙으로 접근을 해서 서해로 온다거나 뭐
1: 실제로 우리나라로 관통한다거나
0: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태풍은 지금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거든요. 중국으로 들어갔다거나
1: 네.
0: 또 일본으로 7호, 8호 태풍이 영향을 주었다거나 이런 그 영향을 주었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태풍이 영향을 주지 않았는데 대신 아까 말한 그 남쪽에 거제도에 어마어마한 1년에 내릴 강수량의 한 80-90%가 그냥 이틀 만에 내리는 그런 강수량을 기록했는데 자 태풍은 태풍이 접근하지 않은 것도 저는 상당히 어떻게 원인을 알 수 없지만 원인은 그 폭염을 가져온 고기압이 네.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 올라오지 못하는 거다.
0: 그래, 그건 네. 뭐 단순한 그냥 1대1. 왜 태풍이 못 오지? 아 고기압이 버티고 있으니까 태풍이 그걸 뚫지 못해 라고 그렇게 간단히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왜 작년 여름에 해서 올해 태풍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만약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이대로 올해도 만약 태풍이 영향을 주지 않고 간다면 이것도 하나의 기후변화의 저는 한 형태라고 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에 태풍이 접근하지 못할 정도의 여름철에 고기압이 강하게 버티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1: 이제 태풍이 안 와서 피해가 적은 건 좋으나 우리가 이번에도 경험했듯이 강수량이 부족하면 또 가뭄의 문제가 생기기 네. 때문에 이런 기후변화는 저희가 조금 더 고민을 하고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

0: 시작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1: 환인제약. 환인제약.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0: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2: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3: 오래오래 락토핏
2: 종근당 건강
4: 건강기능식품.
5: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6: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7: 긴꼬리 투구세활은 보통은 하루 이틀 안에 부화합니다. 그러나 조건이 맞지 않을 땐 깨어나지 않고 기다립니다. 가뭄 때문에 물이 다 말라버리는 상황에서는 수십 년도 버티죠. 다시 물이 고이고 햇빛이 비치면 그제야 깨어나 생명을 이어갑니다. 우리도 당장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포기하긴 이르지 않을까요? 아직 때가 오지 않은 걸지도 모르니까요. 이 캠페인은 국민과 함께하는 말문화를 만들어가는 한국마사회 사회공헌재단과 함께합니다.
8: 8월 30일 일요일 생방송 김치영의 뉴스하이킹 마칠 시간입니다. 네팔 대홍수도 얘기를 했고요. 오늘 또 남부 충청 지역에 비가 많이 온다고 하니까 비 피해 없으시기를 다시 한번 바라보고요. 기후위기를 거짓말이다 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요즘 체감하는 거 보면 기후위기가 실제로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저희 실생활에서 조금씩 지킬 수 있는 것들 지키면서 조금이라도 늦춰보는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해보고요. 이제 9월이 다가오죠. 9월에 저는 다음 주 되면 9월에 이제 새로 뵐 텐데 오늘 마지막 곡은 잔나비의 뜨거운 여름밤은 가고 남은 건 볼품없지만입니다. 저는 토요일 저녁 6시 5분 9월에 뵙겠습니다. 김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2: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 연골판 손상을 의심해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 연골은 농사나 조선형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 연골판 손상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 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경골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당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당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당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당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당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목포문화방송에 대한 제어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초록힐링의 명소 담양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1: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MBC 8시 뉴스입니다. 네팔과 티베트 지역을 강타한 대홍수로 사망자가 760명을 넘었고 실종자는 3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네팔 경찰이 현지 시간 30일 사망자 수를 752명으로 갱신하면서 중국 티베트 지역 사망자 16명을 포함해 두 지역에서 모두 768명이 희생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팔과 티베트에서 실종자는 외국인 850여 명을 포함해 3,048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전남 광주와 울산, 전북과 경북 지역에 호우특보가 발효되면서 정부가 대응 단계를 높이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오후 5시부터 호우재난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개각에 대해 역량과 젊음, 진보개혁연대의 강화로 상

0: 상징될 개각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 SNS에 당은 청문회를 통해 전문성을 검증하고 새 내각 멤버를 포함한 더 강화된 당정 협력으로 심기 일전에 국정 안정과 성공을 이뤄가겠다고 적었습니다. 이재명 정부 두 번째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국민에게 신뢰받는 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민을 위한 법무행정을 구현하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맡은 바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선관위 국조특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올림픽공원 개표소 재검표가 무산된 데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국조특위 여야 위원들은 지난 18일 재검표를 진행하기로 잠정 합의했으나 국민의힘 일부 위원들이 특검이 주도하는 재검표를 요구하면서 최종 합의가 불발됐습니다. 선관위 국조특위 활동은 내일 종료됩니다. 오늘 오후 3시쯤 전북 임실군 순천 완주고속도로 순천 방향 임실나들목 근처에서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져 도로를 벗어났습니다. 사고 차량은 도로 가장자리 보호 난간이 없는 구간을 지나 도로 밖으로 이탈해 수풀 지대에서 멈춰 섰는데 다른 차량을 들이받지는 않아 부상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도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내륙 산지, 대전, 세종, 충남과 충북 등에는 시간당 20에서 30mm의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저녁쯤 대부분 그칠 전망입니다. 서울지방의 현재 기온 27.1도입니다. 이진입니다. MBC 8시 뉴스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부채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고속도로를 운전할 때 가장 위험한 것 바로 졸음운전입니다. 고속도로 사망자의 70% 이상이 졸음과 전방주시 태만으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를 막기 위해서 한국도로공사는 휴식 포인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 드라이브라는 앱을 설치한 후 고속도로 휴게소나 졸음쉼터를 방문하면 휴식을 안내하는 알림이 오는데요. 이 알림을 누른 다음 15분 이상 휴식하면 최대 500원 상당의 포인트가 적립되고 이 포인트는 전국 커피 전문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운전하다가 졸리면 포인트 받고 쉬어가세요.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2: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3: 지금 시각은 8시 5분입니다.

식물을 잘 못 키우는 사람에게는 식물 저승사자, 식물 응손, 연쇄 살식마 같은 무시무시한 별명이 붙곤 하는데요. 식물은 게을러서 죽이게 되기보다는 지나치게 정성을 쏟아서 죽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식물 사망률 1위가 뿌리 썩음이라고 하죠. 물을 너무 자주 줘서 뿌리를 썩게 만드는 건데요. 더욱이 물을 자주 주게 되면 흙 속에 물이 계속 고여 있어서 산소 공급이 차단되고 뿌리가 호흡을 하지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물 전문가들은 물을 소량씩 자주 주지 말고 좀 기다렸다가 흙이 충분히 건조해졌을 때 한 번에 흠뻑 줄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에게도 뿌리로 호흡할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사람도 한숨 돌릴 시간이 있어야 속이 공

0: 2026년 8월 30일 일요일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부 첫 곡은 윤상의 한 걸음 더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식물을 잘 못 키우는 사람들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봤는데 저도 대표적인 식물 저승사자로서 이런 이야기 많이 듣긴 했거든요. 게을러서 죽이게 되기보다는 너무 지나치게 정성을 쏟아서 죽이는 경우가 많다. 적당한 관심이 중요하다. 너무 과한 정성보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식물에게도 뿌리로 호흡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겠어요? 식물도 그런데. 한숨 돌릴 시간이 필요한 그런 일주일 중에 하루, 일요일, 오늘만큼은 여러분 한숨 돌리는 시간 가져보시길 바라면서 일요일 코너들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잠시 후에는 양진우 허부영 배우님 모시고 귀로 듣는 연극이죠. 희곡이 들린다 만나볼 거고요. 2부에는 배순탁 음악 작가님과 함께 뻔한 노래 즐겨보겠습니다. 또 3, 4부에서는 한 주 동안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 함께할게요. 그럼 광고 듣고 희곡이 들린다로 돌아오겠습니다.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티맵 대리.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티맵 대리.
1: 샤브올데이.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아주 유명한 희곡부터 조금은 생소한 희곡까지 한 장면 한 장면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들어볼게요. 희곡이 들린다. 집에서 차에서 일터에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시간입니다. 희곡이 들린다. 오늘도 저희를 희곡의 세계로 안내해줄 부부 희곡 가이드 배우 양진옥 씨, 허보영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0: 자, 두 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먼저 우리 허배우님 네. 축하드립니다.
3: 소문이 다 나가지고
0: 그러니까, 너무 멋지세요.
3: 아, 아닙니다.
0: 그러니까 간단하게 무슨 축하할 일인지 직접 좀 소개 좀
1: 부끄러운데요?
0: 해주세요.
1: 뭐 셀프 소개.
0: 셀프
3: 아, 부끄러워.
0: 소개.
3: 네네. 아니 제가 공부를 좀 늦게까지 끌고 와가지고 네. 드디어 박사 졸업을
0: 와,
3: 했습니다.
0: 진짜 너무 네. 대단하세요. 박사 졸업하는 거는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걸리셨어요?
3: 옆에서
1: 그렇죠. 네. 아우, 굉장히 오랫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네. 결혼하고 13년 만에 석사를 끝내고 우와. 박사까지 끝내고 예, 뭐 밤낮으로 책 쓰고
0: 우와,
1: 컴퓨터 앞에 계속 앉아 있더라고요.
0: 와, 너무 대단하세요. 예.
3: 아 근데 이게 뭐 출산도 하고 작업하고 뭐 아프고 바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네.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0: 그래서 더 대단하신 것 같아요. 꾸준히
3: 아이고,
0: 해오신 거잖아요.
3: 아닙니다. 와. 감사합니다.
0: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3: 네, 감사합니다.
0: 자, 저 우리 양 배우님은 뭐 별일 없으셨어요?
1: 저는 이번 아, 네. 주에 그 제 개인적으로 보험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0: 아, 보험 정리 정말 중요하죠.
1: 아, 네, 네. 조금 부족한 부분들은 좀 보충도 하고 오. 아 요건 좀 필요 없겠다 싶으면 네. 정리도 좀 하고
0: 몇 개나 좀 정리하셨어요?
1: 어떤 그 생명을 담보로 하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줄이고 좀 아픈 것에 대한 아. 것들은 좀 걱정이 되어서 네. 조금 늘리면서 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되게 삶을 생각해보게 됐어요. 앞으로 몇 년을 더 살게 되겠지?
0: 네.
1: 그럼 몇 살쯤에 어떻게 아플까? 아, 이때쯤에 안 아팠으면 좋겠는데 그럼 내가 몇 년 동안 더 건강하게 일을 할 수 있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0: 네.
3: 아, 그래서 지금 반야 아저씨 내용과 지금
0: 그러니까
3: 연결되는
0: 그
1: 반야 아저씨도 보험을 좀 정리했을까?
0: 예. 나이가 들면서 이제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이잖아요.
1: 맞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좀 애가 커가면서 아빠들이 아마 이 시기에 한번 좀 실손도 좀 챙겨보시고 요새 그 업그레이드된 어떤 네. 질병보험에 대해서도 좀 고민해보시지 않을까 네, 저도 해서 한번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0: 되게 뜻깊은 한 주를 보내셨네요. 두 분 다.
1: 그렇습니다.
0: 네, 안 그래도 저희가 지난 2주 동안 안톤 체홉의 희곡이죠. 반야 아저씨를 소개해드렸는데 청취자 범진호님께서 이런 메시지를 남겨주셨어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이 희곡의 주제는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가 아닐까요?
1: 우와.
0: 하셨는데 와, 어떻게 이건... 생각하세요?
1: 와.
3: 네, 맞아요. 그러니까 뭐 사실 정답은 없겠지만 체홉

0: 말이에요. 지금 너무 잘 들으셨는데요.
1: 와, 굉장한 통찰인데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두 가지 의미로 고민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인생을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라는 것은 사실은 긴 시간을 살아낸 분들이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10대, 20대보다는 뭐 4, 50대 분들이 이제 풀어내시는 얘기 같은데 네. 뭐 방금 보험 얘기를 우연찮게 했지만 살아온 이렇게 계속 이게 괜찮은가라는 어떤 수정의 의미의 시간을 뭐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거지만 이제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거야 정말 해서 네. 뭔가 뭐 환멸이나 후회나 이런 쪽으로 만약에 고민을 했다라면 지금이 아마 가장 빠르게 수정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 이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내야 된다라는 체홉의 어떤 주제 혹은 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자기의 인생이 이렇게 살아도 되고 막 힘들고 환멸이 느껴지거나 후회가 될 때 그래도 가진 무게를 감당하면서 오롯이 버텨내는 그 존재 그 순간들이 고결하다라고 체홉이 얘기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2: 와, 멋집니다. 우리 진호님도 그렇고 들으시면서 다양한 생각들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빨리 오늘 장면도 만나보고 싶은데 그러면 희곡이 들린다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게요. 오늘은 반야 아저씨의 결말을 만나볼 차례입니다. 그 전에 반야 아저씨가 어떤 작품인지 허배우님이 간단하게 소개해주세요.
3: 네. 반야 아저씨는 러시아의 유명 극작가 안톤 체호프의 대표적인 희곡입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 수많은 극단들에 의해서 수없이 새롭게 태어난 작품이고요. 1897년에 출간되었고 네. 1899년 러시아 모스크바 예술극장에서 무대화되었습니다.
2: 자, 그럼 양 배우님이 반야 아저씨의 줄거리도 좀 들려주시겠어요?
1: 네, 주인공 반야는 죽은 누이 동생의 딸 소냐와 함께 시골에서 영지를 지키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누이 동생의 남편 세레브랴코프 교수가 대학을 퇴직하고요. 젊은데 아름답기까지 한 옐레나를 데리고 이곳에 돌아옵니다. 세레브랴코프 교수가 자기 중심적인 성격으로 집안 사람들을 매우 불편하게 만들고요. 반야와 반야의 친구이자 의사인 아스트로프는 아름다운 엘레나에게 끌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긴장과 갈등의 분위기가 형성되고요.
2: 네, 그러면 결말을 만나보기 전에 이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생략된 내용도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 네, 지금 세레브랴코프 교수와 반야와 한바탕 소동이 있었어요. 반야가 그동안에는 그냥 열심히 묵묵히 일만 하면서 이 교수님을 지지하고 응원해 왔는데 아, 이게 아니다. 내가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네. 라는 마음을 먹고 자기 삶이 막 지금 이게 맞나? 라고 생각하면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총을 막 쐈죠. 네, 그렇지만 아무도 다치진 않았어요. 네. 네, 그리고 나서 옐레나를 좋아했던 아스트로프와 바냐는 고백을 합니다. 그랬는데 둘이 친구잖아요.
2: 그렇죠.
3: 그랬는데 옐레나가 조금 마음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죠. 누구에게? 이따가 얘기하도록 하고요. 네. 네, 마지막 장면을 그러면 한번 읽어볼게요.
2: 네, 좋습니다. 먼저 저희가 맡은 역할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리 부영 배우님이
3: 아스트로프입니다.
2: 아스트로프 의사 역할이죠. 우리 진혁 배우님은
1: 예, 제가 반야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네, 그리고 소냐와 해설은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반야 아저씨의 결말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마차에 방울소리가 들린다.
3: 가버렸어. 교수 나리께선 무척 기쁘시겠구나. 다시는 이제 여기 오지 않겠지. 자, 그럼 나도 이제 가봐야겠군.
2: 떠나셨어요. 하느님 모두에게 평안을. 삼촌, 우리 빨리 뭐든 일해요. 네?
4: 일. 일. 일.
2: 이 테이블에 같이 앉은 것도 정말 오랜만이에요. 어머, 잉크가 없네. 그래도 떠나니까 서운하네. 그럼 삼촌, 계산서부터 시작하죠. 아, 죄다 팽개쳐 있어요. 오늘도 계산서 가지고 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삼촌, 여기부터 써줘요. 난 이쪽을 쓸게요.
4: 영수증, 밀가루 공장 공장장님께.
2: 두 사람, 말없이 쓴다.
3: 조용하군. 사각사각 펜 소리와 귀뚜라미 우는 소리뿐. 따뜻하고 편안하고 왠지 떠나고 싶지 않구만.
2: 마차에 방울소리 들려온다.
3: 마차가 왔군. 여러분들 안녕. 나의 친구들. 내 책상도 안녕. 이제 남은 일은 밤길을 달리는 일뿐.
4: 그러니까 아직 잔액이 2루블 75억

0: 페이카니까.
1: 자, 그럼
2: 아스트로프 작별 인사를 하려고 준비한다. 선생님, 이제 언제 만나뵐 수 있을까요?
1: 아마도 내년 여름? 겨울엔 도저히 가망이 없고, 하지만 무슨 상황이 벌어지면 꼭 연락해. 당장 달려올 테니. 밥도 맛있게 먹었고 잠자리도 편안했고. 날 정말 신경 써줘서 고마웠어, 소냐. 할머니, 안녕. 그럼 여러분, 안녕히. 할머니, 나오지 마요.
3: 2월 2일 기름이 20kg, 2월 16일 다시 기름이 20kg, 메밀이 5포대 다 해서 85루블 25카페이까. 소냐야, 나 정말 힘들어. 내 이 괴로움을 알아주면 너 얼마나 좋을까?
2: 하지만 어쩌겠어요. 또 살아가야죠. 삼촌, 우리 힘을 내서 살아가요. 이 길고 긴 낮과 밤을 쉼없이 살아나가요. 운명이 우리에게 내리는 시련을 우리 꾹 참고 살아가요. 지금도 늙어서도 한시도 쉬지 말고 남을 위해 일해요. 그리고 마침내 때가 오면 정직하게 죽어요. 저 세상에 가면 우리가 얼마나 괴로웠던가, 얼마나 눈물을 흘렸던가, 얼마나 슬픈 인생을 보냈던가, 그것을 모조리 말씀드려요. 그러면 하느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는 밝고 아름답고 멋진 생활이 펼쳐질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의 불행한 생활을 미소를 띠며 돌이켜보고, 그리고 우리는 편안히 쉬게 될 거예요.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삼촌. 뜨겁게, 그리고 열렬히.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우린 그때 쉬게 되는 거예요. 불쌍한 우리 삼촌. 우리 반야. 울고 계시는군요. 한평생 기쁨이라고 모르고 사신 우리 삼촌. 하지만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조금만 더 참으시면 되는 거예요. 머지않아 편안히 쉬게 될 거예요. 편안히 쉬게 될 거예요. 우린 편히 쉬는 거예요. 네, 이렇게 마지막 장면을 만나봤습니다. 마지막 소냐의 대사가 이 작품에서 굉장히 유명한 대사라고 하는데, 네. 제가 잘한 게 맞나요?
4: 예, 근데 너무 잘하셨어요. 오늘 조금 느낀 건데 늘었어. 뭔가 좀
1: 연습해 오신 줄
4: 느셨어요.
2: 제가 이거 읽기 전에 미리 어떤 톤으로 해야 되는지 코치를 받았어야 되는데 그냥 제 생각, 제 느낌대로 했었어요.
1: 너무 좋았어요. 이게 네. 어쩌면은 고전의 힘? 그냥 그 문장대로만 읽어도 감정이 실리는 그런 거 아닐까요? 자연스럽게.
2: 그래요. 네. 다행입니다.
1: 네, 너무 좋았어요. 네.
2: 이 작품에서 굉장히 유명한 대사잖아요. 어떤 부분이 가장 두 분에게는 와닿으시는지 궁금해요.
1: 어떠신가요?
4: 뭐 앞에 서두에서 이제 이야기를 우리 범진호님 덕분에 좀 네. 먼저 풀어냈던 것 같은데 우리가 밝고 어떤 좋은 인생만 살았던 것이 아니라 힘들고 네. 어려웠던 그 삶도 결국은 마무리가 되고 우리는 결국 이제 뭐 그것이 삶을 얘기하던 죽음을 얘기하던 마지막엔 결국 편안해질 거예요. 우리 조금 더 걸어가요. 네. 조금 더 살아내봐요 라는 얘기를 하는 그 장면들이 되게 뭔가 별거 없지만 묵직하게 다가오는 건 아마도 우리도 똑같이 인생을 살고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2: 그러게요. 허 배우님은 어떠셨어요?
1: 네, 저는 사실 이 소냐의 긴 대사도 대사지만 그 소냐 대사 바로 앞에 반야가 2월 2일 기름이 20kg, 2월 16일 다시 기름이 20kg, 메밀이 5포대 이렇게 영수증 계산을 옆에서 하거든요.
2: 네.
1: 근데 이게 공연 연출적으로 이 그 소냐의 긴 대사 사이에 이 반야 대사가 중간중간 들어갈 때가 있어요.
2: 네.
1: 그러면 정말 가슴이 미어지는 느낌이 드는 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상황을 살아내야 한다.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앞날은 분명히 좋은 보상이 있을 거야.
2: 네.
1: 이게 현실이 달라지지 뭐 좋아질지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맞습니다. 지금 처한 상황에서 열심히 꿋꿋하게 힘을 내보자 이런 다짐을 하는 그런 대사여서 이게 굉장히 어떤 때는 굉장히 너무 슬프고 마음이 아프고 어떨 때는 또 아니야 그래 잘해보자 뭐 꼭 보상을 바라는 건 아니지만 네. 할 수 있어 힘을 내보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2: 그러니까요. 마지막에 보면은 편히 쉬게 될 거예요. 우리는 편히 쉬는 거예요. 이런 대사를 하는데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1: 결국에는

0: 사람들이 그런 생각하잖아요. 열심히 살면 그래도 보상이 있을 거야. 네. 뭐 이런 생각 하지 않을까요? 뭐 어떠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1: 뭐 편안히 쉰다라는 것을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인생의 힘든 여정을 끝낸 네. 그 다음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삶은 어쨌든 힘드니까 삶의 너머에 있는 편안함을 얘기를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2: 그러니까 저도 이 대사 중에 지금도 늙어서도 한시도 쉬지 말고 남을 위해 일해요. 그리고 마침내 때가 오면 정직하게 죽어요. 정직하게 죽어요까지. 그리고 편하게 쉬게 될 거예요. 이렇게 이어지는 부분이 되게 마음에 확 와닿는 그런 뭔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안톤 체호프의 희곡 바니아 아저씨 중에서 결말 부분 들려드렸어요. 생각이 좀 많아 보이시는데 네. 두 분 어떠셨나요?
1: 저는 그 장면이 좀 떠올랐어요. 장례식장에서 너무 슬프게 돌아가신 부모님을 이제 모시고 손님들도 모시고 하는 상주가 영업 전화를 받는 걸 봤어요.
2: 아, 실제로요?
1: 아, 그럼요. 네. 이제 영업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엄마 아버지가 돌아가신 상황에서도 전화를 받으면서 사장님 뭐 발주가 어쩌고저쩌고 그게 인생이었다. 지금 영수증을 얘기하는 바하냐와 슬픔을 얘기하는 소냐의 대사가 겹치는 어떤 그런 장면들이 정말 우리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볼 수 있는 그리고 그걸 결국은 살아내고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2: 우리 허 배우님은요?
0: 저도 소냐 대사 중에 한평생 기쁨이라고는 모르고 사신 우리 삼촌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네. 최근에 엄마를 만나서 그랬는지 이 대사가 또 유독 또 와 박히더라고요. 사실은 부모님들은 어떻게 보면은 자식들 잘 되는 것만 좀 바라시고 본인의 기쁨보다는 특히 저희 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조금 본인을 많이 희생하고 자식들이 잘 되는 것만 바라면서 사셨던 것 같은데 지금 아마 청취자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꽤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2: 맞아요.
0: 네. 그래도 때때마다 좀 기쁨을 누리시면서 조금 살아가시면 좋겠다라는 네.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2: 아, 좋습니다. 자, 다음 주 9월부터는 희곡이 들린다에 살짝 변화가 생겨서요. 이달의 희곡을 선정해서 한 달에 한 작품씩 조금 긴 호흡으로 들려주신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계속해서 많은 청취 부탁드리고요. 양진혁, 허보영 배우님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1: 감사합니다.

0: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후기자 담아가세요.
2: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4: 호우 경보는 모두 해제가 됐고 지금은 전남 보성과 광양, 순천, 고흥과 곡성, 경남 사천과 양산, 밀양, 그리고 울산 동부와 서부 지역으로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밤사이 빗줄기는 더 강해지겠는데요. 북쪽에 찬 공기가 남아하면서 남쪽에 따뜻하고 습한 공기와 강하게 충돌해 비구름대가 길고 좁게 압축되면서 강한 비를 뿌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내일 새벽에는 곳곳에 시간당 50mm가 넘는 폭우가 집중되겠고요. 극한 호우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미 지반이 약해진 곳에서는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서종에서 화도까지 5km 구간 정체만 짧게 남아 있습니다. 김유정입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1: 낯설지 않아서 더 편안한 음악들, 익숙해서 오히려 미소 짓게 되는 멜로디들, 세상 어디서나 한 번쯤은 들어본 세상의 모든 뻔한 노래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뻔한 노래. 노래. We took the long way home. 매주 이 시간 뻔한 듯 뻔하지 않은 노래들을 소개해 주시는 분이죠. 배철수 음악 캠프의 배순탁 작가님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십니까.
1: 작가님 8월도 이제 끝나가는데요. 8월 30일이에요.
2: 시간이 참. 네. 네.
1: 그러니까.
2: 그렇게 더워가지고 아우 막 물론 지금도 더위가 남아 있긴 합니다만.
1: 네.
2: 진짜 올 여름 더위 아우 했는데 다 지나갑니다.
1: 그러니까. 네. 시간이 이렇게 가네요. 지난주에 김범룡의 바람 바람 바람을 듣고 네. 5578님이 제가 좋아하는 노래인데 라디오에서 나오네요. 감사합니다. 잘 들을게요. 이렇게 문자를 남겨주셨거든요. 작가님 혹시 우연히 라디오에서 이렇게 좋아하는 노래가 나온 적 있어요?
2: 그럼요. 뭐 저도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가장 많이 들었던 거는 저는 솔직히 이문세 선생님이 그때 진행하신 별이 빛나는 밤이었던 것 같아요.
1: 네.
2: 그걸 들으면서 잠을 잤던 게 지금도 그게 기억이
1: 기억나요.
2: 나니까 머리맡에
1: 와.
2: 이제 라디오 냅두고 이거 자면서 이렇게 들었다가 하다 보면 아침에 순타가 학교 가라 뭐 이런 그런 추억들이 있으니까 가끔씩
1: 네.
2: 제가 좋아하는 노래 나온 추억들이 저한테도 당연히 있죠.
1: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운전하면서 가다가 지금도 네. 예전에 들었던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그 추억이 있는 노래 나오면 괜히 더 반갑고 그 내가 그 뭐지 플레이리스트로 듣는 것보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와서 듣는 그게 훨씬 더 뭔가 다르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2: 그럼요. 자기가 의도한 바가 아니기 때문에.
1: 그런가?
2: 그렇죠.
1: 아무래도 내가 튼 게 아니니까.
2: 그렇죠. 자기가 의도한 바가 아니니까 뭐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음악바 같은 데만 가도
1: 네.
2: 음악바에서 내 신청곡이 나와도 좋지만
1: 그쵸.
2: 다른 사람 신청곡인데 내가 진짜 좋아하는 노래가 나올 때 그때 아무래도 좀 더 깜짝 놀라게 되고 그렇잖아요.
1: 맞아요.
2: 근데
1: 맞아요.
2: 운전 잘하시죠?
1: 네, 뭐.
2: 네. 잘할 것 같아. 상이 되게 운전을 잘하는
1: 것
2: 같아요.
1: 같아요.
2: 예, 예. 저는
1: 상이요?
2: 예.
1: 운전 잘하는 상이 있구나.
2: 예. 저는 운전
1: 안 하신다 했잖아요.
2: 할 줄은 아는데 제가 높은 곳도 잘 못 올라가고
1: 예. 뭔지 알아요.
2: 겁이 많습니다.
1: 저도 조심조심 운전해요.
2: 예.
1: 지금도 운전하시면서 듣는 분들 계실 텐데
2: 네.
1: 항상 안전운전 하시길.
2: 진짜 안전운전 하셔야 됩니다. 예.
1: 자 그럼 오늘의 뻔한 노래 오늘도 좋은 노래 많이 준비되어 있는데 어떤 주제로 골라오셨는지 먼저 소개해 주세요.
2: 제가 지난번에 어떤 공연을 봤는데 그 좀 진지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1: 네.
2: 우리가 공연을 왜 볼까요?
1: 공연?
2: 네.
1: 글쎄요.
2: 라이브를 왜 볼까요? 라이브. 그거 듣고 나면 다 사라지는 거잖아요.
1: 네.
2: 네. 듣고 나도 남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라이브를. 저는 되게 진지하게 얘기하면 그 내가 살아있다는 어떤 자각이 일어나기 때문이라고 봐요. 그 사람을 보면서 지금 공연을 하는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연주하고 노래하는 것을 보면서
1: 네.
2: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행복하고 기쁨인 것인가를 확인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1: 멋지다.
2: 네. 공연의 가장 큰. 그래서 우리가 그 라이브를 볼 때 라이브를 하는 사람이 슬픈 곡조를 노래하고 있지 않음에도
1: 네.
2: 우리가 거기에 감동을 받잖아요. 꼭 슬픈 곡조가 아니어도
1: 그쵸.
2: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게 되잖아요. 그게 왜냐하면은 이 한 세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다는 감각 때문이거든요. 내가. 예, 그래서 공연을 본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조금 진지합니다만 얼마 전에 그런 공연을 봤어요. 하나.
1: 어떤 공연이었어요?
2: 데이빗 번이라고 많이 알려진 아티스트는 아닌데
1: 네.
2: 진짜 거장이거든요. 그 공연을 보면서 이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렇게 공연이 참 좋은 것인데 절대 볼 수 없는 아티스트가 누가 있지? 죽었다 깨나도 볼 수 없는.
1: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볼 수 없는.
2: 이제 기회가 없어. 네, 그런 뮤지션들을 좀 소개해 보면 어떨까?
1: 되게 의미 있네요.
2: 예, 예, 예.
1: 공연을 직접 보고 싶지만 이제는 볼 수 없는 뮤지션.
2: 불가능합니다.
1: 네. 그럼 첫 번째로 만나볼 뮤지션과 밴드
2: 네.
1: 누군가요?
2: 퀸입니다.
1: 퀸.
2: 네.
1: 볼 수 없죠.
2: 어쩔 수 없죠. 저는
1: 네.
2: 뭐 어릴 때부터 퀸의 음악을 정말 많이 들었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그 퀸의 86년 라이브 앳 웸블리 하고요.
1: 네.
2: 퀸의 그 나중에 이제 프레디 머큐리 죽고 나서 그 추모 콘서트가 있어요. 트리뷰 콘서트.
1: 오.
2: 그게 다 비디오 테이프로 있었습니다.
1: 아, 진짜.
2: 그 비디오 테이프 두 개를 합쳐서 그래도 한 100번은 봤을 거예요.
1: 네. 우와. 네.
2: 그래서 정말 좋아하는 밴드 중에 하나였는데 예전에 그 G.O.D의 박준영 씨 있잖아요.
1: 네.
2: 제가 이게 언젠지 정확히 기억을 못 하는데 그 제 스승이신 임진모 선생님과 함께 G.O.D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1: 네.
2: 그게 G.O.D가 저 올림픽 공원 쪽에서 이제 콘서트를 하는 날이었는데 저랑 임진모 평론가님 선생님이랑 같이 올림픽 공원 그쪽까지 가서
1: 네.
2: 콘서트를 이제 준비하고 대기실에 있을 거 아니에요. 대기실에 있건 어디에 있건 G.O.D 멤버들을 계속 이렇게 한 명씩 인터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사실 너무 오래 전이라 기억을 하나도 안 나는데
1: 네.
2: 딱 하나만 기억나. 박준영 씨한테 인생에 남는 공연이 뭐냐. 그러니까 80년대에 그분 미국 계셨잖아요.
1: 네.
2: 그때 미국에서 보스턴. 보스턴 아니고 마스턴에서 봤던 퀸 공연이었다. 퀸 공연이었다. 잊을 수가 없다.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 그래서
1: 네.
2: 제가 너무 부러워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갑자기 박준영 씨 얘기를 하게 되긴 했지만
1: 네.
2: 퀸의 보헤미안 랩소디 오랜만에 한번 들어보죠.
1: 좋습니다. 퀸의 보헤미안 랩소디 그러면 저희가 라이브 버전으로 듣는 건가요? 그건 아닌 거예요.
2: 네, 라이브로 들어요.
1: 라이브로 들을까요?
2: 네.
1: 네 그러면 퀸의 보헤미안 랩소디 라이브 버전으로 듣고 오겠습니다.

0: 퀸의 보헤미안 랩소디 듣고 왔습니다. 갑자기 또 라이브 버전으로 들었는데 이거 언제 거예요?
1: 이거 86년 웸블리 제가 진짜 아직도 기억나는 게 고등학교 때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시험 끝나잖아요. 그러면 저에게 주는 보상으로 이 공연을 봤어요.
0: 아 진짜 아까 100번 보셨다는 거예요?
1: 네. 이 공연을 봤어요. VHS 그러니까 비디오 테이프로. 그러면 엄마가 지나가면서 야 쟨 참 그 저 오페라 가수 해도 되겠다. 노래 진짜 잘한다. 뭐 이런 식으로
0: 보면서,
1: 그런 대화를 했던 게 기억이 나요.
0: 진짜. 네.
1: 프레디 머큐리 보면서.
0: 그렇군요. 네. 자 오늘은 공연을 직접 보고 싶었지만 이제는 볼 수 없는 뮤지션과 밴드의 음악을 만나보고 있는데요. 다음으로 소개해 주실 뮤지션과 밴드 누굴까요?
1: 마이클 잭슨입니다. 어쩔 수 없이 넣을 수밖에 없고요.
0: 그렇네.
1: 제 인생의 거의 최초의 팝 아티스트 중에 한 명이고 뭐 긴 말 필요 없고요.
0: 네.
1: 마이클 잭슨은 뭐 제가 그러니까 제가 대학생 시절에 왔었어요.
0: 보셨어요 공연?
1: 못 봤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못 봤어요. 그때도 마이클 잭슨 공연이 워낙 대규모고
0: 네.
1: 비쌀 수밖에 없거든요.
0: 그쵸.
1: 그거는 뭐 당연한 건데 돈이 없었어요.
0: 아쉽다.
1: 그리고 그때 생각했었어. 나중에 더 이제 나 직장 갔고
0: 나중에 봐야지.
1: 나중에 이제 볼 기회가 있겠지. 그때 생각했었는데 여러분.
0: 그러니까.
1: 사정이 되시고 시간 되시면 앵간 한번 보십시오.
0: 그러게요.
1: 저처럼 후회하지 마시고.
0: 맞아.
1: 그 말씀 드리려고 마이클 잭슨 음악 Rock With You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곡인데 가져왔습니다.
0: 네, 좋습니다. 그럼 마이클 잭슨의 Rock With You 같이 듣고 와서 또 이야기 나눠볼게요.

0: 마이클 잭슨의 Rock With You 듣고 왔습니다. 이제는 만날 수 없는 뮤지션을 만나보고 있는데 다음으로 만나볼 뮤지션은 누군가요?
1: 예, 스웨덴 출신의 아바입니다. 사실 아바는 뭐 만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0: 네.
1: 예, 만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느낌적 느낌상 왠지 모르게 이제 나이도 많이 드셨고
0: 그쵸.
1: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0: 오.
1: 예, 느낌적 느낌상 아바
0: 네.
1: 같은 경우는 뭐 70년대 예,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었죠.
0: 네.
1: 그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스웨덴 하면 생각나는 그 볼 자동차 있지 않습니까?
0: 그쵸.
1: 볼땡? 어떤 한 해의 매출이 볼땡보다 높았습니다.
0: 그랬다면서요.
1: 아바가.
0: 와.
1: 그럴 정도로 세계를 제패했고 원래는 평론가들의 평가가 굉장히 낮았는데 70년대 퀸과 마찬가지입니다. 평론가들의 평가가 낮았는데 결국에는 대중이 이 퀸과 아바를 계속해서 좋아하면서 지금은 결국에는 뮤지컬로 만들어지고
0: 네.
1: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평론가들의 평점도 다시 높아지고
0: 와.
1: 네, 그래서 2000년대 이후에 평론가들이 하락하고 지금은 대중이 권력인 시대잖아요.
0: 그렇죠.
1: 이 대중이 권력인 시대를 상징하는 게 퀸과 아바에 대한 평가의 역전이에요, 사실. 이건 명백한 대중의 힘이거든요.
0: 와.
1: 그걸 대표하는 그룹 중에 하나가 이 아바라고 할 수 있겠고 아바라는
0: 네.
1: 이름은요. 멤버의 각 이름 앞글자를 딴 겁니다. 네, 그래서 아그네사,
0: 네.
1: 별은 뭐 이래요. 멤버 4명이 남둘, 여둘
0: 네. 네,
1: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전 세계를 들었다 놨다 했던 팝그룹이죠.
0: 그럼 아바의 그 노래들 중에 어떤 곡을 오늘 만나볼까요?
1: 아바 노래 친숙한 곡이 워낙 많으니까 그냥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곡 중에 하나로 가져왔습니다.
0: 네.
1: Move On이라는 곡입니다.
0: Move On. 네. 이 노래 왜 가장 좋아하세요?
1: 이 곡의 하모니가 제가 들었을 때는 아바의 모든 하모니 중에 가장 아름다워요.
0: 오.
1: 제가 들었을 땐 그렇습니다.
0: 와, 우리 배순탁 작가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아바의 노래 Move On. 이 곡은 이따 들려드리도록 하고요. 작가님과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3: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2: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3: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2: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3: 제조원
4: 현대 오피스
5: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6: 하루 한 번쯤 가요. 잠시 다 데이팩
5: 건강해.
6: 하루 한 번 전해요. 잠시 다 데이팩 사랑해.
7: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0: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남은 한 시간은 한 주 동안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으로 채워볼 예정이니까요. 여러분 끝까지 편안하게 들어주시고요. 그 전에 배순탁 작가님이 소개해 주신 곡이죠. 아바의 Move On 듣고 올게요.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혹시 내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 심해서 봉합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 치료조차 포기하고 계신가요? 봉합이 어렵다고 해서 치료 방법까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몇 년간 아픈 어깨가 방치된 경우나 이미 수술로 다시 손상된 경우는 어깨 심줄의 수명이 다해서 다른 치료 방법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팔을 들기조차 힘들고 올려도 금방 떨어지는 어깨. 하지만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 근육을 이용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90대에도 운동하며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어깨는 그 시간들을 지탱해야 합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MBC 생활정보. 달걀을 구입하면 어디에 보관하시나요? 무심코 냉장고 문에 달걀을 보관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달걀은 냉장고 문보다 안쪽 선반에 보관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문을 자주 여닫으면 온도 변화가 커져서 신선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달걀은 뾰족한 부분이 아래를 향하도록 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내부의 공기층이 안정돼서 조금 더 신선하게 오래도록 보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사용하기 전까지는 물로 씻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껍데기를 씻으면 보호막이 손상돼서 세균이 침투하기 쉬워질 수 있습니다. 올바른 보관 습관만으로도 달걀을 더 오래, 더 신선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2: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9시 뉴스입니다. 산림청은 오늘 저녁 8시를 기해 경기, 강원, 경북의 산사태 위기 경보를 기존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주의 단계를 유지하고 있던 전남, 광주, 대전, 세종, 충청, 충남, 전북, 경남 등에 더해 총 10개 시도의 산사태 위기 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됐습니다. 제주 실종신고 허위종결사건 피의자 A경장 한 명이 자체 종결한 실종사건이 제주도 내 총 성인 실종 접수건의 약 30%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청이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에게 제출한 실종신고 및 실종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A경장이 제주 서부경찰서 실종팀에 근무한 지난해 3월부터 올해 7월 말까지 약 1년 4개월간 제주에서 총 1,048건의 성인 실종사건이 접수됐습니다. A경장이 실종팀 근무 기간 중 298건을 자체 종결한 것으로 집계됐는데 전체 접수건과 비교하면 A경장이 사건을 종결한 비율은 30%에 가까운 28.44%에 달합니다. 무신사가 운영하는 쇼핑 앱 29cm에서 15만 9천여 건의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29cm 측은 주문 내역 조회 기능에 외부의 비정상적인 접근이 발생해 일부 고객의

0: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름만 유출된 고객이 13만 8천 명이고 이름과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배송정보가 유출된 고객이 2만 1천 명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40분쯤 경기 포천시 이동면에 있는 계곡에서 30대 남성이 물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남성은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심정지 상태로 구조된 뒤 근처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개각으로 교체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주요 20개국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회의 참석차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당초 구 부총리는 오늘 인천공항에서 자신이 개각 대상에 포함됐다는 소식을 듣고 출국하지 않기로 결정했지만 청문회를 거쳐 후임자가 임명되기까지 임기를 계속해야 하는 만큼 예정된 일정을 소화하기로 막판에 다시 바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도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내륙 산지, 대전, 세종, 충남과 충북 등에는 시간당 20에서 30mm의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저녁쯤 대부분 그칠 전망입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7.1도입니다. 이진희였습니다. 9시 뉴스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2: 폭염이 심해지면 야생동물들은 어떤 피해를 입을까요? 가축들처럼 갇혀있지 않으니 생존하기에 유리할 것 같은데요.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어린 새나 박쥐는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둥지 내부가 뜨거워지면 자칫 폐사할 수 있죠. 또한 해양생물들은 해수온이 높아져서 위기에 처하는데요. 물고기의 경우 적정 수온을 찾아 이동할 수 있지만 조개류는 그러기도 어려워서 멸종되고 맙니다. 지구를 뜨겁게 만드는 온난화. 인간과 가축은 물론 야생동물에게도 큰 피해를 줍니다.
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6: 우리의 오늘을 이야기하고 내일을 응원하는 시간.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아이유의 반편지 들으면서 3부 시작했습니다. 0892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였어요. 2066님, 치킨에 맥주 먹으려고 주문해뒀어요. 샤워하고 기다리다가 문자 보내봅니다. 다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와, 진짜 치킨에 맥주까지 정말 오늘 밤을 제대로 힐링 타임으로 마무리하실 것 같네요. 2066님, 이 치맥이나 뭐 치콜, 치밥,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잖아요. 주말의 마무리를 아주 멋지게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말의 마무리 어떻게 하고 계신지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나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계속해서 문자 또는 미니로 글 남겨주세요. 문자 번호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편하게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광고 듣고 와서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 만나볼게요.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2: 우와,
1: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5: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4: 환인제약

산들 강민경이 함께한 시작되는 연인들을 위해 9567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 듣고 왔습니다. 김세환님, 중1 아들 문제집 심부름으로 서점에 다녀왔는데 문제집이 너무 많아서 찾기 힘들었네요. 유유. 요즘에 저도 뭐 가끔 서점 가면 문제집 코너가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종류도 진짜 많고 또 뭐 서점 사이트 같은 거 보면 하루에도 책이 몇 개씩 나오는 것 같아요. 과목, 뭐 같은 과목인데도 출판사도 다르고 난이도도 다르고 문제 유형도 진짜 다양해서 필요한 문제집 하나 찾는 게 정말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우리 세환님이 그래도 아드님을 위해서

스트레스가 확확 풀리더라고요. 이제 입가심으로 달달구리한 거 하나 물어줘야겠습니다. 하면서 치즈의 매들레인 러브 신청해 주셨어요.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으셨나 봐요. 우리 채영님. 속상하셨나 봐요. 그런 날은 집에 와도 마음이 계속 불편하고 뭔가 찝찝하고 그런 기분 들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매운 떡볶이, 매운 음식 딱 먹으면서 땀도 쫙 빼고 그러면은 조금은 속이 좀 풀리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죠. 저는 사실 매운 걸 잘 못 먹어서 그 매운 거를 자주 먹진 않지만 그래도 가끔 어쩌다가 한 번씩 이렇게 먹다 보면 스트레스가 풀리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맛있게 드셨으니까 또 달달한 디저트로 마무리하면 딱 좋겠네요. 달달한 거 드시고 힘든 일들 다 털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청해주신 치즈의 매들라인 러브 그리고 그 전에 잔나비의 꿈과 책과 힘과 벽 6376님이 신청해주신 노래 먼저 전해드릴게요.

너만 그 눈빛을 기억해 어릴 적 본 그들의 눈을 우린 조금씩

작은 카스테라 종류의 빵인데 되게 달콤하고 맛있잖아요. 근데 이 발음이 미국 영어로는 메들렌이고 영국 영어로는 마들렌이라고 하네요. 우리는 보통 마들렌이라고 부르죠. 마들렌 러브 듣고 왔습니다. 8988님, 운동하면서 듣고 있어요. 이 시간에 라디오는 처음 듣습니다. 차분한 목소리 덕분에 운동도 즐거워지는 것 같네요. 이렇게 문자 오는 거 보니까 운동하시면서 저희 오당제 입문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처음 또 들어주시고 문자까지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운동할 때 확실히 같이 대화하는 사람이 있으면 시간도 금방 가고 즐겁게 할수 있잖아요. 저를 친구라고 생각해 주시고 항상 이렇게 놀러 와서 이야기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4565님이 신청해 주신 김현정의 떠난 너 듣고 올게요.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3: 빗줄기는 조금 약해진 듯 보입니다. 지금은 일부 전남 지역으로만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시간당 10mm 안팎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밤사이가 또 고비입니다. 북쪽의 찬 공기와 남쪽의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충돌하면서 길고 좁게 압축된 비구름대를 만들겠는데요. 여기서 강한 비를 쏟아내겠습니다. 특히 내일 새벽에는 곳곳에 시간당 50mm가 넘는 폭우가 집중되겠고 극한우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미 많은 비로 지반이 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산사태 위험도 커지고 있는데요. 밤사이 폭우가 더해지면 추가 피해가 있을 수 있어서 산사태 위험 지역에서는 대피하셔야겠고요. 차량은 높은 곳으로 이동시켜 주셔야겠습니다. 김유정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긴 하루의 마무리, 여러분의 이야기가 머무는 곳.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4부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 만나볼게요. 2190님이 집에 도착하기 전에 잠시 차를 세우고 좋은 노래 들으면서 작은 호사를 누리고 있습니다. 차 안에서 잠깐 에너지 충전하고 또 집에 가서는 밀린 살림을 해야겠죠. 오늘 하루도 수고하신 모든 분들 모두 힘내시고 파이팅입니다. 아, 알죠. 이 기분. 집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차 안에서 좋은 노래도 듣고 잠깐 생각할 시간도 갖고 또 휴대전화도 잠깐 보고 그러다 보면 시간

시간이 훌쩍 지나가는데 별건 아닌 것 같은 이런 시간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2190님이 오당재와 함께 좋은 시간 보내고 계신 것 같아서 너무 다행이고요. 차 안에서 또 에너지 충전 충분히 하셨으니까 집에 가서 말씀하신 것처럼 밀린 살림도 천천히 잘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6316님이 이제 8월도 지나가고 있네요. 요즘 갑작스럽게 여러 선택지 앞에 놓여 있어요. 결국 고민과 선택은 제가 해야 하는데 용기 있게 또 지혜롭게 때에 맞는 선택을 하고 싶습니다. 응원해 주세요, 젠디. 신청곡은 옥상 달빛의 해피엔딩입니다. 그러게요. 6316님 벌써 8월 다 가고 있죠. 8월 30일입니다. 믿기지가 않는데 시간이 참 빠르죠. 살다 보면 여러 순간 또 여러 선택 앞에 서게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뭘 골라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도 많이 되고 결국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결정은 내가 내려야 하기 때문에 참 쉽지가 않죠. 그래도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충분히 나의 마음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서 고민하시고 지금까지 해오셨던 것처럼 가장 잘 맞는 길을 찾아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옥상 달빛의 해피엔딩이 좀 응원의 노래가 될것 같아요. 이 노래 전해드릴 거고요. 이어서 이혜원님이 신청해주신 정승환의 우리에게 두곡 듣고 올게요.

옥상 달빛의 해피엔딩 6316님의 신청곡이었고요. 이어서 정승환의 우리에게 이예원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 두 곡 듣고 왔습니다. 김동환님, 젠디 10cm의 콘서트 신청합니다. 요즘에는 사연을 자주 보내지는 못하고 있지만 평일부터 주말까지 공부하면서 매일매일 잘 듣고 있어요. 항상 좋은 정보와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혹시 제 신청곡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하셨는데 우리 동아군 중3 친구죠. 오랜만에 왔어요. 진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했는데 그동안 공부 열심히 하면서 듣고 있었군요. 꾸준히 이렇게 공부하면서 듣는 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닌데 열심히 자기 할 일을 잘 해내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뿌듯하고요. 가끔 이렇게 소식 전해주면 좋겠어요. 궁금하니까. 우리 동아 열심히 공부하라고 신청해주신 10cm의 콘서트 잠시 후에 들려드릴게요. 그리고 5527님은 요즘 나이에 안 맞게 아이오아이의 갑자기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거의 하루에 10번씩 듣는 것 같아요. 이 노래 신청합니다. 고맙습니다. 나이랑은 상관없죠. 이런 나이와 상관없이 마음에 딱 들어오는 그런 노래가 있는 것 같아요. 한 번 꽂히면 하루에도 몇 번씩 계속 반복해서 듣게 되는 그런 노래. 하나 만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런 노래를 만나셨다는 게 너무 부럽고 저도 이 노래 굉장히 자주 들었습니다. 우리 5527님 뿐만 아니라 오당재 가족분들이 한동안 정말 많이 신청해 주신 곡이어서 지금

지금 아마 반가운 마음 드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아이와이의 갑자기 5527님의 신청곡 전해드릴 거고요. 그 전에 우리 김동아 군이 신청해주신 10cm의 콘서트 먼저 드릴게요.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3: 현대 오피스.
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5: 휴렉

0: 잠시 후 하루 끝의 경제 습관,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가 이어집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벌써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문자 몇 개만 더 만나볼게요. 2191님이 젠디, 나이가 들수록 말을 좀 줄이자고 다짐하는데요. 오늘은 상황에 취해서 그만 제 속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너무 많이 해버렸어요. 이미 엎질러진 물이니 얼른 잊어버리려고요. 대신 다이어리에 오늘의 마음을 꾹꾹 눌러 써봅니다. 꼭 필요한 말만 할 줄 아는 담백한 어른이 되자. 아, 공감이 많이 되는 문자네요. 우리가 살다 보면 마음이 편해지거나 혹은 그 순간의 분위기에 이끌려가지고 평소보다 속마음을, 속이야기를 많이 하게 될 때가 있죠. 그리고 나서 돌아서고 나면 아, 내가 너무 많은 얘기를 했나? 아, 괜히 그 얘기를 했나? 이 얘기는 안 해도 됐었는데 싶어서 괜히 신경 쓰이기도 하고 밤에 자기 전에도 계속 생각나고 그렇잖아요. 근데 뭐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 너무 오랫동안 마음에 담아두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이 오늘을 경험 삼아서 조금 덜 이야기하고 절제하고 그렇게 하면 되니까요. 우리 2191님 말씀처럼 담백한 어른이 되자는 말이 굉장히 와닿네요. 필요한 말은 따뜻하고 다정하게 하고 또 하지 않아도 될 말은 조용히 또 삼킬 줄 아는 그런 담백한 어른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저도 듭니다. 고성훈님, 병원에서 나이트 근무만 하고 있는 남자 간호사입니다. 최근에 면역력이 떨어졌는지 피부가 많이 뒤집어졌네요. 내일 아침 근무 마치면 병원에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모두 월요일 파이팅하세요. 와, 저는 진짜 간호사분들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항상 나이트 근무 3교대 하시잖아요. 이거 계속 하다 보면 진짜 많이 지치고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생활 리듬도 흐트러질 수 있잖아요. 하, 진짜 멋지시고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성우님이 너무 열심히 일하시느라 피부까지도 안 좋아졌다고 하고 면역력도 떨어지시고 이제 좀 근무 마치시고 병원에 들려서 진료도 받으시고

받아보시고 가능하면은 좀푹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성우님의 건강을 챙기셔야 또 환자분들도 잘 돌볼 수 있으니까요. 건강하게 또 주말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도 아마 근무하면서 듣고 계신 간호사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모두 모두 힘내시길 응원 보내드릴게요. 자, 오늘 8월 30일이었습니다. 8월 마지막 주말도 이제 끝이 났는데 이제 정말 9월을 코앞에 두고 있죠. 와, 9월이라니 믿기지가 않아요. 8월의 마지막 날인 내일 월요일도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힘내시기를 응원합니다. 파이팅이에요. 자, 그럼 오늘 끝곡은 휘성의 다시 만난 날 9734님의 신청곡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저녁 8시 5분에 다시 찾아올게요. 내일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2: 팔을 조금만 들어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1: MBC 재난정보. 요즘처럼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이 이어지면 우리 몸이 체온 조절 능력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철, 온열 질환을 피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충분한 휴식과 수분 보충인데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느껴진다면 즉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을 찾아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몸이 갈증을 느끼기 전에 틈틈이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땀 배출이나 위장장애로 인한 탈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 온열 질환에 취약한 야외 작업자나 어르신들은 더욱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건강한 여름나기,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FM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2: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3: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4: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1: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5: MBC 10시 뉴스입니다. 어제 경기 의왕역에서 화물차량 연결 분리 작업을 하던 한국철도공사 직원이 열차에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철도경찰이 당시 CCTV 영상을 확보하는 등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지방철도경찰대는 코레일 직원 사망 사고와 관련해 현장 CCTV 영상을 입수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고 전후 작업자들의 무전 내용과 열차 내부 CCTV, 운행 기록 등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쯤 경기 과천시 과천시민회관 지하 2층 빙상장에서 일산화탄소로 추정되는 가스가 누출돼 이용객 14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한 학생이 가스 냄새가 난다며 누워있다는 건물 관계자의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해 10대 여학생 1명을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이어 아이스링크 이용객 100여 명을 비롯해 건물 내에 있던 140여 명을 대피시키고 건물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아이스링크에서 빙판을 고르는 정빙기에서 일산화탄소로 추정되는 가스가 누출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한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3자 정상회담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존 래클리프 미국 중앙정보국 CIA 국장은 최근 러시아를 방문해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다고 미국 악시오스가 현지시간 29일 보도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도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내륙 산지, 대전, 세종, 충남과 충북 등에는 시간당 20에서 30mm의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저녁쯤 대부분 그칠 전망입니다. 무더위도 계속되겠습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된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0에서 26도, 낮 최고기온은 24도에서 32도로 예보됐습니다. 이진희였습니다. MBC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6: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고속도로를 운전할 때 가장 위험한 것, 바로 졸음운전입니다. 고속도로 사망자의 70% 이상이 졸음과 전방주시 태만으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를 막기 위해서 한국도로공사는 휴식포인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0: 위 드라이브라는 앱을 설치한 후 고속도로 휴게소나 졸음쉼터를 방문하면 휴식을 안내하는 알림이 오는데요. 이 알림을 누른 다음 15분 이상 휴식하면 최대 500원 상당의 포인트가 적립되고 이 포인트는 전국 커피 전문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운전하다가 졸리면 포인트 받고 쉬어가세요.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0: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2: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최근에 친일파 후손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 내용을 들여다보면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친일 임명 사전에 이름이 없더라도 친일 행적이 확인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하는 친일파는 누가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 걸까요? 또 친일파가 남긴 재산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환수할 수 있을까요? 친일파의 의미와 재산 환수까지의 조건. 잠시 후 전설의 김 선생에서 알아보겠습니다. 8월 30일 일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3: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4: 하루 한번 챙겨요. 써. 잠시다 데이팩
3: 건강해.
4: 하루 한번 전해요. 잠시다 데이팩 사랑해.
5: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다 데이팩.
4: 하루 한번 데이팩. 잠시다 데이팩
5: 건강기능식품.
6: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7: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6: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7: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6: 에어렉스
8: 샤브올데이.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9: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0: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규정도 시기마다 달랐고요.
1: 예.
0: 뭐 가령 뭐 이런 법적 규정들이나 이런 것들 말고
1: 예.
0: 제가 생각하는 친일파랑
1: 예.
0: 지금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친일파도 다를 거예요.
1: 아, 그렇네요. 저희가 그냥 그 관념적으로 친일파 이렇게 생각하는데
0: 그렇죠.
1: 어떤 행위 아니면 어떤 그냥 의식만 그래도 친일파인가 이럴 수도 있고요. 그렇죠.
0: 그렇죠? 예. 그것들이 바뀌어 나가는 시점들이 보시면 한 1920년 무렵에 임시정부가 만들어지는 과정.
1: 네.
0: 그리고 또 의열단이 또 만들어지는 과정.
1: 예.
0: 그리고 47년에 남조선 과도입법위원이 의원들이 모여서 친일파를 한번 규정했었던 거.
1: 예.
0: 그다음에 이제 48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반민특위가 만들어지면서 친일파를 규정했었던 또 규정. 그리고 그게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실패를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2004년 5년 이 무렵에 다시 한번 친일파가 규정되기 시작합니다.
1: 예.
0: 그리고 최근에
1: 네.
0: 2026년에 이때 2004년 5년 이때 만들어졌었던 친일파의 어떤 규정들은 사실 친일파들의 재산을 환수하기 위한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 만들어진 법이었거든요.
1: 예.
0: 규정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사실 1910년에 그 미완이었다라고 보통 봅니다. 그래서 2026년에 이거를 다시 해보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규정이 다시 내려졌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친일파를 생각하는 어떤 그런 인식들도 시기에 따라서 쭉 달라졌고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친일파의 규정도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라는 거를 먼저 일단 머릿속에 좀 넣고 시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자, 그러면 하나씩 좀 살펴보죠. 일단 기본적으로 기준이 여러 개면은
0: 네.
1: 나중에 또 이게 논란의 여지도 생기고 복잡한 일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0: 네.
1: 근데 왜 이렇게 기준이 여러 갈래일까요?
0: 일단 시간이 흐르면
1: 네.
0: 기준을 정하기가
1: 네.
0: 더 모호해집니다.
1: 모호해진다라는
0: 표현보다 이거는 그냥 시기적으로 쭉 보면 제가 오늘 쭉 말씀드릴 거거든요.
1: 예.
0: 그걸 보면 점점점 좁아져요. 그 규정이.
1: 네.
0: 뭐 48년 이전에 그 47년 그다음에 1920년대 뭐 이때의 규정보다 2004년 5년 때 규정을 한번 보시면 딱 봤을 때는 법적으로 명확해 보이기는 하거든요. 너무나도 구체적인 어떤 그런 행위들까지 쫙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 제외하고는 친일파가 아니라는 거야?
1: 네.
0: 이런 이제 생각들이 생기는 거죠.
1: 예.
0: 그럼 이제 사회적 합의라는 게 조금 사회적 합의를 이렇게 최소한으로 이제 모은 규정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들이 나오는데 왜 그렇게 됐냐면 재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1: 재산이요?
0: 그러니까 2004년, 5년 이 무렵에 만들어졌던 법의 결국 핵심에는
1: 예.
0: 재산 환수였거든요.
1: 네.
0: 그런데 넓게 잡아놓으면
1: 아...
0: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1: 그만큼 있겠죠.
0: 그러다 보니까 점점 좁아지는 문제가 있었고
1: 예.
0: 국가가 재산을 환수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오늘 제가 쭉 말씀드리면 아마 고구마 먹은 것처럼
1: 예.
0: 답답해하실 분들도 있을 거예요.
1: 아...
0: 그리고 그 고구마에 더 고구마를 얹게 되는 게 그나마도 재산 환수의 어떤 그 규정 안에 들어가 있었던 재산 중에도 친일파 후손분,
1: 예.
0: 후손들이
1: 예.
0: 소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왜 내 친일파 재산이랑 전혀 상관없는 건데 왜 국가가 환수해? 그 과정에서 대법원에서 국가가 진 사례도 있습니다.
1: 아...
0: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복잡한 문제들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1: 그렇군요.
0: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1: 예, 그럼 하나씩 살펴보죠. 일단
0: 네.
1: 친일파 재산이 실체가 어느 정도입니까?
0: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알 수 없습니다.
1: 이건 알 수도 없어요?
0: 전체 친일파 재산의 규모는
1: 예.
0: 파악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고요.
1: 예.
0: 그다음에 뭐 가령 이런 거죠. 1945년에 해방될 때.
1: 예.
0: 이제 그 해방 과정부터 48년에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농지개혁이라는 게 있잖아요.
1: 있죠, 예.
0: 그 과정에서 부동산을 그 동산으로 처리를 한 다음에
1: 네.
0: 그걸 가지고 뭐 특정 사업에 투자를 했다거나
1: 예.
0: 아니면 그걸 가지고 뭐 다른 어떤 데다가 돈을 넣어서 불렸다. 그러면 그때 돈이 만약에 그때 기준으로 한 만 원 정도 됐다.
1: 예.
0: 그럼 얼마를 환수해야 될까요?
1: 이거는 좀 특수한 상황이니까 전액 다 환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나라를 팔아 먹은 사람들의 네. 그 치부였는데
0: 그게 명확 그게 이제 헌법에 위배된다라고 하는 법에. 사례도 있습니다.
1: 우리가 감정적인 국민

0: 정서가 아니라 법에는.
1: 그렇죠. 아. 법에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소급입법 일단 안 되고요.
0: 그렇죠, 그렇죠.
1: 연좌제도 일단 안 되다 네, 보니까 네.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이거를 정확하게 일단 조사해 봤던 적이 없어요. 만약에 해야 됐다 그러면 48년 했어야 됐습니다.
0: 네.
1: 근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네. 2004년 5년 이 무렵에 다시 하게 될 때는 친일파들의 전체 재산을 조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0: 네.
1: 그중에 그래서 조사된 것들은 거의 대부분이 부동합 과정에서
0: 네.
1: 일본에 협력한 사람들은 일본에서 자귀를 줘요.
0: 네.
1: 그래서 뭐 후장 몇 명, 백장 몇 명, 좌장 몇 명 이렇게 해가지고 70명이 넘는 사람들한테 자귀를 줍니다.
0: 네.
1: 근데 이때 돈도 받아요.
0: 아.
1: 그러면 이거는 명확하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그 돈이 어떻게 돼 있냐. 왕족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종의 형이라든지 아니면 의친왕 이런 사람들이 당시 기준으로 83만 원씩 받았고요.
0: 네.
1: 후작은 50만 4천 원. 그 다음에 33만 6천 원. 28만 원 요런 정도의 수준으로 받았습니다.
0: 네.
1: 그리고 이제 백작들 그 이하로는 15만 원에서 한 5만 원 정도의 수준으로 돈을 받았어요.
0: 네.
1: 근데 이게 지금으로 따지면은 얼마 정도가 될 수 있을까?
0: 네.
1: 사실 명확하게는 모릅니다.
0: 네.
1: 그런데 기준치마다 다른데
0: 네.
1: 적게는 1,200억.
0: 1,200억이요?
1: 많게는 6,000억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0: 얼마가 1,200억이 된다?
1: 그러니까 은사공채 총액이.
0: 아, 총액이.
1: 네, 총액이.
0: 아.
1: 그러면 83만 원을 받은 사람은 어느 정도로 보게 될 수 있느냐?
0: 예.
1: 가장 많이 받은 사람.
0: 예.
1: 166억에서 830억 정도 수준으로 봅니다.
0: 오, 적은 돈은 아니네요.
1: 적은 돈은 절대 아니죠.
0: 예.
1: 이완용 같은 경우가 당시 받은 15만 원을 적게 보면 30억에서 150억 정도로
0: 예.
1: 보고요.
0: 예.
1: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때 받은 은사 공채금이에요, 방금은.
0: 예.
1: 은사 공채 외에도 정기 수익이 따로 있습니다.
0: 아.
1: 은사 공채도요, 은사 공채를 은행에 놓고
0: 네.
1: 조금씩 조금씩 빼가는 거거든요.
0: 예.
1: 이자를 따로 받아요.
0: 그러니까
1: 이거는 별도로 이완용 같은 경우는 이제 중추원이라고 하는 총독부 자문기관이 있거든요.
0: 예.
1: 여기에서 수당으로 10년간 1000

0: 일단 뭐 지금 계산으로 했을 때 계산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예. 이거를 SBS 뉴미디어국에서 한번 조사를 했던 적이 있어요. 예. 이때 이제 그 역사 연구자분 중에 이제 원로급 역사 연구자 중에 이준희 선생님이라고 그 독립기념관 관장까지 하셨던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도 따로 연구를 했고 SBS 뉴미디어국도 따로 그 이제 조사를 했었던 건데 그거를 정리를 해보면 부동산만 일단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 네.
0: 필지가 1800 필지예요.
1: 네.
0: 그러니까 필지라는 게 집 한 채잖아요.
1: 예, 예.
0: 그러니까 집 하나 그러니까 1800채 정도 되는 규모의 필지를 예. 갖고 있었고요.
1: 예.
0: 면적으로 따지면 2200만 제곱미터.
1: 그럼 이게 얼마나 되는 거예요?
0: 여의도 면적의 7.7배 정도 됩니다.
1: 야.
0: 네. 그 정도가 이제 갖고 있었는데
1: 네.
0: 광복 후에 이완용 일가 명의의 부동산을 조사해봤더니
1: 네.
0: 16만 제곱미터밖에 없었습니다. 이 말은 이 무렵에
1: 매각한 거네요.
0: 현금화를 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환수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1: 그렇겠네요.
0: 네, 그래서 실제로 국가에 귀속됐었던 땅은 19,208 제곱미터 전체 예. 면적의 0.05%밖에 안 됐습니다.
1: 아, 그러면 남은 땅은 아직도 이완용 후손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0: 그렇죠. 갖고 있고요. 일단 네. 그 갖고 있는 땅도 현금화하고 난 다음에 짜투리 땅들이고요. 현금화한 이후에 재산 같은 경우는 지금 와가지고 조사하기도 힘들거니와
1: 네.
0: 이 이후로 불어난 재산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1: 네.
0: 어디까지를 환수를 해야 되느냐에 대한 어떤 합의를 찾기까지 굉장히 어렵겠죠.
1: 예.
0: 그러니까 굉장히 문제가 좀 심각한 겁니다.
1: 자 그러면 친일파 중에서 이완용 말고도 재산 규모가 컸던 인물들이 또 있었을 것 같은데 누굽니까? 네.
0: 가장 대표적으로 송병준, 이해승, 민영희라고 예. 볼 수 있는데요. 송병준 같은 경우는 이완용이랑 버금가는 거물급 친일파였고요.
1: 예.
0: 마찬가지로 SBS에서 취재를 했었는데 303만 평입니다.
1: 네.
0: 이게 이제 천 그러니까 이완용에 비해서 땅만 놓고 보면 한 절반 정도가
1: 네.
0: 되는 거죠.
1: 네.
0: 그런데 이제 미환수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6만 7천 제곱미터
1: 네.
0: 정도인 거예요.
1: 예.
0: 이거 외에도 일본 홋카이도에 따로 토지를 하사받은 것도 있습니다.
1: 야.
0: 네. 그 면적이 560만 평이라고 추정됩니다.
1: 야, 이것도 어마어마한 땅이네요.
0: 네. 근데 요 송병준 같은 경우에는 이 송병준이 소유했었던 토지가 그 중에 일부가
1: 네.
0: 부평에 있는 미군기지 토지가 포함이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가 공시지가만 하더라도 2,500억입니다.
1: 야.
0: 네, 2,500억. 근데 이거 나중에 미군기지가 반환되잖아요.
1: 예.
0: 이때 송병준의 후손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 그러면 지금은 송병준의 후손 걸로 등기가 다시 됐어요?
0: 아마 이건 재판 주인 걸로 알고 있는데 결론이 예. 어떻게 났는지 예, 저도 예. 좀 명확하게 찾지는 못했습니다.
1: 네. 네. 제가 아는 부지도 하나 있습니다. 그 서울의 홍은동에 있는
0: 맞습니다.
1: 네. 그 예전에 힐튼 호텔이라고
0: 불렀던
1: 예.
0: 거기가 바로 이해승.
1: 예.
0: 이분이 이 사람이 누구냐면 그러니까 왕족이에요, 왕족.
1: 예.
0: 철종의 친부의 오세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처음에 후작자기를 받았습니다. 그럼 후작자기 예. 받았으니까 아까 전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은사금이랑 공채를 받았어요.
1: 예.
0: 그 외에도 이후에도 적극적인 친일 행위를 했었던 사람인데요.
1: 네.
0: 그 방금 말씀하신 그 땅 그랜드 히튼 호텔이죠.
1: 예.
0: 이거를 가지고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1: 예.
0: 그리고 그거는 이해승 후손이 이겼습니다.
1: 그러니까요.
0: 대법원까지 가서
1: 네. 아직까지 이 집안이 관리하는 자산으로 알고 있는데
0: 네. 그게 얼마 안 됐어요. 2025년이었고요. 네. 그 돈은 사실 78억 원인데
1: 네.
0: 이때 이해승 후손이 갖고 있는 돈의 대단히 일부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손자 이해승의 손자가 국가 상대로 회수하겠다라고 소송을 건 다른 땅들도 있어요. 그게 여의도의 3배입니다.
1: 이야 좀 많은 생각이 드네요.
0: 네.
1: 예를 들어서 뭐 법적으로는 제가 지식이 부족해서 함부로 얘기할 건 아니지만 그냥 상식선에서 만약에 어느 나라의 반역적인 행위를 한 사람이 그걸로 그냥 치부까지 잘해서 대대손손 잘 먹고 잘 산다면 앞으로 비슷한 일이 전개됐을 때 누가 독립운동하려고 할까요?
0: 그렇죠.
1: 네.
0: 이게 뒷부분에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이제 먼저 말씀을 해주셔서 말씀드리

0: 드리면 예. 지금 이게 한국 사회에서 이 문제가 굉장히 이슈잖아요.
1: 예.
0: 근데 그 한국 사람들의 감정에는 방금 말씀해 주신 그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독립운동가 분들의
1: 네.
0: 후손과의 비교
1: 그렇죠.
0: 분명히 되는 것 같거든요.
1: 예.
0: 지금 이건 90년대 한 중후반부터 국가보훈부도 그렇고 그다음에 언론사들도 취재랑 조사를 꽤 많이 했어요.
1: 예.
0: 근데 그랬을 때 전체 독립운동가 분들 후손 그러니까 그 국가보훈부에서
1: 관리하는
0: 관리하시는 네. 정리를 한 그
1: 예.
0: 독립운동가 분들의 후손에 굉장히 많은 숫자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70-80% 이상이
1: 네.
0: 200만 원 이하로 월 200만 원 이하로 살아가고 계십니다.
1: 예.
0: 그리고 60%가 넘는 분들이
1: 예.
0: 고등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한 환경에서 살아가고 계셨었어요.
1: 예.
0: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비교.
1: 예.
0: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적
1: 예.
0: 행위들을 했던 사람들이나
1: 예.
0: 아니면 반민족 행위를 했었던 사람들의 후손들이 살아가는 그 환경과 지금 나라를 위해서 사실 독립운동가 후손분들 그러니까 그때 당시 독립운동을 하셨었던 분들
1: 예.
0: 지금 친일파 그 우리가 지금 친일파로 부르는 사람들만큼
1: 예.
0: 부자들이었습니다.
1: 예.
0: 돈도 많았고요. 거의 대부분 우리가 교과서에서 이름 나오는 독립운동가 분들 보면 다 고등고등학교 졸업하신 분들이잖아요.
1: 맞아요.
0: 고등고등학교 이상 졸업하신 분들이면 0.01%의 학력을 갖고 계셨던 분들이에요.
1: 네, 지금부터 좀 석학들인 거죠.
0: 네. 그런 분들이 자신들의 재산을 팔고
1: 예.
0: 자신들의 집안이 무너져 내려가는 거를 보면서 독립운동을 했다는 거죠.
1: 예.
0: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1: 예.
0: 그러다 보니까 이 독립운동가 분들의 후손분들이 살아가는 데 더 어려워지고 학력 자본도 깨져버리게 되고
1: 예.
0: 이런 과정들을 봤는데 독립운동가 후손이 아니라 친일파의 후손들은
1: 네.
0: 지금 이렇게 여의도에 몇 배씩 되는 돈을 갖고 있었다?
1: 예.
0: 이게 비교가 되는 순간 사회적인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1: 저는 그렇게 예를 들어서 조상들이 석학의 반열에 오르신 네. 분들 또 자산도 꽤 있는 분들이 독립운동에 헌신했다가 가업이 좀 기울어지고 기반이 좀 많이 흐트러져서도 뭔가 다시 그 기백으로 네. 다시 승승장구할 수 있을 수 있는 여지가 있을 텐데
0: 네.
1: 그렇지 않았던 이유들 중에 하나는 너무 허탈했을 것 같아요.
0: 그죠.
1: 아니 도대체 나는 뭘 위해서 이렇게 목숨 걸고 이걸 했는데 결국 무슨 어마어마한 뭐 부귀영화를 누리려는 생각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바로잡을 건 바로잡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정말 이 허망함 때문에 적극적인 경제활동하려는 의지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꺾였을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0: 이건 지금이라도 좀 바로잡아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1: 네.
0: 때문에 2000년대 들어와가지고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좀 바로 잡아보자라고 하는 분위기들이 있었고 2026년에도 그러한 맥락에서 법이 새롭게 제정된 것 같습니다.
1: 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요. 친일 재산 환수 문제 이게
0: 네.
1: 최근에도 다시 이슈가 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0: 네.
1: 그런데 이걸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도 좀 설명 좀 해주세요.
0: 네. 그 이야기를 하려 그러면 이제 시기별로 네. 달라지는 부분들을 조금 볼 필요가 있습니다.
1: 예.
0: 첫 번째는 이제 1920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진 다음에 이건 이때는 이제 현실이죠.
1: 네.
0: 이미 친일행위 지금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잡아서 어떻게든 이 사람들을 처리하자라고
1: 예.
0: 하는 이야기들이 나왔고 그게 임시정부 기관지였었던 독립신문에 실리게 됩니다. 그게 이제 칠가살이라고 하는 논리거든요.
1: 네.
0: 여기에 죽어 마땅한 일곱 부류라고 해서 적괴, 매국적, 창귀, 친일부호, 적의 관리, 불량배, 모반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놨었습니다.
1: 네.
0: 그래서 보면 이제 뭐 적괴라고 하면 이제 총독이라든지 정무총관 같은 사람들인
1: 네.
0: 거고 나머지는 친일파들이었었던 거죠.
1: 예.
0: 근데 이때는 현실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잡아서 처단한다라고 하는 명목으로 이제 규정 내린 사람들이고요.
1: 네.
0: 그 이후에 해방 직후가 되면은 아직 이때는 이제 1946년이니까 나라가 만들어지기 전이에요. 그때 민주주의 민족전선, 흔히 이제 교과서에는 민전이라고 표현이 되는
1: 네.
0: 여기에서 46년 1월 28일 날 친일 반민족행위 청산 기준이라고 하는 것, 친일파 민족 반역죄에 대한 규정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거든요.
1: 네.
0: 여기에 보면은 이런 분들이 포함이 됩니다. 첫 번째는 매국노 및 관계자이고요. 두 번째는 유작자, 그러니까 자귀를 받은 자. 중추

0: 고문 및 참의 관선 도부평 의원.
1: 네.
0: 그리고 세 번째는 총독부 국장 지사 등의 고관.
1: 예.
0: 그러니까 이제 총독부에서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하위 관료들 말고
1: 네.
0: 고관들.
1: 네.
0: 그다음에 네 번째가 경찰 헌병의 고급 관리.
1: 네.
0: 여기는 명확하게 경시 사관급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1: 예.
0: 그리고 다섯 번째가 군사 고등 정치 경찰의 악질 분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고등 정치 경찰 중에서도 어떤 특정 행위를 했었던 사람들을 우리가 추리겠다라고
1: 네.
0: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가 비밀 탐정 책임자, 그러니까 밀정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다음에 일곱 번째가 인민의 원한에 표적이 된 악질 분자.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중요한 건데 이거는 1948년에 반민특위 때도 반복되는 건데요.
1: 네.
0: 조사를 합니다.
1: 네.
0: 지역 단위에서.
1: 네.
0: 소문이 난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정리를 하고 이 사람들이 실제 무슨 일을 했었는지를 한번 조사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덟 번째는 황민화운동 지원병 학병 징용 창씨 문제의 이론적 정치적 지도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아마 이광수라든지 최남성과 같은
1: 네.
0: 어떤 당시 신문에 이런 거 기고하면서
1: 네, 우리 징병. 공유하고 막 하는.
0: 그렇죠.
1: 네,
0: 네.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 군사산업의 책임 경영자라고
1: 예.
0: 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당시 기업인들 중에 그 이제 뭐 비행기를 헌납한다고
1: 네.
0: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고 열 번째 마지막이 전쟁 협조 목적 또는 파쇼적 기관의 주요 책임 간부라고
1: 네.
0: 되어 있습니다.
1: 예. 나름대로 이 명칭들을 딱 보니까 어떤 기준으로 설정을 했는지는 알 것 같은데
0: 네.
1: 요거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게 너무 많아서
0: 네네네.
1: 그거는 2부에서 자세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2: 세상 모든 지식이 경제로 통하는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3: 오늘은 역사 커뮤니케이터 재원샘 모시고 친일파들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앞서 1부 마지막에 8.15 이전 대상자로 민족의 반역자를 어떻게 구분할지에 대한 기준 한 10개를 알려주셨잖아요. 네. 이제 궁금한 게 있어서요. 네. 일단 대부분 고관들, 네. 고급 관료들을 이제 매국노로 이제 규정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일반 하급 관료들도 네. 만약에 네. 동조하지 않았다면, 물론 네. 생계 때문에 한 것도 있겠지만 네네네네. 그런 것마저도 안 했다면 네. 일본이 과연 여기서 통치라도 할 수 있었을까? 네. 그럼 다 포함되는 거 아니냐라는 네. 게 중요할 것 같아서 네네네. 또 고급 관료를 우리나라 지금 공무원 네. 체계로 3급까지 할 건지 2급까지 네네. 할 건지 그것도 논쟁이잖아요.
4: 굉장히 논쟁이고요. 이거는 나중에 한국분들이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친일파의 규정에서 대표적인 게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예. 발간했었던 친일인명사전의 기준이거든요. 예. 근데 거기도 똑같습니다. 거기도 기준이 있어요. 예. 뭐 예를 들어 똑같이 총독부에서 일을 했다라고 네. 하더라도 고등문관시험 합격자 이상으로 보통 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문제가 대단히 예민해요. 예. 왜냐하면 당시 식민지 조선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그럼 무엇이었는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친일파가 되기 위하거나 일본에 협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어떤 그냥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냥 예. 그냥 내가 공부하는 게 좋았고 예. 공부를 계속 하고 싶었고 그래서 예. 공부를 해서 고등보통학과까지 나오고 뭐 제국대학에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뭐 전문학교 정도 이상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예. 이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아예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예. 결국에는 총독부나 지역에 있는 일부 어떤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제국의 통치, 일본 네. 제국의 통치를 위한 기관들이라는 거죠. 네. 그런데 들어갔었던 모든 이들을 그렇게 잘라버리면 예. 모호하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그분들을 옹호하는 게 아니라 예, 예. 그때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서 그 정도까지 먹고 살기 위해 일했었던 사람들을 친일파로 규정하느냐를 놓고 1947년이었거든요. 네. 이때 제가 네. 말씀드렸었던 그 기준이 네. 당시에도 그건 너무하지 않아? 아. 라는 분위기가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보다 네. 47년에 한국 사람들이 분노가 훨씬 더 많았을 거잖아요.
3: 그렇겠죠.
4: 그럼에도 불구하고
3: 그래도 그거는 봐줘야 된다.
4: 거기까지를 친일로 보면 이거는 너무 그때 네. 당시의 상황을 너무 이해하지 못하는 거다라고 하는 게 그때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 지역은 사실 더 심해요.
3: 지방은.
4: 예를 들어서 군 예. 아니면 도 네. 이런 데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거기도 네. 지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3: 있죠. 예.
4: 보통은 어디까지를 친일파로 놓고 보냐면 네. 그 친일인명사전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면석 이상으로 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옹호를 하는 게 아닙니다.
3: 예, 예.
4: 당시에 면석이들이 늘 언제나 그 이때 당시에 그 소설이나 예. 영화 이런 것들 옛날 영화들 예. 보면 면석이들이 악질 친일파로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딱 그 중간에서 예. 뭐 예를 들어서 강제징용을 한다라고 예. 하면 면 단위에서 누구를 끌고 갈 건데 예. 면석이의 권한이 제일 세거든요. 그 사람들이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하면 권한이 세기 때문에 예. 도와주는 면석이들도 있어요.
3: 아 오히려 이 두 번째 그걸 여쭤보려고 네. 했었어요. 누구는 친일도 했는데 뒤에서 네. 독립운동도 도와줬어요.
4: 그렇죠.
3: 그럼 이건 친일입니까? 독립운동을 한 겁니까? 네.
4: 굉장히 묘하죠.
3: 네.
4: 그런 모습들 때문에 규정 잡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면석이 같은 경우에는 지역 단위에서 뭐 예를 들어서 할당제라고 예. 제가 한번 한 말씀 드렸었던 것 같은데 몇 명을 강제 동원시켜라. 야 강제 징용 무슨 무슨 면에 50명이야 이번 달 네. 이라고 하면 50명 채워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어떤 면석이는 내가 나의 어떤 그거를 더 드높이기 위해서 50명이 할당이지만 100명 200명을 잡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예. 아무리 조사해봤는데
3: 없다.

0: 유효해야 되니까 예. 48년에 재헌국회에서 반민족행위 처벌법이라는 걸 만들면서 시작이 됩니다. 여기에는 네. 그 32개 조로 되어 있고 1장부터 8장까지가 범주와 처벌 규정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예. 몇 가지를 소개시켜 드리면 제1조에 보면 한일합병에 적극 협력한 자, 주권침해 조약 문서에 조인하거나 모의한 자,
1: 네.
0: 처벌은 이때 됐어야 됐습니다. 사형. 사형 또는 무기징역,
1: 예.
0: 재산, 유산의 전부 혹은 2분의 1 이상 몰수.
1: 네.
0: 이때 됐으면 만약에 친일 네. 재산부터 해가지고 정리가 됐겠죠.
1: 네.
0: 3조 부분이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중요하겠죠.
1: 예.
0: 독립운동자나 그 가족을 예. 악의로 살상 박해한 자 또는 지휘자. 이들도 사형 또는 무기입니다.
1: 네.
0: 그리고 재산도 전부 혹은 일부 몰수. 라고 돼 있고 나머지 여기도 5조를 보시게 되면 고등간 중에서도 3등급 이상 훈 5등 이상의 광공리 헌병 헌병보 고등경찰 요들을 공소시효 경과 전 공무원 임명 불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 기준에서는 너무 이거는 죄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처리하는 거 아닌가
1: 네.
0: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때에도 요 정도 급은 공무원 임명 불가 혹은 그 공민권을 박탈하는 정도 수준으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1: 네. 그럼 이걸 바탕으로 검거도 하고 재산 몰수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지금까지 문제가 되겠죠.
0: 그렇죠. 일단 이 사람들이 일단 파악을 합니다. 이 예. 위원들이 파악을 해요. 이 위원들이 파악을 할 때 중앙이 있고요. 중앙에 특별검찰 그다음에 이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까지 해가지고 중앙위원들이 있습니다. 그
1: 네.
0: 중앙위원들은 최종적으로 이제 땅땅땅 해갖고 결정을 하는 사람들이고요.
1: 네.
0: 전국에 일단 그 38선 이남이었죠. 이땐 38선에서는 전국에 지역 단위로 나눠서 지역위원을 따로 두고요. 그 지역위원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지금으로 따지면 국민신문고 같은 거,
1: 네.
0: 신문고 같은 거를 주면서 신청을 받습니다.
1: 네.
0: 그렇게 해서 신고를 하면은 그 신고된 것들을 받아서
1: 네.
0: 조사를 하는 거죠. 실제로 어떤 일을 했는지. 그렇게 했을 때 파악된 그때 당시 48년, 49년까지 파악한 반민족 행위자가 약 7천 명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전체 조사 대상 중에 이제 이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 취급했었던 건수는 682건이고요.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짧았잖아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682건만 취급을 했고
1: 예.
0: 그중에 305건의 체포가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이거 굉장히 저도 이거 보면서 이분들 누군지 한번 조사해보고 싶은데 자수가 60건이 넘습니다.
1: 자수를 해요?
0: 네. 알고 있었던 거죠.
1: 예.
0: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이제 재판 종결 건수일 텐데
1: 네.
0: 38건.
1: 38건이고요. 예.
0: 최형, 그러니까 형을 내린 겁니다.
1: 예.
0: 형을 내린 거는 12건. 사형 한 건, 무기징역 한 건 포함해서 12건이었고요.
1: 너무 적은데.
0: 그렇죠.
1: 예. 네.
0: 아, 네. 이 말 하면 이제 또 고구마가 쌓이는데
1: 예.
0: 최형을 선고받은 12건도요.
1: 예.
0: 결국은 보석 또는 형 집행 정지로 6.25 전에 다 풀려납니다.
1: 야, 이거 뭐 그냥 다 그냥 뭐라고 해야 됩니까? 면제해 준 거네요.
0: 왜 그렇게 됐냐?
1: 예.
0: 51년 2월에 이 네. 법 자체가 폐지가 됩니다.
1: 왜요?
0: 이유는 당시 이승만 정권에서
1: 예.
0: 지금 일단은 뭉쳐야 할 때다. 분열돼서는 안 된다. 이들도 감싸 안아줘야 된다.
1: 아니 뭉치기 네. 위해서는 더 단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좀 이해가 잘 안 가네.
0: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면 이념 문제가 끼게 됩니다.
1: 이념 문제요?
0: 네. 네. 일단 이념으로 친일이라고 하는 어떤 이 정치적 프레임.
1: 예.
0: 어떤 프레임이 아니죠. 이거는
1: 예.
0: 실제 존재하는
1: 예.
0: 친일파 처단이라고 하는 사회적 어떤 희망 그다음에 어떤 공감대를 새로운 이념이라는 이슈로 돌릴 필요가 있었어요. 그 과정에서 국회 뿌락치 사건이라는 게 터지고요.
1: 네.
0: 국회에 간첩이 들어와 있는데 이 간첩들이 주로 활동하는 데가 어디냐.
1: 네.
0: 반민특위다.
1: 예.
0: 라고 하는 명분으로
1: 예.
0: 반민특위를 습격하게 되고요.
1: 예.
0: 그 반민특위가 와해되고 51년이 되면 그마저도 법마저 폐지가 되게 됩니다.
1: 그게 사실이었던 겁니까? 아니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살아남기 위한 네. 친일파들이 만들어낸 어떤 뭐 시나리오예요? 뭐예요?
0: 조작입니다.
1: 조작이죠. 네.
0: 조작이었었고요.

0: 가장 핵심적으로 이 활동, 그러니까 반민특위 와해 활동에 예. 적극적이었었던 사람들은 경찰 조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 조직은 이미 일제강점기 시절에 경찰로 활동했었던 사람들의 대부분이 네. 경찰 일을 하고 있었는데 네. 반민특위 활동으로 주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경찰이었기 때문에 네. 본인들 조직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그들이 적극적으로 이념적으로 네. 이승만 당시 정권과 예. 친연성이 있었기 때문에 예. 이승만 정권도 이들을 안아줄 필요가 있었던 거고요. 예. 그 과정에서 이런 결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1: 그러니까 결국 그 계속 고급 관료들이 예. 해방 이후에도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가 네. 높으신 분들 근처에 가까이 있으니까 네네. 명분 들고 가서 유야무야 해버린 거네요.
0: 그렇죠. 예. 그렇게 면제부를 국가 공인 네. 받게 된 거죠.
1: 예. 자, 그러면 이렇게 덮어만 두고 있을 민족은 또 아닌데.
0: 아, 그렇죠.
1: 그럼 이 문제가 다시 언제쯤 네. 또 불거진 겁니까?
0: 이때 불거지게 된 게 2004년입니다. 이제 노무현 예. 정권 시기였는데요. 이때 갑자기 친일파들의 문제가 막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했었던 게 인터넷 발달이랑 좀 연결이 됩니다.
1: 예.
0: 인터넷이 이제 90년대 후반부터 국가기관들이 이걸 활용하자라는 네. 분위기가 일었고 당시 사이트 하나가 생겨요.
1: 네.
0: 그게 뭐였냐면 조상 땅 찾아주기 사이트였거든요.
1: 예, 예.
0: 그러니까 국민들 여러분들의 잃어버린 조상들이 갖고 있었던 땅인데 이거 정리되는 과정에서 농지 개혁도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거 하는 과정에서 잃어버렸었던 땅 있으면 찾아줄 수 있으니 인터넷에 신청하라는 거예요.
1: 네.
0: 근데 그걸 누가 신청하겠습니까? 일제강점기 시절에
1: 땅을
0: 갖고 있었던 사람이면
1: 그렇네요.
0: 친일파들이었겠죠.
1: 이거 일부러 그 친일파를 발굴하기 위해서
0: 그건 아니었습니다.
1: 그건 아니에요.
0: 굉장히 좋은 의미로 만든 거였는데 예, 예. 그걸 활용하는 사람들이 이제 친일파들의 후손들이었었던 거고
1: 네.
0: 가장 핵심에는 임야가 있었습니다. 임야. 왜냐하면 농지개혁 당시 우리가 아까 초반에 살펴본 것처럼 이완용 후손만 하더라도 농지개혁 이전에 부동산 싹 정리했거든요.
1: 네.
0: 임야는 농지개혁
1: 포함이
0: 안 돼 있었기 네. 때문에 임야를 신청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 네.
0: 그런데 거기에 국가가 관리하는 어떤 땅들도 있었고 했던 거죠.
1: 네.
0: 문제는 네. 조상 땅 찾아주기로 봤더니 친일파 후손들이 찾은 땅을 봤더니 제대로 관리 안 되고 있거나 국가가 지금 손을 대고 있는 데들이 있네. 이거를 소송을 봅니다.
1: 아.
0: 국가를 상대로.
1: 예.
0: 이게 문제가 되기 시작하면서 2003년 무렵이 되면은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특별법을 만들자라고 하는 논의가 일게 되고요.
1: 네.
0: 그게 2004년에 일제강점하 친일 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으로 공포가 되는데요.
1: 예.
0: 아, 이 문제가
1: 예.
0: 누구를 친일파로 할 거냐.
1: 또 그 이슈에.
0: 또 이슈가 있었던 게
1: 예.
0: 사실은 한 사람 때문입니다.
1: 대충 감이 옵니다.
0: 네. 박정희 전 대통령을
1: 예.
0: 친일파로 넣을 거냐 말 거냐가
1: 예.
0: 가장 핵심적인 문제로 떠오르게 되고요. 이게 여야가 합의가 되겠습니까?
1: 이건 안 되겠죠. 쉽지 않죠.
0: 쉽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 문제가 나중에 2005년에 이들의 재산 환수
1: 네.
0: 문제까지 이어지게 되면서 2004년에 누구를 친일파로 규정할 것인가가 사실은 약간 누더기처럼 법이 변하기 시작을 해요.
1: 네.
0: 왜냐하면 더 좁혀야 될 거잖아요.
1: 네.
0: 그래서 그걸 보고 있으면 20개 정도 이상의 규정이 있는데 여기에 다 합쳐진 사람을 조사를 해봤더니
1: 네.
0: 저희가 아까 반민특위 할 때 7,000명이었었잖아요. 예. 2004년에 조사 대상에 포함됐었던 선정 심의에 올라갔었던 사람들 최종 확정된 사람이
1: 네.
0: 1,006명입니다. 굉장히 좁아지게 되는 거죠.
1: 진짜 아까 1부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좁아진다
0: 네.
1: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진짜 확 보이네요.
0: 네. 네. 굉장히 아쉬울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는데 나름 이때 연구자분들이 정말 고생 많이 해가지고
1: 예.
0: 어쨌든 법이 있으니까 이 법 테두리 안에서 친일파를 규정해야 했던
1: 그렇죠.
0: 거잖아요.
1: 네.
0: 그렇게 해서 1,006명을 최종 확정을 하게 됩니다.
1: 아, 참 여러 가지 좀 고민이
0: 씁쓸하죠?
1: 많고
0: 예, 예,
1: 좀 답답해지는 그런 네. 이슈인 것 같은데 다시 재산 환수 문제로 돌아가서
0: 네.
1: 그러면 재산 환수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까?
0: 그게 2005년에
1: 네.
0: 이제 환수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하는 게 2005년 12

0: 12월에 재석 의원 만장일치로 재정이 됐습니다.
1: 네.
0: 그런데 이렇게 재정이 된 이후로 헌법소송까지 가요. 헌재, 헌법재판소 소송까지 갑니다.
1: 네.
0: 왜냐하면 신일파 구성들이 이걸 못 받아들이겠다라고 했거든요.
1: 네.
0: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는 이걸 합법으로 봤습니다. 합헌으로 인정을 합니다. 이게 소급 입법 문제가 제일 핵심이었거든요.
1: 네.
0: 이걸 소급 입법 할 수 있느냐를 놓고 헌법재판소에서 붙었는데 헌법재판소에서는 국가편을 들어준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7-2로 이겼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저는 그래도 좀 멋있었어요.
1: 예.
0: 그 이유가 뭐였냐면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쓰여 있다.
1: 뭐라고요?
0: 3.1운동 그리고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
1: 예.
0: 라는 게 있기 때문에
1: 예.
0: 친일파의 후손 너희도 이 법이 적용될 거라는 걸 헌법 전문을 읽어봤다면 예. 알 거야. 로 7-2로 합헌 결정이 납니다.
1: 예.
0: 근데 문제는 합헌 결정이 났음에도 계속 문제가 됐었던 건 대법원에서 이걸 받아들이지 않은 판례들이 있었어요.
1: 이거 왜 그럴까요? 헌법재판소까지 다 됐다고 했는데.
0: 뭐 저는 이제 법조인은 아니니까
1: 예.
0: 대법원에서는 그렇게 낼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아까 처음에 얘기했었던 예. 그 힐튼 호텔 예. 지금 홍은동에 있는 그 이해승.
1: 예.
0: 그 후손들이 이제 재산 그 해서 대법원에서 승소를 했었던 거였는데
1: 네.
0: 중요한 건 2026년의 법입니다. 네.
1: 그 법은 또 어떻습니까?
0: 2026년의 법으로 오게 되면
1: 네.
0: 일단 지금 소송 중인 그다음에 소급 입법을 소급 입법의 범위를 굉장히 넓게 해놨어요.
1: 예.
0: 어느 정도로까지 해놨냐면 저희가 그 부동산을 동산으로 변화시켜가지고
1: 예.
0: 추가적으로 불린 돈들이 있잖아요.
1: 네.
0: 요것도 환수 대상 안에 포함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연구자들 이제 위원회에서 연구자들 중심으로 조사하는 것만 포함된 게 아니라
1: 예.
0: 신고를 할 수 있겠습니다.
1: 예.
0: 주변에 누군가가 들었다.
1: 아.
0: 사실은 우리 할아버지 사실 친일파였다? 이 돈이야. 이 돈으로 우리 이렇게 했어. 근데 그걸 누가 들었어요.
1: 그럼 신고할 수 있는
0: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아.
0: 신고제도랑
1: 예.
0: 포상제도. 신고한 사람을 포상할
1: 포상까지.
0: 아. 이거랑 소급입법의 범위를 좀 넓게 해주는 부분.
1: 네.
0: 요게 그 이전이랑 좀 달라진 상태로
1: 예.
0: 2026년 6월에 이제 이 법이 통과가 됐고요.
1: 네.
0: 12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굉장히 많은 사회적 기대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1: 네.
0: 지금이라도 조금 다시 이 문제들을 좀 제대로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1: 실제 이게 추진돼서 뭔가 성과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있을까요? 지금?
0: 아직은 없습니다.
1: 아직은
0: 왜냐하면
1: 없어요.
0: 12월부터 시작이고 이제 조직을 만들고
1: 네.
0: 있는 상태고요.
1: 예.
0: 지금 이 법과는 상관없이
1: 예.
0: 이 법과는 상관없이 이해승뿐만 아니라
1: 네.
0: 다양한 친일파들의 후손들이 제기했었던 소송이
1: 네.
0: 대법 정도에서 멈춰 있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이게 26년 12월 올해죠. 올해 12월이 되고 난 다음에 어떠한 결정으로 이어질지는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갖고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1: 그렇네. 중요한 문제였네요.
0: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지금 대법 정도에서 걸려있는 게 12월 이후로 어떻게 결정 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이 법이 어떤 방향으로 추진이 될지 법원에서 어떻게 처리를 할지도 요게 딱 시금석이 되는 거거든요.
1: 그렇네요.
0: 이거 정말 이거는 특정 뭐 친일파의 후손 한 명을 가지고
1: 예.
0: 이 사람이 친일파의 후손이다 아니다 친일파냐 아니냐 이거에 소모적인 논쟁할 필요 없이 이게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1: 그렇네요.
0: 이거를 좀 저희가 좀 사회적으로 주의 깊게 바라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1: 특히 이거는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친일파라고 규정 짓는 게 굉장히 엄격한 기준으로
0: 그렇죠.
1: 자르고 잘라서 이것만큼은 갑론을박이 없을 법한 사람들로 추린 것이니까
0: 그렇죠.
1: 이거에 대해서는 사회적 수용성도 굉장히 높겠네요.
0: 그렇죠. 이거는 예. 정말 최소한으로 잡은 겁니다.
1: 예.
0: 그 최소한으로 잡은 1006명. 그리고 이제 신청을 또 받게 되면 좀 늘어날 수도 있겠죠.
1: 네.
0: 이 사람들 정도까지만이라도
1: 예.
0: 48년의 어떤 그런 좌절,
1: 예.
0: 뭐 그걸 이것만큼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1: 예.
0: 이번에라도 제대로 해야 이런 이슈들이 또 터졌을 때 국민적 여론이 예. 적어도 답답함은 없어야 되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좀 그렇게 좀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1: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레이존에 있는 친일파라고 네. 분류될 수 있는 사람들
0: 네, 네, 네, 네.
1: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거가 아니라 네. 민간에서도 뭐 친일 임명 사전이 네, 뭐 이렇게 네, 네. 막 발표하고 하잖아요.
0: 네, 네, 네.
1: 이제 이분들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 네, 건데 네, 네. 저는 아직도 아 이게 참 고민이 되는 부분이 겉으론 친일했는데 네. 뒤에서 엄청난 독립운동을 지원한 사람도 네, 네. 있을 수 있잖아요.
0: 그렇죠.
1: 그냥 대충 징용 가는 사람들 몇 명 덜 뽑고 수준이 아니라. 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야 이런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0: 그 그레이 존이라고 불리는 예. 이제 뭐 예를 들어서 1948년에
1: 예.
0: 좌절이 된 이후로
1: 예.
0: 친일 청산이라는 게 아예 이루어질 수 없었죠.
1: 예.
0: 이제 그 과정에서 임종국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이 친일 문학론이라는 걸 만듭니다.
1: 네.
0: 근데 이게 뭐냐면. 이거는 지금까지도 친일 문제 연구의 금자탑으로 불리는 오. 어떻게 보면 이게 기준점이 되는 연구고요.
1: 예.
0: 근데 이름이 친일 문학론이잖아요.
1: 예.
0: 문학인들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1: 예.
0: 친일 관련된 글을 썼던 사람들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1: 아.
0: 근데 이게 국가가 할 수 없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국가는 할 수 없잖아요.
1: 예.
0: 지금 국가 안 하고 있을 때 1966년 예. 박정희 정권 시기거든요.
1: 예.
0: 국가는 할 수 없으면 조사를 할 수 있는 건 남아있는 글입니다. 그러면 일본 제국주의에 협력을 했거나 그 관련된 어떤 행위를 했었던 사람들이 남겨놓은 글, 신문, 기사들, 잡지, 기고했었던 거, 소설, 시 이런 걸 싹 다 뒤져가지고
1: 예.
0: 친일 문학론이라는 걸 썼고요. 이거를 네. 계승해서 나중에 그 2004년, 5년에
1: 네.
0: 조사를 했는데 1006명 됐다 그랬잖아요.
1: 네.
0: 이거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일부 연구자, 역사 연구자분들이랑 시민단체에서 임종국 선생이 친일 문학론을 계승해가지고 우리가 친일 임명사전을 만들자라고
1: 네.
0: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펀딩을 한번 해봤습니다.
1: 네.
0: 근데 이게 왜 어떤 거랑 연결이 되냐면
1: 예.
0: 2005년에 이거를 조사하는 연구위원회 예산이
1: 예.
0: 원래 5억이 책정돼 있었거든요.
1: 예.
0: 이게 전면 삭감이 됐어요. 그러면서 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고
1: 예.
0: 요거를 그러면 민간에서 할 테니까 펀딩을 하자 했는데 제가 알기로 일주일이 차 안 돼서 5억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요 작업을 했고요. 그 작업에 의해서 규정된 친일파들이 4,389명이
1: 네.
0: 되는 겁니다.
1: 예.
0: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방금 교수님이 얘기한
1: 예.
0: 이 1,000명 안에는 들지 않지만 그레이 존이라고 볼 수
1: 네.
0: 있는 이 사람들까지 다 합치게 되면 4,389명으로
1: 네.
0: 친일 임명 사전에는 수록을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1: 예. 그러면 이제 그레이 존의 직접적인 대상자까지도 어떻게 우리가 확인하고 분류가 돼 있는지
0: 네.
1: 이해가 됐고요.
0: 네.
1: 그다음 마지막 논제.
0: 네.
1: 후손들. 이 후손들도 이걸 연좌제는 무조건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건데.
0: 금지되어 있습니다. 네.
1: 이것도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0: 법률적으로는
1: 예.
0: 이제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1: 예.
0: 법률적으로 이들을 뭐 재산을 환수하는 그 수준 말고는 단죄를 할 수 있는 명분은 없어요.
1: 예. 그리고 단죄를 해야 되는 건지도 네. 논쟁이 되는 거잖아요.
0: 그렇죠. 후손이기 네. 때문에
1: 네.
0: 그분들이 했었던 행위는 아니잖아요.
1: 예.
0: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1: 예.
0: 법적으로는.
1: 예.
0: 그럼 사회적으로는 무슨 활동을 해야 되냐. 저는 그냥 교육. 어떻게 보면 너무 뻔한 얘기 왜 저렇게 하지? 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어 나가고
1: 예.
0: 사회적으로 이들의 후손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그다음에 본인들의 친일 행위는 어떻게 사회적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인가는 교육 말고는 없어요.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제가 앞부분에 먼저 미리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이 부분에 화를 내는 이유는 독립운동가 후손분들에 대한 처우와 비교되기 때문이라고
1: 그렇죠.
0: 생각하거든요.
1: 그렇죠.
0: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단죄는 법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독립운동가들의 후손분들에 대한 지원은 할 수 있거든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그럼 이 폭을 늘려나가는 게 저는 그나마 우리가 할 수 있는
1: 차선책이지
0: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지금 독립유공자로 등록되어 계신 분들이 18,000명 정도거든요.
1: 네.
0: 저는 마찬가지로 이 독립운동가 후손분들을 넓혀나가는 과정들을 국가보훈부에서 지금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예, 예. 2만 명, 3만 명, 4만 명.

0: 명이 될 때까지 조사도 하고 그다음에 조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그분들의 후손분들에 대한 지원
1: 예.
0: 이런 것들 사회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국가적 지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나가야 될 것인지도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빨리 결정을 내려주면 이런 문제들 좀 고구마 먹은 듯한 기분이 네. 조금은 풀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알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놓치고 네. 있었네요. 지금까지 역사 커뮤니케이터 재원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조강지.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국민 16,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4: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5: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티맵 대리.
1: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2: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3: 안전화.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4: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견본주택 개관주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5: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전국 탑지구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후기자 담아가세요.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2: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11시 뉴스입니다. 네팔과 티베트 지역을 강타한 대홍수로 사망자가 760명을 넘었고 실종자는 3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네팔 경찰이 현지 시간 30일 사망자 수를 752명으로 갱신하면서 중국 티베트 지역 사망자 16명을 포함해 두 지역에서 모두 768명이 희생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팔과 티베트에서 실종자는 외국인 850여 명을 포함해 3,048명으로 증가했습니다.

0: 중국과 네팔 측이 실시간 수문 데이터 등 정보 공유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신화통신과 AFP통신에 따르면 왕이 중국 공산당 외교부장은 어제 시시르 칸달 네팔 외교장관과의 전화 통화에서 중국의 재해 지역 양상과 위성, 수문 데이터, 언세코 관련 경보 등 중요한 정보를 네팔 측과 공유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은 또 구호물자 50톤이 실린 대형 수송기 두 대를 동원해 네팔에 긴급 구호물자를 제공했습니다. 납북자 가족들이 납북자들의 생사 확인과 무사 귀환을 촉구하며 정부와 북한에 적극적인 문제 해결을 호소했습니다. 전후 납북자 피해가족연합회와 납북자 가족모임은 오늘 강원 양양군 현북면 해난 어빈 위령탑에서 납북자 516명 무사 귀환제를 열고 납북자들의 생사 확인과 송환을 촉구했습니다. 2024년 10월부터 대북전단 살포 행사를 이어온 이들은 지난해 7월 전단 살포를 공식 중단했습니다. 이후 약 1년 만인 오늘 전단 살포 대신 납북자들의 무사 귀환을 기원하는 귀환제를 열었습니다. 오늘 새벽 0시 40분쯤 여수시 문수동의 한 공원 근처에서 60대 남성이 지인을 찔러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인인 50대 남성과 술을 마신 상태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갖고 있던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살인 혐의로 범행 장소 인근에서 긴급 체포했으며 남성은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도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내륙 산지, 대전, 세종, 충남과 충북 등에는 시간당 20에서 30mm의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저녁쯤 대부분 그칠 전망입니다. 무더위도 계속되겠습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된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0도에서 26도, 낮 최고기온은 24도에서 32도로 예보됐습니다. 이진입니다. MBC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누에, 꿀벌, 잠자리처럼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곤충을 익충이라 하고 이, 벼룩, 바퀴처럼 인간 생활에 해를 끼치는 벌레를 해충이라 하죠. 또 벌레나 해충을 죽이는 건 살충이라고 합니다. 전국 어디에나 흔한 회양나무에는 큰 광대 노린재에 약충이 붙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약충은 약이 되는 곤충이 아니라 불완전 변태를 하는 동물의 애벌레를 뜻하는 말입니다.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사냥은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미국의 그룹 NSYNC는 1997년에 정규 1집과 98년 크리스마스 앨범을 내고 나서 소속사 매니저에게 소송을 걸었습니다. 매니저가 그간 벌어들인 본인들의 수익을 가로챘고 회사에서도 부당한 대우를 당했다는 이유였죠.

싱크는 이 소송에서 이겨서 본인들이 원하는 회사로 옮길 수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나온 두 번째 정규 앨범의 첫 싱글은 공교롭게도 이별 노래였습니다. 그것도 애절하거나 마음 아픈 내용이 아니라 시원하게 헤어짐을 고하는 이별 노래였죠. 원래는 그룹 5에게 갔지만 거절을 당해서 엔싱크가 불렀다는데 그래도 그때 엔싱크의 상황과 이 곡의 이미지가 딱 맞았기 때문에 그들의 대표 싱글이 될 수 있었겠죠.

8월 30일 일요일 하루의 끝.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첫 곡 엔싱크입니다. 바이바이 바이. 바이, 바이.

8월 30일 일요일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어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의 첫 곡은 엔싱크 바이 바이 바이였어요. 골든디스크 매주 일요일에는요. 골든디스크 골드레코드라는 코너로 함께하고 있는데 최소 50만 장 이상 판매가 되면 그 앨범에 골드레코드라는 인증을 해주거든요. 그 이상을 받은 앨범 매주 한 장씩 골라서 앨범 전체에 들어봅니다. 그런데 김수정님이 이 최근에

I want you back 챌린지로 NSYNC가 다시금 조명이 되고 있죠. 그래서 NSYNC 1집을 비롯해서 이 골든디스크 골드레코드에서 다루면 좋을 것 같은 앨범 몇 장을 추천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다가 여름이 다 가기 전에 엔싱크 한번 다뤄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그 I want you back 챌린지로 BTS도 참여를 했죠. 예, 정말 춤을 잘 추는 후배 가수들이 이 엔싱크의 I want you back에 맞춰서 춤을 추는 그런 밈들이 막 확산이 되고 있었는데 그런데 저는 오늘 1집이 아닌 2집을 골랐습니다. I want you back은 말씀하신 대로 1집에 있는 노래인데요. 사실 엔싱크의 2집이 조금 더 인기가 많았고 그러니까 판매량도 더 높았고 인기도 많았고 히트 싱글도 좀 더 많이 나왔고 또 무엇보다 그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1집 앨범 내고 나서 그 전 소속사하고 소송을 걸었고 그러면서 이제 다른 소속사로 옮겨서 나온 게 2집이었거든요. 그래서 1집 같은 경우에는 다소 백스트리트 보이즈하고 거의 차이가 느껴지지 않을 만큼 너무 비슷한 선상의 음악을 좀 했다면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이 2집부터는 백스트리트 보이즈하고는 약간씩 차별화된 느낌을 주면서 조금 더 힙합이나 R&B적인 요소를 많이 가지고 오려고 노력한 그래서 엔싱크만의 스타일을 찾아가기 시작했던 게 2집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앨범 전체를 들어야만 한다면 2집 앨범이 조금 더 엔싱크를 대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오늘은 미국에서 1,400만 장 이상 판매되고 발매 첫 주만에 240만 장을 팔아서 2015년에 아델이 기록을 바꾸기 전까지 첫 주 최대 판매량을 기록했던 엔싱크의

0: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1: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0: 에어렉스.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6: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세자이 1833-6515 GS건설.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은 일요일 코너 골든디스크 골드레코드로 엔싱크의 2000년 앨범 2집 No Strings Attached를 들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해드린 두 곡은 이 앨범의 2번, 3번 트랙이었어요. 먼저 It's Gonna Be Me, Bye Bye Bye와 함께 정말 크게 히트했었던 싱글이었죠. 그리고 이어진 노래는 Space Cowboy EP Yay였습니다. 그 TLC의 멤버였던 Left Eye가 피처링으로 참여한 곡이

이기도 했어요. 자, 우리 오늘 이 앨범에서 들어야 될 음악이 많아서 일단 계속해서 이 분위기 이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이 앨범의 4번과 5번 트랙 함께 하겠습니다. Just Got Paid 그리고 It Makes Me Ill.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2: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은 일요일 코너 골든디스크 골드레코드로 엔싱크의 2000년 앨범 2집 No Strings Attached를 들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해드린 노래는 이 앨범의 6번 트랙이었고요. This I Promise You였어요. 리차드 막스가 작곡을 한 발라드로 잘 알려져 있기도 하죠. 엔싱크, 1990년대 말 그리고 2000년대 초에 백스트리트 보이즈와 함께 아이돌 그룹의 전성기를 이끌었었던 그룹이었는데요. 결성이 된 건 1996년이었습니다. 그 미키마우스 클럽이라고 디즈니 채널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쇼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뭐 MC도 보고 연기도 하고 노래를 하던 제시 사시즈와 저스틴 팀버레이크 이 두 사람을 주축으로 만들어진 그룹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크리스 커크패트릭, 조이 페이튼, 랜스 베이스까지 다섯 명이서 함께하게 된 그룹이었는데요. 싱크로나이즈라는 단어와 그리고 이 멤버들의 글자 마지막 글자를 따서 엔싱크라는 이름을 지었다고 하죠. 네, 이 엔싱크가 처음부터 미국에서 막 사람들에게 인기몰이를 했었던 건 아니었고요. 먼저 유럽에서 반응이 왔었습니다. 근데 백스트리트 보이즈도 똑같았거든요. 그러니까 엔싱크보다 약간 좀 더 빨랐던 선두주자였는데 백스트리트 보이즈도 처음에 등장했을 때는 미국보다 유럽에서 훨씬 더 반응이 좋아서 유럽 투어를 먼저 돌고 미국으로 들어온 케이스였고 근데 엔싱크도 똑같았어요. 그때 당시에 백스트리트 보이즈와 엔싱크의 음악을 담당한 프로듀서가 다 스웨덴 출신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 영향이 좀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근데 어쨌든 간에 백스트리트 보이즈하고 엔싱크는 같은 프로듀서, 같은 작곡진들로 비슷하게 이제 음악을 하면서 시작하게 된 아이돌 그룹이었다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백스트리트 보이즈하고의 어떤 노선을 조금 다르게 가져가려고 시도를 했었던 앨범이 일단 이 2집부터였고요. 그리고 엔싱크에는 무엇보다 좀 독보적인 센터가 있었죠. 저스틴 팀버레이크라는 인물이었는데 이 저스틴 팀버레이크가 2집까지는 아니었지만 이 2집 때부터도 이제 본인 음악을 만드는 거에 대한 어떤 욕심이 굉장히 강했었다고 하고요. 엔싱크 3집에서는 팝이라는 노래로 유명했던 앨범인데 저스틴 팀버레이크가 공동 작곡한 노래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특히 영국 쪽에서부터 사랑을 받고 있었던 R&B 스타일을 엔싱크가 많이 흡수하려고 노력을 했었었죠.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건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이 2집이 정말 잘 됐기 때문인데요. 사실은 이 앨범이 나오기 전에 1999년에 우리 골든디스크 골드레코드에서도 한번 다뤘습니다. 백스트리트 보이즈 2집이었던 밀레니엄이 어마어마하게 사랑을 받으면서 첫 주만에 113만 장을 팔았어요. 그랬는데 2000년에 이 엔싱크의 2집이 나오자마자 발매 첫 주만에 240만 장을 팔아서 백스트리트 보이즈의 밀레니엄 앨범도 정말 명반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걸 훌쩍 또 뛰어넘었었죠. 자, 그렇게 라이벌전을 펼쳤었던 그 앨범에서 이번에는 7번, 8번, 9번 트랙 세 곡을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앨범 제목과 같은 제목을 가진 노래예요. No Strings Attached, 그리고 Digital Get Down, 여기에 Bringing the Noise까지 세 곡 함께 할게요.

듣는 이 곡은 이 앨범의 11번 트랙 I'll be good for you 입니다. 마지막 곡이 I thought she knew라는 12번 트랙이고요. 그리고 이제 보너스 트랙으로 두 곡이 더 있는 앨범이긴 한데 정규 앨범에서 마지막 트랙을 아깝게 놓치긴 했네요. 자, 그래도 오늘 여기까지 전해드리면서 오늘 이때 음악을 쭉 이어서 들으니까 약간 좀 세기말 감성, 2000년대 그 밀레니엄 감성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느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추억여행 잠시 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NSYNC의 I'll be good for you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골든디스크였고요. 저는 신혜림이었습니다.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1: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2: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만약 섬에 새글이 핀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바라보는

0: 만드는 행복 여행 신한군.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2: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꿈결 같은 시간 당신 곁에 꿈의 팝송.

하요 나인티나인티나. 여기는 가요 나인티나인티나.

火曜1999여기는 가요 1999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항도 목포에서 보내드리는 HLAM SFM 목포문화방송 제1FM입니다.

초단파 89.1MHz 출력 2kW로 방송하는 저희 목포 문화 방송은 밝고 빠르고 알찬 방송을 사명으로 목포시 상동 양을산 송신소와 해남군 현산면 황산리 대둔산 송신소를 통해 전남 서남부 10개 시군 지역 애청자를 위해 방송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라디오 목포문화 방송은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보다 유익하고 알찬 방송 제작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송 편성 책임자는 김성환입니다. 목포문화 방송과 함께 오늘도 즐겁고 보람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火曜99.9여기는 가요 99.9.

0: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1: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0: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4: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3: 환인제약.
5: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6: 팀의 딸에 팀의 딸이 음주 후엔 팀의 딸이 팀의 딸에
7: 윤술이 반짝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호텔앤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0: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별로 하는 일 없이 한 곳에서 오래 묵으며 날을 보내는 걸 한 단어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우리말 묵색이다입니다. 그는 고향에서 묵색이며 지낸다처럼 쓰이죠. 동사 묵색이다가 담고 있는 또 다른 뜻도 알아두면 좋은데요. 마음의 고충이나 흥분 따위를 애써 참으며 넘겨버리다 라는 뜻으로 슬픔을 묵색인다. 그때 그 수모를 묵색일 수만은 없다처럼 쓸 수 있습니다.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1: MBC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2: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3: 89.1 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3: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5: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2년 차를 이끌 2기 내각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을 발표했습니다. 경제부총리 후보자로 이형일, 재경구 1차관이 발탁됐고 법무부와 중기부, 성평등 가족부에는 범여권 정치인들이 전면 배치됐습니다.
6: 어제부터 오늘 새벽 사이 영호남 지역에 최대 시간당 1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며 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오늘은 경기 남부, 강원 남부, 충청권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5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5: 네팔대 홍수로 한국인 9명이 실종된 가운데 정부 대응팀이 당국의 헬기운의 허가를 기다리며 육로 수색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구조된 현장 직원은 사방이 물보라였고 3시간이 지나서야 현장이 보였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6: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만취 상태로 마세라티 차량을 몰다 배달 노동자를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가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표했습니다.
5: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 8월 31일 월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5: 청와대가 6개 부처 장관을 새로 인선했습니다.
6: 검찰개혁을 주도해온 김승원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에, 친문계 김경수 전 지사가 대통령 정무특보에 지명됐습니다. 먼저 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7: 검찰개혁 후속 작업을 맡게 될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지명됐습니다. 판사 출신 재선 의원인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거듭 밝혀온 친명계 인사로 검찰개혁 추진 과정에선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를 주장하며 강경론을 주도해왔습니다.
8: 70년 만에 형사사법 체계 변화라든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텐데 그런 거에 대해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7: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발탁된 강신철 주 사우디아라비아 대사는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을 지낸 사성장군 출신입니다. 민주화 이후 첫 민간인 출신이었던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년 만에 교체되고 다시 예비역 장성이

0: 유희봉을 잡게 됐습니다.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인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정책인 기본소득 확대를 주장해온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지명됐습니다. 90년생 청년 정치인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역대 최연소 장관이 됩니다.
1: 참신한 시각과 강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세대 간, 성별 간 갈등을 넘어 청년 세대와 함께 모두의 성평등으로 나아갈 적임자입니다.
0: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은 친문계인 김경수 전 지방시대 위원장이 임명됐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개각을 두고 각 분야 적임자들이 국정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줄 걸로 기대한다고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대통령 공소취소모임 대표를 맡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이력을 문제 삼으며 공소취소 전격전 돌입을 선언했다고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강입니다.
2: 새 경제수장인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이 부동산 정책을 이끌 국토교통부 장관인 홍지선 현 2차관이 지명됐습니다. 이어서 홍신영 기자입니다.
3: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경제사령탑 후보로 이영일 재정경제부 1차관이 발탁됐습니다. 중동발 고유가 위기에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을 주도한 실행력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새 경제수장으로서 맡은 과제도 국민이 경제지표 개선을 직접 체감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1: 젊은 경제사령탑으로서 역대 최대 경제지표를 국민 삶의 질적 변화로 연결하고 양극화를 극복하여 우리 경제를 안정적으로 성장시킬 것으로 기대합니다.
3: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는 홍지선 현 2차관이 지명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을 지낸 현장 전문가로 지방행정 관료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국토부 장관 후보직에 올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는 85년생, 40대 초반이자 더불어민주당 재선의원인 이소영 후보자를 지명했습니다. AI 성장과 메가 프로젝트를 책임질 인사들도 내정됐습니다. 하정우 전 수석의 출마로 비어있던 청와대 AI 미래기획수석엔 조국혁신당 이혜민 의원이 내정됐고 국가 AI 전략위원회 부위원장엔 하전 수석이 기용됐습니다.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뒷받침하기 위해 신설된 메가 프로젝트 보좌관은 이원주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이 맡게 됩니다. 정통관료와 범여권 정치인들의 발탁이 두드러지는데 청와대는 정치적 소속보다 실력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았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2: 네, 어제부터 영호남 등 남부지방에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서해팀 조건희 기자 연결해서 밤사이 비가 얼마나 내렸는지 또 피해 상황은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조건희 기자, 지금 비가 어느 지역에 얼마나 내리고 있습니까?
4: 네, 비는 어제부터 전남 광주와 경남 지역 중심으로 쏟아졌습니다. 이 가운데 전남 광주 영광군 나월도엔 어제부터 오늘 새벽 5시까지 약 362mm의 비가 내렸습니다. 전남 보성엔 어제 저녁 6시 10분부터 1시간 동안 124.6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기도 했는데요. 지난 광복절 연휴 동안 900mm가 넘는 비가 내린 거제에 시간당 최고 기록 124.5mm를 넘어선 수치입니다. 오늘 새벽 5시 기준으로도 중남권과 전북, 강원 남부 내륙에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중부지방과 전라 서부를 중심으로 시간당 30mm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내렸습니다. 갑작스런 폭우에 도로가 물에 잠기고 토사에 뒤덮이면서 구조 신고도 속출했는데요. 어젯밤 9시 기준 비가 집중된 전남 광주엔 92건, 경남에서도 22건의 비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비로 인한 습권 사고도 이어졌습니다. 어젯밤 9시 반쯤에는 전남 광주 순천시 호남고속도로 광주 방향에서 빗길에 미끄러진 승용차를 뒤따라오던 고속버스가 들이받는 사고도 났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가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2: 네, 그럼 이런 비가 언제까지 오는 겁니까?
4: 기상청은 내일까지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나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은 내일까지 80에서 150mm의 비가 예보된 가운데 일부 지역은 최대 200mm 이상 폭우가 올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수도권에도 30에서 80mm, 특히 경기 남부 지역엔 최대 120mm의 비가 예보된 상황입니다. 오늘 밤 남부지방과 제주도 등 일부 지역에 내리던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겠지만 내일 다시 전라도, 경상도, 제주도 등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집중호우로 인해 충청권 등 전국 10개 지역에는 산사태 주의경보가 발령된 만큼 긴급 재난 문자와 마을 방송 등에 주의를 기울여

0: 해달라고 산림청은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서해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배달 노동자를 치어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구속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문현 기자입니다.
2: 음주 상태로 마세라티 승용차를 몰다 배달 노동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운전자 황모 씨가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출석합니다.
3: 사고 당시 술 얼마나 드셨습니까? 왜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셨습니까?
2: 서울중앙지법은 어제 저녁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 등의 혐의를 받는 황 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사고는 지난 27일 밤 11시 반쯤 서울 서초구 뱅뱅사거리 인근에서 발생했습니다. 황 씨가 몰던 마세라티 차량이 빠른 속도로 질주하더니 앞서가던 오토바이와 SUV 차량 그리고 택시 등을 잇따라 들이받은 겁니다.
4: 쾅하고 막 울음 소리가 나서 나는 무슨 옆 건물이 무너졌나 싶어가지고 나가본 거죠. 오토바이가 이렇게 형체가 반 정도만 있는 것 같아. 사람은 없는데요.
2: 특히 오토바이를 타고 있던 40대 배달 노동자는 사고 충격으로 인도까지 튕겨져 나갔고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파괴된 오토바이가 당시 사고 충격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또 이 사고로 택시기사와 버스 승객, 행인 등 3명도 다쳤습니다. 사고를 낸 뒤 현행범 체포된 황 씨는 당시 취한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경찰 조사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황 씨를 구속한 경찰은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검찰로 넘길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5: 네팔 대홍수 때 고립됐다가 가까스로 구조된 두산 에너빌리티 현장 소장은 거센 물보라 탓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상황을 전혀 파악할 수 없었다며 급박했던 당시 상황을 증언했는데요. 연락이 끊긴 한국인 9명은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우리 정부는 헬기와 육로를 이용한 투트랙 수색을 결정했습니다. 박솔립 기자입니다.
6: 시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고립됐다 구조된 현장 소장이 취재진 앞에 나섰습니다. 홍수가 덮쳐올 때는 터널 안에 있어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었고 밖으로 나온 뒤에도 시야 확보가 불가능했다며 당시의 긴박한 순간을 전했습니다.
7: 이미 사람이 그 물보라로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상황이라 건너편의 캠프 쪽 사무동 쪽을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6: 사고의 트라우마 속에서 어렵게 마련된 자리였지만 기자회견은 3분 만에 끝났습니다.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감안해 회사 측이 기자회견을 서둘러 중단한 건데 동료들의 생환을 애타게 바라보는 현장 소장은 이곳에 남아 수색을 돕겠다고 했습니다.
7: 더 이상 제가 지금 머릿속에 드는 건 현장 여건을 누구보다 제가 제일 많이 알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남아서 수색팀에 최대한 지원하고.
6: 그러나 네팔 군 당국은 안전과 항공 혼잡을 이유로 어제 헬기 수색을 불허했습니다. 정부 합동 신속 대응팀은 일단 항공뿐 아니라 육로까지 이용한 투트랙 수색 방침을 정했습니다. 어제 사고가 난 러수아 지역에서 약 70km 떨어진 바타르 지역까지 차로 이동해 육로 진입 시 필요한 물자와 장비 등을 검토한 데 이어 오늘 날이 밝는 대로 사고 현장 인근에 본격 진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신속 대응팀은 수색 작업에 드론을 투입하기로 하고 네팔 당국의 허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항공 수색 임무를 담당할 일부 대원은 잔류합니다. 네팔 당국이 헬기 운행을 다시 허가한다면 육지와 하늘에서 입체적이고 효율적인 수색을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2차 홍수와 추가 범람 등에 대한 네팔 당국의 우려와 우기로 인한 일주일간의 비 소식 등이 수색 작업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
8: 네팔 중국 국경의 히말라야 산악지대를 휩쓴 대규모 홍수로 인한 사상자가 3,800여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현지 시간 30일 네팔 재난관리청이 집계한 네팔 내 대홍수 사망자는 최소 788명, 실종자는 2,50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중국 당국이 집계한 티베트 자치구 지역 사망자 16명과 실종자 546명을 합치면 이번 홍수 전체 사망자는 최소 804명,

실종자는 3,048명에 달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일단 만나서 대화에 물꼬를 트고 11월 중간선거 이후에 2차 회담을 할 수 있다는 전직 미 당국자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1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북한 담당 국장을 지낸 앤서니 루제로는 현지 시간 30일 미 PBS 방송 대담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은 대화를 시작하기 위해 김정은을 그냥 만날 것 같다며 이같이 내다봤습니다. 오늘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내륙 산지, 대전 세종, 충남과 충북 등에 시간당 20에서 30mm의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저녁쯤 대부분 그칠 전망입니다. 무더위도 계속되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4도입니다.

0: 5등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지금까지 MBC 뉴스 투데이를 들으셨습니다.
2: MBC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3: 가장 쉬운 것부터 쉬운 분야부터 다짐작성 하나씩 이게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4: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5: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2: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건조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6: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사냥은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지금 시각은 6시 15분입니다.

0: 안녕하세요. 아침의 뉴스 류수민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 귀성객, 귀경객들의 열차 승차권 예매가 이번 주 9월 3일부터 시작됩니다. 예매는 코레일 플러스 앱과 코레일 홈페이지에서 가능한데요. 기존 SRT에만 가입된 회원은 코레일 플러스로 가입을 마쳐야 합니다. 먼저 교통 약자를 위한 예매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9월 3일과 4일 이틀간 진행이 되고 7일부터 11일까지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예매가 진행된다고 하네요. 지역별 노선에 따라서 예매 날짜가 조금씩 다르니까요. 미리 일정 확인 잘 하시고 예매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8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아침의 뉴스 시작할게요. 기온 살펴볼까요? 서울 24도고요. 부산 27도, 대구 24도, 대전 23도, 광주 26도, 강릉 24도, 제주는 28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현재 전남 광주 영광 낙월도에는 시간당 100mm에 달하는 극한호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또 충남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발령 중이고요. 전북 고창에도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서울도 일부 지역에서 빗줄기가 조금씩 강해지고 있는데요. 비는 남부지방과 제주는 오늘 밤에 그치겠고 중부지방은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도 아침의 뉴스에 문자나 미니로 인사 전해주시고 의견들 많이 보내주세요.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는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됩니다.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1: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2: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0: 보험을 들어야지.
1: 수확량 줄어도?
0: 보장
1: 가격이 내려도?
0: 아이 그럼
1: 보험이 든든하구만.
2: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1: 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3: 여러분의 아침을 뉴스로 열어드립니다. 아침엔 뉴스 뉴스민입니다.
4: 8월 31일 월요일 간추린 뉴스입니다.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 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할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한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A사 대표이사 황모 씨 등이 노동조합법을 상대로 낸 위헌소송의 소원에 대해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했는데요. 현행 노조법은 단체 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 해태하는 사측의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해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에 황 씨는 정당한 이유와 해태의 범위가 모호하고 성실 교섭 의무는 노조도 함께 지는 것인데 사용자만 형사처벌하도록 한 것이 차별이라고 주장했는데요. 헌재는 근로자의 권리가 사용자의 불성실한 교섭 태도로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며 차별 취급의 합리적 이유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중생과의 성관계 영상을 동의 없이 유포한 중학생에게 강제 전학 처분은 과도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법은 중학생 A군이 교육청을 상대로 낸 강제 전학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는데요. 지난해 1월 A군은 같은 학교 학생인 B양과 성관계를 하면서 동의를 받아 영상을 촬영했고 이후 이를 허락 없이 유포했습니다. 이에 학교폭력위원회는 A군에게 출석정지 10일 등 처분을 내렸고 피해자 측이 징계를 높여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해 교육청이 강제 전학 처분을 내렸는데요. A군은 강제 전학 처분이 지나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공익적 목적에 비해 A군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큰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내년부터 지방 국립대에 입학하는 신입생은 등록금을 내지 않고 무료로 학업을 마칠 수 있게 됩니다. 교육부는 총 3,280억 원 규모의 지역균형발전 장학금을 신설해 2027학년도부터 전국 30곳의 지방 국립대 신입생에게 등록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는데요. 지방 국립대 등록금 지원은 순차적으로 확대돼 2030년에는 모든 학년 학생들의 등록금 무상화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다만 의대, 치의대, 약대, 수의대와 외국인 학생은 제외되는데요. 정부는 등록금 지원에 따른 무분별한 반수생 증가 방지를 위해서 자퇴 등 중도 이탈하는 경우 전액 환수 조치할 방침입니다. 한국 청년은 10명 중에 7명, 일본 청년은 10명 중에 8명이 현재 교제 중인 이성이 없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일본 연구기관인 미래회의는 어제 한일 청년의식조사 2026을 발표했는데요. 미혼자를 대상으로 현재 교제 중인 이성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한국 청년의 67.8%, 일본 청년의 78.5%가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결혼에 대해서 한국 청년의 81.4%가 결혼할 생각이 있다고 답한 반면 일본 청년의 결혼 의향은 57.6%에 불과해 차이를 보였는데요. 결혼의 조건으로는 한국과 일본 모두 경제적 안정이 가장 큰 비중을 나타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이 시각 글로벌 이슈들 알기 쉽게 전해드립니다. 아침에는 월드뉴스 서울신문 송현석 기자와 함께

0: 우리나라의 사망자는 최소 788명, 실종자는 외국인 589명을 포함해서 약 2,500명이고요.
1: 네.
0: 중국 당국이 집계한 사망자 16명과 실종자를 합치면 이번 홍수의 전체 사망자는 최소 800명이 넘고 실종자는 3,000명이 훌쩍 넘습니다.
1: 네.
0: 한국인 실종자 9명의 소식은 아직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실종자 수색 지역을 확대하고 네팔 측에 한국인 실종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좌표와 지도를 제공하면서 수색을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1: 네.
0: 홍수가 발생한 지 닷새가 넘게 지나면서 골든타임은 이미 넘겼지만 작은 희망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 네, 지금 이분들이 너무 걱정되는 상황인데요. 우리 정부 수색 작업이 좀 늦게 시작됐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떤 이유일까요?
0: 네, 지난 28일에 네팔군과 한국남동발전이 띄운 헬기 한 대가 수색을 가장 먼저 펼쳤고요.
1: 네.
0: 하루 뒤인 29일에 우리 정부의 신속 대응팀도 헬기 두 대를 연이어 이륙을 시켰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과정에서 정부 신속 대응팀이 너무 늦게 현장에 투입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건데요.
1: 네.
0: 외교부 쪽에서는 지형이 너무 험준해서 수색이 어려웠고 네팔 당국이 2차 홍수 우려와 기상 악화 등으로 민간 헬기 운항을 통제한 것도 원인이었습니다.
1: 네.
0: 현재도 사고 지점으로 가는 도로와 교량이 모두 유실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원래는 헬기가 좀 수색을 하고 있었는데
1: 네.
0: 현재 상황은 이마저도 네팔 정부가 다시 헬기를 못 띄우게 해서 우리 정부 수색대가 육로로 실종자들이 있을 만한 지점까지 직접 이동한 상태입니다.
1: 그러면 훨씬 더 상황이 어렵겠군요.
0: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차 홍수 우려도 있기 때문에
1: 네.
0: 수색팀도 굉장히 주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1: 그렇군요.
0: 네팔군도 한국 측이 제공한 예상 위치나 좌표를 토대로 헬기 수색을 벌였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습니다.
1: 네.
0: 그리고 네팔군 소속 헬기가 수색 과정에서 지상 착륙도 시도를 해봤는데 생존자는 발견하지 못한 것을 알려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네팔 정부가 헬기를 못 띄우게 하는 이런 헬기 운용 관련된 방침도 수시로 바뀌고 있다는 것도
1: 네.
0: 굉장히 큰 변수로 꼽힙니다. 토성류가 강물을 막아서 형성된 이 자연 댐에 추가 붕괴 및 범람 위험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1: 네, 자연 댐에 추가 붕괴라고 하셨는데 지금 중국 쪽에서는 실제로 자연 댐 호수가 생기기도 했다면서요?
0: 네, 앞서 중국 당국이 대규모 토성류가 덮친 티베트 지역에 흙과 바위가 하천을 막아서 자연댐과 큰 호수가 형성됐다고 밝혔었거든요.
1: 네.
0: 근데 이 호수의 물이 또다시 범람하면서 구조작업이 중단되기도 했었습니다. 중국 당국은 상류에 생성된 이 자연댐이 무너질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지만 이 자연댐 인근에 발생한 산사태로 새로운 또 자연댐 호수가 추가로 형성이 되면서
1: 네.
0: 구조인력이 잠시 대피하는 소동도 있었습니다.
1: 네. 근데 또 이번 대홍수 피해 지역에서 물살이 또 다시 가팔라지고 있다는 굉장히 좀 안타까운 소식도 있더라고요.
0: 네, 사고 지역에 연일 비가 내리고 있고요. 앞으로도 일주일 정도는 계속해서 비가 내릴 그
1: 아하.
0: 예보가 있는 상태입니다.
1: 네.
0: 이렇게 비가 내리면 대홍수로 발생한 자연댐이 붕괴하면서 수일 내에 2차 홍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지난 30일에 네팔 당국이 보테쿠시강의 유량이 증가했고 물소리도 들린다는 정보를 받았다면서 주의를 촉구했고요. 해당 주의가 발표된 지 3시간 후에도 보테코시강의 강 수위가 더 증가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1: 네.
0: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의 자연댐 호수로 인한 2차 홍수 위험도 계속 있고요. 비가 내리게 되면 자연댐의 물이 범람을 하고 그럼 토사가 깎이고 댐의 붕괴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1: 네.
0: 그래서 국제통합산악개발센터에서는 며칠 내에 2차 홍수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한 상태입니다. 현재 중국과 네팔은 이번 홍수를 계기로 실시간 물 데이터를 이제 공유하기로 얘기를 했는데요.
1: 네.
0: 여기에는 자연댐 호수와 관련된 정보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팔 외교부는 양국이 실시간 수문 데이터 공유를 위해서 협력을 확대하고 효과적인 조기 경보 시스템 구축을 위한 메커니즘을 강화하는 문제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1: 네, 뭐 이렇게 협력하고 또뭐 대책 마련도 하고 준비도 하긴 합니다만은 여전히 지금 위험한 상황인데
0: 네.
1: 이렇게 지금 수백 명이 사망을 하고 수천 명이 실종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네팔이 초반에는 외국 지원을 거절했었다고 하더라고요.
0: 네.
1: 이유가 뭐였을까요?
0: 네, 앞서서 네팔 외교부가 지난 28일에 홍수 피해와 관련해서 국제적인 재정 지원은 필요한데 수색이나 구조 작전과 관련해서는 다른 국가의 도움을 당장 받지 않겠다고 하겠다고 거절을 했었거든요.
1: 네.
0: 일단 공식 입장은 네팔 자체 역량만으로도 충분하다였습니다. 당시에 네팔 외교부 대변인이 우리 기관들이 수색과 구조작전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선 그런

0: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1: 네.
0: 근데 내면을 보면 과거에 기억하시겠지만 2015년에 네팔 대지진 당시에 겪었던 어떤 큰 혼란상 때문에
1: 네.
0: 수색이나 구조 작업을 정부가 일원화해서 좀 관리하려고 했던 게 아니냐라는 분석들이 있습니다.
1: 어떤 상황이었었죠?
0: 네, 당시에 외국 수색 구조팀들이 굉장히 많이 네팔로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1: 네.
0: 그러다 보니까 네팔 당국이 관리를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지역에 중복해서 이 수색팀이 들어가기도 하고
1: 네.
0: 일종의 깃발꽂기라고 하죠. 국가들끼리의 경쟁도 엄청 심각해지면서 현장이 오히려 구조와 수색 작업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또 혼란스러워지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고요.
1: 통제 관리가 안 됐군요.
0: 맞습니다. 당시에 또 카트만두의 한 국제공항은 활주로가 파손이 되면서 구호 물품이 들어오긴 했는데 통관이 3일 동안 지연이 된 일도 있었습니다.
1: 네. 네팔이 외국으로부터 재난 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또 인신매매 범죄도 우려했다라는 분석도 있었어요.
0: 네, 2015년 대지진 당시에 구조나 구호 활동을 가장해서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인신매매 범죄 우려가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1: 네.
0: 근데 이게 그냥 우려가 아니었고 실제로 당시에 지진 지역의 네팔 여성들한테 당장 일자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뭐 숙소도 잃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고액의 일자리를 제공한다고 속인 후에 인도로 데려가서 강제 노동이나 성착취로 넘기는 인도 깽단을 적발했다는 영국 가디언의 보도도 있었습니다.
1: 네네.
0: 그리고 영국 리버풀대는 지진이 발생한 다음 해인 2016년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진 이후에 여성과 소녀에 대한 인신매매가 증가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1: 네, 이런 불행을 틈타서 또 이런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0: 네.
1: 그러면 지금도 네팔 정부가 다른 나라의 지원을 받고 있지 않는 건가요?
0: 지금은 다른 일부 국가의 도움을 일부 영역에서만 받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1: 네.
0: 일단 영역으로 봤을 때는 수역발전소 터널 내부 구조 작업, 그리고 DNA 검사, 법의학 조사 이렇게 세 개 분야에 대해서는 외국의 도움을 받기로 했고요.
1: 네.
0: 네팔 정부가 전문가와 기술진 파견을 승인한 국가는 한국, 인도, 중국, 호주 이렇게 4개 국가만 가능합니다.
1: 네.
0: 미국이나 영국, 일본, 뭐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같은 많은 국가들이 수색이나 구조 작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네팔 정부에 요청을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고요.
1: 네.
0: 현재에서는 네팔 정부가 외국 지원 거부 결정을 일부 번복한 이유가 대홍수로 실종 된 자국민이 포함된 국가들, 여기는 한국도 포함이 되죠. 이 국가들의 강한 외교적 압력에 따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어쩔 수 없이라는 뜻인데
0: 네.
1: 이게 참 도움도 가려서 받아야 한다는 것이 참
0: 네,
1: 안타깝기도 하고 그러네요. 네.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 소식으로 가겠습니다. 시진핑 주석하고 푸틴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갖는다고요?
0: 네, 현재 시간으로 31일 키르기스스탄 수도 비슈케크에서 열리는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이 만날 예정입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시베리아의 힘2 가스관 사업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1: 네.
0: 이 시베리아의 힘2는 러시아 야말반도에서부터 몽골 거쳐서 중국으로 천연가스를 수송하는 가스관 건설 사업입니다. 가스관의 총 길이가 2,600km에 달하고요.
1: 네.
0: 만약에 사업이 시작되고 완료가 되면 러시아는 상당량의 천연가스를 중국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됩니다.
1: 네.
0: 그동안 수출 판로가 유럽에 좀 많이 집중되어 있는 편이었는데 이번 가스관 사업을 통해서 수출처를 다변화할 수 있고요. 아무래도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껄끄러운 유럽보다는
1: 네.
0: 중국의 천연가스를 수출하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다 보니까 이런 사업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1: 이게 좀 핵심인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그리고 이란 전쟁 이후에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되면서 중국도 에너지를 좀 안정적으로 들여올 길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1: 네, 서로 좋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중국과 러시아가 이 가스관 건설에 합의를 하게 되면 유럽 쪽에서 반발하지 않을까요?
0: 그렇죠. 일단 이 가스관을 통해서 중국의 천연가스를 팔게 되면 그 돈으로 러시아가 전쟁을 더 오래 치를 수 있겠죠.
1: 그렇죠.
0: 그런데 상황이 러시아한테 또 그렇게 유리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1: 네.
0: 중국이 이란 전쟁 이후에 에너지 자립화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러시아 가스 수입을 확대하는 것보다는 중국의 이미 풍부한 기존 자원인 뭐 석탄 같은 것들을 최대한 활용하고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수력 같은 수력이나 원자력 발전 같은 것들도 더 늘리고 싶어 합니다.
1: 네.
0: 그래서 이 가스관 사업은 현재 중국이 아니라 러시아가 훨씬 더 간절하게 원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지난 5월에도 양국 정상이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했었는데 이 자리에서 가장 핵심적인 의제가 바로 이 가스관 사업이었습니다.
1: 네.
0: 그래서 푸틴 대통령이 굉장히 진척을 내고 싶어 했는데 사실 정상회담 이후에 가스관 사업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거든요.
1: 네.
0: 양국 회담은

0: 이 양국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이란 전쟁과 관련해서도 대화를 나눌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 네. 양국은 지금 정상회담으로 더 밀착하는 분위기이긴 한데 러시아는 북한하고도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죠.
0: 네. 미국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는 북한으로부터 지원받은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넘어서 이걸 개량한 더 좋은 성능의 KN-30 미사일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 네.
0: 이 미사일은 북한이 2021년 3월에 시험 발사를 했던 이 화성 11 달을 지칭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1: 네.
0: 당시 북한이 국방과학원이 새로 개발한 신형 전술 유도탄을 시험 발사해서 동해상의 600km 해역의 목표로 타격한 적이 있었거든요. 현재 우크라이나는 북한의 신형 KN-30이 이제 기존의 이 단거리 탄도미사일보다 3배 정도 강력한 화력을 지녔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1: 네.
0: 또 북한 병력 추가 파병에 대해서도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러시아의 병력 감소 규모가 월 6천 명에 달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1천 명씩 사실은 이 새로 병력을 모집하고 있어도
1: 네.
0: 병력 손실이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신규 병력을 모아도 현재의 장비와 장교 규모로는 훈련도 어렵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아침엔 월드뉴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울신문 송현석 기자였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지금 시각은 6시 35분입니다.
3: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알람. 아침의 뉴스 류수민입니다.
4: 뉴스 속으로 한 걸음 더. 곽우신 기자와 함께하는 이유 있는 뉴스.
3: 핫한 뉴스들 살펴보고 이유까지 친절하게 짚어보는 이유 있는 뉴스.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5: 네, 안녕하세요.
3: 네, 이재명 대통령이 중폭의 개각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6곳 장관 후보자를 지명을 했는데 역시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이 제일 눈에 띄었습니다.
5: 네, 재선의 김승원 민주당 의원이 발탁이 됐습니다. 판사 출신 의원이고요. 현재 네. 국회 법사위에서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 기소 분리와 보안수사권 폐지까지 이 여권의 검찰개혁 입법을 주도해온 인물로 평가를 받는데요.
3: 네.
5: 검찰개혁 강경파 의원 모임인 철엄의 출신이기도 합니다. 청와대는 오는 10월부터 70여 년 만에 형사사법체계가 크게 바뀌는 상황에서 김 후보자가 변화된 제도를 안정적으로 안착시킬 적임자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3: 네.
5: 김승원 장관 후보자는 임명권자의 뜻을 잘 파악해 보겠다라면서 70년 만에 변화할 형사사법체계에 대해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도 밝혔습니다.
3: 네.
5: 본인이 국회에서 입법을 주도했던 이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법무부에서 직접 집행하게 된 만큼 인사청문회에서도 이 문제가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네, 법무장관의 검찰개혁 강경파가 지명이 되었다.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는 이소영 후보자가 지명이 되는데 민주당 재선 의원이죠.
5: 네, 1985년생으로 변호사 출신입니다. 기후에너지 분야 전문가로 정치권에 들어왔고요. 21대와 22대 국회에서

0: 산업에너지와 중소기업 관련 정책을 다뤄왔습니다. 청와대는 이 후보자가 국회와 현장을 두루 경험했고 정책 조정 능력도 갖췄다라면서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이끌 적임자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1: 네.
0: 이 후보자는 저에게 주어진 소명과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라고 밝혔고 특히 대한민국 기업 1000개 중 999개가 중소벤처기업이고 노동자 10명 중 8명이 중소벤처기업에서 일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1: 네.
0: 중기부가 대한민국 경제의 가장 넓은 현장을 바라보며 일하는 곳이라고도 강조했는데요. 대한민국은 새로운 성장의 길을 필요로 하고 있다라면서 그 길의 시작도 끝도 중소벤처기업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1: 네.
0: 혁신에 대한 수용적 기반을 만들고 국민의 창의와 아이디어가 거침없이 세상의 변화로 이어지는 혁신국가로 나아가는 일에 헌신하겠다. 이렇게도 덧붙였습니다.
1: 네.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국방부 장관 자리도 이번에 교체 대상인데 어떤 인물들이 후보자에 올랐나요?
0: 국토부 장관에는 홍지선 현 국토부 2차관이 지명됐습니다.
1: 네.
0: 경기도의 도시주택실장 등을 지낸 주택정책관료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모두 주택 공급 업무를 경험해본 인물입니다.
1: 네.
0: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강신철 현주 사우디아라비아 대사였는데요. 육사 46기 육군 대장 출신으로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을 지냈습니다. 민간 정치인 출신인 안규백 장관에 이어서 다시 사성 장군 출신이 국방부 수장 후보자로 지명이 된 겁니다.
1: 네, 그러니까 부동산 이제 전문가 또 안보 분야 장관 이렇게 교체를 한 거에도 관심이 쏠리는데 왜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까?
0: 사실 여러 논란이 있었던 분야들이기 때문에 문책성이
1: 네.
0: 아니냐 뭐 이런 추측도 없지 않아 있긴 한데요.
1: 예.
0: 일단 국토부 같은 경우에는 정책 기조가 바뀐다라기보다는 큰 계획은 섰으니 공급 정책에 실행력을 좀더 높이기 위해 이번 인사를 한 거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외부 인사가 아니라 현직 2차관이자 주택공급 업무를 오래 담당했던 차관을 끌어올린 거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게 보이는데요.
1: 네.
0: 청와대도 국민이 원하는 곳에 충분한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적임자라고 설명했고요. 국방 같은 경우에는 한미동맹과 국방개혁의 실행력을 강조했습니다.
1: 네.
0: 강신철 후보자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낸 만큼 한미동맹의 이해도가 높고 또 지금 사관학교 통합 등
1: 네.
0: 군 구조개혁을 민간인 출신이 아니라 실제 군 지휘 경험 있는 인사에게 다시 맡기겠다 이런 판단으로 풀이가 됩니다.
1: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것도 가장 눈에 띄는 인사 중에 하나인데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기본소득당의 용혜인 의원이 지명됐어요.
0: 네, 1990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재선 비례대표 의원인데 이번에 인청을 통과하게 되면 사상 처음으로 1990년대생 국무위원이 탄생을 하는 건데요.
1: 36살인 거죠?
0: 맞습니다. 용 후보자가 디지털 성범죄와 일가정 양립 문제 등에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왔기 때문에 세대 간 성별 간 갈등을 넘어 모두의 성평등을 실현할 적임자라는 게 청와대 설명이었고요.
1: 네.
0: 민주당 소속이 아니라 기본소득당 현역 의원을 후보자로 발탁했다라는 점에서 여러모로 눈에 띕니다.
1: 네.
0: 용 후보자는 주말 아침 6살 아이를 돌보는 중에 지명 소식을 전해 들었다라면서 30대의 워킹맘으로서 국정을 함께 책임지는 야당의 일원으로서 어느 때보다 막중한 소임 의식과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밝혔습니다.
1: 네.
0: 모두의 성평등은 국민의 생명과 존엄을 지키는 헌법적인 책무라면서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체감하는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1: 예.
0: 장관이 되어도 국회의원직은 유지할 것이다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1: 네.
0: 지역구 의원들 같은
1: 네.
0: 경우에는 이제 만약에 그만두게 되면 보궐선거가 열리기 때문에 대체로 의원직을 유지하면서 장관을 했지만
1: 네.
0: 비례대표는 관례적으로 왜냐하면 다음에 승계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의원직을 내려놓고 입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번에 만약 입각을 함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가 의원직을 내려놓지 않으면 이 관례가 깨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아무래도 용 후보자 한 명밖에 지금 기본소득당 의원이 없다 보니까 네. 의원직을 내려놓게 되면 비례대표 승계를 하는데 그 다음 순번이 기본소득당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때 위성정당 연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네네. 개별 순번별로 좀 따로 지금 당 소속이 다 되는 거고 그리고 앞서 네네. 최혁진 의원도 원래 기본소득당 돌아가야 되는데 본인 네네. 민주당이 남고 싶다고 하면서 이 갈등 때문에 또 시끄러워서 지금도 무소속으로 있는 상황이라서 네네. 이런 여러 가지들을 고려했을 때 한 걸로 여겨지는데 네네. 다만 이게 맞는

0: 처사이냐 정치적으로 아마 청문회에서도 상당히 뜨겁게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그럴 것 같네요. 자, 그런데 이준석 전 개혁신당 대표는 이 용혜인 의원 지명에 대해서 상당히 날을 세우더라고요.
0: 네, 조금 다른 이유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보고 독을 들이키는데 나라는 다시 한번 그 진통에 휘말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네. 이준석 전 대표 항상 보고 독에 이제 페미니즘을 비유해왔는데 네. 꼴페미들을 겨우 정리했더니 그걸 왜 또 건드리느냐라면 차라리 종북을 하시라 이런 표현까지 사용했습니다. 이게 10년 전 정의당의 한 게시판에서 다른 당원이 올렸던 글을 가지고 와서 네. 진보 진영 내에서도 이런 비판이 있는 건데 이걸 왜 더 가져오냐 이런 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1: 네.
0: 여기 인사청문회에서는 용인 후보자의 정책 역량과 더불어 이 젠더 갈등 같은 것도 어떻게 관리할지도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자, 그리고 조국 혁신당의 이혜민 의원도 AI 수석으로 지명됐습니다.
0: 네. 청와대 AI 미래기획수석으로 이혜민 의원이 발탁이 됐는데요. 구글에서 엔지니어와 프로덕트 매니저로 근무한 IT 전문가 출신이고
1: 네.
0: 국회에 들어온 뒤에도 AI 기본법과 AI 데이터센터법 등 관련 입법을 주도했습니다. 청와대는 이혜민 의원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AI 전문가라고 평가를 하면서
1: 네.
0: 국가 AI 전략을 총괄할 적임자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1: 네.
0: 국회의원 이혜민에서 청와대 공무원 이혜민으로 국가 AI 전략을 산업혁신과 국민이 체감하는 서비스 변화를 이끌어가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포부를 밝혔는데요. 이 의원이 청와대로 가게 되면 의원직은 다음 순번인 김형현 조국혁신당 최고위원이 승계를 하게 됩니다.
1: 네.
0: 신장식 대표도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이번 발탁에 사전에 이야기가 왔고 당도 동의했다라는 건데요. 다만 혁신당은 이번 인사를 민주당과의 통합 문제로까지 확대 해석하는 데에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민생협력과 개혁경쟁이라는 기존의 독자 노선을 강조를 했습니다.
1: 네, 뭐 그밖에 또 눈에 띄는 개각 인사 누구가 있을까요?
0: 일단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이영일 전 재경부 1차관이 승진 발탁됐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차관이 끌어올려진 모양새인데
1: 네.
0: 거시경제와 금융정책을 두루 경험한 정통 경제 관료, 그래서 최근 중동정세에 따른 유가 대응 등의 정책 조정 능력을 보여줬다라는 게 청와대 설명이었고요.
1: 네, 어쨌든 구윤철 장관은 거의 경질된 것 같습니다.
0: 뭐 경질성이라고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밝힌 건 아니지만 네. 역시나 최근에 여러 가지 시장 관련 상황 등에 대해서 뭐 레버리지 ETF도 있을 거고요.
1: 네.
0: 종합적으로 좀 고려를 하면서 이번 개각에 좀 최신 분위기를 내려고 하는 것 같다 보이고요.
1: 네.
0: 장관급 약께서는 김경수 전 지방시대 위원장이 대통령 정무특보로 위촉된 것도 정치적으로 눈에 띕니다.
1: 네.
0: 문재인 정부와 친문 진영을 상징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이번 정무특보로 다시 불러들인 것으로 통합 행보로 보이고요.
1: 네.
0: 하정우 전 AI 미래기획수석도 대통령 직속 국가 AI 전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1: 네.
0: 이렇게 이제 선거에서 낙선한 사람들을 다시 차용을 했고요.
1: 그만큼 AI 전문가들이 그게 많지 않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0: 네, 그러니까 AI 풀 자체가 엄청 많은 것도 아닙니다. 거기서 또 당이나 정부에서 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래도 써봤던 사람들이 다시 쓰는 것으로 보이게 되고요.
1: 예.
0: 그 외에도 이원주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도 청와대 메가프로젝트 보좌관으로 발탁이 되었습니다.
1: 네, 이번 개각을 놓고 국민의힘이 상당히 날을 세웠어요.
0: 네,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근데 가장 집중적으로 비판한 건 역시나 김수건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습니다.
1: 네.
0: 장동혁 대표는 김 후보자가 대통령 관련 사건 수사를 비판을 하고 공소취소 특검 출신의 참여위원 점을 거론하면서 결국 본인 재판 취소에 총대를 맬 법무부 장관을 낙점한 것이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1: 근데 장 대표가 이 김수건 장관이 대장동 변호사라고 했는데 그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졌어요.
0: 네, 사실 조금 다른 사람하고 헷갈렸던 게 아닌가 싶은데요. 정영수
1: 예.
0: 원내대표는 이번 인사를 또 국정테러 개각이라고 규정을 하면서 경제 안보는 포기하고 오로지 공소취소 정격전에 매달리겠다라는 기조라고도 꼬집었는데요.
1: 네.
0: 또 경제부총리와 국토부 장관의 차관을 승진시킨 거 이거 정책 기조를 바꿀 뜻이 없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거 문제다라고 했고 김경수 전 지사의 발탁도 보은 인사라고 꼬집었습니다.
1: 네. 자, 그리고 국회 법사위 소속의 민주당 의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기존의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중 한 명을 대법관 후보로 재제청해야 한다라고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0: 네, 청와대는 결국 국회 임명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하고 네.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다른 후보자를 다시 재청해달라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러자 지난 1월 대법관 후보 추천위가 앞서서 이미 김민기, 박순영, 손봉기

0: 정성식 후보 4명을 추천했기 때문에 여기서 손 후보자를 빼면 3명이 남아있는 상황이죠.
1: 이 3명 중에 한 명을 다시 이제 조 대법원장이 재청을 다시 해야 된다 이런 거죠.
0: 네. 그게 지금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주장입니다.
1: 예.
0: 김성원 간사는 지금 남은 3명 가운데 재재청을 해야 한다라면서 기존 추천위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최대한 신속히 다시 재청해달라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1: 아, 네. 조희대 대법원장도 고민이 깊겠습니다.
0: 네. 크게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방금 민주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기존의 추천위가 이미 추천했던 나머지 세 후보 가운데 한 명을 다시 재청을 하는 건데요.
1: 예.
0: 대법관 공석을 빨리 끝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법원 안에서는 대통령이 한 차례 재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뒤 다시 후보 선택에 영향을 주는 모양새 자체가 헌법상 대법원장의 재청권이 위축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1: 예.
0: 그래서 다른 쪽으로는 아예 대법관 후보 추천위를 새롭게 구성을 해서 후보 추천 절차 자체를 다시 밟는다라는 건데요.
1: 네.
0: 대법원장이 새 후보군을 받아서 재청을 할 수 있게 되지만 절차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대법관 공석이 더 길어지게 됩니다.
1: 네.
0: 그래서 법원 조직법에는 추천위가 후보자를 추천을 하면 이미 해산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1: 네.
0: 대통령이 재청된 후보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기존 추천 명단을 다시 활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도 명시적인 규정은 없다라고 합니다.
1: 네, 이 모든 상황이 다 이제 처음 있는 일이다 보니까 이런 혼란이 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자세한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번 주 중에 발표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제주 실종 신고를 허위 종결한 부모 경장의 이제 개인적인 범죄 행위와는 또 별개로 제주 경찰이 실종 재신고를 접수한 이후에 진행한 수색과 수사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이 되고 있어요.
0: 네, 장 씨 가족이 실종 신고를 다시 한 게 지난 7월 19일이었는데 집중 수색에 들어가기까지 32일이 걸렸고
1: 네.
0: 수색 나흘 만에 불과 이 숙소에서 400m 떨어진 곳에서 시신이 발견이 됐죠.
1: 네.
0: 재신고를 받고도 최초 사건 기록의 모순을 곧바로 확인하지 못했다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고요.
1: 예.
0: 모순되는 기록이 내부적으로 있었는데도 경찰은 상당 기간 부경장의 말을 그대로 믿었다라는 겁니다.
1: 네.
0: 결국 고평기 제주경찰청장도 과실인 것 같다라고 인정을 했는데요. 결국 이 사건 이번 주 중에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가서 직접 검찰이 보완 수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1: 네, 지금까지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였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

0: 안전.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4: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3: 환인제약. 디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2: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견본주택 개관주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3: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 효과 타타타. 제초제는 타타타. 한얼 사이언스.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0: 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Walk it, walk it.
1: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2: 이어서 7시 5분부터는 김종배의 시선 집중이 방송됩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3: 기상청 연결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곽지연 리포터 전해주세요.
4: 네, 현재 충남, 호남 서부에 호우특보 발효 중입니다. 그리고 충북, 경기 남부, 강원 영서 지역으로는 호우 예비특보도 내려져 있는데요. 중부지방은 오늘 오후부터 빗줄기 다시 강해지겠습니다. 지금은 부안, 고창 쪽에 시간당 50mm 안팎의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강수량은 충청에는 최대 200,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는 최대 120, 서울을 포함한 그 밖에 전국은 10에서 최대 80mm가 예상되고요. 비는 남부지방 제주도는 오늘 밤에, 중부지방은 내일 낮에는 대부분이 그쳐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26도, 부산 34도로 남부지방은 오늘도 무덥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3: 민희로 김미성님이요. 홍수로 큰 피해 입은 네팔 소식 들으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어서 빨리 복구가 되기를 바라고요. 연락 두절된 한국인 9명도 연락이 닿아서 무사 귀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씀 주시면서 하림의 위로 청해 주셨네요. 오늘 끝곡으로 골랐어요.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응원하면서 물러갈게요. 지금까지 류수민이었습니다.

0: MBC 라디오 연중 캠페인 사람이 소중한 사회.
1: 유통업계 배송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많은 기업들이 초대형 물류 창고를 짓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화재 사고가 났을 때 그 피해가 커지곤 합니다. 지난달 인천에서 발생한 물류센터 화재가 대표적이죠. 넓은 공간에 쌓인 물건들이 불을 키워서 나흘 넘게 화재가 이어졌습니다. 게다가 더 많은 물건을 쌓기 위해 한 층을 여러 층으로 개조했는데요. 미로처럼 복잡한 탓에 소방관이 접근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효율성을 높이려고 거대한 창고를 짓는 기업들. 그만큼 안전사고에 취약해진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2: 팔을 조금만 들어 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전기사고에는 크게 합선, 누전, 스파크, 과부하, 과열 등이 있는데요. 특히 최근 5년간 전기사고로 인한 감전사고는 총 2,509건에 달할 정도로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먼저 전자제품, 멀티탭 등의 전선이 벗겨지거나 끊어진 부분을 꼼꼼히 살펴보고 교체해야 하고요. 문어발식 멀티탭 사용은 지양해야 합니다. 플러그를 뽑을 땐 반드시 플러그 헤드를 잡고 올바르게 뽑아야 하고요. 젖은 손으로는 절대 전자제품을 만져서는 안 됩니다. 이런 작은 습관이 전기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목포 MBC 전기안전 캠페인은 송화전업사와 함께합니다.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2: 음주 후엔 티맵 대리.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MBC 7시 뉴스입니다. 네팔 대규모 홍수로 실종된 한국인 9명을 수색하기 위해 파견된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이 헬기 운항에 난항을 겪자 육로 수색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신속대응팀 관계자는 현지 시간 30일 네팔 수도 카트만두의 한 호텔에서 취재진과 만나 오늘 일부 인원이 아침에 육로로 출발해서 사고 현장에 가까운 곳으로 이동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향후 육로 진입 후 드론으로 수색 작업을 하기 위해 드론 사용 허가를 신청해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란 전쟁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미군 지도부가 중동의 병력을 계속 유지하는 것을 두고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에게 우려를 표명했다고 미 일간 워싱턴 포스트가 현지 시간 30일에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육해 공군 참모총장과 유럽, 아시아, 중남미 담당 미군 사령관들은 국방장관 명령집을 통해 이란에서 대규모 작전을 장기화하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고 미 본토와 다른 지역의 위협 대응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특히 이란 전쟁에 투입된 5만 명 이상 병력의 일부는 9월까지, 다른 일부는 2027년까지 현지에 잔류하라는 지시가 국방장관 명령집에 들어있는데, 군 지도부는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오늘 새벽 2시 49분 전남 광주 해남군 서북 서쪽 20km 지역에서 규모 2.7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진앙은 북위 34.66도, 동경 126.41도이며 지진 발생

0: 발생 깊이는 21km입니다. 기상청은 지진 발생 인근 지역은 지진동을 느낄 수 있으니 안전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 유착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통일교 한학자 총재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7부는 오늘 오후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 총재에 대한 1심 선고 기일을 엽니다. 한 총재는 지난 20대 대선 전후 통일교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며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전국 곳곳에 돌풍과 천둥을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서울, 인천, 경기 지역 30에서 80mm, 충청권은 최대 150mm, 경상과 전라 지역은 최대 80mm입니다. 박지민입니다. MBC 7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안녕하세요. 책을 쓰는 작가로 바쁘게 살고 있는 고명환입니다. 저를 개그맨 고명환으로 기억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정신없이 촬영을 다니던 34살 때 큰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이대로 삶이 끝나버리는 건가? 너무 억울해서 다시 살 수만 있다면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내가 진짜 원하는 삶, 가슴 뛰는 인생을 살아야겠다고 결심했죠. 그래서 무작정 책을 읽기 시작했고 책 속에서 생활의 지혜와 일상의 기쁨, 읽고 쓰고 강연하는 고명환이란 세계를 찾았습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MBC 압도적 성장, 함께 사는 특별시,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출범과 함께 2026년 명량대첩축제가 오는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진도와 해남, 울돌목 일원에서 개최합니다. 올해 명량대첩축제는 융복합 실가명 명량해전 주제공연을 통해 울돌목 승전의 감동을 생생하게 전합니다. 출정 퍼레이드, 수문장 교대식, 강강술래, 씻기꿈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김장훈, 송가인, 애녹, 전유진 등 인기 가수들의 공연도 펼쳐집니다.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이 있는 2026 명량대첩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 지금 시각은 7시 5분입니다.

0: 김종배 시선 집중.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이 오는 10월 2일 문을 열게 되는데요. 개청 준비 잘 되고 있는지 2부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청와대가 대법관 후보 제청을 반려하면서 대법원장의 다음 행보에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요. 3부에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 만나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8월 31일 월요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2: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건강해.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3: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2: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3: 건강기능식품.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1: 김나입니다.
0: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1: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됐으면 좋겠다.

0: 잘 됐으면 좋겠으니까
1: 노란 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2: 시선 집중은 촌철님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문자메시지 샵 8001번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라이브로도 시선 집중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3: 뉴욕에 뉴욕타임즈가 있다면 시선집중에는 JB타임즈가 있다. 촌철살인 뉴스 총정리 JB타임즈
4: 더마카와 함께 시선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5: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오늘도 삐딱선 정신에 입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드릴 텐데요. 하얀 구루님이 어제는 폭우가 내리더니 아침 출근길 맑아서 기분 좋게 출근했습니다. 차분히 앉아서 김종배의 시선 집중 들을 준비하고 있어요 라고 대기하고 있다는 인사 보내주셨고요. 그린님은 오늘 내리는 비로 이제 여름 더위는 물러가고 초가을이 다가오는 느낌입니다. 가을은 JB의 계절이죠?
4: 맞습니다. 제 계절이 맞습니다.
5: 왜 JB의 계절이죠?
4: 안 더우니까요.
5: 네, 그리고 뭐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JB의 가죽 잠바가 등장하는 시즌이기도 하죠. 아, 그게 되게 인상 깊으셨나 봐요. 그걸 기다리고 있다는 촌철님들이 많으시네요.
4: 아, 그래요?
5: 네, 잘 있습니까, 가죽 잠바?
4: 제가 거의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젠슨 황급이다.
5: 어, 그러네.
4: 그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 네, 잘 있죠?
4: 뭐 돈은 없지만 마음만이라도 이렇게 먹고 살아야 되겠죠. 네.
5: 네, 여러분들 기다리시면 곧 만날 수 있을 것 같고요. 호랑이 님. 아, 제비 고민입니다. 내일 민주당 TV를 봐야 될까요? 시선 집중을 봐야 할까요?
4: 양심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5: 저는 무조건
4: 그 아니, 양심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5: 네, 그 뒤에 쓰셨어요. 전 무조건 김종배의 시선 집중 볼 것 같아요. 하필이면 시청률 1위 최적화인데 말입니다. 시선 집중 제작진 여러분, 촌철님들 응원합니다. 청취율 1위 한번 꼭 가보자고요. 화이팅! 이라고 올려주셨습니다.
4: 그게 일편단심이겠지요.
5: 네. 네, 내일 출석 체크하겠습니다. 많이 함께해 주시고요. JB타임즈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6: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에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을 지명하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는 홍지선 현 국토교통부 제2차관을 지명하는 등 6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강신철 전 연합사 부사령관,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청와대 신임 AI 미래기획수석에는 조국혁신당 이혜민 의원이, 청와대 메가프로젝트 보좌관에는 이원주 기후환경부 실장이 임명됐습니다. 또 국가 AI 전략위원회 부위원장에 하정우 전 AI 수석, 이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임명됐습니다.
4: 네, 평은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김승원 의원 법무장관 기용은 공소 취소를 위한 밑돌 깔기다라는 분석. 이혜민 조국혁신당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왼쪽 기용 차원이라는 분석 등등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는 삐딱선 정신에 입각해서 다른 점에 주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 어떤 점일까요?
4: 이혜민 조국혁신당 의원 기용을 두고 조국혁신당에서 두 갈래 목소리가 나왔던데요. 자, 먼저 당의 입장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부 여당과 민생에는 협력하고 개혁 분야에서는 경쟁을 통한 자강을 추구한다는 기조에 따라서 이혜민 의원을 발탁하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확인되는 점. 당의 동의가 있었다라는 것이겠죠. 빼간 게 아니라 당의 동의를 받고 기용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당 지도부 관계자라는 사람이 연합뉴스 기자에게 한 말이

0: 보이는데요. 보수를 향한 우클릭과 좌클릭 두 방향이 다 보인다. 어딘가에 닻을 내리고 확장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이재명의 왼쪽을 안 챙겼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 챙긴다는 게 어떻게 생각하면 시혜로 해석될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른 지도부 관계자의 말도 전해졌는데요. 이 의원 개인이 발탁되는 것을 당대당으로서의 연대로 확대 해석하기는 좀 제한적이지 않느냐. 왼쪽을 챙기라고 했던 게 과연 이 소리였느냐라고 반문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자, 이 말에서 무엇이 읽힙니까? 당의 창구를 통해서 이혜민 의원 기용에 대해서 당의 의사를 묻고 당의 동의를 받아서 기용을 했다고 하는데 이른바 익명의 관계자들은 뭔가 불만족스러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읽어야 되는 것은 결국은 이겁니다. 인사를 매개로 한 연대 수준 가지고는 성에 차지 않는다. 라는 이야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바라보는 건 뭐라는 거겠습니까? 통합을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1: 네. 또 다른 주목할 점 있을까요?
0: 그다음에 용혜인 의원 관련해서 약간 논란의 소지가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보도도 있습니다. 보통 지역구 의원이 있고 비례 의원이 있습니다. 비례 의원이 입각을 할 경우에는 의원직을 내려놓는 관행이 있었는데 용혜인 의원은 그냥 의원직을 유지하기로 한 것 같습니다. 기본소득당 관계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당은 용혜인 후보자가 의원직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자, 비례대표 의원의 경우 입각을 하면 의원직을 사퇴하는 관행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다고 하는데 그건 의석이 많은 정당에서의 관리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 상황을 한마디로 비유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양손에 떡을 다 쥐고 있다라는 말로 비유할 수 있을 것인데 뭐 그거는 자유이겠습니다만 자칫하면 체한다라는 점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그리고 또 다른 주목할 점은요?
0: 세 번째 이야기를 해보죠. 지난주 목요일 김영진 민주당 의원 저희와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그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2: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도입했던 사람들이 너무 근시안적인 형태로 이 정책을 도입을 했고 실제로는 준비되지 않은 형태에서 도입됐기 때문에 많은 그 주식시장이나 ETF 시장에 참여했던 시장 참여자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줬다. 그래서 저는 일정 부분에 저는 책임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0: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지만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정책실장,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그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았는데요. 오히려 김용범 정책실장은 어제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7%포인트 올린 3.3%로 전망을 한 것을 거론하면서 우리 경제 성장세가 단단한 기반 위에 서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자평하는 글을 올렸는데 어제 개각 발표 후에 강호식 비서실장이 기자들과 문답을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이 유임이 된 것과 관련해서 질문을 했더니 대답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갔다라는 점도 환기시켜 드리겠습니다.
1: 네, 또 짚을 점 있을까요?
0: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개각 발표 직전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열리는 미국으로 출국하기 위해서 인천공항에 나타났었습니다. 그리고 개각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 뒤에 일부 언론이 어떤 보도를 했냐면 구윤철 부총리가 출국을 취소하고 발길을 돌렸다라는 보도를 내놨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예정대로 출국은 했다고 하는데
1: 네.
0: 그럼 혼선이 없었느냐?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재정경제부의 설명이 나왔는데요. 출국 여부를 두고 실무선과 일정 조율 차원에서 소통상 혼선이 있었고 구윤철 부총리가 공항에서 잠시 대기한 뒤에 정상 출국을 했다라고 밝힌 겁니다.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제가 그러면 이렇게 한번 되물어보겠습니다. 개각이 예정돼 있습니다. 발표 날짜도 잡혔습니다. 하필이면 근데 그날이 구윤철 부총리가 미국으로 출국하는 날입니다. 그러면 개각을 알고 있는 것은 청와대 아니겠습니까? 청와대에서 사전에 귀띔이라도 했다면 현장에서 이런 어떤 소통 혼선이나 이런 것들이 불거질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1: 그게 이번에 없었다는 거잖아요.
0: 없었다라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게까지 해야 돼.

0: 되느냐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청와대의 이것은 무신경입니까? 아니면 무시입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이것도 한 번은 좀 짚고 넘어갈 그런 문제다. 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사실 저희가 어제 오전에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출국을 안 했다. 이 소식이 속보로 먼저 전해졌고 그 속보에 혹시 오늘 개각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렇게 뉴스가 전해졌었잖아요. 예. 그다음에 개각이 나왔고요. 그렇죠?
0: 네.
1: 네, 춘철님들의 의견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리아진님은 오, 이번에 똑똑한 사람들 많이 기용하네요. 기대합니다. 라고 올려주셨고요. 반면에 문봉철님은 이번 개각으로 지지율이 반등할 수 있을까요? 정책 기조는 그대로 아닙니까? 라고 물어주셨고.
0: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한 말씀 미리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자 개각이라고 하는 것이 약과 독의 양면을 다 가지고 있다. 약이 되느냐 독이 되느냐는 어디서 갈라지느냐 인사청문 과정에서 갈라진다는 말씀을 이미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1: 네, 네 라디오 헤드님 대통령을 지키려면 청와대 참모부터 교체했어야 되지 않을까요? 라는 의견 보내주셨고 이태배 골통님은 다른 개각은 다 좋게 평가가 되는데요. 선거에서 떨어진 분들을 챙기는 건 좀... 점점점.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안전님은 중도는 인사보다 결과를 볼 뿐입니다. 피부에 와 닿는 내 삶의 온도라고 써주셨는데 이 얘기는 이번 개각을 통해서 얼마나 가시적인 성과를 내느냐 거기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지지 않겠냐라는 의견이신 것 같아요.
0: 근데 중도 이야기를 했으니까 중도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부동산 이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관료를 기용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국정기조가 바뀌지 않는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정말 그 결과 어떻게 나올지 한번 보지요.
1: 네. 네. 근데 시기는 어떻게 보세요? 국감을 앞두고 이렇게 빨리 낼 거라는 예상이 사실은 많이 없었잖아요. 내더라도 그냥 빈자리만 채울 거다라고 했는데.
0: 아니요. 있었죠. 그래서 그것도 미리 여기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국정감사 뒤에 개각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지만 이번에 아닐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 결국은 지지율 하락 추세를 제어를 하고 뭔가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인데 그게 약과 독의 양측면이 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예상을 했던 것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겠죠.
1: 네, 인사청문회까지 다 지켜보겠다라는 의견들 많이 올라오고 계시네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0: 검찰 이야기 좀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일부가 5월 26일에 업무상 횡령 혐의로 헬스케어 스타트업 대표의 자택을 압수수색을 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그 회사 대표가 직원을 허위 등재해서 회사 돈 9억 5천여만 원을 빼돌렸다는 의혹과 관련된 압수수색이었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때 압수수색을 하러 들이닥쳤을 때 이때 시점이 언제였냐면 오전 6시 30분경이었는데 이때 회사 대표인 남편은 집에 없었고요. 집에는 부인만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인이 어떤 상태였느냐. 임신 7주 차였었다고 하는데 다음 날 압수수색 다음 날 부인이 계류 유산 진단을 받고 임신 중절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압수수색의 충격 때문에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부부의 이제 주장인 것 같고요. 탄원서도 서울중앙지검에 냈다고 합니다. 향후 수사에서 수사 대상자와 그 가족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조치를 해달라라는 요지의 탄원서를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논란이 여기서 같이 불거진 게 있는데 이 사건 관련해서 참고인이 한 명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참고인에게 계속 전화를 받지 않거나 출석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도 너무 강압적으로 지금 나온 거 아니냐라는 지금 지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검찰은 뭐라고 반박을 했느냐. 압수수색 당시에는 당사자들로부터 어떤 문제제기도 없었다. 그리고 피의자 전환 가능성이 있는 참고인이 계속 출석을 거부해서 법 절차를 고지한 것일 뿐이다. 우리는 잘못한 것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것이 과연 그러면 강압수사이냐 원칙수사이냐. 또 이게 진짜 그 논란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전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여기서 불거진 또 하나의 갈래. 이 회사 대표가 국민의힘 모 의원실 출신 전직 보좌관 박모 씨에게 뇌물 3,500여만 원을 건넨 혐의. 이것도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전직 보좌관 박 씨가 이 회사 대표의 편의를 봐주는 대신

대신에 처제 계좌로 뇌물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이 회사 대표는 박 씨 처제와 대관 업무를 하는 프리랜서 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했고 급여도 실제 근무한 만큼 지급했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0: 주셨습니다.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1: 자, 한 소식 전해드리겠는데요. 이 비슷한 소식 여러 번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번도 거의 비슷한 결인데요. 일단 하여간 어떤 일이 있었냐부터 좀 전해드리죠. 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가 택배 업무자 승강기 이용 시 주의사항이라는 공고문을 붙였습니다. 서울 시내 아파트로서는 유일하게 티타늄의 골드 색상을 장착한 최고급 재질을 사용해서 엘리베이터를 교체했다. 라는 사실을 먼저 환기시키면서 구르마 사용과 기타 어떤 행위로든 기스, 가로 열고 흠집, 기스 네. 혹은 고장을 내면 수리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라면서 2,100만 원의 법칙금을 예고를 했고요. 승강기 안장화를 위해서 12월 31일까지 30kg 이상 물품은 나누어 싣거나 사다리

0: 같은 이런 법률을 위반한 사람에게 국가가 부과하는 벌금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형벌입니다. 그런데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도대체 뭐라고 형벌에 해당이 되는 벌금을 매긴다라는 겁니까? 법칙금이라고 하는 것을 범칙금의 오기라고 이해를 한다면 오히려 국가를 참칭하는 행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게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쓰려면 제대로나 써라. 그죠? 범칙금이라고 생각하고 썼다면 법칙금이라고 하는 단어는 없다. 사전이라도 한번 찾아보고 엄포를 놔라. 그렇게 위세를 부리고 싶었으면 부리고 싶은 위세에 걸맞는 자질이나 좀 보여라.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1: 네, 백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그냥 이런 곳은 택배 회사가 배송을 거부하면 안 되냐 이런 의견 많이 보내주셨고요. 아, 또 어떤 분은 티타늄은 흠집에 강하지 않나요? 그럼 왜 티타늄으로 바꿨죠?
0: 있어 보이려고.
1: 라고 물어보시는 분 계시고 이동우 님도 택배 시키지 말고 직접 가서 구매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입주민들은 엘리베이터 탈 때 덧신이랑 장갑 끼고 탑니까? 진짜 버튼 어떻게 눌러? 흠집 날까 봐. 아, 네.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0: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가 인정돼 법정 구속된 김현태 전 707 특임단장 서울구치소 독방에 수감이 됐는데요. 옥중 편지를 지난주 금요일 전한기 TV가 전했습니다. 해외 파병 왔다고 생각하고 건강하게 잘 지내다 나갈 생각이지만 독방이다 보니까 조금 외로울 듯하다 라는 내용이 옥중 편지에 담겼고 전한길 씨를 향해서 언제나 존경하며 영원히 함께할 것을 약속드린다 라면서 면회 좀 와주십시오 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1: 네, 이 소식을 전하시는 이유는요? 짚을 점이 있나요?
0: 제가 이제 그 법정 구속된 사실을 전해드리면서 아, 전한길 씨가 어떻게 나올지 참 궁금하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AS 차원에서 전해드리는 건데요. 일단 먼저 김현태 전 단장과 관련해서 해외 파병 간 사람에게 면회 가는 일은 없다라는 점을 일단 먼저 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 그냥 계속 그렇게 사셔라 이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잘 지내겠다와 외로우니 면회와달라는 것은 너무 부조화 아니겠습니까? 아, 마음이 과연 정말로 굳은 걸까? 별로 그래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겠고 자 전한길 씨의 일단 관심은 아직까지는 각별하다. 그러니까 뭐 TV를 통해서 옥중 편지도 대신 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 각별한 관심이 언제까지 갈까? 그 유효기간이 언제까지일까가 궁금한데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속 지켜보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김현태 단장이 세인의 어떤 뇌리에서 조금씩 사라져갈 때 과연 그때도 그렇게 각별할까? 이게 참 궁금하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궁금해서 전한길 씨 유튜브에 들어가 봤거든요. 그랬더니 거기에선 또 이 김현태 전 단장의 편지를 읽는 거에 그치지 않고 김현태 전 단장의 딸의 편지를 또 읽어주더라고요. 아빠를 향한. 그걸 읽어주면서 쇼츠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계좌번호가 또 적혀있더라고요.
0: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모금한 것은 전액 영치금으로 넣어주는 겁니까? 아니면 중간에서 떼는 겁니까?
1: 그게 저도 궁금해서 전해드립니다.
0: 네, 그냥 궁금하다까지만 좀 남겨놓도록 하고요. 이 얘기 자꾸 전하면 너무 뭐 세상이 되게 관심 갖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죠. 수고하셨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목포문화방송에 대한 제어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2: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의

0: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1: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2: 뉴스의 이면을 파헤치는 삐딱선 정신, 핵심과 디테일이 살아있는 시사의 정석. 여러분은 지금 김종배의 시선집중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3: 네, 오늘 2부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4: 네, 안녕하세요.
3: 오늘 비가 많이 내린다고 하던데 뭐 대비는 다 돼 있는 거죠?
4: 네, 어제에서부터 중대본 가동을 해서요.
3: 네네.
4: 예. 지금 어제 그리고 오늘 오전까지는 이제 전북, 충남, 대전, 세종 이쪽에 비가 좀 많이 왔습니다.
3: 그러니까요. 오늘 이제 그 장관님을 모신 주된 이유는 바로 이 문제를 여쭤보기 위함인데
4: 네.
3: 중수청, 중대범죄수사청. 네네. 이제 얼추 한 달 남았네요. 10월 2일에 개청이니까.
4: 네, 그렇습니다.
3: 준비 상황이 어떤지 좀 여쭤보려고 모셨는데 뭐 제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4: 네, 지금 중수청장 같은 경우에는 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됐고요.
3: 네.
4: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이제 천거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이제 26일까지 받아서
3: 네.
4: 그분들을 가지고 이제 추천위원회가 그 심사를 이번 주에 이제 하게 될 거고요.
3: 예, 예.
4: 그 이제 추천 절차가 마쳐지면 인사청문회 거쳐서 10월 2일 전에 임명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검찰청에서 이제 그 넘어오는 인력. 들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서 전부 지금 2,300명 정도, 300여 명 정도 신청을 받았습니다. 전체 인원이 한 2,700명 정도 되는데요.
3: 거의 많이 신청을 한 거예요.
4: 네,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한 82% 정도 정원에 물론 그분들을 다 채용할 것은 아닙니다만 예, 그 정도 됐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남은 자리는 그러니까 검찰에서 오는 인력 외에 남는 자리는 또 각종 전문가들로 사이버 쪽이라든가 아니면 금융, 경제, 회계 네네. 뭐 이런 전문가 출신 수사관들로 또 채워지고요. 경찰 출신들도 좀 충원이 될 거고요.
3: 한꺼번에 여러 가지 말씀하시니까 좀 하나하나 쪼개서 일단
4: 네네.
3: 좀 청장 같은 경우는
4: 네.
3: 물론 이제 국민 추천을 받고 이제 뭐 그 추천위에서 이제 심사를 하겠지만
4: 이제 네.
3: 큰 골격의 방향성과 원칙이라는 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검찰 출신은 배제한다. 뭐 혹시 이런 원칙이나 이런 게 좀 설정이 된 게 있을까요?
4: 아, 그 이제 이번 주에 그러니까 추천위원회가 첫 회의를 하면
3: 네.
4: 어떤 기준으로 심사할 거냐 이런 걸 정할 거거든요.
3: 대원칙을 그때 정.
4: 네네네. 제가 먼저 이야기를 하면 제가 그런 방향을 제시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기가 좀.
3: 그럼 장관님이 어렵습니다. 일체 개입을 안 하시는 겁니까? 청장 정하는 과정에?
4: 정하는 과정에 개입을 하죠.
3: 네.
4: 이제 국민들께서 이제 청거해 주신 분들로 이제 세 명 을 추천을 하게 됩니다. 또 만약에 그 세 명을 다 이 적임자를 찾기가 어려우면 제가 더 추천을 할 수도 있고요.
3: 아, 그렇습니까?
4: 그러니까 예,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추천위원회에서 세 명을 저에게 보내주면 그 세 명 중에 한 명을 대통령께 재청을 하게 되는데요.
3: 네, 네, 네.
4: 예, 그러면 이제 대통령님이 재청한 사람이 괜찮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국회로 인사청문 요청을 하게 되고요.
3: 대통령이 아닌 것 같다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4: 뭐 이번에 저 대법관 가지고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3: 그것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4: 아, 예. 그러면 뭐 다른 사람을 재청해 달라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또 사전에 예. 협의를 다 하게 되죠.
3: 사전에 협의를 하시는 거죠.
4: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3: 그래요.
4: 예.
3: 지금 뭐 그 이제 기존 검찰청에서 지원한 인력이 아까 잠깐 말씀을 주셨는데 그
4: 네네.
3: 가운데 한 100명 정도가 검사라고 하던데 맞습니까?
4: 뭐

0: 100명을 넘긴 것으로 저는 알고 그래요? 있는데요. 예. 네.
1: 아, 넘겼다? 그럼 네. 행안부가 애초에 예상했던 숫자보다는 많은 겁니까? 적은 겁니까?
0: 뭐 저희가 예상해 하기로는 뭐 이 정도에서 조금 더 들어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데 예. 지난해서부터 예. 그러니까 뭐 언론들도 그렇고 예. 특히 이제 검찰청 쪽에서 법무부나 이쪽에서 나오는 얘기로는 뭐 7명밖에 가겠다는 사람이 없다더라.
1: 검사가
0: 예, 그 이제 사전에 의향을 물어봤던 모양입니다. 검찰청 네네네. 내부에서 그때는 7명밖에 없다더라 이런 소문이 나서. 좀 뭐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1: 네.
0: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그 검찰이 축적해온 그 이 범죄 수사의 노하우를 이전받을 수 있는 충분한 인력은 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 아 그렇습니까?
0: 네네.
1: 그럼 뭐 연차라든지. 네네. 또 어떤 수사 중에 그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0: 네네.
1: 이런 건 좀 어떻습니까?
0: 상당히 좀 골고루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연차도 이제 저연차보다는 그러니까 이 저 중견, 중견 그 저 수사관 또 중견 검사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1: 아, 그래요? 중견이?
0: 네. 예, 예. 그다음에 또 그뿐만 아니라 이제 분야로 봐도 이 다양한 분야에 그러니까 뭐 형사 내지는 뭐 공공 그러니까 공공안전이라든가
1: 네네네.
0: 또는 이제 경제범죄 뭐 등등 해서
1: 예.
0: 뭐 마약범죄 뭐 다양하게 예, 그 경험이 있는 분들이 신청을 했다고 알고 있고요. 또 지역적으로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청이 다 있지 않습니까?
1: 아, 그렇죠,
0: 지방.
1: 그렇죠, 그렇죠.
0: 그러니까 뭐 서울에만 몰려 있다 이러면 이제 지방으로 가야 될 분들이 부족해질 수도 있는데
1: 예.
0: 이 지방 근무를 희망하는 분들도
1: 예.
0: 예, 골고루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아 그렇습니까?
0: 네네.
1: 진짜 이 지방 근무 문제 때문에 이게 어떤 지원 규모를 그러니까 이게 아마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 같다라는 전망이 언론 보도로 좀 있었었는데 실제로 그랬습니까? 어땠습니까?
0: 그런데 저 지방에서도 많이 물론 이제 검사들은 지금도 그렇지만 이제 워낙 순환 근무를 하기 때문에
1: 수사관들 같은 경우
0: 예 수사 같은들 같은 경우가 이 지방에서 신청한 분들도 충분한 인력이 신청이 됐습니다.
1: 지방 검찰청 수사관들
0: 예네
1: 그들도 많이 신청을 했다
0: 그렇습니다.
1: 그러면 지금 청사는 다 지금 확보가 된 겁니까?
0: 네, 청사도 다 계약이 완료가 됐고요.
1: 예.
0: 지난주 28일까지
1: 예.
0: 그래서 이제 서울 본청 서울청 외에 5개 지방청을 전부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1: 아, 근데 일부 언론은 뭐 이거 뭐 좀 그 임대로 넘어 나가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보도도 하던데.
0: 예, 뭐 그 저 지역에 따라서 예. 일테면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 임대료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요.
1: 네.
0: 그렇다고 이제 그 이 검찰청에 이 그 겹방살이하러 들어갈 수도 없고.
1: 그렇죠.
0: 그리고 또 이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바뀐다 하더라도 뭐 인력이 그렇게 뭐 이 많이 줄어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그 이 독자적인 어떤 공간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공공 건물로 이 청사를 마련하기 전까지는 임대 청사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1: 그러면 서울 같은 경우도 서초동으로 지금 잡은 겁니까?
0: 아닙니다. 지금
1: 을지로에
0: 예. 아, 마련을 했습니다.
1: 아, 마련을 했고
0: 예.
1: 그래요. 아무튼 근데 지금 그 수사관들 지원 이야기를 했는데
0: 네네.
1: 일각에서 이런 분석도 있었어요. 아 검사들이 예상외로 좀 꽤 지원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0: 네네.
1: 전관대우 예우를 받으려고. 예를 들어서 일단 중수청을 간 다음에 일정하게 경력 쌓고 그다음에 나가면 이제는 돈 많은 어떤 클라이언트가 중수청 출신을 찾을 텐데 그게 전관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을 한 사람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물고 들어가면서 질문드리고 싶은 게
0: 네네.
1: 검사나 그 판사 같은 경우 전관 금지 규정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0: 네네.
1: 중수청도 이런 것들은 좀 마련을 하고 있습니까?
0: 뭐 그 전관에 관한 규정이 중수청법에 없다 이런 지적을 하시는데요.
1: 네.
0: 필요하면 그 이 저 이 관련 규정을 만들 수도 있고요.
1: 만들 의향이 있다.
0: 예, 예.
1: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0: 우선 사실? 일반적으로 이제 그 퇴직 후에
1: 네.
0: 그러니까 그 이 취업을 하고자 할 때는 이제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1: 그렇죠.
0: 예, 그

0: 신고를 하고 네. 허가를 받아서 네. 해야 되고 당연히 이제 검사 같은 경우에는 3년간 이 저 자기 그 근무 영역에
1: 근무했던 곳에
0: 예. 예. 그 지역에 갈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거의 동일한 수준의 그런 규정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1: 그러니까 그게 맞는 거겠죠.
0: 그렇죠.
1: 예. 그렇죠. 그 지금 그 중수청의 보안 수사 전담 파트가 생기는 거죠.
0: 네.
1: 보안 수사.
0: 아, 보안 수사요.
1: 예, 예. 네, 제 발음이 안 좋은 거예요.
0: 네. 아, 아닙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보안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1: 아, 보안 수사.
0: 예, 예. 예, 그 보안 수사 부서를 따로 만들기로 했고요.
1: 네.
0: 거기에 이제 그 사법 약자들에 대한 7대 범죄 고 다른 이제 그 공소청이나 이런 데에서 이제 그 이 수사 보안 수사를 요청한 경우에 그걸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1: 규모가 그 꽤 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0: 지금 현재로서는 그 이 수요가 어느 정도 될지는
1: 예.
0: 예, 정확하게 예측은 어렵습니다.
1: 일단 출범할 때는 규모를 어느 정도로 설정을 하셨습니까? 그러면
0: 전체 규모는 한 2,700명 정도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중에 이제 보안 수사 전담하는 인력 규모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1: 알겠습니다. 예. 그 또 하나 지금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게 행안부 장관의 중수청 수사 지휘 문제.
0: 네, 네.
1: 이 문제는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기우입니까? 어떻습니까?
0: 예, 뭐 기우라고 생각을 하고요.
1: 네.
0: 그러니까 행안부 장관이 이제 수사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제 이 검사들과 그 협력 수사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중수청 수사관들하고 이제 그런 협력 관계에서 영장 신청 권한이 이 검사들에게 있기 때문에
1: 예.
0: 공소청 검사들은 사법 통제를 하게 되고요.
1: 그렇죠.
0: 수사에 대해서.
1: 그렇죠.
0: 그다음에 이제 이게 사법적인 절차가 헌법적인 질서나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이제 이를테면 이 그러니까 문민 통제 수단으로 장관의 지휘권이 있는 거거든요. 이제 과거에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지휘할 때에도 이를테면 뭐 한 그 50년 정도는 사용해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1: 네네네.
0: 예, 그러니까 일상적인 일은 아니고요. 또 그다음에 개별 사건에 대한 지휘를 하게 될 경우에도 중수청장을 통해서만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1: 이제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과 거의 동일한
0: 그
1: 모델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고.
0: 그렇습니다.
1: 그리고 그것은 아주 예외적이고 특별한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발동되는 권한이다.
0: 네, 그렇습니다.
1: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
0: 당연합니다.
1: 알겠습니다. 그 중수청 말고 공소청 있잖아요.
0: 네네.
1: 공소청 직제 이 문제도 행안부하고 협의를 하게 되어 있죠.
0: 예,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1: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야기 요즘 약간 이견이 있다라는 보도가 있던데.
0: 뭐 이견은 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1: 네. 네.
0: 그러니까 그 이 우선 검찰이 하던 업무를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나눠 갖는 거 아닙니까?
1: 그렇죠, 그렇죠.
0: 그러면 이제 그 인력도 이제 그 이 나뉘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수청으로 오는 인력만큼을 빼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인력으로 충분하지 않느냐라는 게 이제 아무래도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 정부의 조직을 담당하는 행안부에서의 출발점이고.
1: 네.
0: 그다음에 공소청을 설치하려는 이제 법무부에서는
1: 네.
0: 이 그만큼 인력이 빠져나가더라도 지금 이제 이 저 쌓여 있는 사건이 많기 때문에 공소청의 업무가 이 과중하다.
1: 쉽게 문제 TO 문제군요.
0: 아, 예, 예.
1: 그렇죠.
0: 그러니까 뭐 검사 숫자라든가 뭐 이 그 이 보좌 인력
1: 예.
0: 인력의 규모를
1: 예.
0: 최대한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죠. 뭐 그건 당연한 겁니다. 다만
1: 지금
0: 이제
1: 밀고 당기기가 계속되고
0: 네,
1: 있는 거군요.
0: 그렇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제 뭐 이렇게 그 서로 간에 이제 이견이 있을 만한 부분은 이제 과학 수사와 관련해서
1: 오.
0: 장비와 인력을 이제 중수청으로 가져오려고 하고 그런데 이제 공소청에서는 이 재판을 공소 유지를 하기 위해서도

0: 이 증거를 검증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을 전부 유지는 아니더라도 일부 유지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그 견해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0: 네.
1: 장비와 시설 이런 그냥 중수청을 옮기고 거기 좀 빌렸으면 안 되는 건가요? 아, 그래요?
0: 아니, 그러니까 뭐 잘 안 내놓으려고 그럽니다.
1: 아, 어떤 상황인지 우리에게 좀 익숙한 그림인 것 같긴 합니다. 아무튼 그 조정이 좀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0: 예, 빨리 해야 또 공소청도
1: 그렇죠.
0: 인력 배치를 하지 않겠습니까?
1: 그렇죠. 네. 근데 장관님께 또 하나 여쭤볼 게 또 하나 이제 카테고리는 경찰 개혁인데
0: 네네.
1: 경찰 관련해서 지금 별로 좋지 않은 이야기가 계속 지금 연달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0: 네네.
1: 그러면서 이런 경찰을 믿고 맡길 수 있겠느냐는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국민 여론이 분명히 있습니다. 일단 이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0: 경찰의 수사력을 높여야 되는 과제도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경찰에 대한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1: 그렇죠, 그렇죠.
0: 이게 특히 이제 21년서부터는 검사의 수사 지휘권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1: 예, 예.
0: 그러고 나서 또 이 저 행안부 장관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경찰청장도 국가수사본부를 일상적으로 지휘를 하고 있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 그렇다 보니까 이제 경찰의 수사력이 너무 독립적으로 돼서 오히려 통제 불능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1: 예.
0: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강력한 그 이 저 통제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라는 음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1: 네.
0: 그러니까 경찰 수사에 대해서 이제 이런 한 3중 4중 통제 장치를 만들려고 합니다.
1: 예를 들어서 그럼 질문을 드려볼게요. 윤석열 정부 때
0: 네네.
1: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 문제를 두고 엄청나게 논란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때도 명분은 그 비슷했던 것 같거든요.
0: 아, 예. 그렇긴 합니다만
1: 예.
0: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그 행안부의 경찰 그 국을 두겠다 이런 방식이 아니고요.
1: 그러니까 어떤 구상입니까?
0: 우선 첫째는 이제 당연히 검사들로부터
1: 예.
0: 사법 통제를 받는 거고요.
1: 그렇죠.
0: 영장 신청이라든가 뭐 수사 관련해서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경찰 내부 통제 장치를
1: 예.
0: 그러니까 경찰 내부 감찰과 이게 그 인사 제도를 통해서 내부 통제를 하고요. 세 번째는 이제 그러니까 외부 통제 장치를 두려고 하는 겁니다.
1: 외부.
0: 예, 예. 지금 이제 외부 통제 장치가 이 경찰청 내에서는 어떻게 장치를 마련하려고 하냐면은 이제 수사 이 감독관을 이 각 서에 그러니까 청과 서에 지방청과 서에 두는 방법으로
1: 수사 감독관을
0: 비경찰 법률 전문가로 하는 방법과
1: 오.
0: 그다음에 이제 수사 심의위원회를 법제화하는 뭐 이런 방식이
1: 법제화라고 하는 것은 수사 심의위원회에서 뭔가 결정이 내려지도록 권고잖아요 지금
0: 지금은
1: 권고적 효력밖에 없잖아요
0: 수사 심의위원회를 경찰에 둔다는 법 조항이 없습니다
1: 없죠.
0: 그냥 임의로 지금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그걸 경찰 내부에 두게 하는 거고
1: 그러면 수사심의에서 뭔가 뭐 결정이 나면 그건 이제 기속력을 갖는 걸로
0: 그렇죠.
1: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0: 예. 따라야 되는 거고 만약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 정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되는
1: 네.
0: 이런 절차를 두겠다는
1: 네,
0: 거고 이게 이제 내부 통제 앤드 그리고 이제 외부 통제 그다음에 이제 더 밖 께서는 이제 더 강력한 외부 통제. 그러니까 지금 이게 경찰 내의 외부 통제가 있고요. 밖에는 이제 국가 경찰위원회가 우리가
1: 있죠.
0: 있는데요.
1: 예, 예.
0: 국가 경찰위원회가 실질화돼 있질 않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 경찰위원회 내에 이제 비경찰 조사관들로 구성된 감찰 기구.
1: 아, 거기에도 감찰 기구가 있다.
0: 예. 그래서 내부 감찰, 외부 감찰,
1: 예.
0: 그다음에 또 이 외부 뭐 수사 심의나 이 감독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중 장치를 마련하겠다.
1: 그런 구상이시고요.
0: 이게 지금 논의가 되고 있고요. 총리실에 대통령께서 지시를 하셔서
1: 네네네.
0: 총리실에서 이제 최종 이

0: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1: 그러면 이야기 나온 김에 중수청 같은 경우도 일정한 통제는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0: 중수청 역시 이제 예. 그 내부 통제 장치는 있고요.
1: 예.
0: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런 어떤 내부 감찰 기구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사심의위원회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장관의 그러니까 수사 지휘권이 네. 외부 통제 장치로 있는 것이죠.
1: 알겠습니다. 모신 김에 네네. 궁금한 거 하나는 요번에 확실하게 좀 해소했으면 싶어서 여쭤보는 건데 경찰청장 왜 임명을 안 해요?
0: 아, 네. 예, 그 뭐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1: 예.
0: 그러니까 경찰은 군하고 같이 예. 계급 이 있는 조직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청장은 치안총감인데,
1: 네.
0: 그러니까 치안정감.
1: 그 밑에가 치안정감.
0: 네, 밑에가 치안정감이고 그 밑에가 치안감입니다.
1: 네.
0: 그러니까 치안정감 중에서 치안총감을 임명할 수 있고요, 치안감 중에서 치안정감을 임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동안 그 이 내란에 가담했던 치안 정감들이 이 퇴직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고요.
1: 아.
0: 그다음에 아직도 치안감 중에 그런 그 의심이 있어서 치안감 자리에 그대로 있는 사람이 한 대여섯 명 있습니다.
1: 지금 계급 정원이 있는데.
0: 예, 계급 정원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대여섯 명이 지금 무보직 상태로 계급 정원을 그냥 잡아먹고 있어서
1: 차지하고 있으니까 승진을 못 시키는.
0: 예, 거. 이 원활하게 승진 인사를 하지 못해가지고, 예, 지금 현재 치안 정감 중에. 임기 2년을 채울 수 있는 이 분들이 없는 상태입니다.
1: 그러면 그 이제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야 그다음에 뭐를 박탈을 하든지 뭐가 되고 비유게 되는 건데.
0: 네, 뭐 본인들이 나가기 전에는 또
1: 그런 문제가 버티고 있어서
0: 정년 계급 정년 이런 게 있으니까요.
1: 알겠습니다.
0: 네.
1: 모신 김에
0: 예.
1: 우리 그 장관님이 의원 시절부터 상당히 관심을 기울였던 게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0: 네네.
1: 재정안이 지금 국회를 통과를 했다고 하던데.
0: 네, 통과됐습니다.
1: 왜 여기 이렇게 각별한 거죠?
0: 12년, 13년 만에.
1: 네. 예. 어떤 내용인데요, 이게?
0: 아, 예.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이제 정부가 예산으로, 그 다음에 또 뭐 기업이 시장에서 할 수 없는 그런 그 영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1: 협동조합이라든지.
0: 예, 협동조합 또 사회적 기업,
1: 그렇죠.
0: 뭐 자활기업이라든가 예, 예. 또는 뭐 소셜벤처 뭐 이런 어떤 뭐 저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이 구현하려고 하는 또 그리고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가치 있는 소비 또 윤리적 소비 이런 것들을 지향하는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영역인데 이것이 이제 지금 말씀드린 건 다 개별법들은 있습니다. 협동조합이라든가
1: 그렇죠.
0: 이런 것들이.
1: 예.
0: 그런데 이제 지역에 가면 이것은 지역사회에서 서로 하나의 어떤 생태계를 만들어서
1: 네.
0: 이게 이제 그 지역에서 안고 있는 문제
1: 네.
0: 뭐 이렇게 인구 감소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그 뭐 소득 증대의 문제도 그렇고요. 또는 그 공동체를 좀 그 원활하게 하는 문제들. 또 요즘에는 이제 기후 전환, 그러니까 에너지 전환 이런 데에서도 이제 협동조합을 통해서 이제 마을 공동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1: 네네네.
0: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게 하는 이런 법입니다.
1: 법적 뒷받침
0: 그렇습니다.
1: 이렇게 이해를 하면
0: 그걸 이제 저희 행안부가 그 정책을 총괄하게 되면서
1: 네.
0: 법안을 통과시키고
1: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0: 아, 이거 더 많이 준비하네.
1: 그러니까.
0: 아, 예, 예.
1: 다음에 한번 더 나와 주시죠. 고맙습니다, 장관님.
0: 네, 감사합니다.
1: 윤호중 행안부 장관과 함께 했습니다.
2: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3: 강영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2: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3: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2: 에어렉스.
4: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0: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2: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연료 선연료. 샤브올데이.
2: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3: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5등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네. 오늘 날씨 알아봅니다. 곽재현 리포터.
2: 네.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전국 곳곳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특히 호남 서부 충남 중심으로는 강한 비구름대가 자리하면서 호우특보 내려져 있습니다. 점차 이 비구름대가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오늘 오후부터는 중부지방 중심으로도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26도, 부산 34도로 중부지방의 더위는 오늘 쉬어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1: 네. 2부 마무리하고 8시 3부로 이어갑니다. 잠시만요.
3: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4: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5: 혹시 내 어깨 회전근개 심술 상태는 괜찮을까요? 지금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팔을 들어 올릴 때 한쪽만 힘이 떨어지진 않으세요? 물건을 들어 올릴 때 유독 한쪽 팔이 더 힘들진 않으세요? 어깨 근육이 한쪽만 눈에 띄게 줄어들진 않았나요?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통증을 심하게 못 느껴도 이미 어깨 속 힘줄에 이상이 시작됐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팔이 힘이 떨어지는 느낌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신호입니다. 어깨 통증을 많이 못 느껴도 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금 더 일찍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합병증을 막을 수 있고 앞으로 내 어깨 상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4: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6: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위해서는 무설탕껌이나 자일리톨껌을 10분 정도 양쪽 번갈아 드시는 것이 좋대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1: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1: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사실 너머의 진실을 쫓습니다. 대한민국 1등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1: 네, 오늘 3부는 대법관 후보 재청 문제를 한번 총정리해보는 시간 꾸며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을 모셨는데요. 헌법학자인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2: 안녕하십니까.
1: 네, 좀 총정리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이것부터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재청을 반려를 했습니다.
2: 네.
1: 근데 일단 그 한쪽에서는 이건 대법원장의 재청권 침해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은?
2: 예, 결론부터 말씀드려서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청권은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보다 하위의 권한입니다.
1: 어, 예, 예, 예.
2: 원래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과 같은 이 대통령제 국가들에서는 이 대법관, 그러니까 최고 법원의 법관에 대한 임명권은 대통령이 가집니다.
1: 네, 그렇죠.
2: 그런데 우리나라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대통령이 대법관 후보를 지명하면 상원의 인준을 거쳐서 이제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제헌헌법에서는 안 그랬는데 1962년 헌법부터 대법원장이 이제 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서 이제 대법관 후보를 대통령에게 제청하면 대통령이 이제 대법관을 임명하게 이렇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법부의 의사를 이제 대법관 임명 단계에서 존중한다는 차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제청권이 가지는 법적 의미라는 것은
1: 예.
2: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를 이제 보조하는 권한으로서 그 제청권의 한계는 뭐냐?
1: 예.
2: 그 대통령이 제청된 사람
1: 예.
2: 중에서만 이제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지 제청되지도 않은 다른 제3자를 임명할 수 없다는
1: 예.
2: 그 정도의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만약에 제청이 됐는데 그 임명할 수 없다.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임명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재제청 요청을 할 수 있는 건데 그런데 이제까지는 왜 그런 사례가 없었느냐. 이제까지는 일종의 헌법적 관행으로서
1: 예.
2: 대법원장이 제청을 이제 공식적으로 하기 전에
1: 예.
2: 대통령과
1: 협의.
2: 사전 협의를 거쳐서
1: 예.
2: 제청할 사람을 정해놓고 이렇게 제청을 해왔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헌법적 관행이었는데 이에 대해서 이번에 뭐 많은 언론들에서 헌정사상 초유로 이제 제청 반려된 경우다라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더 본질적인 것은 헌정사상 초유로 대법원장이 대통령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고 서면 제청이라는
1: 네.
2: 돌발 행동을 한 것이
1: 오히려
2: 최초고 그것이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1: 그러면 좀 추가 질문을 그 법원 행정처 장관 국회에 출석을 해서
2: 네.
1: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헌법적 권한으로 이야기를 했고
2: 네.
1: 그 맥락에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불가침의 권한인 것처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어떻게 네. 평가해야 되는 겁니까?
2: 아니 권한이 국가기관이 가지는 권한 중에 불가침의 권한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1: 물론 이거 해석으로 제가 이제 드린 질문이긴 합니다만. 아니,
2: 예. 모든 권한은요 원래 주권자인 국민의 권한이에요.
1: 아, 다 그렇죠. 위임받은 거죠.
2: 국민이 위임해 준 권한인 것이고
1: 예, 예, 예.
2: 아무리 대법원장의 권한이나 대통령의 권한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주권자인 국민의 위임의 취지에 어긋나게 행사되면은
1: 네.
2: 항상 이거는 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이고 그러니까 법원 행정처장님은 아마 재청권과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을 동등한 권리
1: 네네네.
2: 권한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1: 네.
2: 그렇지 않습니다. 아.

0: 예. 그러면 이제 반려가 됐어요. 네.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네. 무조건 다시 재청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까?
1: 그렇죠.
0: 무조건. 예. 네. 그러니까 왜냐? 반려가 부당하기 때문에 나는 못 따르겠다 이렇게 나올 수는 없다.
1: 뭐 일각에서는 뭐 조희대 대법원장이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할 거다.
0: 예.
1: 라는 이런 우려도 있던데 네. 그런 우려는 저는 안 하셔도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대법원장이 재청권을 침해했다라고 헌재가 결론을 내리지 않을 겁니다.
0: 아, 그렇게 보세요?
1: 예.
0: 왜요?
1: 왜냐하면은 재청권이란 것은 만약 임명권의 하위 권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재청한 인사를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없다. 거부 의사를 밝힌 거잖아요.
0: 예, 그렇죠.
1: 그러면 당연히 재재청을 해야 되는 겁니다.
0: 상식적으로는 그게 맞죠. 그래서 회사 예. 사장님이 예. 누군가를 그 저기 채용을 하려고 한번 추천 좀 해봐.
1: 그렇습니다.
0: 추천을 했는데 마음에 안 들어. 예. 다른 사람 좀 추천을 해.
1: 그렇죠.
0: 근데 왜 내가 추천했는데 왜 저기 채용 안 해요? 이렇게 나올 수는 없다.
1: 그렇습니다.
0: 이 맥락 아닙니까, 간단히.
1: 지금까지도 대법원장과 대통령실이 서로 대법관으로 재청하고 임명하려는 인사가 다른 경우가 많았습니다.
0: 그렇죠.
1: 그런데 지금까지는 대법원장과 대통령실이 충분한 협의를 통해 가지고 서로 뭐 양보를 한다든지 그래서 딱 재청할 대법관 후보를 정해놓고 공식적으로 이제 재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매끄럽게 이게 진행이 됐는데 이번에는 사상 초유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충분한 협의를 대통령실과 거치지 않고 노태학 대법관 후보 대법관 후임 대법관에 대해서는 그냥 서면 재청서를 보내가지고 임명하면 하고 말라면 말하는 식으로 비출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0: 그러니까 그 지점에서 하나 더 여쭤봐야 될 게 네. 노태학 대법관 후보 그러니까 대법관 후임 재청을 네. 네. 7개월 동안 형식적으로 안 한 거잖아요.
1: 그렇습니다.
0: 물론 과정에서 이제 약간 네. 이견이 있었기 때문에 안 했다고는 하지만 네, 네, 네. 행위만 놓고 본다면 7개월 동안 재청을 안 한 거잖아요.
1: 그렇습니다.
0: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까?
1: 정말 중요한 지적이고요. 네.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이미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 신속하게 청와대와 협의를 해가지고 네. 그 대법관 후보를 재청함으로써 대법관 공백 사태를 최소화할 그런 책임이 있는데
0: 네.
1: 그 6개월 넘게 7개월 동안 네. 지금 대법관 후보를 재청하지 않았어요. 그에 대해서 대법원장 측에서는 청와대와 협의하려고 그랬는데 협의를 잘 안 받아줬다. 심지어 대통령을 만나서 협의하려고 그러니까 대통령 을 안 만나줬다 그러는데요.
0: 네.
1: 대통령을 이제까지 관행적으로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만날 때는 사전 협의가 끝나서 누구를 재청할지 정해지고 난 다음에 만나는 겁니다.
0: 아, 그렇습니까? 예.
1: 그게 관행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은 지금 협의가 안 됐는데 네. 만나자 그러니까
0: 예.
1: 그 만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사실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번에 뭐 그 재청한 분에 대해서 청와대가 재재청을 요구한 거 이전에
0: 네.
1: 이미 노태학 대법관 후임
0: 예.
1: 대법관의 재청과 관련해서 7년 동안 7개월 동안이나 후임 재청을 하지 않았다. 저는 국민의 입장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0: 그러면 그 법률적으로
1: 국민의 입장에서는
0: 예.
1: 헌법 27조 3항이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0: 아, 예, 예, 예.
1: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국민의 기본권이에요.
0: 예, 예, 예.
1: 이유야 어쨌건 간에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7개월 동안 노태학 대법관 후임을 재청하지 않음으로써 7개월 동안 대법원의 대법관 공백 사태를 초래했고 그것부터가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0: 그럼 그건 직무유기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1: 그거는 형법상의 직무유기에 해당하는가와 관련해서는 또 더 따져봐야 되겠죠. 그를 고의가 있었느냐부터 시작해가지고.
0: 고의가 또 있어야
1: 되니까. 그때는 정말 협의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느냐 이런 것도 또 따져봐야 되니까 지금 현 상황으로서는 그걸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그러한 대법관 재청을 7개월이나 미룸으로써 국민들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침해한 상황을 초래했다.
0: 예.
1: 그런 헌법적 책임은 충분히 물을 수 있다고 봅니다.
0: 알겠습니다. 네. 자, 아무튼 그래서

0: 대통령은 반려를 했고 네. 대법원장은 다시 재청을 해야 되는데 네, 네. 그러면 그 재청을 하기 위해서 후보군을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지금 네. 청와대는 네. 기존의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했던 4명의 범위 안에서 손범기 이제 그 후보자는 뺐으니까 3명이 되겠죠. 네. 그중에 한 명을 그러니까 다시 재청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네. 한쪽에서는 추천위를 다시 구성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네. 주장도 있던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1: 두 가지 방식 다 현행 법률 체제에서는 다 위법은 아닙니다.
0: 둘 다 가능하다?
1: 다 가능합니다. 예. 왜냐하면 예. 우리 법원조직법 41조 2항이요. 예. 추천위원회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재청할 때마다 구성한다라고 돼 있어요.
0: 아.
1: 재청할 때마다 구성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0: 그럼 다시 재재청도 독립된 하나의 재청 완결된 재청 행위로 보면
1: 보면은 추천위를 다시 구성해서 재청해야 하지만 예. 이게 지금 노태학 대법관 후임 대법관 재청하는 거잖아요.
0: 네.
1: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직 안 끝났단 말이에요.
0: 네.
1: 그래서 노태학 대법관 후임 재청이기 때문에 따로 이제 추천위를 구성할 필요는 없다. 그런데 그 앞선 기존의 추천위는 이미 해산됐어요. 왜냐하면 법원조직법 41조 2에 보면요.
0: 네.
1: 추천위가 후보자를 추천하면 해당 추천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추천위에 다시 추천하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미 해산됐기 때문에.
0: 그렇죠.
1: 그렇기 때문에 지금 4명을 추천하지 않았습니까?
0: 예, 예.
1: 그중에 이제 손봉기 후보는 대통령이 거부 의사를 밝힌 거예요.
0: 사실상 아웃이고.
1: 그렇죠.
0: 예.
1: 그러면 나머지 3명 중에 한 분을 재청해도 이 법조항에 위배되지 않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 재재청의 의미를
0: 예.
1: 그야말로 재재청도 재청이니까 재청할 때마다라고 법이 규정하고 있으니까 분위기 쇄신의 차원에서 새로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분 중에 한 분을 재청해도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자 국민의 입장에서 저는 돌아가야 됩니다. 이게 대법원장과 대통령의 권한 다툼 이거 이전에 이게 국민들한테 어떤 영향을 주냐 말이죠. 국민들은 지금 대법원에 사건이 가 있는 국민들 많이 있습니다.
0: 예, 예,
1: 1년에
0: 예.
1: 4만 8천 건이나 되는 사건들이 대법원에 올라오는데 그 대법관 중에 한 분의 공석사태가 이렇게 7개월 이렇게 끌고 있다는 것은 그분들 국민들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는 거예요.
0: 네, 네, 네.
1: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방법 다 가능하지만 신속하게 이제 대법관 후보를 재청할 수 있는 방식을 대법원장은 택해야 된다라고
0: 네.
1: 보고요. 그 방식이 뭐겠느냐라고 봤을 때 물론 추천위를 새로 구성해서 추천받은 사람을 재청하면 깔끔하죠. 또 분위기 일신 차원에서도 뭐 바람직하고요. 그렇지만 보통 보면 추천위가 추천하는 데만 해도 한 달 반 정도 걸려요.
0: 아, 그래요?
1: 예.
0: 절차가.
1: 그다지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0: 근데 여기서 하나 여쭤볼 게, 네. 그, 네 명의 후보자를 추천위가 추천을 했는데,
1: 네.
0: 그 중에 어떤 후보자는 남편이 헌법재판관이어서 여친들 문제가 있어서 안 되고,
1: 네.
0: 누구는 내란전담 재판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 되고,
1: 네.
0: 이렇게 지금 대법원장이 판단을 하는 게,
1: 네.
0: 인정될 수 있는 판단입니까? 아니면 추천위원회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 얘기는 거꾸로 얘기를 하면 추천위가 그럼 추천을 할 때
1: 네.
0: 그런 점도 고려를 안 하고 했느냐라는 또 반문도 성립이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1: 그렇죠. 그리고 법원조직법 41조 2, 7항에 보시면 대법원장은 추천위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야 한다고 돼 있어요.
0: 존중해야 된다.
1: 그 의미는 그걸 선언적으로 보면 안 돼요. 그건 네. 법적 의무예요. 그러니까
0: 네.
1: 추천위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만 반드시 재청을 해야 되는 겁니다.
0: 그렇죠.
1: 그런 법적 구속력이 생기는 거고 그다음에 추천위가 이번에 노태학 대법관 후임 대법관을 이제 추천할 때 네 분을 추천했는데 네. 거기에는 이번에 그 재청이 반려된 분도 있고
0: 그렇죠.
1: 반려되지 않은 세 분도 있는데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추천위는 네 분은 다 똑같이 대법관이 될 자격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0: 결격 사유가 없다라 없으니까 했겠죠. 추천은.
1: 그렇죠.
0: 예. 근데 대법원장은
1: 대법원장이 뭐
0: 결격 사유가 있다고 보잖아요.
1: 이런 사유 때문에 안 되고 저런 사유 때문에 예. 안 되고.
0: 그러면 뭐 사실상 이거는 저기 필터링 하는 거잖아요. 대법원장.
1: 그렇죠. 그거는 사실은 대법원장의 재청권

0: 것을 이유로 추천위원회의 추천권을 어떻게 보면 조금 경시하는
1: 그렇죠. 네.
0: 그런 입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1: 그렇게 봐야 되는 거겠죠.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래서 어떻게 선택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일련의 과정에서 나타난 대법원장의 태도를 네. 가지고 많은 사람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대법원장 왜 그럴까를 물어보고 있는데 예. 교수님이 좀 답변 좀 주시죠. 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0: 저는 뭐 헌법학자지 심리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대법원장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또 뭐 일각에서는 앞으로 이제 대법관 증원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1년에 4명씩 또 대법관을 더 증원하고
1: 그렇죠, 그렇죠.
0: 또 기존의 대법관도 또 나가셔야 되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대법관 재청할 일이 많거든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이번에 대법원장이 여기서 밀리면 안 된다.
1: 속칭 삿바 싸움인가요 그러니까?
0: 그래서 일종의 기선제압용으로 이렇게 재청 재재청 반려에 대해서 이렇게 고집을 부릴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보고 싶지는 않아요.
1: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 그 대법관 재청 제도를 예. 좀 손봐야 될 필요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 저는 오래전부터 예. 개헌을 하면 예. 대법원장이 대법관 재청권부터 삭제해야 된다고 주장해 왔어요.
1: 그냥 대통령 임명권만 인정하면 된다.
0: 왜냐하면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재청권을 주고 있는 다른 나라 없어요.
1: 네,
0: 우리나라만 유일해요.
1: 예.
0: 그거는 이제 대법관 임명에 있어서 대법원의 의사를 존중하겠다는 건데 그러한 취지로 시작됐는데 그런데 이 대법관에 대한 대법원장의 이 재청권이 사실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사법관료화.
1: 원래 유신 때 더 심화됐다면서 그냥 그러니까요. 대법원장한테 재청권 주는 걸로.
0: 왜냐하면 대법관들은요. 대법원장이 재청해 줬기 때문에 대법관이 됐어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대법관들은 대법원장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1: 수평관계가 안 되는 거죠.
0: 그렇죠. 대법원 안에서부터 대법원장과 대법관 사이의 상하관계가
1: 그렇죠.
0: 형성이 되는 것이고 대법원장이 전국에 3,200명의 법관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 가지고 전체 법원이 이제 대법원장의 이제 손에 장악이 되는 거예요.
1: 그렇죠.
0: 그렇게 되면 개별 법관의 재판의 독립이 침해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단 말이에요. 법관들이 대법원장의 눈치를 살피게 되죠. 그리고 대법관들도 대법원장의 눈치를 살피게 되죠.
1: 그렇죠.
0: 최근에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대법원장의 뜻대로 안 된 게 있습니까?
1: 아, 예. 예.
0: 그거는 왜냐하면 대법원장이 대법관에 대한 재청권을 가지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전원합의체에서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으면서 어떤 판결의 방향을 한쪽으로 몰고 갈 때 그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쓸 수 있는 대법관은 많지 않아요.
1: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이 재청 제도로 손보려고 하지 말고 예. 재청권 자체를 없애라.
0: 다른 대통령제 국가들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예. 이렇게 좀 이야기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교수님.
0: 감사합니다.
1: 네. 임지봉 서강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2: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삐딱하게. 그러나 매 순간 섬세하게. 시선이 필요한 우리 사회 곳곳을 살펴봅니다. 김종배의 시선집중.
3: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뉴스. 그 뉴스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6분 집중.
1: 네, 유승민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세요.
1: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4: 전국 최초로 전통시장이 새벽 배송에 뛰어들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울산 중구 학성 새벽시장 이야기인데요.
1: 네.
4: 애호박 한 개도 무료로 배송을 해드린다라는 게 이 새벽 배송의 골자입니다. 제가 홈페이지를 확인을 해봤더니 콩나물 500g에 1,000원, 감자 1kg에 2,300원, 손두부 500g에 3,500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저렴한 가격인데요.
1: 애호박 하나에 한 1,000원 얼마 할 거래요?
4: 네, 더 쌉니다. 여기는 800원 마련데.
1: 아, 더 싸네.
4: 네, 예. 소비자가 전날 밤에 11시까지 주문을 하면 다음날 아침 7시까지 문 앞으로 무료로 배송이 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지방비의 지원을 받아서 이달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갔는데 도대체 이 가격 그리고 배송 시스템이 왜 가능한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좀 살펴봤습니다.
1: 아니,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건데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4: 기본적으로 학성 새벽 시장이 도매 시장이기 때문에 또 가능한 게 있는데요.
1: 네.
4: 50년 된 농산물 도매 시장이고 점포 80% 이상의 식자재를 취급을 하고 있어서 그동안 주 고객이 이제 지역의 식당이

0: 마트나 이렇게 소상공인이었는데 이번에 이 사업을 계기로 소매까지 판로를 넓힌 겁니다.
1: 네.
0: 당일 새벽에 들어온 농산물을 중간 유통 단계 없이 바로 포장을 해서 보내다 보니까 이 대형 온라인 업체라든가 마트보다도 최대 20%가량 저렴할 수 있다라는 설명이 있었는데요. 양재학 학성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단장의 이야기로 들어보겠습니다.
2: 저도 맨 처음에 가격 입력할 때 너무 이상해서 여쭤봤어요. 이게 1kg 가격이냐 100g 가격이냐. 그래서 1kg 가격이라고 하더라고요. 양파가 막 1,500원, 1,200원 막 이래요. 실제로 저희가 도매가로 이렇게 거래되고 있는 가격입니다. 양파, 감자, 당근 그런 상품들은 대형 온라인 유통 채널보다는 확실하게 저렴하다라는 인식을 심어드리려고.
1: 아니 이래갖고 수익이 나요?
0: 일단 지금은 시범 사업이니까 수익을 내는 것보다는 소비자가 한 번이라도 주문을 해보게끔 만드는 게 이제 초점이라고 하는데요. 소비자가 주문을 할 때 느끼는 진입 장벽을 다 없앴습니다. 가령 보통은 이제 얼마 이상 주문을 해야 배송이 가능하고 또 무료 배송이 가능한데 여기는 최소 주문 금액도 없고 그 배송비도 없고 100% 환불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홈페이지 후기를 보니까 최소 주문 금액이 없어서 너무 좋다라는 반응들이 좀 있었는데 우리가 뭐 최소 주문 금액이 없다고 해도 사실상 온라인에서 장을 볼 때 애호박 한 개를 산다거나 대파 한 단만 사지는 않기 때문에 그 소비자가 느끼는 심리적인 부담을 좀 없앴다라는 데 이제 초점이 있는 거고요. 이번 달은 이제 시범 사업이라서 노마진 특가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다음 달 내일부터 9월부터는 과일도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기도 하고 명절도 껴있는 만큼 뭐 선물 세트나 대량 구매나 예약 판매를 통해서 좀 부가가치를 창출할 계획이다라는 설명도 있었습니다.
1: 그럼 배송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0: 이 배송이 소비자가 밤 11시까지 주문을 하면 여기 원래 상인들이 2, 3시쯤에 나와서 장사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1: 도매시장이니까.
0: 도매시장입니다. 그래서 상품도 검수를 하고 포장을 하게 되고요. 이 작업 같은 경우는 이제 한 군데에서 이루어지는데 이번에 그 학성 신선마트라고 중기부의 지원을 받아서 만든 신선마트 1, 2인용 그 식자재를 팔고 있는 마트가 있는데 그 안에서 포장을 다 마치게 되고요. 그 상품들을 배송 매니저가 실어서 시장에서 700m 떨어진 대단지 아파트로 간다고 합니다. 네, 이번에 시범 가구로 모니터링으로 선정이 된 180가구가 그 안에 살고 있는 건데 네. 거기서부터는 이제 시니어 배송원들이 나와서 물건을 배송을 한다고 합니다. 보통 이 시니어 배송원은 인근 주민이거나 그 아파트에 살고 있는 거주민들이기 때문에 걸어서 출퇴근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도 네네. 있고 또 그런 인력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데 네. 처음에는 상인들도 이게 될까 좀 반신반의했다고 하는데요. 현재는 입소문을 타면서 보름 만에 300가구 이상 넘게 이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1: 네.
0: 이 양재역 단장의 이야기를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2: 너무 기분 좋아라 하시고

0: 제공을 하고 또 지역의 일자리까지 만들어내는 그런 현상이 좀 유지가 된다면 새로운 가능성을 볼 수 있다라는 좋은 신호탄이 될 수 있겠죠.
1: 어제 오늘 이제 배송업체의 새벽 배송을 금지하는 법안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또 전통시장에서 완전히 지금 다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0: 네. 그 부분도 감안을 하고 있고 노동권에 대해서도 노동 환경에 대해서도 앞으로 얘기를 해나갈 생각이 있다라는 답변까지 들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유승민 작가였습니다. 수고하셨어요.
0: 고맙습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방탄탄방수.
1: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방수. 탄탄방수.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Walk it,
2: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3: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4: 안전화.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5: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6: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5: 수확량 줄어도?
6: 보장.
5: 가격이 내려도?
6: 아이, 그럼.
5: 보험이 든든하구만.
7: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회사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8: 보험 가입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9: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10: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견본주택 개관주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11: 이어서 출근길의 경제 파트너 손에 잡히는 경제가 방송됩니다.
12: 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본방 보도 마무리하고 유튜브 연장방송으로 이어갑니다. 고맙습니다.

0: 내 차는 소중하니까. 믿고 맡기는 금강자동차니까. 수입차 유류 교환 및 정비, 국산차 순정 개조까지. 자동차에 대한 모든 것 금강자동차가 해결합니다. 석현동 서이스타이스 입구 금강자동차 2825488.
1: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2: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한

0: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1: 가장 쉬운 것부터 작품 하나씩 이렇게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2: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3: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0: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건조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4: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5: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미국 연준의 케빈 워시 의장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여전히 물가가 높은 분의 김근희 기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6: 네, 안녕하세요. 예,
5: 미국이 금리 올릴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부터 좀 들어보죠. 잭슨홀 미팅에서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의 연설이 있었는데 연설 후에 미국 증시도 내리고 비트코인 값도 떨어지고 뭔가 좀 긴장할 만한 이야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어떤 발언이 있었습니까?
6: 네, 워시 의장의 기조 연설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물가가 충분히 내려오지 않으면 기준금리를 더 올릴 수도 있다입니다. 잭슨홀 미팅은 통화정책 등을 논의하는 연례 행사인데요. 보통 연준 의장이 연설을 통해서 미국의 금리 정책 방향을 예상할 수 있는 발언을 해요. 그동안 워시 의장이 통화정책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는 편이었기 때문에 이제 시장의 관심이 더 쏠렸는데 금리를 추가로 올릴 수 있다는 신호가 나오면서 미국 증시와 비트코인 등이 하락한 겁니다. 사실 올해 초만 하더라도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란 전망이 있었어요. 뭐 3월에 미국과 이란 전쟁이 발발한 이후에는 국제 유가와 물가가 오르면서 뭐 이런 기대감이 다소 낮아지긴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인하를 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계속 내면서 연준을 압박했잖아요. 예. 그러나 워시 의장의 이번 발언으로 금리 인하 전망은 사실상 꺾인 거죠. 또 워시 의장은 예. 물가가 목표치인 2% 수준까지 내려오지 않는다면 추가 대응에 나서겠다고 했는데요. 연준이 중요하게 보는 물가 지표는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상승률이에요. PCE 물가 상승률이라고 하는데 이건 미국 사람들이 실제로 소비하는 물건과 서비스 가격이 1년 전보다 얼마나 올랐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예. 뭐 식료품, 옷뿐만 아니라 병원비, 교통비, 주거비 같은 것도 여기에 포함되는데요. 현재 12개월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상승률은 3.7% 정도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사는 물건과 서비스의 전반적 가격 수준이 1년 전보다 평균적으로 3.7% 정도 비싸졌다는 건데요. 예. 이 목표치인 2%보다는 꽤 높은 수치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특정 물건만 오른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개인 소비 지출에 뭐 식료품, 옷, 병원비 등등이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이 중에 지난 1년간 가격이 3% 이상 오른 항목이 절반이 넘습니다.
5: 그러니까 그 말은 그 뭐 원자재 값이나 뭐 농산물 값이나 이렇게 뭐 기후가 안 좋아서 전쟁 탓으로 이렇게 핑계댈 수 있는 품목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물가도 다 오르고 있으니까 이거는 그냥 물가가 비싼 거야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6: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만약 기름값만 올라서 물가가 높아진다면 예. 뭐 시간이 지나서 기름값이 떨어지면 자연스럽게 물가가 안정될 수 있겠죠. 그런데 외식비, 주거비, 서비스 가격 등 여러 분야에서 동시에 가격이 오르면 물가가 내려오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워시 의장은 뭐 최근에 일부 물가 지표가 좋게 나왔지만 뭐 인플레이션이 둔화됐다고 보기는 이르다고 판단했습니다.
5: 금리 결정할 때는 보통 뭐 일자리 상황 괜찮은지 이것도 같이 보는데 물가만 보는 게 아니라.
6: 네. 그리고 물가는 오르고 있는데 이 말씀하신 대로 고용이랑 실물 경제는 괜찮은 편이거든요. 예. 만약에 물가가 올라도 고용이 크게 악화하고 실물 경제가 나쁘면 연준은 경기 부양을 위해서 금리를 낮춰야 하잖아요. 예. 그런데 연준이 보기에 실업률은 4.1%로 안정적이고 뭐 소비와 기업 투자도 아직 탄탄하거든요. 그렇다 보니 연준이 물가에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5: 예. 뭐 이런 거는 또 이제 한 달 지나면 분위기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매번 바뀌어와서 도대체 얼마나 믿어야 되나 싶긴 한데 또 믿을 건 이거밖에 없기도 하고 네. 또 민감하게 분위기 바뀌면 분위기 바뀐 대로 시장은 돌아가니까 신경이 안 쓰일 수

0: 수는 없는데 특히 케빈 워시 의장은 다른 이전의 의장들처럼 그래도 한두 달 후에는 이럴 거야, 그래도 한 6개월 후에는 이럴 거야라고 얘기하는 힌트도 아예 그냥 안 주기로 마음먹고
1: 그렇죠.
0: 내 마음을 맞춰봐 이 친구들아. 그런 모드여서 더 시장은 또 이제 긴장도 하겠죠.
1: 네 맞습니다.
0: 다음 그럼 올리면 언제쯤 올릴 수 있을까요? 9월에 연준 회의가 있죠.
1: 네.
0: 그러면 그때 올릴 수도 있겠네요. 이론적으로는.
1: 뭐 일단 가능성은 열어둬야 할 것 같습니다.
0: 예.
1: 연설 이후에 연방금리 선물 시장에선 9월 금리 인상 확률이 35%에서 60%까지 급등했고요.
0: 야, 이거 한마디 했다고 또 이렇게 의견들이 싹 바뀌는 민감한 시장이네요.
1: 네, 통화정책에 민감한 만기 2년짜리 미국채 금리도 올랐습니다.
0: 예.
1: 다만 시장 전문가들은 9월 FOMC에서 곧바로 금리를 올릴 거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말까지 한 차례 이상 금리 인상을 더할 수도 있다. 이 정도로 해석하고 있는데요.
0: 예.
1: 이건 워시 의장이 이번 연설에서 선제적 지침, 즉 포워드 가이던스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강조했기 때문이에요. 포워드 가이던스는 연준이 앞으로 통화정책을 어떻게 끌고 갈지 미리 시장에 알려주는 건데요.
0: 예.
1: 사실 워시 의장이 취임하기 전까지는 뭐 말씀하신 것처럼 연준 의장 기자회견이나 뭐 여타 인터뷰를 통해서 아, 연준이 앞으로 금리를 어떻게 하겠구나 이런 힌트를 얻었었거든요. 그런데 워시 의장은 앞으로 이런 신호를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0: 예.
1: 그래서 이번 연설에서도 9월 FOMC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고요. 워시 의장은 연준이 미리 금리 방향을 알려주면 이에 따라서 뭐 시장 금리, 달러, 주가, 원자재 등이 움직이면서 시장 가격이 왜곡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0: 예.
1: 그래서 앞으로는 힌트를 주지 않고 연준이 이 시장 가격을 보고 통화 정책을 결정하겠다는 거죠.
0: 그러니까 더 연준 눈치를 보게도 되고.
1: 그렇죠.
0: 그렇겠네요. 보통 이제 금리를 올리고 싶지 않을 때 먼저 이렇게 겁을 줘서 시장이 긴장하도록 만들고 금리는 안 올리고 넘어가고 이것도 꽤 자주 쓰이는 전략 중에 하나이긴 한데
1: 네.
0: 속마음을 알 수가 없으니까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일단은 커졌다고 보고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 같답니까?
1: 가장 먼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환율인데요.
0: 예.
1: 미국이 추가로 금리를 올리면 뭐 미국 국채 등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 높아지고 여기에 투자하기 위해 달러 수요가 몰리게 되겠죠. 그래서 미국과 한국의 금리 차가 더 벌어지면 이제 투자자들이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들일 수도 있고요. 이 경우에는 최근에 진정되고 있던 달러원 환율이 다시 오를 수도 있는 건데요.
0: 1번 가능성은 환율의 상승이다.
1: 네. 근데 이렇게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상승하면서 뭐 원유, 천연가스 등 각종 원자재 가격이 뛰고 환율 상승이 국내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0: 우리나라 수입 물가.
1: 네.
0: 예.
1: 그래서 금융시장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요. 미국 국채 금리와 우리나라 채권 금리는 함께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국내 시장 금리에도 상승 압력이 생길 수 있고 이 경우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금리가 올라가거나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떠날 가능성도 생기겠죠.
0: 환율이 올라가면 원화가치 떨어진다는 뜻이니까.
1: 네네. 수익률이 낮아지니까요.
0: 장기적인 흐름이라고 예측하면 그렇게 움직일 수도 있겠네요.
1: 네. 그래서 결국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이 환율을 움직이게 되면 이에 따라서 물가를 자극하고 뭐 금융시장, 가계, 기업의 부담까지 키울 수 있습니다.
0: 그렇군요. 한국은행이 괜히 또 이번에도 금리 한번 올렸는데 또 올릴 수도 있게 되네. 뭐 이런 이제 예상으로 이어진다는 뜻인가 봐요.
1: 네. 맞습니다.
0: 어떨까요? 이거 한국은행은 또 한번 올린 게 이게 선제적으로 올린 거라서 가을이나 겨울쯤 올려야 될 건데 그때 가면 또 많이 올려야 될지 모르니까 예방주사 놓는 차원에서 먼저 조금 올리는 거예요 라고 하는 게 이번에 한은의 설명이었는데 또 미국이 이렇게 변하면 한 번 올린 게 또 보람 없어서 또 한 번 올려야 될 수도 있고 그렇군요. 예.
1: 예,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하면 금리차가 벌어지니까 하는 입장에서는 이거 또 올려야 되는지
0: 예.
1: 지켜봐야 되는지 이제 고민이 클 텐데요. 다만 신현송 하는 총재는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기계적으로 따라서 올려야 하는 건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어요. 미국 금리 자체보다는 그 변화가 국내 금융시장과 실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건데요. 그래서 앞으로 환율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물가가 다시 올라가는지 부동산 가격이나 가계 부채 같은 금융 불균형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피겠다는 거죠.
0: 예. 아무튼 금리가 올라갈 것 같은 분위기가 이제 주식시장 같은 데는 단기적으로도 안 좋으니까 분위기는 조금 우울하겠네요 오늘.
1: 네, 그럴 것 같습니다.
0: 예. 자, 잘 들었고요. 조미연 기자가 준비해 오신 소식은 비만 치료제 다음으로
2: 네.
0: 탈모 치료제가 또 한 번 사람들 마음을 흔들 것 같다.
2: 네.
0: 월가에서도 여기서 이제 또 대박 종목들 나올 것 같아요라는 이야기도 나오는 모양입니다.
2: 맞습니다. 그 위구비나 마운자로 같은 비만 치료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일라이 릴리와 노보노디스크의 기업 가치도 크게 뛰었잖아요. 그런데 최근 투자업계에서는 그 다음 대형 시장이 될 수 있는 분야로 이 탈모 치료제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0: 예.
2: 외신에서는 탈모 치료제를 월가의 다음 금강, 그러니까 넥스트 골드마인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유야 당연히 시장이 크기 때문인데요. 그 미국에서 유전성 탈모를 겪는 사람이 남성은 약 5천만 명,
0: 예.
2: 여성은 3천만 명으로 추산이 됩니다.
0: 여성도 꽤 많군요.
2: 그렇죠.
0: 예.
2: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새로운 탈모 치료제가 승인된 건 1990년대 후반이 마지막이에요.
0: 20, 30년 전에?
2: 네. 예. 그러니까 거의 30년 동안 새로운 선택지가 별로 없었던 거죠.
0: 예.
2: 현재 가장 많이 쓰이는 약은 미녹시딜과 피나스테리드인데
0: 예.
2: 효과를 보는 사람도 있지만 이걸 꾸준히 써야 하고 부작용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 약보다 효과가 좋고 사용하기 편하면서
0: 예.
2: 부작용까지 좀 적은 약이 나온다면 상당한 수요가 생길 거란 기대가 크고요. 그래서 이런 기대 때문에 미국 탈모 치료제 개발사 베라더믹스는 지난 2월 상장했는데 상장한 이후 주가가 160% 올랐고요. 그리고 또 AI로 신약을 설계하는 앱사이도 올해 들어 주가가 140% 뛰었더라고요.
0: 치료제라고 나온 게 있긴 있는데
2: 네.
0: 이제 더 좋은 게 나오면 좋겠다는 건데 더 좋은 거라고 하는 요즘 이제 개발 중인 약들은
2: 네.
0: 기존 약들하고는 뭐 얼마나 어떻게 차이가 있는 거래요?
2: 일단은 지금 시장의 양대 산맥은 피나스테리드와 미녹시딜이라는 약인데요.
0: 예.
2: 피나스테리드는 프로페시아 들어보셨죠?
0: 네.
2: 그 제품명으로는 프로페시아라고 잘 알려진 그런 먹는 탈모약인데요. 탈모를 유발하는 DHT라는 물질을 몸에서 덜 만들게 하는 그런 약이에요. 그리고 이제 미녹시딜은 모발 성장을 촉진하는 약인데요. 근데 원래는 먹는 혈압약으로 개발됐다가 털이 자라는 부작용이 발견되면서 이후에 이제 바르는 탈모 치료제로도 널리 이제 쓰이게 됐습니다.
0: 아, 이거는 바르는 거예요?
2: 예, 먹는 것도 있고 바르는 것도 있고.
0: 예.
2: 지금 개발되고 있는 약들은 이제 탈모를 치료하는 방식이 다양한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 회사인 베라더믹스는 미녹시딜을 먹는 약으로 만들어서 개선을 한 겁니다.
0: 예.
2: 약효가 천천히 지속되도록 설계해서 효과는 높이고 부작용을 줄이는 게 목표고요. 남성과 여성 탈모 환자를 대상으로 지금 후기 임상이 진행되고 있어서
0: 예.
2: 실제 상용화에는 비교적 가까운 후보로 이제 시장에서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0: 아직은 이게 바르는 거였는데
2: 네.
0: 먹는 걸로도 개발 중이라는 거죠.
2: 네.
0: 그럼 혈압을 낮추는 효과도 있겠네요.
2: 있을 수 있겠죠. 예.
0: 네. 예.
2: 그리고 이제 AI 신약 개발사인 앱사이는 AI로 설계한 항체를 이용해서 탈모에 관여하는 호르몬 신호를 차단하는 주사제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약이 몸에 오래 남도록 만들어서 장기적으로는 몇 달에 한 번만 주사를 맞는 그런 방식까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0: 예.
2: 미국 바이오 회사인 펠라지의 경우에는 잠자고 있는 모낭 줄기세포를 다시 깨우는 방식의 바르는 탈모약을 개발하고 있는데 기존 약이 탈모를 늦추는 데 초점을 뒀다면
0: 예.
2: 이 약은 이제 쉬고 있는 모낭을 깨워서 야, 좀 일 좀 해 이렇게 이제 새로운 모발을 자라게 하겠다는 그런 접근이고요.
0: 아, 그럼 이제 없는 두피에도 털이 날 수 있는.
2: 네네네.
0: 예.
2: 그리고 이제 스위스에 상장돼 있는 유럽 제약사 코스모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도 이제 바르는 탈모약을 개발하고 있어요. 네, 이곳은 이제 앞서 설명드린 탈모를 유발하는 DHT라는 물질이
0: 예.
2: 모낭에 달라붙어서 이제 머리 빠져라 이렇게 신호를 보내는데
0: 음흠.
2: 이 신호를 두피에서 직접 막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30년 가까이 미녹시딜과 피나스테리드가 중심이었던 탈모약 시장에 이제는 서로 다른 약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등장할 채비를 하고 있는 거죠.
0: 그래 이거 뭐 저 먹는 약들 먼저 먹기 시작하면 좋아요라고 하는 의사들도 있고
2: 네.
0: 또 그것도 부작용 있다고 오히려 환자들이 더 많이 걱정해서
2: 맞습니다.
0: 먹으라고 해도 안 먹는 환자들도 많고 의사분들이 또 이런저런 얘기도 하시던데 나오기만 하면 시장은 클 것 같기는 합니다. 사실은 뭐 유전성 탈모를 겪는 사람이 미국에서 5천만 명이라고 하지만
2: 네, 8천만 명
0: 남성 5천 여성 네. 3천만 이분들이야 의사가 봐도 어휴 이거 탈모시네요 하는 거고
2: 그렇죠.
0: 그 내 마음 속에서 난 탈모야라고 하는 분들 있잖아요. 아직 괜찮은데 싶어도
2: 그렇죠.
0: 아니야 나 고민이 심해.
2: 네.
0: 뭐 그런 분들까지도 또 넓게 보면 시장은 꽤 크기도 하겠죠.
2: 맞습니다.
0: 예. 이제 우리가 기대 또는 뭐 예상하는 건 제2의 위고비가 될 수 있냐.
2: 네.
0: 그런 건데 위고비도 나올 때는 이런 약 아니었지만 요즘엔 뭐 굉장히 다양하게

0: 처방도 되고 사용도 되고 하고 있잖아요.
1: 맞습니다. 그 아무래도 투자자분들은 그런 걸 좀 기대를 하실 텐데 그럼 실제로 탈모 치료제가 제2의 위고비가 될 수 있냐?
0: 예.
1: 그럴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는 이유는 아무래도 잠재 환자가 워낙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미국에서만 남녀 합쳐서 약 8천만 명이 이 유전성 탈모를 겪고 있는 것으로 추산이 되고요.
0: 예.
1: 전 세계적으로는 정확한 집계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좀 찾아보니까 유전성 탈모를 겪는 사람이 10억 명 이상으로 추산이 됩니다. 전 세계 인구가 한 83억 명 정도 되니까
0: 예.
1: 꽤 많은 숫자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과거 조사를 보니까 남성의 14%, 여성의 6% 정도가 유전성 탈모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0: 예.
1: 특히 이제 70세 이상 남성은 절반 가까이가 탈모를 겪고 있는 것으로 이제 조사가 됐습니다.
0: 예.
1: 그런데 이제 현재 탈모 치료제 시장은 이 숫자에 비하면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0: 환자 많은 거에 비하면?
1: 네. 예. 그러니까 전 세계 유전성 탈모 치료 시장은 올해 약 34억 달러, 우리 돈으로 5조 원 정도에 불과해요.
0: 10억 명이 환자인 것 같은데.
1: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유전성 탈모 인구가 10억 명 이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0: 예.
1: 이제 현재 시장은 잠재 환자 수에 비해 작은 편인데요.
0: 1인당 5천 원 정도만 약값으로 쓰고 있다는 뜻이에요.
1: 그러네요. 계산이 빠르시네요.
0: 네.
1: 네. 이게 이제 기존 약의 효과나 부작용이 좀 크기 때문에 이제 아예 치료를 포기하거나 모발 이식으로 이제 가는 분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0: 예.
1: 그래서 이제 지금 개발되고 있는 신약들이 치료를 포기했던 사람까지 끌어들인다면 시장 규모가 굉장히 커질 수 있다는 기대고요.
0: 예.
1: 여기에 이제 탈모 치료제는 여러 종류의 약이 함께 쓰일 수 있다는 점도 좀 시장을 키울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0: 음흠.
1: 실제로 환자들은 먹는 약과 바르는 약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0: 예.
1: 근데 앞으로도 이제 원인이나 진행 정도에 따라서 여러 치료제를 함께 사용하는 그런 시장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0: 예.
1: 앞서 설명드린 코스모가 개발하고 있는 바르는 탈모약은 상용화만 되면 전 세계 매출이 한 30억 달러까지 그 상품 하나에만 커질 수 있다는
0: 그러니까
1: 그런
0: 이게 효과가 있는 약이 나오기만 하면 네. 시장은 확실히 커지는 건데
1: 네.
0: 지금 다들 걱정은 하시면서도 이쪽에다 약 쓰는 돈은 별로 안 되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는
1: 아무래도
0: 써봐야 별 효과는 없다는 뜻인데 아니야 있기도 있대
1: 네.
0: 있어? 아니, 없는 것 같은데 다들 이 정도 느낌이니까
1: 그렇죠.
0: 이거라도 써봐 다른 답은 없어 이제 이 정도니까 다들 이제 그런가 보다라고 하고 넘어가는 거죠.
1: 네, 효과가 그거. 미미한데 사실 부작용은 좀 있으니까 그런
0: 예.
1: 걸 걱정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0: 그 위고비 나오기 전에도
1: 네.
0: 뭐 살 빼는 약이라고 왜 없었어요? 있긴 있었죠.
1: 아, 그렇죠.
0: 있었는데
1: 맞습니다.
0: 부작용도 많고 뭐 그때 또 뭐 효과도 그렇고 하니까 다들 그냥 시장이 작았던 건데.
1: 네.
0: 좀 빼고자 하는 욕망은
1: 맞습니다.
0: 아래에서 끓고 있으니까
1: 네.
0: 이렇게 갑자기 또 시장도 커지는 걸 테니 이것도 좋은 약만 나오면 뭐
1: 그렇죠.
0: 그런 생각은 드네요.
1: 네.
0: 예.
1: 그리고 이 탈모 치료제가 비만 치료제와 또 닮은 점이 있습니다.
0: 그러니까
1: 탈모가 사실은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질환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외모와 자신감에 미치는 영향이 좀 크기 때문에
0: 예.
1: 말씀하신 것처럼 효과만 확실하면 소비자들이 돈을 지불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0: 네.
1: 그래서 이제 보험 적용을 기다리지 않고 약을 사는 시장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 제약사 입장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분야고요.
0: 건강보험 아니더라도 효과만 좋으면 사람들이 큰 돈 낸다 이거죠.
1: 그렇죠. 지금 위고비나 마흔자로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0: 약값 생각하고 그거 뭐 살 좀 쪄 있으면 어때라고 생각하면 진짜 큰 돈이에요. 그렇죠?
1: 아 그럼요, 맞습니다.
0: 그런데도 다들 예. 네.
1: 근데 다만 이제 아직 제2의 위고비나 마흔자로가 될 거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이릅니다. 상용화에 가까운 약들도 아직 허가 절차가 남아 있고 또 이제 아주 기전이 새로운 약들은 임상이 지금 초기 단계거든요.
0: 예.
1: 그래서 신약의 경우는 후기 임상에서 기대한 그 효과가 나오지 않거나 예상 못한 부작용이 발견되면 개발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런
0: 예.
1: 가능성이 사실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이제 가격도 변수예요. 그러니까 탈모는 비만보다 보험 적용 필요성을 인정받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서
0: 아, 그렇겠네요.
1: 네,
0: 예.
1: 약값 대부분을 이제 소비자가 부담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효과가 좋아도 너무 비싸면 실제 시장이 기대하는 만큼 커지기 어려울 거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0: 예.
1: 그러니까 결국 지금 상황을 정리하면은 가장 상용화에 가까운 약은 기존 치료 방식을 개선한 이제 후보들이고 좀 혁신적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되는 약들은 아직은 좀 검증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0: 네. 또 뭐 어느 날 갑자기 나오기도 할 거고 그렇게 믿어보죠. 자, 저희는 광고 잠깐 듣고 친절한 경제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0: 지친날을 안아줘.
1: 지친날을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3: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2: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3: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2: 에어렉스.
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5: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4: 환인제약. 디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2: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3: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4: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저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삶의 무게가 제 아무리 버거워도
3: 함께여서 당당한 사람들.
2: 잠시 후 9시 5분
3: 여성시대가 이어집니다.
4: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듣고 계십니다.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에 찾아가는 특별한 코너, 친절한 경제가 이어집니다.
5: 네, 오늘은 청취자 이주형 씨가 미국 GM의 자동차가 한국에서 만들어져서 유럽으로 수출되면 그것은 한국에서 만들어졌으니까 한국의 수출로 잡히나요? 아니면 미국 자동차니까 미국의 수출로 분류되나요? 이런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건 뭐 기준이 있는데요. 수출하고 수입은 어느 나라 국경을 넘어서 드나들었느냐. 그 국경이 어느 나라 거냐에 따라서 그냥 정해집니다. 미국 브랜드건 독일 브랜드건 한국에 있는 공장에서 만들어진 거면 그게 해외로 나갈 때는 무조건 한국의 수출로 잡힙니다. 반대로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의 공장을 짓고 거기에서 만들면 그거는 한국 기업이 만든 거긴 한데 미국에서 만들었으니까 미국산 제품이고요. 그게 수출되면 미국 국경을 넘은 거니까 미국의 수출로 잡힙니다. 뭐 수입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브랜드건 어디서 만들어졌건 한국 국경을 넘어서 한국으로 들어오면 한국이 수입한 거로 잡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도요타 자동차를 중국에서 조립해서 미국으로 보내면 중국의 수출이고 미국의 수입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질문 또 하나 좀 열어보면 청취자 이호식 씨가 경제 지표들이 발표될 때 종종 아직 확정되지 않은 잠정치라고 하는 걸 발표하던데 정확하지도 않은 잠정치라는 걸 왜 발표하나요? 조금 기다렸다가 차라리 확정된 수치가 나오면 그때 발표하고 그때 참고하는 게 안전하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확정치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발표하면 당연히 정확성이 더 높아지지요. 그런데 유일한 단점은 오래 기다려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류나 오차가 좀 있더라도 빨리 아는 게 더 중요할 때가 많기 때문에 잠정치, 속보치라고 해서 대략의 예상치를 먼저 발표합니다. 다들 오차가 꽤 있을 수 있다라고 감안하고 보는 거고요. 그래도 그런 거라도 없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에

잠정치를 먼저 급하게 발표하고 참고하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선거 여론조사 같은 것도 참 부정확하지만 그래도 궁금하니까, 그리고 이걸 미리 좀 알아야 대책도 만드니까 부정확하지만 해보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질문 보내주신 두 분의 청취자께는 저희가 준비한 작은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모여서 경제 뉴스 재밌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1: 옛날 한 자매가 전쟁을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드디어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오자 동생은 기도를 더 안 했지만 언니는 또 다른 제목으로 계속했죠. 전쟁이 끝났는데 왜 기도를 해? 동생이 묻자 언니가 그러죠. 난 기도하는 게 좋아. 얘기의 메시지는 목적이 아닌 수단을 사랑하랍니다. 기도 자체를 흠모해야 기도를 오래 잘할 수 있듯이 합격, 출세 전에 공부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이 공부를 잘하고 달리는 게 마냥 즐거운 사람이 그 덕분에 살도 빠진다. 이겁니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3: 팔을 들어 올릴 때 발생하는 어깨 통증은 대부분 어깨뼈가 자라 힘줄을 누르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힘줄 손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초기 힘줄 파열은 간단한 추사치료 또는 내시경 치료로 좋아질 수 있지만 치료 시기를 미뤄 힘줄 손상이 진행한 경우 단순 봉합술로 봉합이 안 되거나 수술 후 재파열이 되어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힘줄 수술 시 파열 부위와 힘줄 상태에 따라 힘줄 봉합 방법이 다르며 심한 경우 동종인대나 인공인대를 이용한 인대포강술 또는 재건술이 필요합니다. 어깨 통증은 초기에 정확한 진료 및 적절한 치료를 하면 쉽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마케팅도 어렵고 온라인 판매도 막막한 사장님들, 이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소담스퀘어 전남이 다 도와드립니다. AI 교육으로 온라인 판매는 더 쉽게, 라이브 방송과 할인 쿠폰 지원으로 판매는 더 활발하게, 제품 촬영, 상세 페이지, SNS 영상 제작까지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모든 콘텐츠를 지원하고,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의 만남으로 더 강해지는 지역 특화 프로그램까지 준비했습니다. 이 모든 혜택, 소상공인이라면 무료로 누리실 수 있습니다. 판판대로에서 소담스퀘어 전남을 검색하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1: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2: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3: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4: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1: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